즐겁다는 건 그만큼 애정도 거대하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좌절이나 눈물, 때로는 포기까지 원하지 않는 감정 역시 맛봐야 하지만요. 확실한 건 그마저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6월 12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였는데요. 이 노래는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 씨가 2000년대 초반 발라드 가수 최성곤 역할을 맡아서 부른 곡이죠. 그때가 딱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좋아하는 가수들 앨범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음반 가게에서 줄 섰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봉수루 봉태규입니다. 봉구레 여러분, 아침봉이 시작되기를, 봉디의 목소리만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막 안절분절 못하면서 막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 기다림도 반갑다는 건 애정도 그만큼 거대한 거다.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건 다른 것보다 아이들 키우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은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냐면 아, 기다려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조금 서둘러라 라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0: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온전한 속도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걸 얼만큼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느냐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전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애정이 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죠. 아침봉이 끝난 11시에 체코와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제발. 아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부디 좋은 결과로 출발이 경쾌하기를 정말 바라게 되네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된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아침봉의 귀요미 김도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 원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케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케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8: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3829님께서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 우리나라 경기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점심 걸고 스코어 내기 하기로 했어요. 물론 짠돌이 부장님께는 비밀입니다. 괜히 아셨다가 일은 안 하고 이런데 돈을 왜 써? 분위기 깰 게 뻔하시거든요. 저는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봐요. 저도요. 1대0. 1대0. 골은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1대0으로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보내야 되나? 김은나님. 4살 아이가 독감에 노로바이러스까지 걸려서 일주일간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컨디션이 꽤 괜찮아져서 등원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프네요. 그래도 애보다 엄마가 아픈 게 낫지 싶어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복디는 무슨 마음인 줄 알죠? 힘나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부탁해요. 하, 무슨 마음인 줄 알죠? 그리고 이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특히 이맘때 진짜 자주 아프거든요. 감기도 잘 걸리고 특히 제일 걱정되는 건 전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고열. 아 정말 앞이 캄캄해요. 막 39도 넘어가고 막 40도 가까이 되면은 진짜 응급실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둘째 때는 첫째 때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많이 놀라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아이가 아프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조카가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저희 집에도 그 메달을 달고 자랑을 하러 왔길래 오버를 좀 했죠. 우와, 삼촌은 금메달 처음 봐. 우와, 진짜 멋져. 제 말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헤헤 웃던 조카가, 삼촌 이거 진짜 금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 맞다, 옛날에는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1호 꽉 깨물었대. 진짜? 그럼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아마도? 다들 기억하시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꼭 시상대 위에서 치아로 메달을 꽉 깨물었던 거. 그래서 자국이 생기면 진짜 금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사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진짜 해본 적은 없는 일인데, 삼촌 그럼 삼촌이 깨물어봐. 진짜로? 그러다 메달에 자국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 그럼 진짜라는 소리니까 더 좋은 거지. 저희 둘의 대화를 들은 누나는 이상한 짓들 좀 하지마 라며 말렸지만, 남자들 아시죠? 호기심이 발동하면 바로 해봐야 하는 거. 저도 설마 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조카의 금메달을 꽉 깨물었는데, 으득 하는 소리와 함께, 어 뭐야, 어이, 아니 설마 이거 이 나간 거야? 아니 누나, 누나 나 여기 이 괜찮아? 어? 야 너 치아 깨졌어 이 한심한 놈아. 으이그, 조카가 시킨다고 그걸 진짜 깨무냐?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제 입에서 깨진 이 조각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엄청 크게 깨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치아잖아요. 보기에도 이상하고 치과 가면 돈 엄청 깨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깨진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카가 사람들만 보면 우리 삼촌 금메달 깨물다가 이 부러졌어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져서요. 살짝 나간 겁니다. 예, 아이, 전 괜찮습니다. 예.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한심함으로 금메달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몹쓸 호기심의 최후.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존박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듣고 오셨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13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가 깨진 사진을. 네. 다행히 근데 살짝 깨지긴 하셨네요. 근데 저도 금메달 깨물어본 적 있거든요. 예전에 MBC에서는 상을 받으면 메달을 줬어요. 근데 진짜 금은 그게 진짜 순금이었거든요. 딱딱하지는 않아요. 약간 움푹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조카분께서 따갖고 온 금메달은 가짜다. 네. 아깝이.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1부 끝곡으로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우영 셰프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을 더 살피게 됐습니다. 체력이 올라오니 기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거죠. 오늘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돌보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우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퀸 Don't Stop Me Now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최진아님께서 수학여행 간 고딩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SNS에 사진 올릴 시간은 있고 제 연락에 답장할 시간은 없나 봐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랑 노느라 신났나 보네요. 흥!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노는 사진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뭐 성인 되고 그러면 여자친구랑 노는 사진은 SNS에 업로드를 하는데 나의 답장은 무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네.

진아님,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아들은.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할까요?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적당한 거리감. 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려나?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려나? 아니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지 너 방송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어? 막 이러면서 어? PD 선생님한테 잘하고 그랬는데. 유치원님께서 며칠 전에 남편이랑 세탁기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흰 양말은 흰 빨래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검은 빨래랑 돌려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말하다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존심에 끝까지 우겼네요. 지금은 흰 양말도 검은 빨래와 함께 돌립니다. 자기야, 자존심 세워서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검은 양말, 그러니까 검은 빨래랑 돌려야 된다는 거죠. 흰 양말을. 왜요? 흰 양말은 저는 사실은 그냥 색깔 아닌 빨래 돌리고 검은 양말은 색깔 빨래 이렇게 돌리지 않나요? 오, 신기한데요?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설득이 됐는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네, 4243님께서 남편 얼굴에 염증이 심해져서 많이 붉어졌어요.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오더니 치료보다 의사 선생님 멘트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얼굴이 거의 불타는 고구마 수준이신데 약 안 드시면 멍게 됩니다 하셨대요. 물론 병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겠죠. 근데 상처받은 우리 남편 매일 집에서 거울 보며 나 오늘 해산물이야? 아니면 농산물이야? 하면서 우울해하네요. 의사 선생님, 다음부터는 조금만 덜 맛있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신청합니다. 이건 아마 연고를 혹시라도 약을 조금 소홀히 하실까봐 뭐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신청곡 아웃사이더 외톨이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5208님께서 엊그제 함께 일하는 언니에게 일하는 게 곰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도 좀 여우처럼 해봐. 누구처럼 하는데 조금 속상했네요. 묵묵히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남들 눈에 답답했던 걸까요? 글쎄요. 남들 시선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스타일대로 나에게 맞게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물론 5208님이랑 다르게 수행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그분이 글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가 묵묵하게 그냥 내 할 일을 나에게 맞게 내 상태에 최적화된 생태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꼭 오지랖을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김은영님이 제철 음식 챙겨 먹는 게 저만의 소확행이에요. 요즘 꽂힌 음식은 바로 초당 옥수수인데요. 전자레인지 딱 3분만 돌려서 먹으면 아삭아삭 달큰한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저는 찰 옥수수보다 초당 옥수수 파여서 제철인 요즘 1일 옥수수 먹고 있답니다. 저도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저도 뭐 초당, 찰 다 좋아해요. 저는 아마 매일 먹으라고 하면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특히 이 초당 옥수수는 그게 있죠. 좀 깨물었을 때 그 달큰한 맛이 쫙 하고 퍼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찰 옥수수는 찰 옥수수대로 이렇게 탁 특히 그거 있잖아요. 그 밖에서 파는 거 랩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그 너무 그 적당한 단맛 그 너무 맛있잖아요. 네 하긴 이제 옥수수의 계절이 오긴 왔네요. 김미경님께서 요즘 저녁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수업이 늦게 끝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주차장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밖 도로에 주차를 했어요. 출근길에 도로까지 달려갔는데 아뿔싸 수업 가방에 차키를 넣어두고 출근 가방만 들고 나온 거 있죠. 다시 집까지 달려갔다 왔네요. 아침부터 운동했어요. 일석이조다. 출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 이러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출근하셨던 거면은 공복이셨겠죠? 아침을 챙겨 드실까요? 만약에 공복이면은 원래 유산소는 공복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았겠는데요. 네. 이럴 때 또 집이 높고 엘리베이터까지 수리 중이면 아우 근육 운동까지 함께 하는 건데 말이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슈가볼 여름밤 탓.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7: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 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세븐 네이션 아미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 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0: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8년에 불시착한 태교, 할머니가 키우는 강아지 또또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다. 난 지금부터 강아지를 구하러 떠나겠어.
1: 태규야, 나도 함께 갈게. 너 혼자 보낼 순 없어.
0: 오케이, 그럼 네가 동네 개구멍 전문가를 맡아.
1: 그게 뭔데?
0: 그 주변에 또또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지.
1: 예썰.
0: 그리고 냄새 맡기 담당도 너가 해야겠다. 개코처럼 냄새를 맡아서 찾는 거야.
1: 오케이, 그것도 내 전문이지. 그럼 넌 뭐해?
0: 나는 대장이지. 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할게.

0: 뭐라고?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네가 왜 대장이야?
1: 둘이 싸우는 사이에 알아서 집에 돌아온 강아지 또또였다. 여기서 문제. 브루스 윌리스와 벤 애플렉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둘이 굴착 전문가로 뽑혀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을 뽑아서 쑥 인절미 세트를 드립니다.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0: Don. 에어로 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듣고 왔고요. 눈물 콧물 쏙 뺐던 영화였죠. 정답은 아마겟돈입니다. 수국 인절미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복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주 재난 영화가 많은데 아마겟돈은 어떤가요?
1: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정말 과학적으로 나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SF 영화 중 과학적으로 고진 가장 많이 틀린 영화를 꼽으라면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사실은 좀 슬프긴 했지만 그 당시에 평이 굉장히 안 좋긴 했어요.
1: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또 극장에서 또 저는 질질 짰어요. 또
0: 그리고 이게 흥행을 하긴 했거든요.
1: 엄청난 흥행을 했었죠.
0: 네. 그 브루스 윌리스가 벤 애플렉을 밀어버리고 대신 희생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뭔가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1: 아, 저는 역시 벤 애플렉의 감정을 입했기 때문에 살아서 다행이다.
0: 아,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라요?
1: 아유, 저는 젊었잖아요. 네. 어렵거든.
0: 다행이네요.
1: 그럼요.
0: 네, 다행입니다. 네. 기자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어떤 상황 말입니까?
0: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원래 폭탄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되는 그 주마등 장면 있잖아요.
1: 아이고, 제가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타입은 또 아닙니다.
0: 네,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취향타임 개치타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브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깨취다. Take a little walk to the edge of
1: town. Go across the track.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치타. 아침봉의 마스코트, 귀여움으로 아침봉을 평정한 지천명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0: 빰빰빰빰빠밤 I'm your 도훈. 죄송합니다.
1: 네,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0: 오늘도 스튜디오로 아주 그냥 네. 뭐 쓸어버렸네요. 네, 아침부터. 네.
1: 의도가 있는 건가요?
0: 의도가 당연히 있죠.
1: 어떤 의도죠?
0: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1: 네. 다음 질문이 사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도 될까요?
0: 아유, 저는 언제나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1: 네, 6075님께서 제가 요즘 알콩달콩 유치하면서도 너무 귀엽고 막 보기만 해도 설레는 로맨스 영화에 푹 빠져 있거든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또 엄마가 되면 이런 영화는 시시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오히려 더 설레요. 그래서 말인데요. 도훈 기자님이 막 보기만 해도 하트가 팡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로맨스 영화 추천해 주세요. 아, 그리고 기자님 목소리 매우 배우 최우식 씨 닮은 거 아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설레 꺄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이고, 또 제가 또 목소리는 한류 스타죠.
1: 최우식 씨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
0: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1: 6075님이 최우식 씨가 나오는 멜로 무비를 보는데 자꾸 기자님이 겹쳐 보여서 힘드셨다라고 하는데.
0: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멜로 영화의 제 얼굴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면 아, 좀 정상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1: 아니, 근데 배우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0: 꿈입니다.
1: 멜로 연기 가능하실까요?
0: 아유, 불가능하죠. 저는 무조건 칼잡이, 뭐 이렇게 조폭 2인자 뭐 이런 걸 원합니다.
1: 그렇다면은 기자님이 추천해 주는 로맨스 영화, 막 하트가 팡팡 터질 것 같은 설레는 그런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자, 제가 역시 가장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죠.
1: 아,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이 추천을 해줄 만한 포인트일까요?
0: 이 영화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여자 주인공이 아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젊고 예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의 결혼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1: 뭔가 약간 개인적인 경험담이 녹아있는 걸까요?
0: 아주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겁니다. 저에게는 제가 정말 파투놓고 싶은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아, 그러면은 기자님이 영화를 보면서 아,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있었을까요?
0: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영화를 볼 때마다 연애하고 싶다.
1: 꼭 로맨스물이 아니어도?
0: 로맨스물이 아니고 호러 영화를 봐도 저는 심지어 아, 연애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영화 중에 화제작 보면 군체, 아, 연애하고 물려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좀비에게?
0: 그렇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좀비가 되면 물려 죽는 거예요 그냥.
1: 아, 팔을 내어줄 수 있나요?
0: 그럼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하죠.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 굳이 살아남고 싶지가 않아요.
1: 그래요? 왜요?
0: 다 좀비가 됐는데 제가 뭐 굳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뭐 기름도 없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아남을
1: 백화점에서
0: 만한.
1: 백화점에서 살아남았어.
0: 백화점?
1: 백화점이야.
0: 그게 제일 비극적이에요. 온갖 명품 옷을 걸치고 굶어 죽겠죠, 결국.
1: 아, 근데 한동안은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0: 한동안은 즐거워야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뒤로 이 백화점에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전혀 그것들을 입지 못하게 다 불태우고 저는 좀비가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그냥은 안 죽네요.
0: 아, 그냥 안 죽어요. 다 같이 죽어야죠.
1: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김도훈 기자님과 목소리가 굉장히 닮은 분의 노래예요. 배우 최우식님의 러브송, 최우식 픽보이의 품 듣고 올게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장단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피디님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제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취타로 제보해 주세요. 소개되시면 뷰티 상품권 보내드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홍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셀프 제보부터 사돈의 8촌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사연 소개도 기자님이 해주세요.
1: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 중에는 본인 일하는 거 힘든 거 잘 안 풀리는 거 죄다 티를 꼭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면 다들 그냥 조용히 일하지만 그분은 꼭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이거 10kg는 되겠다 앓는 소리를 하시고요. 뭔가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아이고 이거 퇴근 전까지는 다 할 수 있나, 아이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네, 아이고 우리 회사 일은 다 나한테 왔나 보다, 그놈의 아이고 소리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옆에서 신경도 쓰이고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해대니까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해봤지만 아이고 저는 그냥 혼잣말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러는데 진짜 저야말로 아이고입니다. 아 제발 일할 땐 조용히 묵묵하게 하자고요, 제발.
0: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티를 내는 동료를 제보해 주셨는데요. 기자님은 주로 혼자 글을 쓰시잖아요.
1: 혼자 쓰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자님은

0: 주변에 뭐 동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SNS로 아이고를 하세요.
1: 끊임없이 SNS로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마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기자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지금 사연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과 똑같아요.
1: 그건가 네. 봐.
0: 계속 또 계속.
1: 그러네. 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0: 그러면 그 심정은 뭐예요?
1: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게 아니란 걸 증명받고 싶은 그런 기분?
0: 아 그래요?
1: 마감할 때 외롭거든요 사실. 아니, 회사 다닐 때 마감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인상을 죽을 쓰고 마감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좀 알리고 싶고 나도 저도 힘들게 일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0: 그러니까 약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0: 아 근데 약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는 건데 누군가는 네. 뭐 누군가요? 누군가는 징징거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아이고와 징징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네. 징징거린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
1: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0: 네.
1: 뭐 알바야 뭐라. 그리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제가 뭐
0: 그리고
1: 알바입니까?
0: 가끔은 기자님은 본인 힘든 걸 아이고 아이고 안 하고 본인이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막 아이씨 아이씨 막 할 때도 있잖아요.
1: 네, 진짜 갑자기 마감을 하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면 갑자기 화가 치솟을 때가 있어요. 미친 듯이 글을 씁니다.
0: 근데 그 글을 본인 원고 말고 SNS에
1: 저는 사실 제 원고를 한 페이지로 쓰면 SNS에 세 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려야 돼.
0: 그러니까 마감이 두 개예요.
1: 마감이 두 개입니다. 저 네. 항상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0: 그러니까 근데 그 에너지가 부러워.
1: 아, 그럼요.
0: 그러니까 원고 본인 원고도 써야 되고 SNS 글도 써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아유, 제가 여러분 옆에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로 다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제가.
0: 아,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1: 저 회사 다닐 때 사실 혼잣말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마감했었어요.
0: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높은 사람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그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혼잣말 하는 거 아니에요?
1: 이렇게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글을 고치면서 아이고 이것도 글이라고 썼나 아이고 이러면서
0: 야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님을 모시고 계셨던 뭐라고 할까요? 부하 직원들하고 아직 잘 연락하고 지내나요?
1: 절반 정도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0: 내가 볼 땐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러모로. 네.
1: 아유 뭐 인간관계 다 그렇죠 뭐.
0: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럼블피쉬 아이고.
1: 아이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올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제부터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호텔과 펜션, 리조트 등을 예약하면 숙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숙박 상품은 7만 원 이상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고, 올해는 연박 상품 할인도 새로 생겨 14만 원 이상 예약하면 7만 원, 14만 원 미만은 5만 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 여행사에서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올여름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숙소 예약 전에 할인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훈 기자님과 개인의 채택된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동훈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문자 샵1077 긴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2: 정민규님 사연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남자고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야 나는 용돈이 너무 좋더라. 얼마 전에 본가 갔더니 할아버지가 용돈이라고 돈을 주시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 니들도 그렇지? 한마디 했다가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도 매달 용돈 받아서 쓰는데 좋긴 뭐가 좋냐고요. 아니 제 취향인데 말도 못하나요? 그래서 개치타에서는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 용돈 좋아합니다. 부모님께 생일이라고 받는 용돈, 회식하고 택시 타고 가라고 부장님이 주시는 용돈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나이 먹어서 받는 용돈이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 뭐 여기 유부남도 있고요. 지천명의 미혼도 있고요. 그보다 어린 미혼도 있고요. 네, 다양한 미혼들 아유, 솔로 뭐 많죠.
2: 네. 미혼밖에 없네요. 네.
1: 미혼이 트렌드예요.
2: 트렌드구나. 아, 그렇구나.
1: 네. 네. 기자님은 최근에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2: 아니 저 용돈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 약간 수술한 병원에 잠깐 이제 진단을 좀 받으시려고 올라오셨는데 또 용돈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1: 아 진짜?
2: 어머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이 불쌍해 보이나 봐요 약간.
1: 오.
2: 아니 안 받아보셨어요?
1: 저 최근에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선 사연을 끌어오자면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네, 배우고 아이고, 힘들고 막
1: 아이고 AI가 나는데 제가 이러는데 근데 사실 용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설렘이 있기는 해요.
2: 너무 설레죠. 어릴 때부터는 용돈을 약간 평소에 계속 받는 용돈 말고 갑자기 이렇게 알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주시는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1: 친척들 만났을 때
2: 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신발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신발이 진짜 비쌌거든요.
2: 그쵸.
1: 막 나이땡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2: 너무 비쌌습니다. 네.
1: 방학이었어요. 시골 갔어요. 1박 2일로
2: 운동화를 사러 시골에 갔다고요?
1: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용돈을 받으려고.
2: 이야.
1: 정말로.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왔고 그러니까 가끔 놀러 가면 용돈을 주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정말 그 시골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2: 해진 신발을 신고 가셨죠?
1: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 아무 말도 안 했어.
1: 그냥 놀러 왔다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 이제 갈게.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아니 뭐 다른 친척집도 들려야 되니까 인사만 하려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아유 일로 와라면서 삽이나 해라 하고 꼭 돈을 주시거든요.
2: 예. 저는 어릴 때도 굉장히 세속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그 형제 남매가 한 8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돈을 다 받게 되잖아요. 항상 저는 머릿속으로 차트를 그렸어요. 작은 아버지는 짜고 큰 아버지는 많이 주시고 그래서 등급을 다 매겼어요. 용돈별로 이렇게.
1: 나도 그랬는데. 왜냐면 많이 주는 분들은 계속 많이 줘.
2: 계속 많이 주거든요.
1: 되게 신기해. 근데 짠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야.
2: 근데 이게 그죠?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짠 분들이 한 번씩 많이 주시면 너무 기분 좋은데 많이 주시던 분들이 짜게 주시면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빠.
1: 되게 섭섭하죠.
2: 섭섭해.
1: 그런 게 있더라고.
2: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너무 많이 주고 살지 마세요.
1: 약간 적당해야 돼요.
2: 이거 조절을 잘해야 돼.
1: 근데 이제는 사실은 뭐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긴 했습니다만 누군가를 만나면 용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2: 저는 또 이렇게 제 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카가 생기면 용돈은 참 많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뭐 제가 써야죠. 뭐 어떻게.
1: 아, 스스로에게 용돈을?
2: 그렇죠. 예.
1: 저는 이제 뭐 조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2: 아 그분들에게도 용돈을 드리시나요?
1: 아 그럼요. 때 되면 드려야죠. 내가 가끔 이제 뭐 아기들 봐주시거나 그럴 때는 네, 좀 카드도 드려요.
2: 어이구 그 뭐 블랙카드 이런 건가요? 한도 없는?
1: 아니요, 아니요. 한도는 있죠.
2: 한 30만 원?
1: 아니, 그거보다 좀 많은데 이제 뭐 서울 오셨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 만나실 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분 내시라고 이제 결제하시라고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죠.
2: 아이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 아, 그래요?
2: 용돈을 줄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저는.
1: 아니, 근데 5월달은 진짜 많이 나가.
2: 가족의 달이니까요, 아무래도.
1: 아니, 정말 많이 나가. 그리고 또 저는 5월달에 생일이 겹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2: 아이고.
1: 그래서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2: 저도 용돈 좋아합니다.
1: 아,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아,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2: 그렇죠, 당연히.
1: 네. 아, 놀라운데요?
2: 아, 뭐, 저 동생한테 잘

0: 받아요? 뭐.
1: 동생한테 선물 말고도 용돈도 받으시나요?
0: 아, 용돈까지 받진 않죠. 왜 이러세요, 제가.
1: 그렇죠. 현물로 받잖아요.
0: 현물로 받습니다. 현물. 약간 무슨 형제일까? 금융 사기 조직 형제인가? 약간 이런.
1: 약간 무슨 거래하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장범준.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0: 개인의 취향타임 캐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도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1268님 사연입니다. 남들은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게 싫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저는 좀 달라요.

0: 배가 고픈 느낌이 취향이거든요. 점심 먹기 1시간 전인 11시쯤 또 퇴근하기 전 4시 반쯤 그 출출하고 허전해서 아 빨리 밥 먹고 싶다 싶을 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때 일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요? 일 빨리 끝내고 이따 점심 끝내주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공복을 이렇게나 좋아하고 즐기면서 왜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1: 배고픈 느낌, 공복의 느낌이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0: 저는 항상 차 있어야 합니다. 공복은 고통스러운 거죠.
1: 그러니까 잘 못 참는 거죠?
0: 잘 못 참죠. 배가 고프면 그때그때 빠르게 먹어야 됩니다.
1: 저는 이제 1268님과 비슷해요. 공복을 좋아해요. 배가 납작하게 붙어있는 느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0: 참 그 어릴 때 많이 굶으셨나요?
1: 아니, 어릴 때 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차 있으면 좀 뭐라고 하지 힘들어요.
0: 아...
1: 네. 근데 기자님은 반대신 거잖아요.
0: 네, 좀 차 있는 느낌을 저는 좋아합니다. 막 배가 고프고 이러면 갑자기 막 짜증도 나고 막 글도 잘 안 써지고 그러거든요.
1: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좀 이게 비워져 있어야지 좀 집중도 되고 너무 당이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서 좀 비워져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0: 아, 제가 당뇨라 그런가 보다. 그죠? 당이 떨어지면 일이 안 되더라 어쩐지.
1: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이실까요?
0: 딱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그린 요거트를 항상 먹어요. 과일이랑 같이.
1: 과일.
0: 예, 습관이 됐어요 그거는.
1: 아니 근데 배고플 때 무척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0: 일단 제가 보기에 남자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드문 것 같고 여성분들이 진짜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배고플
0: 그래서,
1: 때.
0: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이렇게 배고플 때 예민해지고 이래가지고 항상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대요.
1: 아.
0: 고양이 같은 거거든요. 고양이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셔서 항상 추르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줘야 됩니다.
1: 안 그럼 화내니까.
0: 그렇죠. 네.
1: 저희는 아이들이 가장 예민해요.
0: 아 그럼요.
1: 배고프면은 그 입맛도 정말 너무 까다로워요.
0: 짜증을 팍팍 내죠.
1: 네, 짜증을 팍팍 내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는 뭐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하고.
0: 아 평가질도 합니까 이제?
1: 아유 그럼요.
0: 아이고.
1: 그럼 이제 뭘로 맞대응하냐면 옛날 얘기로 맞대응해요.
0: 무슨 옛날 얘기를?
1: 아빠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0: 보릿고개 이야기 이런 건가?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아니, 말 자주
1: 그런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끓여 먹었다 뭐 이런 얘기.
1: 제가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아우 야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0: 아 우리 때 바나나가 없긴 했어, 그지?
1: 아유 그랬나요?
0: 아 그럼요. 바나나가 80년대 중반쯤에나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때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1: 사실 지금 아이들은 먹을 게 너무 많긴 한데 군것질 거리도 그렇고 저희 때 뭐 과자 종류도 그렇고
0: 다 네. 불량식품이었죠 그리고
1: 네. 네. 그리고 내 기억에 식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배달 음식도 그렇고 정해져 있었잖아요.
0: 네. 뭐 동네에는 항상 뭐 우동집 하나 있었고 뭐 그거 말고는 중국집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짜장면 중국집도 왜 배달하신지 아시죠?
0: 왜요?
1: 그 법으로 규제를 했었더라고요. 사업장 규모를.
0: 아,
1: 그래서 엄청 크게 하다가 원래 고급 음식점을 네. 하다가 그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이상의 매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른 이제 매출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중국집 이제 나중에야 이제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 배달이 있었지. 그쵸.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이런 배달도 그렇고 먹을 음식이 많으니까
0: 요즘 네. 뭐. 쿠땡 이치 이런 거 딱 열면 미친듯이 쏟아지잖아요 정말 온갖 그렇죠. 음식들이 네.
1: 그리고 막 요즘에는 편의점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0: 아, 그 배달 서비스가 있죠 편의점에서 이렇게 뭐 사오라고 하면
1: 네.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0: 다들 배가 불렀어. 나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1: 아니 그럼 그런 거 있는데요 제가 살 때 너무 배고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있어요.
0: 뭔가요?
1: 분식.
0: 아 분식.
1: 저는 배가 고프면 뭐 이런. 순대 그다음에 김밥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0: 제가 기자님.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1: 그럼 기자님은 배가 고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0: 까르보나라?
1: 까르보나라요? 갑자기요? 아니 나 진짜 황당하네. 까르보나라요?
0: 아니 까르보나라가 이 분식 같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1: 그러니까 사실 그게 원래 오리지널
0: 이태리 분식이란 말이지.
1: 아, 이태리 까르보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 뭐.

0: 그리고 크림이 안 들어가잖아요.
1: 제가 네. 그 한국식 가르보나라 했죠. 크림을 잔뜩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든.
0: 그게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한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런 체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맞아. 전혀 이태리 맛과 전혀 상관없는 체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일본식에서 약간 변형된.
1: 소땡토 기억나세요? 소땡토? 소땡토 카르보나라가 아주 그냥 크림 스프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배가 고프면 그걸 되게 즐겨
0: 아마
1: 먹었어요.
0: 아마 그걸로 파스타를 처음 접하신 분들 꽤나 있을 거예요. 그쵸? 일정 세대는. 네.
1: 그렇죠. 전 요즘 좀 그리워요. 그 옛날 이태리와 전혀 상관없던 한국의 이탈리안 맛집들.
0: 아, 저는 가끔 그거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토마토 네. 파스타인데 위에 알죠? 그 이렇게 치즈 뿌려서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예. 네. 치즈 땡겨서 시키는
1: 치즈를 뜨면 치즈만 이렇게 맞아요. 떠지잖아 이렇게 네.
0: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9: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8: 아니, 귀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해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0: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개인의 취향타임 캐치타 함께 하셨는데 기자님 어떠셨나요?
2: 아, 역대 에피소드 중에 가장 배가 고프게 만드는 그런 날이네요. 지금 크림 파스타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0: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2: 네.
0: 끝곡은 두란두란 Hungry Like the Wolf 듣고요.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저 친구는 한 번씩 새침대기 같아. 저 친구는 한 번씩 새침대기 같아. 두 표현 중에 정답은 새침대기입니다. 새침대기는 새치름하게 시치미를 떼는 성미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발음이 새침대기로 강하게 나다 보니 적을 때도 떼기로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에 따라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대기로 적는 것이 발음표기법입니다. 한편 같은 원리가 적용된 푼수떼기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니만큼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배려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대학생 인우는 사고로 첫사랑 테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애달픈 이별 후 17년이 지난 어느 날 인우는 한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가 마치 테이의 환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가 풍기는 분위기, 좋아하는 음악, 말투,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올리는 사소한 버릇까지 모든 것이 테이를 닮아 있습니다. 인우는 결국 그가 테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죠. 드라마 커피 프린스의 명대사 네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하네 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여러분은 만약 다음 생에 환생한 그 사람을 알아본다면 인우처럼 정신없이 사랑에 풍덩 빠지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 생에 추억으로 남겨둔 채 슬쩍 지나치실 건가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10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듣고 왔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이병헌, 이은주 주연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1983년 대학생 이누는요, 사고로 첫사랑 테일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17년이 흐른 뒤 국어교사가 된 이누가 테이와 닮은 남학생 현빈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어머, 이름이 현빈이었네. 영화도 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재밌는 게요, 근데 2001년에 개봉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공식 홈페이지가 와, 2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돈을 아마 지불을 해야 될 텐데 유지를 하시는 건가 뭐지?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이 올해 작성된 글들도 가득하고요. 이게 바로 낭만이네요. 게시판을 보니까 진짜 2026년 글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꼬꼬마가 이 영화를 드디어 보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와,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분도 있고, 올해 4K 복원된다던데 하면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촬영지에서 만난 이은주 배우를 추억하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번지점프를 하다 팬분들이 있으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이런 아련한 글도 있다. 너가 가장 좋아한다던 이 영화 이러면서 이거를 다 헤어지고 봤나? 뭐 게시판이란 건 좋은 거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참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잠시 후 2부에는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레노
4: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실록이 사랑하는
6: 배우 김영민이 사랑하는
7: 배우 박지연이 사랑하고
8: 배우 김윤석이 엄청 많이 사랑하는
9: 배우 조여정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오늘도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1: 나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
0: 남편은 이런 아들을 걱정하지만요.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라든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들이 하기 싫은 걸 부모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이 나온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학교 장기자랑에서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춤 실력이 제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조용히 물어봤어요.
2: 아들, 너는 뭘 할 때 가장 즐거워?
0: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1: 엄마, 난 춤출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
0: 아들의 말을 듣는데 문득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스텝 업. 젊은 청춘들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봐도 감명 깊은 영화였어요. 근데 아들이랑 보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스텝업을 봤습니다. 영화에는

제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엄마는 네가 뭘 하든 다 존중하고 응원해 줄 거야. 지금 네 안에 피어나는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영화를 끝까지 다 보더니 미소 짓더라고요. 때론 백마디 말보다 영화 한 편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 스텝업에서 시아라의 겟업 듣고 왔습니다. 꿈을 찾고 있는 아들에게 영화 한 편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는 우리 가영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저도 고1 때까지는 좀 잘 몰랐고 한 고3 때쯤 이제 뭔가 마음이 먹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겠죠. 지금은 뭐 춤이려나. 영화 얽힌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김재중 공성화 배우의 호러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예매권, DC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슈퍼걸 예매권,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자 영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 이 슈퍼걸 슈퍼맨처럼 멋있으려나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저 신사 악귀의 속삭임 저 무서운 거 너무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여서 길게 쓰시면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5966님은 시네타운 들을 때마다 아 나도 저 영화는 방울방울 사연 써야 되는데 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사연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고 있다고. 뭐 언젠가 동하면 마음이 동하면 쓰시겠죠. 저도 맨날 저의 화장대를 보면서 아 저 화장대 치워야 되는데 아우 치워야 되는데 아우 진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동하면 이렇게 치우겠죠. 9384님이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오늘 기쁨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구나 생각하고

슬프고 우울할 땐 오늘 슬픔이가 잡고 있나 봐 생각해요. 어 이거 좋다. 우울해질 때 오늘 슬픔이가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슬픈 일이 조금 덜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덜 슬프게. 얼마 전에 오랜만에 울적해서 갑자기 운동 가는데 운동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바로 검색해보니 명동 가는 버스였길래 명동으로 질렀잖아요. 그래서 와 요즘 길거리 음식 재밌는 거 많이 팔더라고요. 요즘은 막 잡채를 팔아. 한번 가보세요. 우울감이 싹 없어졌다니까. 자 우리는 9600님의 영화 국화꽃향기에서 성시경의 희재 신청해 주셔서 요 곡 듣고 우리 저녁에 아니 뭐 저녁이래 이따 다시 만나요. 어디 가면 안 돼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0: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1: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전국의 하늘이 맑고 청명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강원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월드컵 응원 열기만큼이나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살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가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21의 김소미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캔디 안녕하세요.
0: 네. 8495님이 지난주에 소미 기자님 얘기 듣고 와이드싱 보고 왔어요. 오정세 배우 매력에 푹 빠졌다고 음악방송에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트라이앵글 멤버들 포토카드도 받아왔어요 하셨습니다.
1: 아, 포토카드까지 있는 와, 줄은 몰랐는데.
0: 그러네요. 네. 어디서 이거 받아왔나?
1: 아마 조만간 정말 음악방송 출연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0: 얼마 전에 하지원 선배님이 네. 하신 것처럼 특별방송으로 전하면 바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난리가 났죠. 이번 주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봐야지요.
1: 네. 박스오피스에 새로운 강자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10일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가 국내외 쟁쟁

0: 한 경쟁작들을 넘고 전체 예매율 1위 등극했는데요. 이 영화 소식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디스클로저 데이의 개봉으로 한 걸음 물러선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 여전히 반응 뜨겁습니다. 네. 5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500만 고지를 밟은 한국 영화가 올해는 왕과 사는 남자 한 편뿐이었으니까 군체가 두 번째 돌파작이 될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 호러 영화 백룸의 활약도 눈에 띄는데요. 80만 명 넘어섰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괴담 백룸을 리미널 스페이스를 너튜브 단편으로 만들어서 화제가 된 청년 감독 케인 파슨스가 20살 나이에 이 그대로 할리우드 장편으로 데뷔한 작품입니다. 우와. 역대 최연소로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어머나. A24라는 스튜디오에 역대 최고 흥행작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1: 어머나 세상에. 이번 주 박스오피스의 관객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영화들이 가득하네요. 기자님,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신작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6월 최고 기대작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 파벨만스 이후의 신작이고요. SF 장르로 보면 레디 플레이어 원 2018년 작품인데요. 8년 만의 복귀작 SF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우주, 미지의 존재를 다룬 SF 영화들을 뭐 많이 만들어왔잖아요. 거의 시조색격인데 네. 이번 영화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0: 네, 외계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영화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필버그 감독 떠올리실 거예요. 77년 미지와의 조, 82년 ET, 2005년 우주전쟁까지 외계라는 미지를 상상하는 방식 자체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가 미지와의 조우의 실질적인 속편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에밀리 블런트 주연 배우도 영국 잡지 엠파이어에서 미지와의 조우가 던진 질문들이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드디어 답을 얻는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결이 제가 보기에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이티나 미지와의 조우가 동화에 가까운 순수한 상상이었다면 이번 영화는 훨씬 더 현실에 발을 붙인 좀 서늘하기도 한 SF입니다. 외계라는 소재를 스파이 브릿지나 더 포스트처럼 권력과 은폐를 다뤄온 정치적인 스필버그의 문법으로 풀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필버그가 직접 짠 이야기에 주라기 공원과 우주전쟁의 각본가 데이비드 코엡이 자세한 살을 붙였습니다.
1: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이 디스클로저가 폭로, 공개라는 뜻이잖아요. 한국판 포스터의 카피가 이 뜻을 좀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여기서 어떤 진실이냐 하면 인류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 지성의 존재가 80억 인류 앞에 공개되는 순간 오늘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정말. 네. 이야기의 시작이 강렬한데요. 이 미국 캔자스 시티의 기상캐스터 마거릿이 생방송 중에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방언처럼 정체불명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막 다국적 언어를 하고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면서 온 세상이 충격에 빠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설정은 마거릿이 원래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에밀리 블런트가 이 역할을 위해서 실제로 두 언어를 좀 익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소통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외계의 말을 입에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결국 소통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넌지시 일러주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외계인의 도래를 앞두고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려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그 외계 존재를 은폐해온 거대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계에 관련 증거를 관리해온 비밀 조직 워덱스가 등장을 하고요. 콜린 퍼스가 그 중심에서 진실을 덮으려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다만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는 그동안의 작품들에 비해서도 유독 더 줄거리를 좀 끝까지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봐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던 작품이라서요. 저도 요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를 볼 때 주목해서 보면 좋을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 뭐 얼마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로도 에밀리 블런트를 반갑게 마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재밌는 게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배우인데 디스클로저 데이를 마주하고 새삼스럽게 이 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1: 뭐 더 할 게 있나요?
0: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저는 와. 거대한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응축해내는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0: 엘리 블런트라는 배우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1: 와,
0: 두 번째가 촬영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오스카를 받은 스필버그의 단짝이죠. 야누스 카민스키 촬영 감독이 이번에도 함께 했습니다. 전체 약 3분의 2 정도를 32mm 필름으로 찍었고요. 약간 톤이 70년대 음모론 스릴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톤에서 출발을 해서 이야기가 고조될수록 점점 강렬해지는 판타스틱해지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또 뭐 촬영과 더불어서 음악도 당연히 스필버그 영화니까요. E.T.부터 함께해온 거장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를 이번에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화면의 뒤편에서 조용히 극을 밀어주는 음악인데요. 아, 이 90대에 접어들었어요. 네. 이 존 윌리엄스가. 그래서 스필버그가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를 완성하고 아마도 내가 이 영화를 완성한 데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윌리엄스의 음악을 내 영화 위에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노장의 우정이 또 한 번 스크린을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지금 나온다는 점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필버그는 워터게이트 시대를 통과하면서 장르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인데요. 그런 그가 외계를 소재로 동시대를 배경으로 SF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작된 진실 또는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요. 권력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세상에서 딥페이크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좇는 분투를 거장이 한 번 더 눈여겨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 기획이 2017년에 미국 국방부의 미확인 비행현상 이른바 UAP를 다룬 보도와 그 이후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막연한 외계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산 동시대의 불안을 정조준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에서 존 윌리엄스의 플라잉 테마 듣고 다시 만나죠.

0: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디스클로저 데이와 같은 날 개봉한 또 다른 거장 감독의 SF 영화입니다. 캔디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입니다.
0: 아, 맞아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자 속의 양, 이번 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된 작품이죠. 고레에다 감독님이 만든 SF 영화 어떤 영화일까 참 화제였잖아요.
1: 네, 한국 관객에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말을 다이어리, 그리고 송강호 배우 주연의 브로커까지 너무나 익숙한 네. 감독이죠. 상자 속의 양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통산 8번째 칸 경쟁 부문 진출작인데요. 네.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은 어느 가족 이후에 8년 만에 그가 직접 쓴 오리지널 각본의 일본 영화라는 점입니다. 뭐 SF가 이 감독에게 언뜻 좀 새로운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죽음과 애도를 응시했던 환상의 빛, 그리고 사람이 아닌 존재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본 공기인형, 아. 또 피가 아니라 노력으로 짓는 가족을 그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브로커까지, 사실은 고레에다 영화가 반복해온 질문이 상자 속의 양에도 한자리에 다 모여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상자 속의 양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가까운 미래에 죽은 아들과 똑같은 모습의 휴머노이드를 가족으로 맞이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재만 들으면 어떻게 연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갑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익숙한 SF 같지만 고레에다 감독이 만들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분이 평생 천착해온 주제가 가족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일 텐데요. 주인공 고모토 부부입니다. 아내 오토네는 건축가이고 일본 국민 배우 아야세 하루카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겐스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2대 사장인데요. 이 부부가 2년 전에 7살의 건널목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카케루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카케루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목소리를 한 휴머노이드 소년을 부부가 집으로 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새 국면이 펼쳐져요. 오토네는 이 아이에게서 어떤 희망 같은 걸 보려고 하고 겐스케는 끝까지 미심쩍어합니다. 이 죽은 아이를 닮은 기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영화는 그 이후에 따라붙는 질문과 미세한 감정의 파고를 그려갑니다. 이 정교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는 점이 카케루의 특징이에요. 주인에게서 30m 떨어지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전제품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극중에 남편이 이 아이를 보고 다마고치냐, 로봇 청소기냐 하고 툭 내뱉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의 AI 같은 작품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었던 로봇과는 좀 다른 방향인 거죠. 아마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레에다 감독이 깐에서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자기가 보고 자란 철원 아톰에 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의 차갑고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 우화가 아니라 로봇을, 로봇 인형을 식구처럼 품어온 일본 만화의 이 상상력에 더 닿아 있는 작품 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상자 속의 양이란 작품이 강조하고 있는 건 완벽한 휴머노이드의 시선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를 자기 삶에 들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일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불완전한 존재를 이해하고 상실한 존재를 또 떠나보낼 줄 아는 연약함이야말로 인공지능에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0: 상자 속의 양이라는 제목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1: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0: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비행사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르는데요. 자꾸 퇴짜를 맞던 비행사가 결국 구멍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면서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흡족해 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자 속의 양을 상상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이 고레에다의 신작 영화와 통합니다. 그래서 고레에다 감독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변주를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휴머노이드 소년이 바로 그 상자 자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서 무엇을 볼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출발점도 그렇게 보면 좀 의미심장한데, 고레에다 감독이 중국에서 죽은 사람을 AI로 되살리는 사업이 인기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의 헤드라인을 접하고 이 작품을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연상을 해보면, 죽은 사람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뜻인가? 라는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떠난 이를 붙잡고 싶은 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위해서 죽은 이를 데이터로 되살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곧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적인 질문은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번 주 개봉작들 재밌는 게두 명의 거장 감독이 만든 두 편의 SF 영화가 한 주에 개봉을 하는 거네요.
0: 네,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영화가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자 속의 양은 아주 조용한 실내극이고, 디스클로저 돼 있는 진실을 두고 전 세계가 뒤집히는 거대한 블록버스터니, 한쪽은 속삭이고 한쪽은 포효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두 편을 만약에 같은 주에 보신다면 감각적으로 좀 호사스러운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상자 속의 양두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민 기자님. 네.
0: 감사합니다.
1: 박하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실라!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영화 애프터 양에서 미츠키의 글라이드 이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유심히 본 부모님 뒷모습이 저렇게 작았나 싶을 때, 힘든 날 아무도 내 마음 모를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한마디 툭 건넬 때 눈물 줄줄 울음샘 자동 개방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 오후, 울컥 버튼은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요. 이왕이면 웃음 버튼 한번 꾹 눌러볼까요? 피식도 좋고 깔깔도 좋고 파하하하하 소리내서 빵 터지는 건 더 좋다고요. 피식부터 깔깔까지 입꼬리 쫙 끌어올려주는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눈물 버튼과 웃음 버튼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울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영상, 반려견, 반려묘 영상에 눈물이 핑 돌고 반대로 누군가는 아재 개그에 약하고 친구 흑역사 얘기만 들으면 빵빵 터지고요. 저는 웃음 버튼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은 바로 떠오르는 눈물 버튼이 있는데 예전에 그 저희 아빠가 저한테는 되게 엄한 진짜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셨거든요. 뭐 지금은 또 안 그러시지만 근데 그냥 어느 날 아빠가 주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원래도 좀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셔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이제 그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빠가 그냥 그 민소매 티에다가 그냥 이렇게 팬티만 입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뼈만 남은 어떤 느낌처럼 너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 작가님께서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빠. 지금은 배가 너무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마르셨는데 배만 나오셔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저희 가족들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각자마다 이렇게 좀 눈물 버튼, 웃음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6858님은요. 저는 정인 씨의 오르막길 노래가 눈물 버튼이에요.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이 가사만 나오면 코끝이 찡해지는 거 있죠. 주디도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눈물 버튼 노래 있어요?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노래는 아닌데요. 있다. 글쎄요. 이게 그 김광진님의 편지라는 노래인데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면서 뭐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뭐 행여 이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도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여러 사랑을 이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를 듣고 엉엉 운 적이 있네요. 진짜. 그게 뭔가 이별의 아픔에 좀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사랑했고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을 응원하는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런 마음에서 이 가사가 너무나도 주옥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별 노래, 사랑 관련 노래인데 이 노래가 좀 저한테는 눈물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2, 3부 메리 시트콤 매콤 이지은 주주님의 웃음 버튼 박소영 씨와 지난주에 또 조근조근 대활약해 주신 분이죠. 스페셜 게스트 SS501 김규종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정지능력.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쉿! 너랑 나랑 비밀이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왜,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 막상 돌아보면 제대로 끝난 일은 하나도 없는 날 있잖아.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싶고 말이야.

0: 언니 싱크대 물 좀 꺼.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아깝게. 어우 야 나 설거지하다가 폰 찾는다고 또 까먹었네. 아 근데 언니 아까 빨래 돌렸다고 하지 않았어? 저 건조기 돌릴 때 되지 않았나? 어디 보자. 아 뭐야 빨래 그대로야? 아이고 언니 폰 여기 있네. 아니 왜 폰을 여기다 넣어놨대? 오우야 나 미쳤나봐 진짜. 빨래 넣고 캡슐 세제 넣고 돌린다는 게 세제 대신에 엄한 폰을 집어넣어. 어우 어떻게 나 내 정신머리 무슨 일이니? 아유 그래 세탁 버튼 안 누른 게 천만다행이다.
1: 으아우 엄마 희준이 오늘 유치원 안 가요?
0: 어우 어머니 얘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니 희준아 너 왜 셔틀버스 안 탔니? 너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니?
1: 예 엄마가 안 깨웠잖아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오늘 희준이 쉬는 날인가 봐요.
0: 우리 언니 빨래 돌리려다 빨래도 못해 설거지도 못 끝내 심지어 조카 유치원 셔틀버스 태우는 것까지 깜빡해가지고 아침부터 난리였잖아. 근데 자매라 그런가 나도 회사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 개 동시에 하다 보면 자꾸 깜빡하는 거 정상 맞지? 일단 지금 부장님 기분 좋아 보이시니까 결제 서류부터 올리고 자 결제 서류
2: 한영씨 거래처에 답장 보냈어요. 내가 아까 전에 부탁한 건데 지금 거래처에서 지금 피드백 안 준다고 난리도 아니야.
0: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그 결제 서류 올리느라고 답장하는 거 깜빡했어요.
2: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리마인드를 시켜줬는데 현영씨 회사가 우수? 아니면 내가 우수? 우리 웃으면서 일 좀 하자.
3: 최 부장입니다. 그 이 과장 제가 일전에 부탁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부탁했는데 보고서 하나를 이제 간장에다가 조리듯이 조리고 또 조리고 대체 언제까지 조려야 어쨌든 완성은 됐습니까?
2: 부장님 제가 거래처 관리랑 동시에 하느라고 보고서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정말 내 정신머리 난리도 아니야.

AOA의 빙글뱅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정신이 나갔어 나바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것저것 하다가 그 바쁜 와중에 열심히 싸둔 점심 도시락도 집에 두고 출근하고요. 회사에서 바쁘게 업무 동시에 처리하느라 뭐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서 부장님한테 깨지고 저는 진짜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흑흑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며칠 전에 딱 그 이랬는데 집에서 이제 그 늘 이거 간식 도시락이 있고 박스가 있거든요. 간식 쇼핑백이 있어요. 여기 텀블러랑 뭐 영양제랑 뭐 즙이랑 뭐 간식 이런 것들을 막 담아서 오는데 열심히 그걸 아침에 해놓고 딱 신발장에 두고 온 게 출발할 때 이제 생각이 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시작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약간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날 하루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했었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열심히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쵸? 자,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5992님께서는 제 얘기 듣는 줄 알았네요. 오늘 아침에 손에 차키 들고 차키 한참 찾고요. 차키 찾다가 휴대폰 잃어버리고 휴대폰 찾다가 폰에 정신 팔려서 신발 짝짝이로 신고 출근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오늘 하루 되는 거 없다 하는 그런 날이네요. 근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야 이렇게 다 술술술술 잘 풀려도 되는 거야 싶은 그런 날도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7522님도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성화라 빨리 김밥 싸주려고 재료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막 싸려는데요. 김밥김 딱 깔고 단무지 올리고 햄, 게맛살, 지단, 시금치, 당근, 야무지게 깔고 봤더니 아뿔싸 밥을 안 했더라고요. 제 정신머리 무슨 일이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도 참 많죠. 또 우리 김영애님도 평소에 비염을 달고 사는데 요새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급한대로 콧구멍에 휴지를 끼우고 어머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마스크 내렸다가 완전 망신살 뻗쳤어요. 으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심하신가 보다. 그 코에다가 비염 때문에 코에 휴지 꽂으신 분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해요. 저 요즘 따라 더 심해지실 것 같은데는 심해지실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시고 약도 좀 잘 챙겨 드시고 하세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0556님도요. 오늘 입사 지원한 회사에 1차 면접이 있어서 반차 내고 가는 중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게 또 있다면은 그 시간들이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2267님은요. 주디, 저 교생 실습이 끝나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수원 권성고등학교 2학년 10반 사랑해 고마웠어 라고. 참 저 중고등학생 때는 교생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다 큰 어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교생 선생님분들 이제 나이대가 그렇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한 20대 초중반이신 분들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이 교생 선생님들도 좀 어린 나이였구나. 파릇파릇한 그래도 풋풋한 나이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 이제 그 교생 선생님들과 쌓았던 추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 진짜 잘 안 잊혀지거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메리 시트콤 매콤 박소영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SS501의 김규종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넬의 오션 오브 라이트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없는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4: 요리하는 시간이요. 요즘 저녁마다 요리를 배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5: 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3: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일상 곳곳에 특별함이 늘 함께할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14: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5: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6: 데이트하고 오면 한 편의 로맨스가 짜잔.
15: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드립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첫 만남부터 87 친구 동맹 맺어버린 두 분이죠. 이 코너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박소영씨 그리고 SS501의 영중 영원한 중심 김규종씨 어서오세요.
17: 반갑습니다.
18: 안녕하세요.
15: 네, 친구!
18: 친구!
15: 네, 팔찌 친구입니다. 네.
19: 우리 규종씨가 친구 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두 손으로 부끄러운지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리셨네요.
18: 아. 제 친구예요.
15: 그러니까.
19: 네. 아니,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
15: 네. 아니야. 아니, 어린데 소영씨도 한 동안 하시잖아요.
17: 제가요?
15: 어머, 왜?
17: 제가 규종이랑 친구인가요?
15: 어머, 어머, 어머, 네, 어머.
19: 죄송합니다.
15: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19: 규종은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안경을 갑자기 벗어요.
15: 안경도 열이 오르나 봐요.
18: 안경이 좀 뿌얘가지고.
15: 뿌였어요? 네. 좀 닦아요.
19: 그래, 닦아야지.
18: 진짜 동안이에요, 친구.
15: 아우, 진짜.
19: 그러니까요.
17: 아우, 잘생겼잖아. 오늘은 지난주랑 좀 약간 지난주에 약간 댄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19: 댄디?
17: 오늘은 약간 요즘에 뭐라 그래야 돼? 젊은이.
15: 힙스터 느낌이야.
17: 힙스터 느낌이야.
18: 댄디랑 젊은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규종입니다.
15: 아니 근데 규종 씨가 진짜 네. 뭔가 액세서리나 이렇게 꾸미는 거 진짜 관심 많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쵸?
18: 네, 얼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5: 진짜
18: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15: 이렇게 겸손하시네요. 네. 진짜로.
17: 겸손이다, 겸손.
15: 그 너무 겸손이에요.
17: 그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봐요.
15: 나는 잘생겼다 해보세요.
17: 보여줘.
18: 아, 잘생기고 싶네요.
15: 와. 네. 아무튼 근데 우리 규종 씨 지난주에 나오시고 반응이 네. 너무 좋았어요.
17: 그러니까.
15: 2952님은요 출근하면서 듣는데 규종오빠 나온 데서 오늘은 라디오 편하게 들으려고 일부러 출근 빨리 하면 여유롭게 들어요. 금요일마다 잘 들을게요.
18: 아, 감사합니다.
15: 보내주셨고 또 우리 윤미나님께서는요
20: 우와 김규종? 내가 아는 그 김규종? 암율맨 김규종?
17: 봤어.
19: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암님의 따라 따라 딱 그래요. 네. 우리 규정 씨 맞고요. 네. 또 우리 2636님은요.
18: 네, 규정님 완전 시원시원하시네요. 팬 되겠어요. 히히히라고 하셨네요.
19: 네.
18: 또 입, 네, 또 제가 뭐 했나요? 네.
19: 아니, 규정 씨 뭘 했냐니요.
17: 아, 그렇지.
19: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
17: 여심으로 흔들흔들 하고 가셨잖아.
18: 예. 아유, 네, 여기 올 때마다 어지러운 것 같지만
19: 그래요?
18: 적응해 보겠습니다.
17: 안경 네. 벗어서 그래 지금 네. 어지러운 거.
19: 천천히 천천히 적응하세요. 천천히 네. 규정 씨.
18: 네.
19: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You Are Man이 그 수능 금지곡인데 이게 자꾸 생각나서 큰일 났다는 사연을 듣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중독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9399님께서
18: I'm Your Man 따라다따 그대여 이거 내 머릿속을 점령해 버렸다. 내가 널 어떻게 잊었는 따라다따 그대여.
19: 맞아. 그래서 저도 저희 날 방송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드라이브 하면서 들었거든요.
17: 아, 진짜로. 아, 저희 남편도 하루 종일 불러요. 한번 얘기를 했더니.
19: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중독 그 호크송이라고 하죠. 네. 옛날 그 중독 그 수능 금지곡이 어떤 시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런지.
17: 맞아.
19: 네. 요즘 아주 그냥 많이 듣고 있어요.
18: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네. 약간 드라마 촬영을 마쳤는데.
17: 네.
18: 그 현장에서도 네. 스태프분들이 어, 아, 저 암열맨 좋아했어요 라고 하시면 갑자기 주변에서 자 오케이 따라다따 그래요 그러면 대사가

0: 기억이 안 나는 거야.
1: 아 어떡해.
0: 자 갈게요. 안녕. 아 잠깐 대사가 뭐였다.
2: 그래서 그러게요.
1: 거의 그때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똑같은 증세인 건데요.
3: 맞네 맞네.
1: 그쵸. 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어도 이렇게 피곤해져요. 진짜. 자 우리 3112님도 잠자고 있던 그 시절 타락타락이 다시 깨어났어요. 지금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빛의 몸이 반응해요. 타락타락 그대요.
0: 왜 이렇게 잘해. 너 너무 잘하세요.
2: 너무 잘해. 네,
0: 나중에 커버해주세요.
1: 노래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0: 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락타락
1: 타락타락 그해요. 네, 이렇게 묵음 처리도 좀 해줘야 돼.
2: 약간 뭔가 빨려 들어가게끔
1: 빨려 들어가려다가 내가 나온 느낌으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딱 끊어줘야 돼요. 네, 저한테 좀 배우세요, 그 좀.
0: 네, 제 다음에 공연 전에
1: 네 한번 저한테 네 레슨을 좀 받고 네. 그러고 그쵸. 무대에 올라가시세요.
2: 네, 가시세요.
1: 알겠죠?
0: 네, 배우러 오겠습니다.
2: 네, 그러시세요.
0: 네, 그러시겠습니다. 네.
1: 또 우리 4996님 문자도 소영 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소영 씨 SNS에서 임신 축하 파티 하신 거 봤어요. 개그맨 선배분들이 모여서 임신 축하해 주신 거예요. 역시 선배들에게도 예쁨 받는 우리 소영 씨, 저 같아도 예뻐할 듯요.
1: 저 진짜 솔직히 소영 씨, 소영 씨 안 좋아하는 선배님들 있어요?
2: 아유, 아니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매일 실수투성이고 그냥 뭔가 그냥 막내미만 뿜뿜한 건데 이렇게 다들 저 댕겨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막 이제 소식 듣고 나서 막 밥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선배님들이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사주셨거든요.
1: 그 말인즉슨 소영씨가 평상시에요.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고 평소 주변 분들한테 얼마나 뭔가 잘했는지 사랑스러웠는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또
1: 아유,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2: 아, 이번에 또 이정미 선배님이랑 또 저기 송은희 선배님께서 또 밥을 사주셔가지고
1: 어메나 어메나
2: 이번에 진짜 감사하게 또 축복까지 해주셨거든요. 어떡해.
1: 평생 우리 소영씨랑 메리랑 다 굶을 일 없겠다.
2: 아유 그러니까 현영씨 규종씨 전화할게요. 한 번씩 배고플 때마다.
1: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2: 아 그니까
1: 언제든지
2: 메리 핑계로도 만나가지고 밥 먹어야지.
0: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요.
1: 자 그러면요 저희 또 한번 본격적으로 네. 이제 사연 심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지난주에 코너 끝날 때 규종씨가 점수를 후하게 줄 테니 사연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신 덕분에 네.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네. 일단 그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3: 네 또 2부에서는 짧은 사연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그러면 우리 용기 내서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0: 네, 오늘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2: 네, 오, 드디어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시작해 주세요.
3: 네, 한 잔에 한 잔에 님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일하는 7년차 소방관입니다. 오, 뱀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얼른 달려가서 처리해 드렸는데요. 신고자분이 너무 고맙다며?
4: 아이고 날도 더운데 수고들 많네. 시원하게 한 잔 드려.
3: 하시길래 호의를 거절하며 거절하기 뭐해서
2: 거절하면 안 되지.
1: 수영 씨
2: 죄송합니다.
1: 이거 잘 읽어줘야 예. 돼요.
2: 이거 잘 읽어야지.
1: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주주님.
0: 호의를 예. 거절하며 예.
2: 거절하면 안 되죠.
1: 네?
2: 거절하기가 뭐해서.
5: 아, 그러면 시원한 거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하고 냉수나 아이스 커피를 예상했는데요.
4: 역시 여름엔 시원하게 소맥이지. 한 잔 들려.
3: 화끈하게 소맥을 말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았네요.
1: 야 진짜 근데 맞긴 해요. 여름에는 그쵸? 사실 시원한 소맥이죠.
3: 그치 맞아요. 시원하게.
1: 소영씨는 요즘 못 드시겠다.
2: 아 저는 이제 못 먹는데 다행히 네. 원래 술을 그렇게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다행이네.
2: 그러니까 샴페인 이런 거 좋아해 있잖아요.
1: 아 그래. 저는 만약에 제가 임신하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시원한 맥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2: 아 그러니까.
1: 규종씨는요?
0: 저 좋아합니다. 저도 주주입니다. 네.
2: 주주. 그렇네.
1: 완전히 많이 하시는구나. 네. 아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너그럽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점수를
0: 거절하셨네요. 어쨌든
2: 거절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1: 그러니까 거절했지. 호의를 거절하게 뭐 해서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하신 거다. 어, 우리 소영 씨가 평 잘 읽은 거네. 예. 그렇죠. 어,
2: 그걸 미리 읽었네.
3: 그걸 뭐라 네. 그러지? 아플레다 보는 거를
2: 뭐뭐 예지했다고
1: 예지했다고
2: 예지했다고
1: 예지했다고.

0: 자, 소영 씨 한번 점수 좀 매겨주세요.
1: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너무 아프해부터 엔딩을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게 화끈하게 소맥을 말아줬다는 거 자체가 이제 네. 정말 약간 그 이분께는 힘들었을 것 같아.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이거 한복은 먹고 싶었는데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못 먹은
0: 그치,
1: 거잖아.
0: 업무 중이었으니.
1: 업무 중이었으니 이분에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그런... 사연인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이분께는 매콤하다 해서 저는 이분께 위로 점수 3.8점.
0: 오, 나쁘지 않다.
1: 예, 드리겠습니다.
0: 3.8점. 규종 씨는요?
2: 저요. 네.
1: 정말 애매했다 보다. 이 사연이 그치? 우리가 말이 많아진다.
0: 네, 나 고민 중이에요.
2: 이게 어쨌든 드시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0: 그렇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1: 그래.
2: 너무너무너무
0: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2: 안타깝고 네. 제가 진짜 어제 촬영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배우분께서 이제 네. 하고 계실 때 제가 살짝 웃었어요. 그랬더니 왜 웃으세요? 그래서
0: 아 혹시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거였어? 아니면 왜 웃으세요?
2: 왜 웃으세요? 이렇게
0: 정색을
2: 두 번째 웃었거든요.
0: 연기하다가?
2: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시선만 이제 주고 있었다가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미안해 나 이제 오늘 촬영 마지막 날이라서 끝나고 맥주 생각에 생맥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은 거예요 살짝.
0: 아,
2: 네. 그래서 미안해 제가 방해를 했구나.
0: 아 그 정도로.
2: 네. 아 전 못 참습니다. 이거 아주 아유, 아주 독한
1: 사연이었네.
2: 네.
0: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금 몰입이 되시겠네요.
2: 네.
0: 그렇죠.
2: 독하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거니까 4점 네. 4점 드리겠습니다.
0: 아 죽을 만큼 힘들다.
2: 네.
0: 그래서 4 죽을사 해서 네. 4.4점.
2: 네.
1: 두 번이나.
0: 좋네요. 사실 저는 뭐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1: 네.
0: 사실 우리는 매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이거는 매콤이 아니라 그냥 슬픈 사연이었어요.
1: 아, 그치.
0: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슬픈 그런 심정이지만 어쨌든 근무 끝나면 한잔하러 가시면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이 뭐랄까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2: 네.
0: 그래서 저는 2.8점 드리겠습니다.
1: 좋다.
0: 아, 다시 아니요. 다 좋다. 네. 번복할게요.
1: 번복이요?
0: 2.8점이었는데
1: 네.
0: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고.
1: 네. 감동이고.
0: 우리 젊은 청년에게 이 시원한 소맥을 한 잔 주고 싶은 그 마음. 감동해서 3.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이 올라갔다.
2: 네, 많이 올라갔어. 많이
1: 네.
2: 올라갔어.
1: 많이 올라갔어.
0: 자, 이렇게 네. 해서 한 잔의 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나쁘지 않다.
2: 좋아요.
0: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길 바라면서
2: 네.
0: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 볼게요. 난 그게 아니고 님의 사연입니다. 부장님이
3: 아유 요즘 기름 장난 아니야
0: 하시길래 드디어 지성인 동지를 만났다 싶었거든요.
4: 부장님 저도 요즘 기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3: 아유 진짜 이놈의 기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4: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누구 좀 나눠주고 싶은데.
3: 아유 그게 나눠줄 게 있나? 아유 규종씨 뭐야 기름집 아들이야?
4: 아유 기름집 수준이 아니죠. 아주 그냥 사녀국입니다.
0: 네 그렇게 한참 대화 후에 깨달았어요. 부장님은 찐 기름 휘발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걸요. 와
1: 죄송합니다. 네. 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2: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0: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네,
0: 지금
1: 잠깐만요.
0: 준주님 우리 소영 씨한테 네. 너무 적합하지 않았던
1: 네.
0: 사연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은
2: 네.
0: 아 이거를 뭐랄까 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하셨어야지 않았나.
1: 그렇죠. 약간 한번 그렇게 꼬아진 느낌인데
2: 이게 요대로 네. 들어온 거죠 사연이.
0: 자, 네 그 맞는데 네. 규종 씨가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2: 제가
0: 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2: 정리가 되나요?
0: 우리 왜냐면 소영 씨, 소영 씨한테 잘 한번 이해시켜 줘 보세요.
1: 규정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긴가요?
0: 알려주세요.
2: 네, 자 부장님이 요즘 기름 장난 아니야라고 하시길래,
0: 네.
2: 부장님 저도요 요즘 기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0: 그쵸?
2: 진짜 이놈의 기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요 진짜 누구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나눌 수 있나? 규정 씨 뭐야 기름집 아들이야? 아유 아니죠 아주 그냥 산이국입니다. 하하하 왕왕왕왕이라는 사연인데요.
0: 진짜 어때 이해가 됐어요 이제?
1: 이 기름 얼굴 기름.
2: 아 얼굴 기름이요?
1: 몰랐네.
2: 아 얼굴 기름이요?
1: 본인도 몰랐잖아요.
0: 저도
1: 어쩐지
0: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마지막에 아주 그냥 산유국이라고 하길래
1: 요게
0: 우리가 요즘 그가 정말 속대 속히 그걸 좀 그러니까 개기름이라고 네. 하죠.
1: 그렇죠.
0: 얼굴에 유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 나

0: 환유국이야 라고 이제 농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자기 이 얼굴 얘기하는구나. 근데 지금 둘이 뭐가 좀 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진짜 왕왕왕왕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이
0: 야, 그리고
1: 근데, 멘붕이다 이거.
0: 나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 있잖아요.
2: 아, 네.
0: 이분이 난 우리 소영 씨랑 좀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0: 사실 부장님이 아유, 요즘 기름 장난 아니야 하면은 누구라도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
2: 맞아요, 맞아요.
0: 바로 얼굴 기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 왠지 우리 소영 씨 데칼코마니 점수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1: 이분 딱 보니까 완전 진짜 이게 맞아. 주디 말이 맞아. 왜냐면 저는 모든 이제 남현이도 오나미 씨도 친하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은 군대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에피소드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름 생각만 내 얼굴 기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름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0: 그냥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이구나.
1: 그렇지. 공감대를 그냥 형성하면서 내 주제로 내 오는 거지. 이거 이 사람 아주 똑똑한데?
0: 아, 똑똑하다고요?
1: 저 이거 진짜 데칼코마니 점수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데칼코마니 네네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요 정도면은 부장님이랑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말기 못 알아들으면.
2: 맞아요.
1: 너무 매콤한 것 같아서 4.0점 드리겠습니다.
0: 4.0점 높다, 높아.
2: 높아요, 높아요.
0: 규종씨.
2: 전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최선을 다해봐요.
2: 네, 부장님이 이게 이 옆에 계신 분이고 내가 주인공인 거죠?
1: 내가 주인공 맞지? 맞다.
2: 그렇죠.
1: 부장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요. 네, 규종아 그래서.
2: 네. 제가 기름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사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1: 지금 규종이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네. 우리 규종 씨를.
2: 좀 약간 반대로 매콤하네요.
0: 그러니까.
2: 미치겠으니까 도레미 1, 2, 3, 3점 드릴게요. 미칩니다. 예.
1: 좋았다.
0: 도레미 미치겠어서 도레미 미해 3 해가지고 3점.
1: 3점.
0: 저는요 이분이 참 여러모로 우리를 당황시켰다라는
1: 그러니까.
0: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매콤했다라고 좀 반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저는요 드디어 지성인 동지를 만났다 싶었거든요. 여기도 이해가 안 됐어요.
2: 맞아요.
0: 여기도 이해가 안 됐어요.
2: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0: 지성인 동지? 그러니까 뭐랄까 좀 뭔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개념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 오랜만에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건가 이렇게 좀 많이 저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2: 맞아요.
0: 이런 사람은 진짜 뭘 해도 된다고 봐요 난.
2: 네 어쨌든
0: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2: 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콤하다고 느껴져서 4.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성이님은요.
2: 아니 아이디 있는 지성이님이 아니고요.
0: 뭐예요?
1: 난 그게 아니고.
0: 난 그게 아니고님인데요.
1: 야 이분 세다.
2: 네.
1: 이분 우리 세 명을 수렁통에 빠뜨렸어.
0: 완전 수렁통에 제대로 빠뜨렸어.
2: 네.
0: 자 우리 지성이신 분 피부 타입 지성이신 분 3.8점으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근데 꽤 셌는데 첫 번째 사연보다 평균 점수는 낮긴 해요.
1: 그 희한하네.
0: 네.
2: 이게 부장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셨으면은 한 5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즘 기름 장난 아니야? 이랬으면
1: 아 그렇네
2: 또 몰라요. 예.
1: 캐릭터가 바뀌었으면은 좀 더 그러니까. 자극적이었네.
0: 약간 아쉽긴 했지만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연은 우리 규종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억울하다 억울해 님의 사연입니다.
0: 또 할아버지네.
2: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가 꼭대기 층까지 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뭔가 오래 참은 듯한 방귀를 길게 끼시고는 호다닥 내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밀폐된 공간에 가스와 갇혀 있었는데 다음 층에서 모자가 타더군요. 타자마자 아이가 코를 막으며
3: 똑같은 냄새 죽을 것 같아요.
2: 질색을 하니까요. 어머님이 아들을 벌어 건네며
3: 네! 아유 어른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2: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니 저 아니라고요. 환장하겠네 진짜.
0: 이거는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매콤한지 모르겠긴 한데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에요.
1: 아니, 이거 진짜 약간 이런 거 있는 게 여자 화장실 갔을 때 있잖아요. 공룡으로 고 있을 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물을 안 안 내린 건지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렇지. 그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바로 최근에 좀 바로 한 뭐 1, 2분 전에 볼 일을 보고 가셨거나. 그래. 그래.

0: 그래서 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어. 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어. 딴 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 내 뒤에 여자가 어. 와가지고 아. 내 칸에 들어가. 그럼 내가 그런 거잖아. 내가 한 줄 아는 거야.
1: 이거 진짜 아니에요 할 수는 좀 없죠.
0: 없지. 나는 벌써 이렇게 등이 살짝 반 이거 이만큼 올려왔는데.
2: 근데 저분은 이제 어 박소영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0: 그때는 많이 그랬으면 저 아니에요. 저도 옆 칸 가요 이렇게 했을 텐데.
2: 그거 진짜 곤란해.
0: 진짜 곤란해.
2: 맞아 맞아. 아 이거는 아. 그런 부분에서 매콤 우리를 지금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
0: 들어가게 만들었어.
1: 어떡해.
2: 자, 그럼 이 기세 이어서 우리 소영 씨 한번 점수 주세요.
0: 5점 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왜냐면 아.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서
2: 나 너무 네네. 보였어 지금.
0: 네 그때 나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 냄새를 못 잊겠기도 하면서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만점 드립니다.
2: 아 미쳤다. 아. 저였으면 절대 저 저는 솔직히 제 트리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절대 못 참는 게 뭐냐면 저 억울한 걸 절대 못 참아요.
1: 그래.
2: 저는 눈물도 억울하면 많이 우는 편이에요. 억울한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였으면은 그 칸에서 하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다. 네. 저는 무조건 안 떠나요. 거기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면 거기 근데 뭐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1: 밝혀야 되는구나.
2: 밝혀야 돼요 저는. 아.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그 전 사람이 하면서 구구절절 전 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억울한 건 절대 못 참아요.
0: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돼. 전에 잡아야
2: 전에 잡았어.
0: 왜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내가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2: 그치 그치.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0: 아 진짜.
2: 그래서 5점 만점 주셨고.
0: 저 5점.
2: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너무 공감이 되고 네. 확실하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4점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종 씨는요?
1: 저 진짜 눈물 나요.
2: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난다.
0: 진짜
2: 그렇다니까.
1: 저 진짜 시원하게 5점 드립니다.
0: 와!
1: 네, 왜냐면 진짜 너무 저라면 저도 진짜 저는 그냥 참고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저라도 그치.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2: 아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에 좀 연루되지 않았으면 엮이지 않으셨으면 그치? 좋겠고요.
0: 네.
2: 자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억울해님의 평균 점수는 4.9점으로 네, 사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사연 중 최고 별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억울하다 억울해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함께 보내드리고요.
0: 맛있겠다.
2: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수영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6016님 문자 수영씨 한번 소개해주세요.
2: 아 정말 잊고 살던 첫사랑 만난 기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트리플 S라 영스트리트도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레 추억으로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규종 오빠라니 너무 반가워요. 오빠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3: 아 감사합니다.
1: 잘 지내고 계신 거죠?
3: 맞아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네.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1: 뭔가 좀 오래전에 그런 첫사랑을 만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4: 아, 맞아 맞아.
1: 그런 얘기도 많이 네.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3: 네. 너무 감사하게 정말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됐고
1: 맞아.
3: 네,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더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1: 맞아 맞아.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3: 네.
1: 또 우리 로레나 디엔젤로님께서요.
4: 네.
1: I love on fire. I love 김규종.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3: Yes.
4: 야, 발음 너무 좋다.
1: 나 나쁘지 않았어.
4: 오, 너무 좋다.
3: 영어 공부도 하세요?
1: A little bit.
4: 오!
1: little bit.
3: How are you? I'm fine.
1: 뭐야 저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것 좀 해줘요.
3: 예?
1: 좀 저번만 다른 것 좀 해줘. 업그레이드 된 걸로.
3: Happy New Year.
4: Happy New Year. 새해지.
1: 규종 씨. 근데 해외 팬투어 많이 다니지 않으셨어요?
3: 네.
1: 진짜.
3: 아 진짜에 되게 많이 있는 게 담겨 있네요.
1: 진짜. 진짜로. 아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3: 넘어가요.
1: 넘어가 볼게요.
4: 인간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나.
1: 너무 사람 냄새 나고 지금 팬분들 다 그냥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4: 그럼.
1: 고맙다고
4: 맞아.
1: 나도 사랑한다고
4: 맞아.
3: 이렇게 네, I love you.
1: 네.
3: Thank you. How are you?
1: 좋아요. 다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아니 지금 PD님께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3: 맞아요.
1: 규종 씨랑 제일 친한 친구분 가게에 제 사인이 걸려 있다고.
3: 네.
1: 이거
3: 사진도 있어요.
1: 얘기해 주셨어요. 저번에 규종 씨께서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여기가 털보 사장님 가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자주 했었는데 이곳이 네. 규종 씨의 친한 친구분의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요. 마지막 촬영 날이었었거든요. 이게.

0: 그래서 네. 규종 씨가 그 식당에 엄청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제 사인을 만나신다고.
1: 맞아요. 그 사인 앞에서 밥 먹고 해요.
0: 네. 진짜요?
2: 야, 대박 사건이다. 아, 네.
1: 진짜 거기 내... 옆에 제 거 붙여놨어요.
0: 잘했어요. 잘했어요. 거기 너무 잘 되겠다.
1: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덕분에.
0: 어, 또 우도 찾아가 봐야겠네. 네. 안 갈 거잖아요.
2: 어디 있나? 주소가 어디 있나? 어, 아, 이름은 봐도 티냈어.
0: 한번 네. 외쳐봐요.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1: 너무 좋아요.
2: 진짜?
1: 제가 모시겠습니다.
2: 아, 진짜? 네. 아, 너무 좋죠.
1: 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요.
2: 어, 너무 좋아요.
1: 예.
0: 이거는 다 녹음 되는 거니까 어. 다행이다.
2: 여기 맞잖아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어,
0: 일산이죠, 일산.
2: 어, 맞아, 일산.
1: 네네. 일산 혹시 맞습니다.
0: 저희가 다 기억 이런 거 다 캐요, 우리가.
2: 다 저장해놓지.
0: 다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1: 네, 네, 네. 저 진짜입니다.
0: 엄청 고급스러워. 네.
2: 드라마 촬영 네. 어제 마지막 날이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0: 다
2: 있어요.
0: 다 들었고.
1: 아, 네, 제가 모실게요.
0: 네, 좋아요.
1: 웰컴.
0: 아, 그러면 매니저님께 우리 이제 스케줄 한번 넘겨드리면
2: 그래,
0: 될 것 같아요.
2: 그래, 넘겨드리면 되지. 좋다, 좋아.
0: 조율해봐요, 같이.
1: 언제든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자, 그래, 그래서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12시엔 네. 주연영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는데요.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소개되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어머어머 지구사랑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소영씨가 소개해주세요.
3: 저는 사실 우리 회사 김 과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 등장만 하면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회사가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성 깔끔한 매너 깔끔한 매너까지 저만 김 과장님을 흠모하는 게 아니라 단둘이 얘기할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회식 자리?
4: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3: 과장님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셨는데 한참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도 아니라 괜히 걱정도 되고 해서 슬쩍 따라 나와봤죠. 그랬더니 좀 떨어진 곳에 웬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5: 아, 저 과장님 뭐하고 계세요?
4: 그냥 술 좀 깰 겸 바람도 쐴 겸 뭐 겸사겸사 나와 있었어요. 현영 씨는요?
3: 저는 그 김에 용기를 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싶었거든요.
5: 아, 저 과장님 뭐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아, 혹시 같이 좀 있어드릴까요?
4: 그래도 되겠어요? 현영 씨만 괜찮다면 나야 좋죠.
3: 캬, 그 말에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4: 그럼 현영 씨가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할래요, 이거?
3: 그러시며 제게 봉지를 내미셨는데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제가 저는 술 마시면 꼭 메론바 먹어요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설마 내 말을 기억하신 건가? 혹시 그 안에 메론바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죠.
4: 진짜 사람들 너무하죠.
3: 근데요, 그 안에는 메론바 대신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4: 이 지폐가 없어서 맨손으로 주워야 하는데 현영씨 진짜 괜찮겠어요?
3: 알고 보니 과장님은 술집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계셨더라고요. 하, 그래서 저 그날
4: 저기 현영씨 그쪽에 담배꽁초요.
5: 아, 네, 여기요.
4: 네, 네, 거기 그리고 그쪽에 음료수병도 있네요.
5: 아, 네, 못 봤어요.
4: 아,
5: 네.
4: 저기요. 네, 아, 좋습니다.
5: 아, 네, 여기요.
4: 그쪽
5: 네.
4: 우측 하단에 아, 커피컵 건너편에 아, 과자봉지.
5: 아, 네네네네.
4: 아, 네, 아주 아, 잘하고 있어요.
5: 네.
3: 써문커녕 열심히 우리 강산 푸르게 참 좋은 일만 하고 왔답니다.
0: 네, 진짜 지구 사랑꾼이셨네요.
1: 진짜네요.
2: 진짜네.
0: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야,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이 사연 읽으면서 과장님께 반했어요.
2: 그러니까.
1: 진짜요?
2: 저는 주사가 있었다면 조금
0: 와,
2: 오히려
0: 대박이다.
2: 그거였을 텐데 이런 주사는 얼마든지 환영이지.
0: 뭐 이상한 주사보다 나은 것 같아, 솔직히.
2: 훨씬.
1: 맞아요.
2: 되게
1: 맞아.
2: 그리고 반전이자 봉지를 들고 있대서 나는 네. 좀 걱정도 많이 하고.
1: 이게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0: 토하자는
1: 수 있나?
0: 건가? 네. 같이 한 곳에다가 같이 모으자는 그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이 라디오가 발전 많이 했구나. 아, 이런 사연도 읽어도 되는구나.
2: 와, 근데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반성하게 될 정도로
1: 맞아요.
0: 진짜로 상상도 못했다.
2: 뭔가 내 마음이 푸르러지는 느낌?
0: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또 이게 또 주사일 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분은 혹시 주사가 어떻게 돼? 규종 씨는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이제
1: 뭐, 진짜?
0: 네, 뭐
2: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0: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기억이 안 나는 시점부터 그렇지. 뭔가 주사가 있을 수도
0: 그게,
3: 있어요.
0: 그게 주사네요.
2: 그게 주사지.
0: 네.
2: 그래도 이제 뭐 잠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0: 네, 집으로 가요.
3: 아, 되게 깔끔한 네. 스타일이시구나.
2: 좋네.
0: 모르죠. 기억이 안 나니까.
3: 아, 이거는 뭐 우리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네.
2: 네, 그렇죠. 그치. 한번 나중에 한번 그 거기 한번 일상 갔을 때 한번 봐야 네. 지켜봐야지.
3: 일상 갔을 때 그래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네,
3: 주사를.
0: 네, 제가 막 그 문 앞에서 우두도 형두도
2: 같이
0: 하고 있을지 몰라요.
2: 그 영상도 있으니까
3: 아유,
2: 같이 네. 해야지.
3: 그럼 이제 아유 그날 진짜 그러면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소영 씨는 어때요? 주사 뭐예요?
2: 저는 되게 시끄러워져요.
3: 지금보다
2: 더. 지금은 네. 말이 많은 거지 톤이 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선배랑 술 먹다가 제가 네. 너무 시끄러워서 다음날 선배님이 피부과를 한번 갔다 왔다 그랬어요. 제가 네.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을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많이 해가지고
3: 아, 아밀라제가 너무 튀었구나.
2: 그래서 선배님이 그때 한번 나 너 때문에 피부과 갔다 왔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3: 근데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
2: 그럴 때는 진짜 필름 끊길 정도로 많이 먹었을 때.
3: 진짜.
2: 그러다가 이제 피용 바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3: 맞아. 저도 약간 좀 잠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아예 그냥 잠들어 버리기. 아니 우리 6087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네. 규종 네. 오빠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요? 뭐 드라마 찍어요? 착장만 보면 뭔가 멋진 실장님 역할 그런 것 같던데 인별그램 스토리는 자꾸 올라오던데 찾아보니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해요.
2: 알려주세요.
3: 빨리 소개해 주세요.
0: ENA 채널에서 네. 감독님들께서 경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2: 네.
0: 네네네. 그 디렉터스 그 아레나 그 채널 그 방송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감독님 거를 같이 하다가
3: 네. 드라마 제목 이 결혼 유효입니까?
0: 네 맞습니다.
3: 이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죠?
0: 네. 이 결혼 유효입니까? 네.
3: 약간 되게 좀 과거에 제가 좀 인터넷 소설을 좀 좋아했는데
2: 나도
3: 그런 결인 것 같아요. 이 결혼 유효입니까?
0: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3: 이런 느낌이죠.
0: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촬영을 마쳤네요. 딱 이 톤이 딱 이 톤인데.
3: 아 나한테 레슨 좀 받으세요.
0: 그러니까.
3: 따라한다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 완급 조절 같은 거.
0: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결혼.
3: 이 결혼. 유효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약간 고개가 네. 약간 살짝
0: 딱 들어가야 돼.
3: 까딱까딱. 난 너무 꽁트다.
0: 아니 너무 좋아요.
3: 아니요 규종 씨는 그냥 하셔도 돼. 나는 이렇게 45도로 꺾어야 되는데 규종 씨는 그냥 하셔도 될 거야.
0: 너무 좋네요. 배우가 네. 쓰였어야 되는데.
3: 진짜 앞으로 네, 좀 연락 주세요.
0: 네. 네.
3: 7월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3: 극 중에서 그러면 이 결혼 유효입니까라고 말하는 사람 역할이겠네요.
0: 맞아요.
2: 진짜요?
0: 정말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게 싫어서 떠났다가 다시 만나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여자분은 다른 남자는? 결혼을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어요.
2: 대박. 네. 너무 재밌겠다.
0: 뭔가 끝날 즈음에 누가 나타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당신들은 뭐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또 그런 거야? 막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엔 찾아와서 어쨌든 마지막에 하신 것처럼 네. 이 결혼 유효입니까? 하면서 네.
3: 진짜 약간 좀 이거 도파민이네 도파민.
2: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3: 네. 도파민 좀 필요하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 또 꼭 7월 공개 예정이라고 그래. 하니까 우리 규종 씨의 네. 모습을 꼭 많이 봐주세요.
0: 맞으세요. 네.
3: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님의 사연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빵, 과자, 탄수화물 러버라서 그런지 복부 비만이 심했어요. 그래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 아이고 임신한 아가씨가 서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얼른 앉아.
3: 감사한데 저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5: 이런 썩을 임산부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어딨어. 여기 일로 와서 앉아. 나 아직 청정이요.
3: 자리를 양보받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너무 머쓱했지만 저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참 아니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 6년 만에 드디어 진짜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임신을 하고 나니 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이거 냄새 뭐야? 으이!
0: 자기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3: 냉장고 문만 열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던 저라 입덧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덧은 있는데 식욕도 그대로라는 거였어요. 자려고 누웠다가도 번뜩 영감을 받듯이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자.
0: 왜? 또 속이 안 좋아?
3: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나 갑자기 우리 지난 여름에 속초 여행 가서 먹었던 오징어 순대 먹고 싶다.
0: 그 12시 엠포차에서 팔던 그 오징어 순대?
3: 그거라면 나 한 접시 순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 그 길로 남편은 속초로 떠났고요. 오징어 순대를 기어이 공수해 왔는데요. 제가 한 입 먹자마자
0: 자기 어때? 맛있어? 입맛에 맞아?
3: 잠깐만 오빠 비켜봐.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도 저는 자주 야식을 시켜놓고 못 먹다 보니 남은 음식들은 전부 남편 차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살이 쭉쭉 빠지고 남편은 무려 8kg 증량에 성공해버렸죠.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이랑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는데 저희 앞에 앉아서 폰을 보시던 아주머니분이
4: 아이고 배가 많이 나왔네. 임산부가 서 있으면 쓰나. 얼른 앉아요 앉아.
3: 하시면서 손을 덥석 잡아 끄셨는데요. 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확인한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4: 아니 왜 그쪽이 배가 더 나오셨대?
3: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뭐 대상은 틀렸지만 저희 둘 중 한 사람이 임신을 한 건 맞으니까요. 아무쪼록 그날 자리 양보해주신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네. 이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아유 축하드려요. 네. 우리 소영님처럼 우리 귀여운 임산부 주주님의 사연이었어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 소영언니 SNS랑 너튜브 꼭 챙겨보는데요. 우리 아가는 소영씨네 메리보다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출산 선배가 될 소영언니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
4: 파이팅! 말띠맘이시네요 같이.
3: 맞네. 아니 근데 저 진짜 왜요?
4: 아 말띠구나. 올해가 또 말띠니까.
3: 대박이야. 아니 저는 이거 읽으면서 확실히 저나 이제 규종 씨보다는 뭔가 소영 씨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4: 사실 근데 요거는 제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3: 찐으로
4: 진짜로 제가 전철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중간에 놀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한 두 달 전인가 그때는 배도 지금처럼 많이 안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앞에 할머니가 같이 이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알아보신 거에서 개그우먼 박소영 아니요?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뭐 해서 이제 지금 애기 생겨서 그 뭐지 몸조리 하고 있다 이랬더니 임신했어 이러면서 막 같이 탄 거예요 지하철을.
3: 어머
4: 차라락 탔어. 근데 이제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세 정거장인가 밖에 안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잡았더니 할머니가 여기 앉아 노약자석에 빨리 앉으라고 해서 아우 할머니 저 괜찮아요 배도 많이 안 나왔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머니랑 신랑이 하는 동안 그 한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으신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기 앉으면 어떡해 여기 일어나 당장 일어나. 그래서 내가 놀라서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나 노약자인데 왜 여기 못 앉게?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3: 나 곤란하다.
4: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할머니 저 진짜 괜찮고 저 진짜 티도 많이 안 나고요. 이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여기 이 처자 임신했어. 이렇게 했더니 임신했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3: 잠깐만 소영씨 그거 MSG 쳤어.
4: 진짜예요.
0: 자꾸 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4: 아니
3: 잠깐만.
4: 그러니까 소리를 되게 크게 내시진 않았는데 진짜 할아버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영등포에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그 연결된 통로에 그 지하철 탔어요. 신도림 간다고.
0: 그럴 수 있어.
4: 그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3: 신도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4: 그 할아버님께서 우리나라 그 이세를 위해서 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4: 하셨다니까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거기에 놀래서 저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저 진짜 다음에 내려요. 그러면 저 진짜 다음에 내려서 다행이다. 앉으세요 하고 그런 나왔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도 좋지만
3: 좋으면서도
4: 약간 마음이 불편한
2: 근데 그러니까. 어. 이 사연 그래서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와,
0: 야. 진짜 이런 사연이 있구나.
3: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 소영 씨 진짜 MSG 팍팍 친 줄 알았어. 진짜,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 매콤 사연 네. 게시판 들어가서 남의 사연 지금 보고 베낀 건 줄 알았어. 야, 거의 맞네. 그

0: 그렇죠. 아니 이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토덧 그리고 먹덧 두 가지로 나뉜대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토덧은 물만 먹어도 토해서 뭐를 못 먹는 분들.
1: 아, 그렇죠.
0: 먹덧은 뭘 안 먹으면 속이 계속 울렁거려서 뭐를 계속 먹어야 된대. 근데 이래서 뭔가 또 계속 뭔가 식욕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1: 그쵸.
0: 거구나.
1: 저도 입덧 심할 때는 이제 뭐
0: 어땠어요?
1: 근데 저는 입덧인데 뭐 그냥 냄새 맡고 욱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일단 먹덧처럼 막 먹어요. 네네. 미친 듯이 막 먹고 갑자기 양치를 하면은 바로 욱 이렇게 예쁘게 욱이 아니라 으악 이렇게 이게 건감대가 있으실 거예요. 입덧 하시는 분들이
2: 아,
1: 이게 그냥 버튼을 하나 누른 것처럼 그냥 와랄랄랄라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아이고야. 저희가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한 그래도 한 3주 이 정도 있었어가지고
2: 그래도 아닌데. 또 이제 드시고 싶은 게 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하세요. 전, 야식처럼 이렇게
1: 전 그러니까. 진짜 잘 먹거든요. 잘 먹고 근데 그 기간에는 먹고 이렇게 약간 나오고. 개워내고 약간 네. 이게 좀 있었어요.
2: 그래도 드시는 게 좋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먹는 게 좋은 거니까.
0: 아, 진짜로 입덧 왜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0: 맞아. 고생하게.
1: 지금은 근데 입덧이 없어서 다 잘 먹어요.
0: 소영 씨도 파이팅.
1: 파이팅.
2: 파이팅.
0: 이제 우리가 응원할게.
1: 이제 한 70 며칠 80일 조금 안 남았거든요.
0: 얼마 안 남았다.
2: 떨려 너무 떨려.
1: 이제 한 두 달 반 정도 남은 거죠.
0: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소영 씨.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1: 네, 우리 모든 임산부들 파이팅입니다.
2: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내꺼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4: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글래요?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0: 더뉴 클렌저.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매콤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소영 씨?
2: 아,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메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행복했고, 오늘도 지금 시간이 왜 벌써 이렇게 한 시간 지나간 거죠?
1: 너무 웃겨서 그래.
2: 그쵸?
1: 난 진짜.
2: 난 아직 점심 먹은 게 다 소화가 돼버렸네.
1: 아유, 잘 됐다. 또 먹으러 가요.
2: 또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1: 많이 먹어야 돼요. 메리도 그러니까. 많이 먹고.
2: 맞아요.
3: 잘 드셔야 됩니다.
1: 네, 규종 씨는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3: 저도 너무 즐거웠고, 이게 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1: 아, 안 돼요.
3: 저희 오기 전에
1: 광고 나가야 돼요.
3: 저희 오기 전에 뭐 하시는 거 그거 좀 이제 좀
1: 그 줄이고 네. 그렇게 할까?
2: 자. 우리 뒤에 숨어 있자.
1: 그러자. 아유, 아무튼 오늘도 사연 용기 내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3: 네,
1: 감사드리고요.
3: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허영생의 파인드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고요. 특히 착유 후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욱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살고 있는 백구 복시리가 새끼 강아지 4마리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최미라님은 우리 복시리가 엄마가 됐다며 이 기쁜 소식을 12시엔 주현영에 가장 먼저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빔라면을 드신 한수찬님은 한 봉지를 먹고도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딱 한 봉지만 더 먹겠다며 다시 물을 끓였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비빔라면 네 봉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난주 선 넘는 참견 코너를 듣던 박종환님이 방송 내용을 메모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별그램에 가입한 종환님은 현재 팔로워가 5명뿐이라고 하는데요. 해리포터 씨가 알려준 릴스 업로드 꿀팁을 참고해 앞으로 팔로워를 늘려보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혜진님이 썸남의 상태 메시지를 해독하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초성만 적혀있어 밤새 머리를 굴렸지만 끝내 풀지 못했다는데요. 아, 네, 속보입니다. 방금 혜진님이 답답해서 썸남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초성의 정체는 바로 섬유유연제 주문하기였다고 합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다뉴에 이어서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8259님은 아 저는 별다뉴가 은근 곱씹으면 웃겨요. 제 오후의 웃음 버튼입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굉장히 앵커톤으로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가만 들여다보면은 약간 실소가 터지는 그런 사연들이거든요. 또 우리 이지은님도 저는 매콤이랑 소영씨가 웃음 버튼이에요. 그냥 소영씨는 뭘 해도 귀엽고 말실수도 사랑스럽고요. 매콤 사연들도 진짜 웃겨서 웃을 때도 많지만 어이없이 안 웃겨서 피식할 때도 많거든요. 소영씨, 아, 저도 그러면 제 웃음 버튼이 소영씨겠네요. 그게 빵 터지는 웃음도 있지만 그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나오는 웃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소영씨 만나는 날에는요 그날 하루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더라도 소영씨만 만나면 그냥 좋아지는 어떤 마법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소영씨가 그래요. 우리 이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3 아들이 졸업사진을 한복 입고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복 대여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벌써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 왔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졸업사진을 다양한 컨셉으로 찍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저 때는 이렇게까지 막 분장을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냥 교복 입고 다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지금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제가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할 자신이 있는데 벌써부터 머릿속에 막 컨셉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막 Y2K 스타일로 막 이효리 언니처럼도 하고 싶고 진짜 막 아이디어들이

쏙쏙꽂히는데 아 진짜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땐 또 너무 보수적이었어가지고 그쵸. 또 우리 전선재님은요. 쭈디 오랜만에 고릴라 들어왔어요. 늘 방송은 잘 듣고 있는데 사연 쓸 여유가 없었네요. 이렇게 가끔 사연 보내도 항상 쭈디 얘기 잘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겠어요. 나 잊지 않을게요. 또 우리 5998님도 쭈디 저 초보 운전인데요. 요즘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세 넘치게 운전하는 제 모습이 새삼 멋져 보입니다. 데이식스에 완전 멋지잖아 신청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실력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요때 딱 저희 아빠가 늘 저한테 하신 말 건방 떨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아, 제가 주주님한테 뭐 그러라는 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주님도 조심하시라고 조금 익숙해지셨을 때 괜히 멋있어 보여서 저는 그 소리를 그때 왜 들었냐면 한 손으로 하다가 한 손으로 멋지게 한쪽은 이렇게 딱 이렇게 걸터놓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가 너 뭐 땡땡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건방 떨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맞아 그렇게 뭐 하다가 만약에 작은 뭐 실수나 뭐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실수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또 깨닫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5998님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 건데요. 5998님께서 신청해 주신 데이식스의 완전 멋지잖아 듣고 오실게요.

데이식스의 완전 멋지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는 금일 오후 우리 지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81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집 공사를 하다가 썬룸까지 만들어서 홈카페 운영 중이에요. 지금도 맛난 참외 먹으면서 홈카페에서 힐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홈카페 이름도 힐링으로 지었어요. 주디도 힐링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집 주변에가 나무랑 뭐 파릇파릇 너무너무 이 풍경이 예쁘고 그리고 막 있잖아요. 막 도시적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되게 그 부모님이나 이 분들의 어떤 나만의 감성으로다가 좀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꾸민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잡생각도 없어질 것 같고 조용히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링도 너무 좋은데 이 이름도 어떠세요? 소문의 낙원도 어떠세요? 약간 소문의 낙원이라고 지으면은 가사도 그렇잖아요. 외롭고 뭐 지친 사람들, 그 나그네들 소문의 낙원으로 모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2369님도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졸고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자꾸 둘러보게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공부한 게 없어요. 조디가 힘 좀 주세요. 지금까지 뭐 잘 쉬신 거죠 뭐. 잘 쉬고 충전한 거죠. 공부를 할 그런 집중이 안 따라줬던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이제 잘 쉬어줬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4: 코일메디. 코일메디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0: 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레노.
2: 레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레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넌 대체 누구야?
4: 건방진 녀석. 코코리 코르네.
5: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6: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5: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6: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5: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5: 실장 혜진 초이,
4: 난 조디다 냐옹.
7: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5: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7: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5: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8: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7: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5: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8: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7: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8: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5: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7: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에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0: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3: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2: 몽젤?
3: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스프롱
1: 2시 자청
2: 컬투 쇼.
1: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여러분의 달팽이 관절 진코막 페퍼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 바이러스를 쫙쫙 여러분 체포 구석구석까지 싸줄 저의 스페셜 제이 파트너는요.
2: 네,
1: 멋진 이 남자입니다.
2: 접니다. 컬트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Let's get it.
1: 아 오늘 좀 반응 좋아요.
2: Let's get it.
1: 아 이분들 좋아요. 바로 컬투쇼의 시그니처죠.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정말 20년이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컬투쇼가 전국 청취율 1위를 계속 유지한 채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자, 여러분
2: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1: 여러분 덕분인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2: 아하.
1: 네가 잘해서 그렇고요.
2: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 여러분 숟가락만 얹은 거죠. 자,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어, 이름만 들어도 아주 거룩해지는 그분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의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뜻깊은 해죠.
2: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굿즈 3종을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예쁜데 사실 이렇게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김구 선생이 광복 이후에 남긴 독립만세 글씨를 넣은 키링
1: 그리고 키링.
2: 또, 예, 서명문이 적혀있는 태극기 모양의 마그넷 그리고 김구 선생이 사용했던 안경이랑 두루마기를 모티브로 만든 배지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와,
2: 너무 예쁘네요.
1: 야, 이 안경 금속 배지가 너무 예쁘네요.
2: 그러니까요. 예,
1: 의미 있네요. 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구매해갖고 한번 달아봐야 되겠네. 온라인 쇼핑몰 K-Heritage Store나 인천국제공항 안에 있는 인천공항 한국문화센터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 네. 네,
1: 공항을 통해서 어디 이제 나가실 일이 있으면
2: 네, 나가실
1: 일이 있으면 또 하나 이렇게 네, 딱 구매하시면 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2: 네.
1: 요즘 굿즈는 뭐 여기저기 이런 키링이나 이런 것들 네, 가방 막 주웅주웅 달고 다니잖아요.
2: 맞아요.
1: 네, 의미 있는 이 키링을 같이 하나에 들어있으면 더 의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아,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오늘 첫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깜디!
2: 오늘의 첫 곡은요.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1: 예.
2: 슈퍼스타.
1: 아, 슈퍼스타. 듣겠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2: 예, 저희를 얘기하는 거죠.
1: 예, 예. 듣겠습니다. 모르는 노래. 아는 노래인가?
2: 모르겠어요.
1: 예, 예. 모르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노래 잘 들어버렸습니다.
1: 네. 아,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인데 여기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0: 요. 어떤 부분은 좀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자멜리아라고 자매가 차린 그 햄버거 집이에요.
1: 아, 자멜리아. 아,
0: 자멜리아.
1: 아, 자매가 차린 햄버거 집이에요.
0: 예, 예, 예. 자,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잘 들었습니다.
1: 아, 잘 들었습니다.
0: 예, 여기 감튀가 맛있대요.
1: 아, 그래요? 여기도 아 이거는 그 다른 쪽이니까.
0: 예, 예, 다른 리아인데. 예. 여기 음은 이렇게 된대요. 미친 것 같아 나는 지금. 자, 1부는 선곡 대결쇼 깡대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선곡을 하게 되는데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우리 쇼 도는 중에 한 분이 어떤 노래가 더 어울리는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어? 이제 안 나오시는 건가요? 개그 욕심이 넘치는 그 목소리 그리워요. 이분을 찾는 쇼다론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돌아옵니다. 노래 가사 한 줄을 모티브로 법률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신유진 변호사님 오랜만에.
0: 어, 진짜 오랜만이네. 네,
1: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아.
0: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자 변호사 중에 가장 텐션이 높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그런 변호사님입니다. 이따 보면 알아요.
1: 네, 이 사람 변호사인가 싶어요.
0: 예, 예, 예. 개그맨 지망을 해서 떨어져갖고. 에이, 변호사나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1: 사법고시를 쳤어요.
0: 예, 예.
1: 어,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0: 똑똑하신 분이죠. 예,
1: 대단하십니다 진짜.
0: 자, 3, 4부는요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줄여서 망구구, 여러분들의 망해본 사연을 읽어드리고 왜 이게 망했는지 묵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는 곳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개그맨 남호연 이재율 씨와 3, 4부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문자 보내실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외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1: 잘하셔야 됩니다.
0: 뭐라도 하셔야 되니까. 예. 자, 정신 차리세요.
1: 정신 차리시고요.
0: 자, 50원 100원 150원 무료.
1: 자, 가겠습니다.
0: 깡대한테 집중하세요.
1: 샵 1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50원
1: 고릴라는
2: 100원.
0: 잘했어요. 좀 쉬세요 이제. 네.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결쇼 깡대기 들어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하하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거예요.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거예요.
0: 아, 김태기, 강성윤 두 DJ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2: 성공 대결 쇼!
0: 강대큐! 아주 내가 선곡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짜릿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짜릿함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듯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어떤 분이 또 선택을 하게 될지 이따 쇼다운도 만나보도록 하고요.
2: 네,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오신 쇼다운 중에서요 한 분이 해주실 건데 듣고 있는 쇼다운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자, 선곡 대결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음악 줘라 방송놈들아.
2: 최지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올해 46살 여자입니다. 어릴 적 꿈이 배우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이루진 못했는데.
0: 아,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혹시 외모는 아니었겠죠?
3: 네. 뒤늦게나마 뮤지컬 동호회에서 신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어, 좋겠다.
3: 현재 총 10명의 회원이 작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딱히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서 작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제일 맏언니 있는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막내의 나이가 무려 18

0: 18살입니다.
1: 아하.
0: 저랑 나이 차이가 무려 28살.
1: 아하.
0: 그냥 딸뻘인 거죠. 새로 들어온 친구라 적응도 해야 하고 아직 공연 경험이 없으니까 잘 챙기고 알려줘야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영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대면대면한 상황입니다.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28살. 아, 28살 차이를 극복하는 노래가 뭐야? 어떤 노래?
2: 약 한 30년 정도의 그 세월을 극복하고 친해질 수 있는 노래.
1: 야.
2: 참, 이게 뭐 가면 갈수록
1: 예, 난관에 부딪히게 네. 되는데
2: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 깡디가 94년생이죠?
2: 예.
1: 94년생이고 제가 94년 데뷔예요.
2: 뭐 비슷합니다. 예.
1: 예.
2: 예. 예, 뭐 나이 차이가 저희도 꽤 나죠.
1: 아, 근데 사실은 저랑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많이?
2: 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1: 그죠. 예. 느껴지긴 하나 본 거는.
2: 뭐 아예 안 느껴진다고 하면 이제 또 뭐.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전혀 없고 평소에도 저희가 재밌게 잘 지내고
1: 그럼요 예. 말이 안 통한다거나
2: 그 전혀 못 느꼈습니다.
1: 예. 아저씨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내가
2: 그것도 사실 크게 못 느꼈어요. 예.
1: 그럼 작게는 느꼈다는 거네요.
2: 가끔 이제 저희가 회식을 하거나 어른들과 또 술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태균이 형이 그 어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제가 그 대화에 가끔 못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의
1: 안 끼고 싶은 거 아니고?
2: 안 끼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그 상황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2: 그래서
1: 있죠.
2: 이제 그럴 때 못 낄 때 가끔 낀다.
1: 그러면 이제 28년의 세월을 극복할 순 없어 노래 한 곡으로. 그렇지만
2: 극복할 순 없어요. 사실
1: 40대 중반에 이 사연 보내신 분하고 18살도 알만한 노래.
2: 네.
1: 같이
2: 알만한 노래가 있어요.
1: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들으면서 좋지 않을까. 그 중간에 있는 그룹이 저는 빅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연결을 해주는.
1: 예.
2: 그렇죠.
1: 예. 빅뱅이라고 생각하고.
2: 내가 생각해도.
1: 예. 그래서 저는 빅뱅 노래 중에 붉은 노을이 있잖아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예, 예. 그리고 빅뱅 나름대로 해석한 노래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후렴은 리메이크를 똑같지만 중간에 랩도 많이 들어가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딱 빅뱅의 붉은 노을이
2: 좋은
1: 다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2: 예, 저도 좋은.
1: 이문세 형님의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한 거니까.
2: 저는 계속 그래서 그냥 아예 요즘 세대의 노래를 조금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그러면 너 얘네들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붙일 수. 근데 그건
1: 그냥 본인도 모르는데
2: 괜히 하면 맞아요.
1: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2: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전 뮤지컬 동호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뮤지컬 넘버 중에 가장 좀 유명한 곡을
1: 어떤 거?
2: 뭐 지금 이 순간
1: 지금 이 순간
2: 그런 곡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 같이 뭐 연습해 볼까라던가 아니면 이 노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조승우 선배님이 부르신
1: 조승우 버전으로
2: 여기 제일 유명하니까 또
1: 그래요. 뮤지컬 지킨앤하이드의 넘버 지금 이 순간
2: 선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This is moment.
2: This is the moment.
1: 나는 빅뱅의
0: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 너뿐이야
1: 자 너는 이렇게 다 알죠?
2: 아니 뭐 지금의 순간도 다 압니다.
1: 예,
2: 다 압니다. 예.
1: 예. 그래도 이제 그 사이가 좋아지려면 신나야 됩니다.
2: 아 저는 이제 공통 관심사가
1: 지금 이 순간
2: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진지해. 빅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크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18살이면 빅뱅을 모를 수도 있어요.
1: 아니야 빅뱅을 어떻게 몰라. 빅뱅을 어떻게 몰라?
2: 에이 하지만 모르기 쉽지 않지 사실.
1: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선택을 하게 될지.
2: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선택을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요 컬트쇼 오늘 오신 방청오신 쇼라너 중에 40대 직장인 쇼라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 나이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2: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할게요.
1: 앉으셔도
2: 돼요.
1: 일어서면 부담스러워요.
2: 네 부담스러우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점핑 전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황선화라고 합니다.
1: 점핑 전문센터. 그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거 뭐 하는 겁니까?
3: 트램플린 위에서 운동하는.
2: 운동하는. 네네네.
3: 네네네.
1: 그걸 점핑 전문센터라고 그러구나.
3: 점핑.

0: 테니스라고 많이들 아. 알고 계실 거예요.
1: 어, 본인도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점프를 하십니까?
0: 어, 놀랍지만 강사여서.
1: 어, 너무 예. 놀랍네요.
0: 예, 그래서 아침에 한 타임, 저녁에 두 타임 정도.

0: 근데 이제 신입 사원들이랑 그러면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나.
1: 그렇죠. 신입 회원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올 거 아니에요.
2: 어, 저희는 아이부터 그러니까요. 70대 어른들까지도
0: 되게 연령이 엄청 네네. 다양하잖아요.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뛸 때 점핑할 때 음악을 틀 거 아니에요.
2: 네네.
1: 그 어떤 음악을 선곡을 하십니까?
2: 어, 모두가 알 수 있는 노래도 틀고요. 신곡도 틀고 좀 어. 트로트도 틀고 여러 가지 노래를 틀어요.
1: 전 세대를 네네. 아우를 수 있게 다양한 예, 예. 노래들을.
0: 최근에 어, 틀었던 노래 중에 좀 제일 반응이 좋았던 노래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2: 붉은 노을을. 아!
1: 나이스. 어.
0: 답이 정해졌다. 선택을 안 하셨는데 답이 정해져 있네.
1: 자, 우리 강사님의 선택은요?
2: 붉은 노을.
1: 나이스.
0: 아, 뭐 저도 예상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균디가 선곡한 빅뱅의 붉은 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한 쇼라운드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1: 어, 빅뱅! 내가 니네 노래 들었다 한번 나와줘라 그랬죠.
0: 20주년인데 한번 나올 때
1: 됐어요. 공연하더라고 또. 저기 서울 고향에서.
0: 자, 깡대기 균디가 선곡한 빅뱅의 붉은 노을 렛츠고!

0: 좋다. 선곡 기가 막힌다.
1: 아, 우리 균디가 선곡했죠. 예. 예,
0: 빅뱅의
1: 붉은 노을 들었습니다.
0: 예. 붉은 노을.
1: 아, 또 최정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개명대 축제에서 깡디 승윤 씨를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한번 놀라고 비를 맞아도 여전히 잘생겨서 두 번 놀랐어요. 아이 또 뭐.
0: 개명대면은 이거 대구 아니에요?
1: 네, 대구에서.
0: 어, 대구 축제. 아, 개명대가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네, 갔었을 때.
1: 개명대 엄청 좋더라고요.
0: 어, 진짜 좋아요.
1: 거의 그리고 제 그
0: 야외 스탠드 이렇게 있는
1: 거죠? 맞아요. 쫙 이렇게 어, 있는데 거의 그 대구 그 근방에 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0: 지역 축제가 되는
1: 거죠. 네, 지역 축제처럼 이렇게 즐겨주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분위기 좋구나. 비가 왔는데도 진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0: 비를 처음에 좀 맞을 때아 이거 고민되지만 일단 젖고 나면
1: 가면
0: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1: 뭐 워터 가면 필요 없습니다.
0: 자, 재정임 씨가 보내셨고요. 예. 봉조킴이라는 아이디입니다. 봉조킴.
1: 봉조킴.
0: 김봉조 씨죠.
1: 그죠?
0: 예. 시드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종웅이랑 재권이한테 걸쭈에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종웅이 재권이
1: 화이팅.
0: 아, 두 번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1: 한 번만.
0: 네, 한 번만 해.
1: 딱 한 번만 해드리고요.
0: 예, 원하던 대로 해줬어요. 네. 자, 노래 듣고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 누굴 만나나요?
1: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야,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아, 여러분 이 코너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정말 재밌어요.
0: 아, 재밌어요.
1: 네, 저희가 궁금한 법률 상식들 막 물어보거든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깨알같이 정보 챙기시길 바라고요.
1: 네, 정보 챙겨가시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샤이니의 Atmos.
0: Atmos.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그맨 다음으로 꿈꿨던 게 바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형, 동생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본다는 게 괜히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론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둔 꿈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Carb Show.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게 좀...

0: 노래 가사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놓고 신나게 떠들어보면서 깨알 같은 법률 상식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교양밖에 없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2: 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0: 줄 수 있는 게 노래뿐인 방송놈들이 뭐라도 주겠다는 일념하에 만든 줄 수 있는 게 시리즈. 줄 수 있는 게 이교양밖에 없다.
2: 네.
0: 오랜만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2: 오랜만에 이분 만날 생각하니까요. 저절로 텐션 끌어올려. 법 이야기를 제일 재밌게 하는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랜만에 들으니까 에너지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저봐 텐션 장난 아니죠?
2: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변호사님인지 잘 모르겠다고.
0: 아니 근데 안 본 사이에 훨씬 더 예뻐지시고 아, 날씬해지셨습니다.
3: 네. 네, 컬트쇼 다시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0: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죠?
3: 그럼요.
0: 몸이 가벼워지니까.
3: 아우,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오늘도 깨알 같은 법률 상식 쏙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래요.
2: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워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0: 어, 그래요. 그래서, 문자들 예. 많이 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볼까요?
2: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일단 최석경님, 아, 신유진 변호사님 그립습니다. 김명식님, 신유진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박주원님, 변호사님 안 나오시나요? 아, 뭐 어디 가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립다는 말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0: 예, 주로 남자분들이 좀 많이. 그리워하시네요.
2: 매주 왔던 매주.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2: 아니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깡디도 이제 여행도 가시고 뭐 이제 활동이
2: 있지만 네, 그렇죠, 해외 활동. 그렇죠. 예, 해외 여행.
3: 너무 저도 이제 컬투시 없을 때 그때 다녀와야 된다.
0: 여행 다녀오세요?
3: 네, 그래서 좀 다녀왔습니다.
2: 어디를
3: 깡디가 갔던 상하이도 다녀오고 네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0: 네. 젤라또도 좀 먹고.
3: 젤라또도 좀 먹었죠. 제가 너무 이제 신기했던 게 이탈리아 이제 가서 막 경치 차 타고 가면서 막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탈리아 역시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올 때 이제 우리 공항버스 타잖아요. 공항버스 타니까 서울 시내를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와, 서울. 와.
0: 그렇지,
3: 서울.
0: 그렇지.
2: 그렇죠. 아, 그렇죠.
0: 오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들도.
3: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 최고다.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0: 아유 네. 좋습니다. 4958님 신유진 변호사님 언제 또 오시나요? 근황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우리 방송놈이
2: 해봤는데
0: 경력에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네. 되셨어요? 네, 언제부터 듣고?
3: 2019년도부터인가? 네네.
0: 꽤 오랫동안 하고 계신 위원을 네. 경찰발전위원회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2: 경찰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3: 경찰발전위원회인데 경찰발전이 아니라 이제 경찰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그런 외부 민경협력기구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역 치안이라든지 예. 청소년 선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네네 네 예예
2: 그래서 약간 법률 자문을 좀 해주시고
3: 아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경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2: 같이 이렇게 네네. 해보고
3: 네.
2: 와 어떤 발전이 있을 수 네. 있을까
0: 서울 지방 변호사회 대회 협력위원회 위원이시고
3: 예예 요거는 이제 과거에 예, 위원이었는데 아직 안 바뀌었네요
0: 프로필도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 해야 돼요
3: 그러니까요
2: 이거 다 네. 본인이
3: 요게 이제 되죠. 2024년도 버전이네요 여기 또 나오네요 또 아유, 프로필에
2: 본인 참여 아 2024년 1월 2일에 본인이 네네. 바꾸셨는데 아직 수정을 못하셨군요.
3: 그 당시에 예예. 예. 프로필이 보면은 변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0: 예. 아 변호사죠. 아,
3: 맞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 검색하면 포털에 이름이 나오는.
3: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개그맨이셨만 합격했다면 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텐데.
0: 변호사 아 이게 사법고시가 52등인가?
3: 62등.
0: 아 62등?
3: 사법시험 62등.
0: 와, 500명
3: 중에 500명 중에,
2: 500명 중에 62등.
0: 62등으로. 야. 대단한 브레인이죠.
2: 30%.
3: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써먹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순위를 좀 높일 걸. 애매한 등수예요.
0: 한 번 더 봐 봐요, 그러면.
2: 한 번 더 보면은 가능 더 가능하십니다. 예.
0: 지끈지끈 아프지 머리가. 자, 그럼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오늘 함께 네. 떠들어 볼 노래 가사. 자, 음악 줘버려.

0: 자, 노래는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고요. 봐도 빠르도 보고 싶고 영혼마저 미쳐버릴 정도로 온종일 꽂혀있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 누구한테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해보면서 자 다 죽여야 문제 나갑니다.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AI 서비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 아하.
0: 자, 요즘 뭐 AI로 많이 물어보시죠.
1: 진짜 많이 네. 큰 문제도 뭐 이런 고민이나 좀 여러 가지 그 일 같은 것도 AI한테 그대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자, 1번. AI 자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AI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1: 1번일 것 같은데.
0: 아니, 요구할 수 없다고요. 2번. 2번이 AI 자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AI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
1: 어허.
0: 자, 1번은 요구할 수 없다. 2번은 요구할 수 있다. 인데 아, 요즘인데 진짜 사실 저도 AI를 통해서
1: 많이 물어보죠.
0: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문제도 사실 좀 많이 물어보곤 하거든요.
1: 물론 되게 빠르고 속도가
0: 맞아요. 맞아요. 다 믿진 않지만
1: 네. 그리고 이제 전에는 뭐 녹색창이라든가
2: 네.
1: 뭐
0: 포털 사이트
1: 보땡이라든가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요새는 전부 AI로 하는 거죠.
0: 기본적으로 다 AI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1: 쭉쭉쭉쭉 막 나오잖아.
0: 네. 근데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어가는 우리 회사의 수장 우리 젠슨 황 형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K 기술 없이는 슈퍼컴을 만들 수 없다.
1: 나이스.
0: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또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1: 뭐 어떤 걸 준비했어요?
0: 네, AI 생태계 구축에 꼭 필요한 슈퍼컴의 기술. 그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박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씹었던 슈퍼컴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 K 슈퍼컴.
0: 예, 네, 슈퍼컴.
1: 아니, 풍선이 막 있다 이렇게 부르죠.
0: 그러니까 슈퍼컴에서 이제 슈퍼껌으로 저희가 네.
1: 그냥 껌, 풍선껌이 아니고 슈퍼껌. 이거는 풍선을 잘 불면 진짜 커져갖고 여러분이 몸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공중 배양이 가능한 슈퍼껌을 드리는데요. 자.

0: 이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예,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예. 자, AI를 법률 자문 같은 건 안 하시죠? AI한테.
2: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AI가 나왔을 때 AI가 많은 방대한 자료를 학습을 하는데 검색 속도도 엄청 빠르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그런 이게 있더라고요. AI가 거짓말을 한다.
0: 아.
2: 네. 그래서 에이 설마.
1: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맞아요. 주체를 보고 성향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0: 그럼 네. 그게 이게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제 네. 수집하다가 이제 어떤 패턴을 수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한 팩트 정보가 아닌데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 정보들을 꾸며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게 그럴싸하게.
1: 그거 팩트예요?
0: 이거 팩트입니다.
2: 팩트입니다.
0: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어요.
2: 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가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 알아? 라고 AI에게 물어보잖아요.
1: 맥북을 던졌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맥북을 그러잖아요. 에이! 에이! 떼! 이러는데
0: 세종대왕이
2: 그런데 네.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해요. 아~
2: 라고 답변을 해서 그 당시에 2023년도인데
1: 혼란을 일으켰구나.
2: 엄청나게 이게 화제가 되면서 언론도 엄청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답변하다니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1: 그래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2: 그런데 AI가 설계된 기술적 한계 때문에 AI는 확률적으로 그럴싸한 말들을 만들어내도록 추측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거기가 옳은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려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사건을 맡으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 판례도 다 찾아봐 봐야 되시고 이런 네. 판례가 있는지 네. 그때 AI는 그러면 그 팩트잖아 판례는 네. 그런 거는 다 자료가 있지 않을까?
2: AI가 판례도 만들어냅니다.
0: 판례도 만듭니다.
1: 와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없는 판례를?
2: 없는 판례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법조문도 만들어냅니다.
1: 아하.
2: 되게 그럴싸하게 이거 처음에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1: 야, 그러면 안 되겠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완전 믿으면 안 돼요.
2: 네 정말 그래서 이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2023년인데 와. 미국에서 뉴욕주에 있는 변호사 두 명이 AI를 활용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짓 작성된 그 판례 6개를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없는 판례를 만들어낸 이 변호사들이 너무 괘씸하다 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들은 항변하죠. AI가 만들어낸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너가 져야지.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하나로는 약 700만 원 5천 달러씩 벌금형을
1: 와, 우리나라는 없나요?
2: 우리나라도 최근에
1: 있었어요.
2: 예, 최근에 그런 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이 판례 제대로 된 거 맞냐라고 재차 물으니까 없죠. 없는 판례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1: 아, 들통나 버렸구나. 네. 아, AI한테 한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0: 아니,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논문, 네. 판례 이런 네. 것들은 진짜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약간 없는 허구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진짜 너무 깜짝 같아 가지고
2: 맞아요.
0: 계속 찾아보지 않으면
2: 네.
1: 그러니까
2: 사실 이제 우리 판결문 나오면은 일반인들 답답한 그런 막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이게 처벌이 약해 그런 경우에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AI는 뭐 그냥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래서 AI가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를 환각이라고 하는데 뭐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아직까지는 교정할 수가 없다.
1: 아, 그거 봐. AI가 뭐 빨리 된대지만 뭐 그냥 거짓말하는 친구 정도네. 거짓말하는 똑똑한 친구.
0: 아니 심지어 그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도 팟캐스트에서요. 인공지능은 환각이 빈번한 도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1: 그래, 보고를 그래. 했. 외로울 때 그냥 놀아주는 친구인데 똑똑한 네. 친구다.
0: 그러니까 네. 살짝 도움만 바르시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그
1: 자리를 의지하면 안 되게
0: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1: 네. 그냥 가끔 컬투쇼에 재미난 일이 본인이 벌어지지 않아서 재미난 사연을 벌어지고 싶 그 보내고 싶은데 AI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갖고 네. 똥하고 오줌 들어간 걸로 만들어 줘. 그러고 그걸 막 이렇게 AI한테 갖고 보내.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내긴 했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죠.
0: 재미가 없죠. 네. 그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쫓아올 수가 없어 AI가 사람을.
1: 자, 에이. 그럼 우리 이제 아이. 문제로 좀 돌아가 봅시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AI 서비스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자, 1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2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저희가 한번 살짝
2: 아니 써볼까요? 이게 어느 상대를 상대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지? 이걸 만들어낸 그 뭐,
3: 개발 업체.
2: 개발 업체한테 피해 보상을 할 대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개발 업체.
2: 큰 피해를 입고 막 진짜로 막 그렇다면 개발업체 이딴 식으로 개발하면 어떡하냐.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1: 근데 이거.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이게 AI 자체가 일단 업체에서도 아마 그걸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라고 아마 경고를 할 거예요.
2: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1: 주의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1: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2: 그러니까 AI로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1: 아, 저도 합니다. AI를 통해서.
2: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 이 회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손해 없이 잘 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크립트 자체를 좀
2: 쫙 읽어보고.
1: 네, 이게 나한테 정말 좀 타이트하게 하면.
2: 그래,
1: 그냥
2: 네 펀드 매니저는 AI였구나.
1: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좀 타이트하게
2: 공부를 한 다음에 뭐
1: 그리고 저도 전환해야지. 거기에 이제 2차 검증을 하죠.
3: 맞아요.
1: 그 정보를
3: 맞아요.
1: 아무튼 저는 이제 요구할 수 없다.
2: 없다. 네. 나는 있다.
1: 있다. 자, 그럼 뭐 이쯤에서
2: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네.
1: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2: 네, 예.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신유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1: 없을까?
2: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 정답은 바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번.
1: 그쵸.
2: 그렇겠지.
1: 이게 사실.
3: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AI를 상대로 수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기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이거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좀 통용될 수 있는 거라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제 뭐 한 사람이 그 대학 입학 정보를 AI 플랫폼에 검색을 하다가 AI가 이거 맞아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틀리면은 이거 하나로 약 2천만 원을 줄게.
1: AI가
3: AI가 2천만 원 줄게!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너 이거 확실하지? 그랬는데 결국은 잘못된 정보였어요.
2: 아하.
3: 그런데 AI가 내가 2천만 원 줄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 AI가 했던 말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없다. 그렇다면 개발업체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라고 딱 얘가 표시했으면은 당신들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까 우리 깡디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 개발업체에서도 AI는 어디까지나 학습 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렇게 완전 정확한 사실, 명확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발 업체한테도 손해배상을
2: 청구할 수 없다.
3: 네.
2: 그래. 그냥 아직까지는 AI는 그냥 허접한 것 같아. 잘 만들긴 했는데. 네.
3: 아니 그래서 제가
2: 100% 믿으면 안 돼.
3: 네, 법조문 맞고 자꾸 틀리게 말을 하니까 내가 얘를 고쳐갖고 좀 써볼까? 그래서 그 법조문 틀렸어. 이 법조문이 이거야라고 몇 번을 수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AI가 이럽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1: 맞아.
3: 매우
2: 또 인정해.
1: 이거 아니야 이런데. 혹시 날카로운 지적이야? 막 이러면서
3: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아니 이렇게 내가 일일이 얘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내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더 이상 AI를 내가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1: 그냥 본인이 찾는 게 깔끔합니다.
2: 그러니까 걔도 약간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2: AI도.
3: 그래서 제가 학습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사람을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근데
3: 네.
1: 이게 이제 네. 이번 문제의 관건이 AI를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네. 있냐인 네. 것 같은데
3: 네.
1: 그 소송의 대상을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3: 뭔가 잘못을 했어. 네네.
1: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
3: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송의 대상 주체가 될 수 있는 네. 거는 이제 소송적인 말로 하면은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1: 당사자 능력.
3: 네.
2: 당사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
3: 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내가 뭐 건물에 들어오다가 회전문이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0: 넘어졌어. 근데 다쳤잖아요. 그럼 이 회전문, 이 건물을 상대로 수긍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 것처럼 당사자가 되려면 내가 이 판결문을 받아서 나한테 돈,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하면 이 재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재산을 갖고 있나? 없잖아요.
1: 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려동물을 제가 물어본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이런 반려동물들이 네. 어쨌든 보호자분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보호자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맞습니다. 내가 고양이나 뭐 강아지에게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뭔가 튀어나와서 나의 재물에 손괴를 입었다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관리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묻는 거지 요 기계나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에는 물을 수가 없다. 네. 제가 봤을 땐 깡디도 노래를 좀 못했으면은 변호사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2: 다행히 노래를 잘했어요.
3: 그러니까 다행히
2: 너 큰일 날 뻔했어.
3: 그러니까
2: 변호사 안 어울려.
0: 노래를 못했으면
3: 나름 저 신뢰 가는 그거라고.
2: 야,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노래를 잘한 게 다행이야. 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자, 오랜만에 신유진 변호사님하고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깨알 같이 하던 상식도 챙겨봤습니다. 네. 예, 얘를 다 믿지는 마라. 예, 여러분들의 네. 그냥 거짓말쟁이 똑똑한 친구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로 법률 경험을 쌓아봤고요. 다음 주에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2: 부탁드립니다.
0: 자, 노래를 들으면서 네. 변호사님 보내드리죠.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 감사합니다.
0: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친구들 사실 가르치셔 3부의 문을 엽니다. 자, 방청객의 환호소리, 웃음소리, 또 박수소리 다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이유는 현장에 오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1: 아, 즐거워요.
0: 들을 때랑은 또 달라요, 그죠?
1: 그럼요, 그럼요.
0: 오늘 좀 미국 조지아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근데 현장에 와보니까 훨씬 즐겁죠? 내일 또 바로 가신다니까.
1: 그러니까 14시간 예. 타고 가셔야 돼요.
0: 이렇게 미국에서도 멀리 방청을 오십니다. 아, 듣기만 이런... 하는 건 쇼단원이 아니에요. 방청을 한 번이라도 와야지 진정한 쇼단원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 방청객이 손편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1: 네.
0: 오. 이거 아닌데?
1: 어허.
0: 예, 이건 오늘 여기 못 들어오신 승일 팬이 주신 건데. 아, 저기 들어옵니다. 예. 방청객 중에 손편지를? 예.
1: 손편지? 선물도. 우와. 이거 원석이 들어있는
0: 중2가 저한테 이거 어디 있어요? 중2 지금 저 친구구나.
1: 아까 책에 사인 받으신 친구인데.
0: 책에 사인을 받아간 친구인데. 중2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춘기의 중심에 있는 친구가
2: 안녕하세요. 김태근 아저씨.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중2 조민규라고 합니다. 목소리 마음에 드니? 제가 산에 가서 찾은 수정을 드려요.
1: 아, 진짜로?
2: 수정은 맑고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요. 수정에 맑고 좋은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선물 드려요.
1: 와.
2: 걸투쇼를 지금은 주말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방청 갈게요. 26년 6월 11일 조민규 올림.
1: 이야, 감동이다 이거. 와우.
0: 야, 이거 어디 산에서 이런 수정을. 이야.
1: 야, 아니 돌줍하면서 이거 균지 생각을 한 거야?
0: 마이크 한번 좀 올려줘 친구. 와, 산에서 어떻게 이런 이렇게 아니, 보석 같은 수정을, 수정을 찾았지?
1: 어떤 산에서?
0: 무슨 산이니? 거기 나도 좀 가보자.
1: 가보자.
3: 충주에 있는 산이요.
0: 무슨 산? 산 이름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뒷산이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거야 이거를?
3: 대화가.
0: 네가 발견한 거 아니니? 왜 아빠한테 자꾸 물어봐?
3: 같이 가서 발견했어.
0: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보였어 이게. 길 가다가 그냥 이게 뚝 있었어?
3: 그 찾으러 갔었는데 찾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0: 와. 그 산이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유명해?
1: 있는 걸로 유명하구나.
0: 너무 이쁘다.
1: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0: 소중한 거를 왜 나한테 줬어? 네가 갔지. 좋은 기운을 나한테 주려고?
1: 세 개나 줬어요, 세 개나.
0: 너도 몇 개 있어? 이거 왜 세 개 또 있어?
3: 집에 많이 있어요.
4: 많이?
0: 아, 많구나.
1: 간 김에 뭐
0: 많이 뭐.
1: 수정을 많이 가져왔구나. 많이 캐왔어.
0: 그래, 고마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게.
1: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예쁜 거 골라온 거잖아요.
3: 맞아요. 네.
0: 오.
1: 아, 이거 선물 하나 뽑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두 개 줘, 두 개. 얘가 수정을 세 개 줬으니까, 나는 나도 세 개.
1: 오.
3: 아,
1: 세 개.
0: 나 세 개야, 세 개.
1: 대박.
0: 첫 번째. 코털 가위. 코털 가위. 이거 되게 필요하거든. 코털 가위.
1: 너무 좋은 거지. 생필품.
0: AA 건전지 두 개.
1: 진짜 생필품.
0: 예. 정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예.
1: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해.
0: 코털은 계속 자라니까요. 아유, 이거 뭐냐? 빨대.
1: 아, 빨대 있어야지. 빨대 있어야지.

0: 그래요. 네,
1: 빨 때마다 내 생각을 하는 거야.
2: 빨대로 빨 때마다.
1: 코트를 깎을 때마다
2: 균디 생각하면 돼요.
1: 김태균 아저씨를 네. 생각하고 그렇죠? 리모컨을 쓸 때마다 건전지 두 개 넣고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요즘 뭐에 제일 관심이 많아 우리 민규는? 제일 관심 있는 거?
3: 컬투시예요.
1: 고.
2: 아. 아니 벌써
1: 예, 세상의 중심에 있는 친구가 중이가 컬투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은 야. 여러분들 컬투쇼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2: 그렇죠.
1: 예, 예. 문 꽝 닫고 막 방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3: 아니요.
1: 사춘기 없어? 어 그래도 표정이 좀 밝아 보인다.
2: 착해 착해. 네,
1: 착해 보여 착해 보여.
2: 착해.
1: 저런 친구들이 코털이 잘 자라요.
2: 꼭 필요하죠 코털 가위. 네,
1: 가위를 적당히 잘 줬어. 네.
2: 아 요즘에는 그 코털 그 정리해 주는 그 잉 하는 기계. 있어요.
1: 그것도 있고.
2: 거기다 AA 건전지 넣고.
1: 뭐 그래도 되고. 예.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우리 민규가 장남이니까. 응.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 하라고.
3: 사랑해요.
2: 아. 요. 중2 입에서 사랑해요 나오기 쉽지 않은데.
1: 쉽지 않은데요. 네. 괜찮은 친구예요.
2: 괜찮은 친구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방청 되시고요.
2: 네.
1: 자 이렇게 방청 현장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청 신청 번호는요. 샵의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균디에게 선물도 주고 또 선물도 받고 뭐 코털 가위도 받고 싶으신 분들
1: 그럼
2: 샵에 1088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제 남호연 이재율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하기 전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전국민 똥꼬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급똥한테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근력을 강화를 잘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똥꼬는 소중하니까요. 자 다같이 따라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0: 자동주문 태종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집 와이어 이용권,
1: 엘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스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소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자,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1: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공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랑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손보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후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야, 좋다 뺐다 좋다 좋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어, 똥꼬가 아주 좋아하네요. 광고요.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0: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3: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1: 이 욕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2: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3: 사고,
1: 팔고,
3: 망고고!
4: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망해본 굴욕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죠.
5: 있죠, 있죠. 네,
4: 그거를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네.
4: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비싸게 매입해 주시면,
5: 네.
4: 그러면 제가 재밌게 읽어보고, 그걸 묻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는 꽃단 순서.
5: 그렇지.
4: 비싼 가격의 사연을 매입해 주실 사장님들을 깡디가 소개해 주시죠.
6: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7: 네.
6: 관상학적으로요. 정력은 부족하지만 조롱력은 대단합니다.
7: 시작부터
6: 조롱으로 힘을 얻는 남자 개그맨 이재유.
7: 시작부터
8: 조롱력. 조롱력이
4: 전 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6: 아 그죠 그죠 그죠.
8: 네.
6: 관상 보시는 분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라
7: 뭘 한다고.
6: 자 망구구 고물상의 네. 남씨 아저씨입니다. 관상학적으로요. 매우 귀엽지만
8: 아이고!
6: 알고 보면 더 귀엽습니다.
8: 아이고!
6: 컬투쇼 공식 귀여운 애견남
8: 그러면
6: 남호영.
8: 예. 아유 왔습니다. 아 오늘 뭐 반응이 좋습니다.
6: 아, 오늘
8: 예 방청객 분들이
6: 여러 가지로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자.
8: 뭐가 귀여워요?
6: 자 4957님이요. 호연님 쇼드라마 그거 17일 했나요? 저는 곽범 말고 남우현 투표할 겁니다.
8: 아이고
6: 망구구 팬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8: 아 고맙습니다.
6: 아, 홍보 좀 하세요 또.
8: 네 근데 이게 홍보를 그때 저희가 2주 전에 했잖아요.
6: 네.
8: 계속 미뤄졌어요.
4: 아, 업로드가?
8: 아니 예, 이게 첫 방영일이,
6: 방영일이
8: 이제 정확히 그래서 이제 22일 날.
4: 6월 22일.
8: 22일 날 그 코미디 쇼니그가
6: 네.
8: 22일 날 OTT 티땡에서
6: 네.
8: 네, 하니까요.
4: 이게 네. 팀별로 코미디를 이제 쇼폼 코미디를
8: 코미디.
4: 코미디를 올리면 이제 경쟁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유리한
8: 네.
4: 팀이 무슨 방송 제작권을 준다고.
8: 네, TV 티땡에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예. 네,
6: 서바이벌 프로입니다. 서바이벌.
9: 어마어마하네요.
8: 22일 날은 꼭 이제 예. 네.
9: 예. 네.
8: 보시면
9: 아, 그러니까 뭐 상금으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8: 네, 네, 네, 네.
9: 뭐 상금 받아봤자 뭐 술 먹는 데밖에 더 쓰겠어요.
4: 어, 대단한 기회죠.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9: 그렇죠, 그렇죠.
4: 기회가 생기는
9: 거. 너무 좋다.
6: 티땡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다고.
8: 아, 로그인 아니도 예. 예. 그 투표로 예. 하실 수 있으니까.
4: 그러니까요.
6: 코미디 쇼니그 6월 22일입니다. 예.
8: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이랑 우리 승윤 씨랑 재유 씨 도와주시기로. 예. 예.
4: 아, 그럼요.
8: 저희가 계속 이제 게스트를 예. 이제 네, 필요해서.
4: 아, 거기에 나가야 돼.
6: 거기에 나가라고요?
8: 아, 그럼요.
6: 아,
4: 나는 그냥 봐달라 그런 줄 알았지.
8: 아니, 같이 좀 출연 좀 많이
6: 해달라고.
8: 코미디 좋아하시니까 또.
6: 아, 예. 아 그럼요, 그럼요.
8: 예.
4: 일단은 좀 보고요. 아, 왜냐면 어떤 건지 야,
8: 그렇죠.
4: 나도 좀 보고.
8: 예, 보셔야죠. 예. 보셔야죠.
9: 뭔지
8: 보셔야죠.
9: 알아야 되니까.
8: 예, 한번 뭐 20일 날 보시면은.
9: 아, 회사 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8: 바로 얘기를 안 하네요.
4: 예, 예, 예.
8: 좋습니다. 예.
4: 일 관리는 SBS가 해주고 있어.
6: 예, 예, 예. 아, 저는 저 YG 쪽으로
8: 연락 아. 바로 부탁드릴게요. 와 YG까지 가나요 제가?
4: 예예예.
8: 오 예.
4: 예. 저 뭐 저는 따로 그 법률 번호 고문 변호사가 있어. 요
8: 아,
4: 진유진 변호사라고.
8: 어 아까 잠깐
6: 인사.
4: 예 제 변호사예요 저분이.
6: 네. 예.
8: 아니 코미디를 같이 하는데 변호사까지 껴야 됩니까?
6: 야
8: 코미디 그냥 선배님. 좀
9: 아까
8: 도와주...
9: 밖에서 만나는데 되게 변호사님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셨어요.
6: 지켜야 되니까.
8: 아
4: 아니 근데 그게. 이용진 씨하고
8: 나 아, 예.
4: 이용진하고 남호연이 팀이에요.
8: 네, 저랑 이제 용진 씨가 같이 팀이어서 네. 예.
4: 팀 이름이 용호상박.
8: 용호상박. 네, 용진 용호상. 씨의 용, 호연이의 호. 네, 예.
4: 용호상박. 뭐 코미디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에요?
8: 지금 이제 찍어 놓은 거는 한 네 편 찍었는데요.
9: 야, 벌써.
8: 매주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야구 소재로 또
4: 야구
8: 찍었다가
4: 소재, 야구 소재.
8: 두 번째는 또 이게 좀 이슈되는 예, 것들로 이제 하나 또 찍었다가
9: 아, 약간 풍자, 이슈되는, 시사 풍자 예.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4: 시사 풍자?
8: 아니요 그냥 풍자예요.
6: 시사는 빼고
8: 시사는 없습니다.
6: 아
8: 그냥
6: 아,
8: 많은 분들이 보는 아하하
6: 아, 그냥 풍자
8: 예
6: 아, 아니고 그냥
4: 아 그냥 아 풍자 씨가 나와요?
8: 아 풍자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6: 아 요즘에 핫한 풍자 씨가 나오는
8: 네
9: 아 시사 씨는 안 나오고요.
8: 네, 시사 씨는 안 나요.
6: 네.
8: 예 코미디는 예 어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예 그냥 보시 봐주시면은.
5: 아 그래 그래 그래. 일단 보고 네. 변호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변호사랑 왜 얘기를 하니까 고민인데.
6: 아니 지금 근데 1420님이요. 네. 남우현 씨는 실물이 더 잘생겼네요. 아 남우현 씨 아니고 남우현 씨.
5: 남우현 씨.
8: 남우현 씨는 인피니트 그분.
5: 인피니트
8: 가수분이고요.
5: 아, 실물이 잘생겼지.
8: 그러니까
5: 아,
8: 이분 엄청 잘생겼죠.
6: 우현 형 진짜 잘생겼어요.
8: 예 이분도. 뭐야 회사 있을걸요? 네. 인피니티 이분들
6: 진짜 아, 아 남우현 형을 보고 네. 그 실물 후기를 여기다 보내셨나 보다.
8: 아
9: 그렇네요.
6: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8: 실시간 방청객 문자인데 그분이
6: 나 인피니티 남우현 봤다 자랑하는 거야.
8: 인피니티를 보셨구나.
9: 아 본인 그래. 경험을 그냥 쓰신 거구나.
8: 경험을 쓰신 거예요. 네. 변호사님 가셨나요? 안 가셨으면 잠깐 상담을
5: 보냈어요.
8: 네. 아 참 오늘
9: 예. 예. 인피니트입니다. 인피니트는 차이름이고 네.
8: 변호사님 어디 계신가 제가
5: 이 정도 떠들었으면 된 것 같습니다.
6: 네 홍보 많이 했어요.
5: 예 코너 들어가죠.
6: 네. 코너 들어가야죠.
8: 이제서야
6: 자, 예. 망해본 사연 4989 망구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 하나씩 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의 똥망구구 1등으로 뽑히신 분들께는 네.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얹어 드립니다.
8: 오,
6: 예, 요즘 소개를.
5: 예, 요즘 제 Z 세대라 그러나요? 네. Z 세대 사이에서 네. 호러 공포가 인기인데.
6: 아, 인기죠.
5: 가장
6: 아.
5: 유명한 예로는 올 4월에 개봉했던 영화 살목지.
9: 오, 너무 무서웠어요.
5: 123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9: 오.
5: 10대, 20대, 30대 관객 비중이 총
6: 71%. 아, 압도적이네.
5: MZ 세대들만의 감정 조절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움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됨과 동시에 이 위협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들면서 안전한 공포 효과가 나타나서 불안을 낮추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9: 그래요.
5: 우리 컬투에서도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맞춤 선물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을 폭발하는 그 선물 바로 남이섬 집와이어 이용권.
8: 아니.
9: 그러니까 야, 매번 뒤에 선물인데
6: 안전한 공포를 느껴보시라.
9: 네, 안전한 아. 공포.
8: 안전한 공포까지 나왔어.
6: 안전한
5: 예. 공포. 예. 육지에서 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 네.
5: 와이어를 타고.
9: 네. 맞아요, 맞아요.
5: 예, 안전합니다.
6: 안전합니다.
8: 왕복 아니고 편도고요.
6: 편도고요. 네.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챙겨드리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갑 사정은 안 안전한 불안 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5: 그렇죠. 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죠.
6: 거기까지 네. 가야 되고 나올 때 배 또 타야 되고 네. 또 올 때 또 네. 차비 드니까
9: 남이섬까지는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6: 알아서 가야 됩니다.
5: 사비로 가야죠.
6: 네. 사비로 가.
8: 아,
5: 자 선물을. 그럼 첫 번째 사연 뜯어보겠습니다.
6: 아 뜯어보죠.
5: 음악 줘버려. Go.
10: 박혜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백혜민이네요. 죄송합니다.
9: 성 전환을.
5: 제목은 과유불급입니다.
6: 과유불급.
10: 20대 시절.

당시 남자친구가 스키장에 갔을 때 일이에요. 초보였던 저는 조심조심 거북이처럼 스키를 탔는데 남친이 막 점프하고 막 회전하고 제 귓가엔 영화 국가대표 OST

0: 오늘따라 무리를 하면서 온 서론을 누볐죠.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온몸의 근육들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대고 고금약 통을 열어보니 맨손에 땡 한 통이 굴러들어요. 끙끙 앓아가며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지덕지덕 바르고 아이고 종아리 아파 또 지덕지덕 바르고 그렇게 저는 팔, 다리, 허리, 목덜미까지 뻐근한 곳에 약을 치락치락 발랐어요. 거의 인간 맨손의 땡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오 시원해, 아우 살겠어 하며 극락을 맛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났어. 시원함이 서서히 뜨거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1: 뜨겁죠.
0: 온몸이 불타오른 것 같았어요. 내가 전생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였을까 싶을 지경이었죠. 너무 아프고 뜨거워서 엉엉 울면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난 맨손에 땡을 발랐는데 몸이 불타는 것 같아. 아, 뜨거워! 자초지정을 들은 남자친구 놀라서
2: 아이고 어떡해, 그럼 일단 물로 씻어봐요.
1: 안 될 텐데. 잠깐만.
0: 그 길로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기로 물을 틀었습니다.
1: 안 돼.
0: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손에 땡 바른 몸에 뜨거운 물이 닿으니까 더 뜨거!
3: 더 뜨거! 더 뜨거!
1: 더 뜨겁지.
0: 아 진짜 불지옥 이런 거구나. 나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다짐이 들 정도였습니다. 샤워기를 붙들고 뜨거! 뜨거! 너무 뜨거! 절규를 하는 저를 보던 동생은
2: 엄마! 누나 이상해!
0: 라며 걱정하는 기색이었지만 엄마께서는
4: 아유 저게 또 아이고 저 화상 저거 아이고
0: 엄마의 그 한심하다는 눈초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맨손에 땡 절대 과유불급입니다. 절대 전신 코트 가면 안 돼요. 신청곡은 방탄소년단의
2: 불타오르네.
3: 아예요
2: 불타오르네.
1: 불타오르네. 이게 맨손의 땡은요, 그 멘톨 살리실 살메틸 성분이 들어있는데
5: 어려운 성분이네요. 네,
1: 멘톨은 단순히 시원한 느낌보다는 피부를 자극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원리라고. 이게 이거를 온몸에 코팅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5: 피부를 자극하는 원리니까 그렇죠.
1: 자극을 해서 시원한 그 느낌이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2: 근데 아마 찬물로 샤워를 했었으면 더 추웠을 거예요 아마.
1: 맞아요. 반대로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다 아마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2: 그러니까 뜨거운 물 더 뜨겁고 차가운 물도 더 추웠을 거예요.
3: 적당히 해야지.
5: 적당히 해야 돼. 저도 옛날에 그 알보땡 아시죠?
1: 알보땡염 치료제.
2: 나의 친구. 나의 구내염 친구.
5: 네. 그거를 저는 괴담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은 아프다 소리를 들어서 엄청 조금 해봤어요. 이렇게 면봉 끝에 진짜 한 방울 묻혀가지고 톡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별로 통증이. 그래서 그냥
2: 많이 했구나.
5: 한 반 수저 정도.
3: 아유.
5: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쓱 했는데.
1: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진짜.
2: 이게 네. 너무 많이 바르면 헐어요.
5: 네.
2: 오히려. 네. 그 얘기 잇몸 안쪽에 그 살들이 좀 벗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강해서.
5: 너무 아파가지고.
2: 알보치는 근데 적당히 바르면 진짜 좋습니다. 통증이 탁 사라지면서 거기를 코팅해주기 때문에.
5: 맞아. 살짝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2: 그렇지.
1: 전 좀 즐겨요 알보땡은.
5: 그래요?
2: 그래요. 이제
5: 야 그것도 중독인데.
2: 나는 구내염이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구내염이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런 아빠로서 그걸 DNA를 물려준 것 같아요. 근데 아들도 이제 뭐 알보칠 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1: 네. 저희 어머니 저도 물려받아가지고.
2: 미안하네.
3: 아유.
2: 네, 뭐. 괜히 내가 준 것 같아갖고.
1: 그러니까 알보땡이랑 친하면 좋아요.
3: 선배님이 우리 중에
2: 근데 그냥 그런 느낌. 네.
1: 가족 같은 느낌.
2: 좋아요.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 게 향수 같은 걸 안 뿌릴 때잖아요 그때.
1: 네,
2: 근데 저는 파스 냄새를 좋아해갖고 여기 가슴에 파스를 바르고 다녔어요. 물파스 같은 걸 여기 바르고 이 냄새가 솔솔 올라오잖아요. 그 좋아. 아니 그거 맨손에 땡도 몇 번 바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1: 네. 안는 막은.
5: 야 가슴에
2: 이 정도만 바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냄새가 좋아.
5: 가슴에 모기는 안 물렸겠네요.
2: 예. 예. 약간 화병처럼. 예.
5: 여기
3: 화병처럼.
5: 아이고 계속 뜨겁게. 그런 남자.
1: 호연이 형도 뭐 좋아하는.
5: 남현 씨도 뭐 좋아하는 약 있나요?
3: 아니요 저는 약을. 저는
5: 질문 이상하네요.
3: 저는 물려주신 게 저는 딱 그거예요. 정말로 면역력을 정말 좋게 물려주셔서
2: 너무 좋은 거.

0: 웬만하면 지금 감기도 그렇고 네. 또 유행했던 그 한 번 그 있잖아요.
1: 네. 코로나?
0: 코로나. 코로나. 네, 네. 아, 얘기해도 되는구나. 코로나도. 네.
2: 코로나가 상표가 아니니까.
0: 코로땡이 네. 코로땡으로 하려고 보냈네.
2: 상품은
0: 코로나도 아니. 유일하게 저만 안 걸렸었어요.
3: 아, 진짜? 네, 면역력이 좋네. 네.
2: 아, 진짜로 좋으시네.
0: 면역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네.
3: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그 어떤 할머니가 안티프라땡 있죠.
0: 아,
3: 그 연고. 그거를 너무 맹신해갖고 네. 무슨 증세든지 다 그거를 어디다 바르든가
2: 맞아.
3: 조금 먹기도 하고 감기 걸렸을 때 열 내린다고 뭐 맞아, 이마에 맞아. 바르고 막 장난 아니었던 할머니 있었어요.
0: 그 안티땡 말고도 그 어르신들 자주 예전에 자주
2: 호랑이
0: 연고
3: 호랑이땡
0: 아, 네. 호랑이땡 어. 땡 붙여요. 호랑이땡
2: 저도 호랑이 뭐 어릴 때 호랑이 연고 많이 발랐습니다.
0: 그러니까.
2: 어디다
1: 그래요?
3: 그 많이 발랐어 호랑이 연고 호랑이 기운이 모기 물러도 바르고 열나도 바르고 막 그래도 발랐던
2: 만능 연고였구나.
3: 다 그렇게 살았구나.
0: 그래 그러니까 약 없을 때는 모기 물렸을 때 침 바르고 요거 요거 십자가 모양하고
2: 아 그죠 그죠
0: 예. 예, 예 절에 다니신 분은 절 마크하고 아 마크 다 있어요
2: 맞아 맞아
1: 절 마크는 예. 힘들지 않나
0: 그러니까 이게 섬세하게
1: 되게 섬세하게
2: 엄청 섬세하게 해야 돼요
0: 십자가 마크 하면 안 되니까
3: 예, 예. 예.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세균 들어가 갖고
0: 아 그래요 이제 안 되는 거
3: 손톱으로 하면 안 되죠
0: 원래. 아 근데 우리 때는
3: 예. 세균 그러니까
0: 마크를
3: 네 손톱이 되게 더럽잖아요 여기가
0: 예. 제 손톱이요 예
2: 그쵸? 근데 면역력이 괜찮아서 괜찮아
3: 면역력이 괜찮겠네
0: 면역력 괜찮아 예 보시긴 깨끗해요.
3: 자, 이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0: 예.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평소 손님이 집에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나요? 모로코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민트티를 대접하는 건데요. 아타이라고 부르는 모로코의 민트티는 녹차에 신선한 민트잎과 설탕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0: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죠. 또 차를 따를 때도 주전자를 높이 들어서 잔에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따르면 차가 빠르게 식고 잔 위에 거품이 생겨서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이자 반가움의 표시로 민트티를 건넨다고 하는데요. 모로코에서 민트티는 서로의 시간을 이어주는 환대의 차인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야!
1: 예!
0: 자, 망해본산 사고팔고 망두구 우리 깡디와 남은 이재율 씨와 함께 사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음흠. 우리 이재율이 네? 사연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뜯어보시죠. 렛츠고! 아, 김미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집트 분이신가 봐요.
2: 미라.
1: 제목은 잊을 수 없는 피아노 연주. 저는 저 스스로도 인정한 백치입니다. 그날은 신랑 명의로 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던 날이었어요. 통화 연결이 되고 상담사와 통화를 하는데 명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묻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를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배우자, 아내, 부인 이런 쉬운 말들이 이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나고 평소 드라마에서만 듣던 단어가 떠올라서
2: 가끔 이럴 때 있지요.
1: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옆이었네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라며 경쾌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연결음은 본인 확인용이 아니고 상담사님이 웃음 참을 시간을 벌기 위한 연결음이라고요. 뭘 눌러라 어째라 지시사항이 들리지 않았고요.
2: 아, 없이
1: 그렇게 저는 정말 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그 피아노 연주 소리가 끊겼고 잠시 후 돌아온 상담사님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고객님께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시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고 아 네네네 배우자 맞아요. 저는 그날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청곡 들려주시나요? 화사의 멍청이.
3: 멍청이 예쁘네 멍청이.
2: 아, 네. 이럴 때 있지.
4: 귀여우시다.
0: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4: 에이.
0: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생각 안 나.
4: 생각 안 나. 얼굴 다 아는데.
2: 아. 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나도. 아.
0: 심하신 분들은 와이프 이름을 까먹으시는 분들 있어요.
2: 너무
0: 불러야 되는데.
1: 한동안 안 불렀으면.
0: 그러니까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맨날 그러다가.
4: 아, 그러네요.
0: 네. 왜냐면 그게 진짜 성명학적으로 사람이 기운이 올라가고 운이 좋아지려면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되는데 네, 누구 엄마 뭐 여보 자기 이런 거 말고 그냥 네.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4: 그러면 선배님 형수님한테
0: 난 그냥 이름을 불러요.
1: 이름을
0: 지금까지 계속 이름을 불러요. 누구 엄마 안 하고 계속 이름을
1: 아 너무 아프다 그러지 마는데.
0: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계속 불리니까 이름이
1: 아 이름을 불리면 운이 좋아지는구나.
4: 아 이름을 불러서
1: 야
0: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 이재율 이재율 이재율 이재율 이재율
0: 아 조민규 조민규 조민규 조민규
1: 오
0: 중2입니다 중2
1: 야
2: 민규
1: 야 민규. 수정 많이 죽겠는데
2: 더 많이 죽겠다 이제.
1: 더 죽겠네요.
4: 아 이름을
0: 깜빡깜빡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남원 씨
2: 깜빡 많이 하지
4: 깜빡깜빡이요?
1: 이게 마흔 넘어가면 네.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4: 아 깜빡 뭐 그런 게 있어요.
1: 네.
4: 그러니까 단어도 단어지만
1: 그렇죠.
4: 와 저도 놀랐는데 네.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 어디다

0: 뒀지? 아. 이건 내가 어디다 뒀지?
1: 아까 그건 거는 집에서 진짜 계속 찾잖아요. 사람들.
0: 어디다 뒀지? 근데 지금 손 잡고 있는 거예요.
2: 어, 그죠, 그죠.
0: 그런 경우 어디다 뒀지? 네.
1: 그런 경우.
0: 어디다 뒀지? 이러면서
3: 통화하면서 찾는 분들 있어요.
2: 집안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다야 이러면서.
4: 저도 선글라스를 진짜 자주 끼고 거의 계속 끼고 있으니까 끼고 있으면서 찾아요. 전국 선글라스. 아 잠깐 선글라스 어디?
5: 맞아요.
4: 이렇게
3: 모자 여기 얹어놓고 찾는 분들도 있고.
1: 분들 많아요. 최근에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웬만하면 야구 선수 이름 딱 얼굴 보자마 네. 어 저 선수 이름은 뭔지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그 피트니스 호텔 사우나에 아홉 개 구단 야구 선수단이 이제 다 와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그 타이거즈의 감독님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딱 들어서 어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2: 아, 그렇다.
0: 그럴 때 있어.
1: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 예.
0: 멋있게.
1: 예, 어쩔 수 없어. 꼭 이기세요. 어쩌게.
4: 어쩔 수 없어.
1: 그러고 나서도 막 바쁘니까 이거 안 찾으면 뭐 들어 이름이? 아 이름이 뭐 들어서 그러니까. 찾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에이. 이범호 감독님.
3: 이범호. 에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0: 저희 방송국에서 이제 작가님이나 네. 감독님들 만나면은 어?
2: 그래 맞아.
0: 막 봤을 때 오 잘 지내지? 어, 뭐 하고 있어? 뭐 그러면 아 이 성함은
2: 어, 아, 생각이 안 나.
0: 얘기했는데 아이고 아이고부터 나와 아이고
2: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셔? 아,
1: 눈치 빠르는 네. 친구들은
6: 오빠 내 이름 모르죠.
3: 하시는 분들 있어요.
1: 아니 무슨 얘기야? 내 이름을 아유, 몰라.
4: 아,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알려주면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어. 네.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0: 어떻게?
4: 그러니까 저랑 그 뭐 인연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이제 동생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어 형 이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 나랑 말을 안 텄는데
3: 반말 안 했던 친구인데
4: 어 나랑 나한테 반말을 전혀 형 말 이제 깎겠으면 뭐 이런 거 안 하고 말 까 이렇게 안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냥 반말로 이제 하는 친구들 원래 야. 처음 봤을 때 형님 형님 이러다가 이제 반말로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
1: 맞아 네.
4: 이 사람이랑 이랬던가 저랬던가를 까먹게 네. 돼
3: 개인적으로 반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말을 놨던 사람한테 나중에 돼서 존댓말 하면은
4: 아 그게 너무
3: 그게 더 서운해 맞아 맞아 맞더라고요.
4: 네. 아~ 서먹해서 맞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다 우리 다 반말 할까요 이제?
4: 예. 네.
3: 그럼 뭐
4: 그래
1: 그래 다
4: 그래 호연아
1: 다 친구지 뭐.
3: 아 맞아.
4: 그래.
0: 아 난 너무 직속 선배님이라서 어 지금 순간적으로 딱 해도 아.
1: 말 놔봐 어떻게.
3: 예 다 말 놓쳐 여기 네. 호연이랑 의준이도 말 놓쳐야 다.
0: 민규도 네. 어, 민규도 말 편하게.
3: 아, 우리 PD님 이름이거든요.
1: 네. 네. 네. 우리 문신 잘 있나?
0: 누구야?
4: 왜 누구?
1: 우리 사장님.
0: 근데 왜 말을 옹알이처럼 어면 얼버무리세요?
1: 문신
0: 자신 있게 말하세요.
3: 자신 있게
0: 시원하게
3: 못했네.
0: 자신 있게 말하세요.
1: 문신 한 번씩 내려와.
0: 지금.
3: 야 시원하게
4: 이거... SBS 사장님이.
0: 사장님. 네. 네, 아.
1: 와, 이거. 다 친구지 뭐.
0: 네.
4: 다 친구죠. SBS
0: 컨디션은 20년 넘게.
3: 네. 네. 네. 균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0: 우리 못 해.
3: 태균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0: 빨아야 돼. 나 누군가 있네.
1: 아. 다음 사람 한번 가 볼까요?
0: 네.
4: 들어보시죠. 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아, 여자분이 보내 주셨고요.
7: 제목 인생사 세옹지마.
1: 어 목소리가 좋네요.
7: 며칠 전 친척 언니 결혼식에서 친척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사촌도 만나게 됐죠. 사회생활하면서부터는 좀 대면대면해졌어요. 직접 연락을 하면서 지내진 않고 명절에 얼굴이나 잠깐 보는 정도? 그래도 소식은 엄마께 간간히 전해 들었는데
4: 자 엄마가
7: 아, 승훈이 걔는 직장을 안 다닌다더라. 어, 뭐 사주가 뭐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주라나. 어, 뭐 직장인 사주가 아니라대. 그럼 뭐 하는데? 아, 놀겠지. 아직도 백수래, 백수. 맨날 폰만 들여다보고 있대. 아이고, 어쩐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넘게 백수로 살고 있다고 들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 승훈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3: 아이고.
7: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4: 나 뭐 똑같지
7: 백수 그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온 탕수육을 나눠주며 위로를 했죠

0: 있죠. 괜찮아, 괜찮아. 아직 30대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기술도 많고. 야, 기죽지 마. 이거 먹고 힘내. 더 먹어, 더. 팍팍. 그랬더니 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1: 나 주식 투자 대박나서 괜찮아.
2: 아, 졌어.
0: 라는 겁니다. 허세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지방에 원룸 건물 하나 사서 세바꾸 산다네요.
3: 와.
0: 세상에. 분명 작년 추석 때까지는 고모한테 등짝 맞는 거 봤는데. 와. 어우, 쪽팔려. 나나 잘하자, 나나.
1: 야,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제, 예.
4: 그게 이제
1: 차트 보고 있는 거였어.
4: 공부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공부하고.
5: 고모한테 등짝 맞은 것도 그 세레모니였을 거야.
1: 야, 잘했어. 야,
5: 잘했어.
1: 약속처럼 이거였던 거죠. 네.
3: 와.
5: 야, 대박이네.
3: 잘했어. 공실이 없다고? 잘했어.
1: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사연에서 이제 투자에 성공했다만 듣고 팔랑기 발동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드린 네. 말씀인데요. 예,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6: 맞아요.
1: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3: 아, 그래. 예,
1: 빚내서 투자하다가
3: 롤러코스터처럼
1: 낭비보는 사람
3: 오르락내리락이야 요새 계속.
1: 그러니까 이거 이럴 때 뛰어들면 안 돼요.
4: 예. 그럼.
1: 홍보를 뛰어들면 안 됩니다.
5: 컬투, 네. 컬투쇼 때문에 투자했다고 하지 마시고.
1: 예, 네. 제발요. 예, 저희 탓 아닙니다.
4: 네. 네.
3: 그러니까 뭐 잘 버틸 수 있으면
1: 예,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세요.
3: 투자는 다 본인 탓입니다.
4: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처럼 네. 이 뭐 이 사연자 앞에서 어? 이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괜히 약간의 오지랖 피워가지고 좀 민망했던 적 있어요?
5: 어,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저, 정도로 대박 나신 분 앞에서
4: 저는 예전에 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우차사 했을 네. 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미디를 다 좋아하니까 우차사가 없어지고 나서 네. 막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코미디는 생긴다. 그러지 마라. 무대에서 대학로에서 무대를 지키면서 코미디를 하는 게 더 좋지. 네. 이렇게 하지 마.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런 거 하지 마. 그 친구들이 지금 흔한 남매.
3: 아, 대박이죠.
5: 건물주죠.
3: 네. 두 분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
4: 결혼도 했고 네. 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네. 그 저랑 같이 이제 왕 역할했던 이제 중전마마로 나왔었잖아요.
5: 네.
4: 그 다운이라는 친구인데 다운이랑 같이 해서 이거 하지 마. 그냥 아 선배님 그래도 그 힘들어서 이거 찍을 아니라 이거 코미디를 해야 된다니까 자꾸 이상한 거 하려 그러네. 대략 제가 사는 도에 합정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합정의 랜드마크로 갑자기 걔네들이 이사를 오면서.
3: 아하.
4: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갔지만 아, 예. 그거 보면 제가 이제
1: 합정의 랜드마크
3: 아니 뭐 예. 흔한 남매는 돈 엄청 벌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책도 출판도 엄청
5: 맞아,
3: 잘
5: 팔려요.
3: 토나나이죠 지금. 예. 남호연이 보이지도 않죠.
4: 아니 보이긴 보이죠. 높은 데서 저를 이제 보겠죠 제가. 예, 위에 고층이 있으니까. 예.
3: 아, 그렇게 잘 나가는 후배들 너튜브 해갖고
4: 예.
3: 너무 많죠.
4: 그때 몰라. 뭐야 K본부도 마찬가지로
5: 아,
4: 재율 씨도 마찬가지로
5: 너튜브에서 대박 나는 분들 너무 많죠.
4: 네,
1: 우리 저도 이게 좀 오지랖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막 동생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이제 그한테 이제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요. 막 작곡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야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 자 예상해 가시죠.
4: 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
1: 이런 것 좀 하지 마 하면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더 잘 나가요 지금.
3: 이게 누구죠?
1: 아니 뭐 많죠. 예.
4: 네.
1: 많아요. 정말 예, 이름만 들으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4: 예. 저희도 그래요.
1: 저도 함부로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기로.
3: 그래. 예.
4: 옛날에 그 저
3: 나나 잘하면 돼. 나나
1: 잘하면 돼.
4: 선배님 짜셨을 때 그 개그 코너도 짜면은 검사에 맞거든요. 제작진 분들한테 이렇게 짜면 안 돼. 야 이건 너를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짜면 안 돼. 봐봐. 저만 까였어요. 작가님이 호연아 다시 짜다 너.
5: 야, 저도 약간의 흑역사인데 옛날에 그 너튜브 초창기 때 저보다 하나 선배예요. 한 선배가 저한테 와서 너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어렵다. 스케치 코미디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요즘 뭐 이런 게 대세고 막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3: 아.
5: 그 형이 지금 쇼박스의 조진수 씨.
3: 아. 쇼박스.
1: 네. 야, 이러니까.
5: 야, 이쪽 올라가더라고요.
1: 이게
3: 쇼박스.
5: 네, 쇼박스.
4: 아, 아니
1: 내가 아는 세상을. 예. 네.
4: 맞아.
1: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4: 맞아.
3: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1: 아니고.
3: 예. 자, 여하튼간 뭐 나만 잘하면 되니까.
1: 네, 정말 잘하면 돼요.
3: 참견질 하지 마시고.
4: 맞아, 맞아.
3: 최대한 입을 이렇게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돼요.
4: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닫겠습니다.
4: 네. 아니, 잠깐만 라디오에서 입 닫으면 안 되잖아. 네, 라디오에서 입을 닫으면 안 돼.
1: 용할 때 빼고.
5: 입을 열고.

0: 귀를 닫아야 돼요. 네. 예.
1: 아, 귀를 또 닫아.
2: 귀를 닫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0: 아, 둘 다 열어요. 둘 다 네. 열어요.
3: 자, 최고의 똥망고구 사연을 이제 노래 듣고 와서 광고 듣고 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의 멍청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정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찍으시죠!
7: 자, 최고의 똥망고구 사연에는 남이섬을 직접 사비로 가야지 탈 수 있는 지바이오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딱 적당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똥망고구. 바로 과유불급. 예. 아, 맨손에 땡을 온몸에 쳐발라갖고. 예. 예, 온몸이 그냥 뜨거워 죽겠는. 아직까지도 열이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8: 지바이오
7: 타면서 지바이오를 타고 바람을 쐬면
8: 시원하게 하고. 예.
7: 예. 그렇게 백혜민 씨께 드립니다.
9: 야, 축하드립니다.
8: 자, 이거 잘못하면은 불 붙는 거 아니에요?
7: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불덩이가 돼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8: 너무 세지 마시고요.
7: 예, 망고 게시판으로 여러분 망해본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네. 웃어보고, 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거단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남은 이재율 씨, 그리고 깡디 수고하셨고요.
10: 아, 우리 깡디 고생했어요.
7: 아, 나 수고했어, 맞아. 우리 방송놈들 수고했고요. 방청객들 고생했고요. 들어주신 쇼다른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끝곡 소개해주시죠.
10: 네, 끝곡은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7: 예,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10: 땡큐! 감사합니다.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코미디라는 게 뭐 극과 있고 대충 웃기만 하고 웃긴 분장하고 때리고 뭐 맞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미디가 정말 섬세하고 예민한 분야입니다. 진짜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1초 차이로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고 그날 관객들의 취향이나 분위기에 따라도 성패가 갈리고 작가나 편집자의 취향에 따라서 같은 연기를 해도 또 엄청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인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코미디라는 우물을 파게 된 건지 섬세해서 코미디에 빠진 건지 코미디를 해서 섬세하게 된 건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요. 전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섬세하게 납시오!

0: 자, 첫 곡은 인피니트 추격자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신나버리는 금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기분 좋죠? 네?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이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나온 거는 또 하루의 절반 이상이 간 거 아닙니까? 네, 곧 퇴근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야, 그나저나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두 시간에 담기에는 거대한 이야기가, 코미디는 참 섬세하다.
1: 네.
0: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냥 동네에서 선생님 말 끼어들기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빵빵 터뜨리고, 응? 선생님한테 그 매로 머리 맞아가면서 들어가 이 녀석아 꿀밤 맞으면서 막. 네, 그렇게 작은 꿈을 키웠는데 이게 업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대하는 마인드가 이제 다르죠. 절대 즐길 수 없는 저주에 걸려가지고 즐기기가 정말 어렵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웃고 떠드는 거를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공장에서 뚝딱뚝딱 코미디언들이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이제 보시는 거고, 맨날 근데 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예능에서도 활동하고 코미디 프로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코미디는 언제 완성이 될 것인가? 근데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들을 본 적은 있죠. 네,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그 금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라든지, 그 제가 돌아다니는 그 상가에서도 가끔 만나면 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한 그 경험치가 훌륭하게 쌓인 그 가게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미디언들 원로 선생님들 있어요. 그 선생님들도 와, 제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이 코미디를 하시는 그 스킬과 인생을 담은 이 경험치들이 와, 예술입니다. 그 원로 선생님 한 분께서 치아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앞니가 이제 하나를 뭐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그만하게 나 있는 그 이를 손가락으로 막 가리면서, 얘들아 커피 좀 막 이렇게, 와, 70이 넘으셨는데도, 제 신인 때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막 개그를 하고 막 그 구순된 선생님한테 95살 된 선생님이 커피 타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후배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막 저 형은 아직까지 지금 한 50년을 날 커피를 타오라고 한다, 이런 완성형의 코미디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웃음 지을 일이 많이 없는데,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웃을 일이 없어도 한 번쯤은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황제 파워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수다 떨면서 사는 이야기나 하자고요. 알겠디? 네, 먼저 오늘 불금이죠. 금요일날 여러분들 기분이가 좋으라고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6명의 팡디가 있는데 그 중에 왕관 쓴 팡디는 안경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It's 까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에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0: 皇家 Tower。
1: 오늘도 황계파워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유피 바다로 여름 기분 물씬 내볼게요.

0: 저녁 먹기 전에 출출해서 김말국 해먹었어요. 김치말이국수.
1: 네, 요즘 뭐 열무, 김치말이국수, 호박, 그냥 아주 시원한 이렇게 면치기 음식들 난리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한번 해드실 분들은 해드셔보셔요. 황키로님, 옥탑에 사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들 놀러오기로 했습니다. 삼소파티 가자. 이럴수가. 우리 피로님도 옥탑에 삽니까? 나도.

아니 코르티스에 빠졌어요. 청춘 그 자체 멋지다 코르티스. 오 지하님들 오시죠. 저랑 비슷한 분이 많네. 저도 코르티스에 푹 빠졌습니다. 혹시 코르티스 이 방송 듣고 있다면 한 번만 방문 커먼.

0: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 검색하시면 황제파와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여섯 명의 빵디가 있는데 그 중에 왕관 쓴 빵디는 안경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아, 어제 무슨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노래를 하시는 이 박진영 씨께서

귀엽더라고요. 사실 박진영 씨도 이 분홍이 방에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 불뚝스. 그대 돌아와줘요. 내가 떠나보냈죠. 박민호님, 서상철님, 윤재식님 반갑습니다. 최진설님, 김신일님, 김남수님 어서오세요. 김정원님, 다른 사람들도 저랑 똑같겠죠? 아침마다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요. 얼마 전에 또, 아, 저 진짜 SNS 중독인가 봐요. 한스 짐머 아시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음악 감독. 그 사람 첫 장면이 일하기 싫어 죽겠다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인가요? 그 사람도 일하기 싫어 죽겠고 입에 펜대 물고 계속. 네, 아무튼 일하기 싫은 건 당연한 거니까, 네, 이걸 또 극복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황제파워에서 에너지 얻어가십시오. 알았지? 아니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힘들면 잠깐 진짜로 저희 라디오 안 들으셔도 되니까 저 잠깐 쉬었다 하세요. 알았죠? 계속하면은 이거 마음병 납니다요.

박수영이 야인 여수가 이거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혼잣말로 해요. 그랬구나. 야인 여수가 속으로만 하지 말고 밖으로도 한 번씩 해야지. 친한 친구한테 야인 여수가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빨리 진행시켜. 자, 오늘 출첵 끝곡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제.

은희님, 삼길포에서 횟감 떠서 집에 가고 있어요. 회는 살 안 찌니까 살 진짜 안 찌는 거 맞죠? 여러분, 회를 초장에 퍽퍽 찍어 먹고

사장님 차 얻어 타고 퇴근합니다. 운전 안 해서 편한데 아 묘하게 불편하네요. 자 1345님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사장님의 오른팔이 될 기회입니다. 사장님이 오른팔 없이는 못 살도록 전문용어로 감는다고 하죠. 감으세요. 박사장님 정은수님, 전혜리님, 최영준님, 임언호님도 와주셨고요. 배미라님, 최웅남님, 강현진님까지 어서

자, 요로코롬 출석 체크. 강현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현진님께는 부침 요리명가 성원에서 김치전과 어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려버려. 아, 지금 계속 김치전 일단 여기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못 받고 여러분들을 주니까 김치전 포모 현상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져가신 분들 좀 배 아프고요. 주식, 김치전, 또 포모 현상이 좀 있습니다. 포모가 맞죠? 아, 이거 좀 써먹고 싶었습니다. 네, 이 배 아프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서 자, 검색 퀴즈 정답. 아, 이것도 선물 드려야 되잖아. 검색 퀴즈 포모도 있습니다. 상품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왕관팡디 안경 썼나 안 썼나? 1번 안경 썼다. 2번 안경 안 썼다. 정답은 1번 안경 썼다. 당첨자 명단 황제포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선물 드릴게요. 자, 3111님의 신청곡 다영의 바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꼭.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꼭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꼭 치킨.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자, 황제 파워 2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6064님, 빵디, 제일 오래 웨이팅해서 먹은 음식 뭐예요? 저는 익선동 수플레 팬케이크. 와! 수플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익선동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익선동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좁은 게 좋아요. 그 막 사람들 사이를 헤쳐가면서 어? 그 기와집 분위기에. 아, 개인적으로 사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황제파워의 회식을 익선동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아, 절레절레 고개를 하여간 귀찮은 거 참 싫어해. 어? 대체 왜 그런... 아니 우리가 그 물론 이제 분위기 좋고 고급스럽고 이런 데도 좋지만 좀 바글바글한 데 가가지고 이 수플레 팬케이크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없어. 서울에 없다니까요. 아 진짜. 아 익선동 진짜 좋죠. 아니 근데 얼마나 웨이팅 했습니까? 아 요즘에는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번호만 적어놓고 딴 일 보고 10분 안에 오셔야 된다. 저도 웨이팅 한 40분? 30분? 30분. 30분이 최고였던 것 같은데. 아, 웨이팅 2시간 합니까? 2시간? 익선동? 수플레? 아, 알고 있네, 여기를. 아, 몰라요. 뭐 하는 거야? 또, 아, 가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수플레는 진짜 맛있죠. 별미죠.

별미. 아, 집에서 그 가끔 배달로 수플레를 좀 시켜 먹었는데 옛날에 마포 살 때. 아, 그 맛이 안 나요. 직접 이렇게 받아 가지고 먹는 그 맛이 안 나. 예, 딱 그 아카시아 꿀 싹 뿌려 가지고 먹으면 겁나게 맛있죠. 자, 여기까지. 조만간 익선동 출두하겠습니다. 네. 가서 맛있는 거 양껏 먹고 와야지. 8179님,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내리자마자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건네줄 겁니다. 하, 이 바나나 우유. 얘는 진짜 여러분. 아, 얘 또 계속 나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 나이 때 사람들한테는 어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료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바나나 우유가 주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면 그 평상 위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사주던 그 바나나 우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침대에 있는데 이제 전화기로 업무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하나 건네면서 아빠 먹고 돼지 되세요 이러고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걔가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이거를 아빠가 못 훔쳐먹게 저기 숨겨놔요. 맨 밑에 칸에. 제가 계속 훔쳐먹으니까. 근데 걔가 그걸 줬다는 거는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 재산을 준 거잖아요. 걔 재산은 세 개밖에 없어요.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근데 괜히 주기 쑥스러우니까 아빠 먹고 돼지 되세요 주는데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아들이 날 사. 얘가 나랑 관계가 좋구나. 야, 잘했습니다. 8179님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남자한테 바나나 우유는 제육 돈가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오늘 2부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장희진님의 신청곡입니다.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들을게요.

0: 야, 영크크. 야, 영크크. 너무 웃겨버려서 난 영크크. 영흐흐. 영흐흐. 요를레이히 말고 영크크.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1: 시작해요.
0: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찌미는 감성을 아주 소중하게 지킵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자, 이 황당한 가사에 몸이 먼저 반응하면 영크크.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면 졸지에 늘 크크가 되는 매직. 저 이거 진짜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야, 진짜 이게 그만 좀 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좀 만듭시다. 아무튼 맥락은 없지만 이 뜬금없는 당당함, 요즘 세대의 가장 힙한 감성이라고 하는데, 세대의 밈답게 아주 지독한 중독성으로 요즘 쇼폼과 알고리즘을 휩쓸었죠. 아, 요즘 진짜 꽂혀서 이분들 노래 연달아서 한 5번씩 듣고 있습니다.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영크크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코르티스를 처음 봤을 때가 우리 황제파워의 메인 작가님께서, 팡디, 이 친구들 팡디 스타일일 텐데 한번 봐볼래요? 하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여준 걸 계기로 그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끊을 수가 없었다. 춤이 완벽하게 제 스타, 춤과 노래가 완벽했다. 드디어 노라조 형들의 대항마가 나왔다. 네. 자, 일단 코르티스의 노래 가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낭독 큐.

얼음땡 포즈 타이거 아이즈 방심한 순간 한입 이긴 패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이건 진짜 도대체가 뭡니까 이게? 얼음땡, 포즈, 타이거 아이즈? 이거 뭐야? 타이거 아이즈면 호랑이 눈이야? 저 방심한 순간, 한입, 이긴 패. 이긴 패는 무슨 단어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걸 한번 무지성을 한번 싹 연결을 해보면은 야 얼음땡 하는데 너는 포즈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그렇게 자꾸 못생기면 야 이 녀석아 너 눈에 줄고 손톱으로 타이거 아이즈로 만들어 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움으로써는 이 단어를 연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입 이긴 패까지 아 못 가요 이거 타이거 아이즈에서 저 더듬었죠 방금 네 자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음땡 포즈 타이거 아이즈 방심한 순간 한입 이긴 패.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단어들이 어떤 노래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아주 결정적인 힌트 단어

두 개를 여러분들께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튀어나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좀 노래 제목이 좀 약하신 우리 큰 형님 누님들 노래 나갈 때 꼭 집중해 주시고요. 노래를 한 곡 들어야죠. 태양 나만 바라봐. 자, 노래 잘 듣고 계세요.

자,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 얼음땡, 포즈, 타이거 아이즈, 방심한 순간, 한입 이김패, 노래 나갈 때 장원영 태양이라는 힌트도 드렸습니다. 과연 무슨 노래일지.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자, 얼음땡 나왔죠?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포즈. 자, 타이거 아이즈 나왔죠? 자, 방심한 순간

0: 자, 한입 나왔죠? 자, 이긴패 나왔죠? 요렇게롬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자, 나르시시즘을 노래하던 아이브가 강렬한 동양품 바람을 몰고 온 곡입니다. 바로 아이브의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자, 화려한 자수가 박힌 의상을 찰떡같이 소화하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아주 세련된 힙합 비트 속에 아주 녹진하게 아주 그냥 녹여냈습니다. 자, 김준우님, 리얼 노동요죠. 업무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최명 걸듯이 꾸역꾸역 야근을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월급 루팡도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부장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농땡이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이거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개그 스타일이죠. 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0432님, 조카 재롱잔치에서 이 노래로 춤췄어요. 아, 요즘 애들은 이걸로 춤추는구나. 이거 어려운 춤인데 이 친구들 이거 웅장한 비트인데 애기들 조막손 안무가가 다 안무가 다 떨어놀아서 엇박자를 해가 떴어요. 여기 떴다 저기 떴다. 일출 풍량이한 시비. 우리 때는 오렌지 캐러멜이었는데 그게 엄청 귀여운데.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번. 네, 0432님 사진 많이 찍으셨죠? 우리 조카가 울지는 않았죠. 다행입니다. 자, 헤이야 맞춰주신 정답자 중에 당첨자를 뽑았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칠게요. 2부 꾹꾹은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김경민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쌍디 경주세댁 인사드려요. 저는 올해 4월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꼭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가 4년 전 직장 막내 동생에게 소개팅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긴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제 결혼식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상하게 동생 결혼식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 시집보내는 엄마 마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주연아 결혼 정말 축하하고 현영 씨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앞날에 꽃 웃음꽃만 가득하길 바래. 황디도 우리 현영 씨 주연이 결혼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내 편에게도 한마디 할게요. 동영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많이 사랑해. 신청곡은 디오의 팝콘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경주 세댁님의 신청곡 디어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아, 혹시 우리 팀에도 소개팅으로 결혼한 사람 있나요? 아, 임팔라가 소개팅으로 결혼했어요? 어, 저 둘째 작가도? 어? 메인 작가님도? 아, 메인 작가님은 아니죠. 메인 작가님은 정략 결혼이었죠. 지방 집안이 우리 딸이 태어나면 자네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네. 풍악을 울려라. 네, 아주 오래전. 근데 소개팅으로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그 주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이 성사되면 주선자한테 선물을 줍니까? 뭐 줬어요? 대부분 막 그냥 속된 말로 정장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닌가? 아니 이거 재주야. 나는 진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머 쟤네들 진짜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묶어주는 사람이죠. 경주 세댁님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와, 이러면 이제 주선자한테 진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백년가약을 몇 개 만들어준 이 주선자한테는 아주 좋은 훌륭한 선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평생 배필을 만나게 해줬는데. 야, 경주 선생님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누군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까지 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다 실패. 다시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이제 다 실패.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그들끼리 결혼을 했고 알아서. 저는 여기 재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소개시켜주면 이제 그건 오래 가더라고. 친구. 근데 이제 러브러브로 어때? 라고 했을 때는 묘하게 뭐가 안 맞더라고요. 아, 이 경주 선생님의 눈이 보는 눈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능력에 한번 리스펙을 보내고 주연님 그리고 현영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신받다. 오늘 신받다 사연은 좀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는 드라마나 영화의 OST를 듣고 맞춰보는 오스트 퀴즈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페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

0: 황재성의
1: 편집하고 널 좋아해.
0: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 풀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죄송한 일을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목이 이 말하다가 잠기면 이게 제가 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 OST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20초 정도 듣고 과연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OST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힌트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20초를 다 들으세요. 섣부르게 정답을 외치지 마시고 제가 힌트를 충분히 드리니까 이걸 듣고 정답은요?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이라도 틀리거나 더듬으면 땡입니다. 자, 이 코너 전화 받은 빵댕이뿐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빵댕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를 좀 잘 좀 받아주십시오.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으면 해지해 주시고 뒤에 라디오 꺼주세요. 전화 주세요. 받을까?
2: 응?
0: 3 2 1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잘. 여러분, 커피에 물 좀 섞을게요. 주식만 물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커피도 물을 좀 타서 한 잔 가지고 여러 번 먹는 방법이 여기까지. 자, 다시. 많이 바쁘세요 여러분? 다들 개인 사업 하십니까? 3 2 1 여기까지. 뒤에 잘생긴 친구들은 누구지? 코르티스 아니야? 3 아 이거 새로운 전화죠? 저 아이돌 친구들의 외모에 잠깐 홀렸습니다. 방금 저희 스튜디오 앞으로 굉장히 잘생긴 아이돌 친구들이 지나갔어요. 3 뭐야 이거? 2 1 뭐야? 잠깐만요. 잠깐 한 10초만 쉬었다가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바쁘죠? 금요일이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제 전화 잘 받으시면서 자 다시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이분 느낌 온다. 느낌이 와. 안 온다. 다시 안 와. 여러분 자꾸 이러면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다른 분들 하기 전에 제가 마침 통화를 하고 있던 지인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이분께 문제를 내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성입니다.
3: 네.
0: 네, 송이구 작가님.
3: 네.
0: 아,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갑자기 전화를 드린 이유가
3: 네.
0: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냥 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문제 맞추면 선물 드리려고요.
3: 제가
0: 지금... 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인 김부장이 원작자 송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댕이들.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낼 건데요.
3: 네.
0: OST를 저희가 틀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무슨 작품이나 영화 혹은 예능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3: 네.
0: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진짜 가수는 단 한 명이고요 오직 목소리 하나로만 승부합니다. 커튼 뒤에 숨은 원조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신개념 음악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역대급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JTBC의 JTBC 또 본인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죠.

0: 간판 레전드 모창 퀴즈 쇼입니다. 예능이에요. 네 글자 제목은요.
1: 마스크 킹.
0: 아, 틀렸습니다. 송작한팀 히든싱어였어요.
1: 아, 히든싱어 맞아. 아우.
0: 송 작가님.
1: 네.
0: 아 진짜 선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지금 전화 드렸는데. 아 이거 아쉽게 됐네요.
1: 이게 쓰고 나오는 거 그거 아까 맞아 히든싱어지. 네. 아 맞다 맞다.
0: 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겼네요.
1: 아.
0: 아니 JTBC에서 지금 본인의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됐는데.
1: 네.
0: 아 이 그거보다도 선물을 지금 못 드려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1: 아.
0: 네, 제가 나중에 맛있는 밥으로 선물 사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 네.
0: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인들도 사실 쉽지 않고 이제 빵댕이가 전화 연결이 될 겁니다. 좋은 기운을 받았으니까 전화 주세요.
2: 연결이 되지 않아.
0: 네, 아 좋은 징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가봅시다. 전화 주세요.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3: 아 네네.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3: 예.
0: 자 문제 맞히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음악 주세요. 팝스타의 최고봉 휘트니 휴스턴의 전성기 가창력과 케빈 코스트너의 매력이 폭발한 작품 스토커에게 위협받는 최고의 여가수와 그녀를 목숨 바쳐 지키는 경호원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레전드 로맨스 영화의 제목은 정답은요?
3: 아 보디가드.
0: 와 성공! 와 큰일 나고 좀 위험했죠? 와 좀 위험했죠?
3: 네네네.
0: 자 여보세요?
3: 네. 네
0: 자기소개 컴온!
3: 와타시와 장지연 데스 도우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0: 아 일본 분이신가요?
3: 제2외국어 일본어예요.
0: 아 제2외국어 요즘 일본어 배우십니까?
3: 아니요 전혀요 네버.
0: 아 그래요? 아 제2외국어를 또 구사하시는 우리 장지연님. 아 이거 보디가드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셨나봐요.
3: 아 네네네네.
0: 아 이거 지금 혹시 지금 목소리가 나이가 추정이 안 되는데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3: 부록입니다 부록.
0: 아 진짜요?
3: 예. 네.
0: 아, 이 말투가 굉장히 여유로워. 좀 그렇게 들으니까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보디가드는 영화 보셨습니까?
3: 아니요.
0: 아, 보지는 못하시고.
3: 아, 저 영화 잘 많이 안 보긴 했어요.
0: 아, 영화를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제목은 어떻게 하셨어요?
3: 그냥.
0: 아, 그냥? 알았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 황제 파워는 자주 들으세요?
3: 요즘 즐겨 듣고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화는 보디가드는 보지 않아도 황제 파워를 들어주시는 제2외국어 일본어를 쓰시는 우리 장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3: 안녕!
0: 아, 너무 귀엽다. 지연님은 실제로 한번 만나보면 굉장히 애교가 많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다음 방댕이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0: 저는 네 다음 빵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5: 어머, 네.
0: 주무셨습니까? 여보세요?
5: 네,
0: 자,
5: 안녕.
0: 아, 주무시진 않으셨어요?
5: 네.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문제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5: 네.
0: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Somebody. 정신병동으로 처음 오게 된 간호사 다은이가 환자들을 마주하며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박보영 특유의 무해하고 따뜻한 연기가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 이 작품. 자 힌트를 드리자면 정신병동과 아침이 들어갑니다. 정답은요?
5: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0: 우와 성공! 우와! 나 진짜 와요가 아니라 오나요로 할 줄 알았거든요. 야 자기소개 컴온.
5: 그 진짜 황제파워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황제성입니다.
5: 아
0: 자기소개 저요? 컴온.
5: 서울 사는
0: 네 별명
5: 개띠.
0: 없어 별명?
5: 82년생 미진이요.
0: 친구네요.
5: 친구죠.
0: 친구야.
5: 반갑다
0: 친구야. 우리 미진 씨.
5: 네.
0: 반갑네. 제 동갑내기 엄청 좋아하는데.

0: 쳐줘요.
1: 아, 좋아요. 그럼 미진님. 네. 아, 이 82년생으로서 지금 문제를 네. 맞춰주셔서 선물 타가신 거 너무 자랑스럽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82년생들의 세대 고충이 뭐가 있을까요?
0: 82년생? 네. 저는 네. 애가

0: 지금 아들들이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겁니다, 미진님.
1: 네, 저희 아들들이 더 크거든요.
0: 네.
1: 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네.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라는 거.
0: 아, 사실 그렇습니다. 육아가 힘들어지는, 네, 계속 점점 네.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저기
1: 쉽겠습니다.
0: 그래도,
1: 네.
0: 그래도, 아, 네. 이게 네. 항상 또 우리 힘든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나중에 애들 이제 못 업고 막 못 안고 이런 거보다 지금이 좀 행복하니까 아이고. 그나마.
1: 네.
0: 네, 썩 개운하지가 네. 않네요. 뭐 대화가 저도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1: 아, 네. 네,
0: 미진님 힘 내세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0: 야, 친구 만났네요, 친구. 아, 친구 중에 이름이 미진이가 한 명이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로써 미진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빵댕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주세요.

0: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0: 네.
1: 자, 제 설명을 잘 듣고, 음악과 설명을 잘 듣고 맞춰서 선물 가져가십시오. 잘 들으세요. 음악 주세요. 1979년에 사는 여대생과 2000년에 사는 남학생이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교신하며 벌어지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 김하늘과 유지태, 풋풋한 리즈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타임슬립 로맨스의 원조격인 이 영화의 제목은요? 정답은요? 두 글자입니다.
0: 예, 뭐 어떻게 이니셜을 알 수 없을까요?
1: 아, 그거 너무 지저분한데요. 자, D 이니셜 해줄게. D. 두 글자인데 D야 앞에가.
0: 아, 동감?
1: 와, 성공! 와, 진짜 올해 제일 지저분하게 맞춘. 내가 진짜 힌트를. 야, 이거 바로 끊어야 되는데.
0: 황제는 화이팅!
1: 아, 역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0: 네, 황비.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저기 그 해외 물류업체 다니는 네 직원입니다. 아, 27대 다니고 있습니다.
1: 물류업체 빵댕이?
0: 네네.
1: 네, 아, 저희 평소에 황제파워 자주 들으세요?
0: 아, 예, 그 계속 차에 있으면서 들으니까요.
1: 와, 정말요. 이동하면서 많이 들으시는구나.
0: 예,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다른 채널 듣다가
1: 네.
0: 황비 하는 거 듣고 이 시간에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원래 듣던 데에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군요.
0: 네네, 원래는 다른 쪽이었는데. 아,
1: 이 황제파워의 매력이 뭡니까?
0: 아, 그래요. 뭐 근심과 시름을 좀 있게 해준다 이런 거?
1: 아, 정확해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잠깐 좀 잊었다가
0: 네네.
1: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안착시켜드리는 약간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0: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1: 그리고 또 너무 재밌다고 운전하실 때 또 한 눈 보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황디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 네. 저기 뭐 아내분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남편분이 네. 선물 아주 문제 멋지게 풀어서 선물 타간다고 자랑도 많이 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황디 화이팅!
1: 안녕!
0: 안녕!
1: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선물 안 드리고 막 안타까워 해봤자 뭐합니까. 네, 이렇게 그냥 맞추려고 열정을 쏟아주셨는데 드려야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빵댕이들 중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했으니까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자, 9553님의 신청곡 주주클럽 나는 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듣고 4부로 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정지 냉면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약속 시간보다 늦는 친구를 기다릴 때 이렇게 말하죠. 한참 기다렸어.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긴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한참의 유래는 조선시대 역참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말을 타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간중간 쉬어가거나 말을 바꾸던 곳을 역참이라고 불렀고 역참과 역참 사이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걸린다는 말 속에는 말을 타고 꽤 먼 길을 달려가던 옛 사람들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배달 완료 문자 받자마자 빠르게 현관문으로 돌진하셨고요. 네, 문틈으로 음식만 쏙 빼내는 이 테크닉 칭찬합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501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희 남편이 택배기사인데요. 요즘 제가 매일 남편 배송지에 아무 말 없이 미리 가서 서 있곤 합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로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몸은 좀 힘들어도 나름 로맨틱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표현이 너무 서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통 안 하네요.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는 거 맞겠죠.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여보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을 해. 말 너무 아끼면 입에서 똥냄새 난다. 재성 씨가 우리 남편 입 좀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네, 오늘은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으신 5010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저도 커서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랑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너는 아주 세상 살기가 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 저만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아 미안해, 고맙습니다는 잘해요. 근데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무

고마워. 이게 쑥스럽대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근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아,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꼭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죠. 우리 남편분 이동 중에 황제파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이거 처음에 엄청 쑥스러운데 연습을 좀 하시고 용기가 더 나신다면 아내에게 키스까지 네, 키스 호소인인 저로서는, 키스 전파자, 키스 전도사인 저로서는 입맞춤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 우리 5010님의 남편분 이 용기를 응원하는 노래를 제가 오늘 선곡해놨네요. 블랙 아이드 피스 Let's get it started. 빨리 진행시켜. 자, 노래 들으면서 지금 바로 하세요. 아셨죠? 자, 노래 들을게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world.

신호님,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계란 후라이 얹어서 비빔밥에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 되면은 이제 먹성이 폭발하고 이분자들이 많이 도착할 겁니다. 자,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세요. 얼마 전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먹고 돼지 되세요 하면서 이 우유를 건넸죠. 과연 무슨 우유였을까요? 힌트는 목욕탕에서 아빠가 아들한테 주는 바로 그거 우유, 이 국룰이죠.

재미있는 아이템을 발견했는데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그냥 말없이 식탁 위에 그 편지 이렇게 쓱 올려놓고 남편 들어와도 TV만 보고 남편 쪽으로 고개 안 돌리고 이거 연출하면 어떨까요? 아, 안 돼. 근데 아 진짜 남편분 심장마비 걸릴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건 너무 무섭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만 있어봐봐요. 제가 아이디어 해볼게요. 자 일단 키티마 마이 베이비 출발합니다.

넣고 공 넣고 편지 넣고 그러고 그냥 말없이 뒤돌아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카메라 표정 어떨지 저기 몰래 설치해놓고. 오케이?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먹고 돼지 되세요 하면서 이 우유를 건넸습니다. 과연 무슨 우유였을까요? 힌트는 목욕탕의 국룰이고 이치 노란색

선생님, 우리 아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이에요. 걱정, 또 걱정. 자, 이거는 아들이 아마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우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들한테 스트레스 해소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액추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념이 좀 진한 걸로 가서 밥도 볶아 먹을 수 있게 김가루 솔솔 뿌려서 밥도 볶아 먹을 수 있게. 자, 오늘 점액추 쭈꾸미 볶음으로 진행시켜!

0: 서장가?
1: 그렇죠. 불효자는 아니죠. 네, 일단 손주를 보여드릴 수 있다. 어디 저 며느리는 있는 거죠? 네, 저기 원주님 너무 저희 개의치 마십시오.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제가 아들한테 꽃길 빔을 싸드려 버릴 테니깐이. 자, 꽃길만 걸으십시오. 꽃길 빔.

7410이 혼자 호인 노래방 와서 소리를 질렀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가끔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7410이 칭찬.

자, 이게 뭡니까? 6753님. 요즘 유행하는 참외 샐러드를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참외 재발견. 이제는 참외를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그래도 맛이 썩 잘 어울리나 보네요.

여기까지. 자,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 먹고 돼지 되세요 하면서 이 우유를 건넸는데 뭘까요? 정답은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네, 그 친구 참 몸에도 귀엽게 생겼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당첨자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금요일 칼퇴해야죠. 빨리 가세요 집에 이제. 네, 퇴근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도 우리 4시에 꼭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오늘 끝곡 이소라 트랙 3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갈게요. 여기까지 끝.

대한민국 탁구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

0: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8934님이 좋은 문장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두근거림에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설렘의 두근, 불안의 두근, 기쁨과 환희에 넘칠 때도 분노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심장은 뛰니까 그만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의 장이죠. 이제 그 기회 앞에서 다시 두근거릴 차례입니다.

0: K-윌 가슴이 뛴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8933님이 장문에 문자를 주셨어요. 언니 점심에 책을 보는데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딱 그래요. 매일 하는 출근인데도 괜히 두근거리고 설레요. 특별히 두근거릴 만한 일은 없는데 말이죠. 얼마 전 썸도 흐지부지 끝났는데 이상하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시 저 미래를 예감한 걸까요? 아,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데 두근거린다, 설렌다, 기대가 된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운이죠, 뭐. 기운. 예, 이런 기운이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겁니다. 8934님, 파이팅! 잠시 후 오늘의 영수증에서는 오늘은 또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프롬 좋아해 이어드렸습니다. 언니 한 달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요. 14층까지? 헐. 계단으로 다니느라 고생 좀 했는데요. 어제 드디어 공사가 완료됐어요.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땀 범벅에 힘들어 죽는 줄 너무 다행입니다. 한 달 만에 마트도 다녀왔어요. 아니 14층 읽어도 지금 아찔하거든요. 제 심장이 뜁니다. 예. 그래도 지금 끝나서 너무 다행이네요. 무거운 물건까지 들고 다니면 더 땀범벅이 되니까 마트를 못 다니셨군요. 아이고, 더 더워지기 전에 고쳐져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러브게임에서 1441님께 선물 갑니다.

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물 한 병 산 것부터 버스비 하나까지 죄다 적어둡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 여행기가 되고요. 매일을 여행처럼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1316님, 아기 머리 깎고 왔어요. 아기 머리가 25,000원. 너무 비싸지만 더워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 25,000원씩 해요? 짧게 좀 잘라주면 좋죠. 더우니까. 사진이 왔는데 아기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시원한 여름 나길 바랍니다. 5049님, 저 오늘은 연차 휴일인데요. 직장에 깜짝 방문해서 동료들에게 토스트를 나눠주고 왔답니다. 동료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장인분들 맛있는 저녁 챙겨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휴일에 직장 방문이라? 직원들이 놀래지 않던가요? 혹시 뭐 무슨 일이 터졌나? 예, 아마 동료분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랍습니다. 5049님께 선물 갑니다. 9745님, 언니 저는 오늘 전혀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을 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가 갑자기 운명하셔서 냉장고 구매, 고기, 디저트, 과일 등등 음식들 다 버리느라 너무나 아까웠지만 새 냉장고를 보니까 기분이 금방 좋아지긴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죠? 처음에 막 냉장고 이 여름에 운명해봐요, 여러분. 겨울에는 또 모르겠지만 막 짜증이 나죠. 아, 왜 이렇게 바쁜 날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새 냉장고 인증샷이 왔는데요. 아주 뭐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사셨습니다. 보는 저도 행복해지니까요. 9745님, 이번에 고장나지 않고 오래오래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쓰시기 바랍니다. 5874님, 아이가 일본 후쿠오카에 취직을 해서요. 방구하는 거 도와주려고 항공권 끊었네요. 유류세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 해외에서 지내려면 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때 이거 이제 구할 때 이렇게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죠. 통장도 이제 개설해야 되고 폰도 개통해야 되고 초반에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9874님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러브게임에서 선물 가고요. 가호 시작 이어집니다.

가호 시작. 한현주님, 저 오늘 사회복지사 공부 시작하려고 평생교육원 결제했어요. 51살에 머리가 돌아갈지 파이팅 해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할 의지가 있는 분이면 51살, 61살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미 도전할 의지를 가지고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뭐든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엄마가 팔목 수술을 하셔서 병문안 가는데 옆에 계신 분과 나눠 먹을 빵이랑 음료수 사오라고 합니다. 빵 35,000원어치 사서 출발합니다. 김다연님이 주셨습니다. 음료도 다 사신 거죠? 아, 엄마가 또 지금쯤 딸 자랑을 주변에 엄청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4750님. 결혼 5주년 기념으로 8만원 코스 한정식 먹고요. 결혼식 한 장소에서 그때 입은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사진 촬영했네요. 오늘은 기분 낸다고 거금 좀 썼는데 어떤가요? 이게 또 평생의 추억이 되는 작업 아닙니까? 결혼 5주년인데. 근데 5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맞는다? 그럼 관리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대부분 많이 작아지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행복해 보이

입니다. 이제 5주년 기념으로 거금을 쓰셨으니까 이제 10주년에도 또 똑같은 컨셉으로 사진 남기면 평생에 좋은 추억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에 너무나 좋은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571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에 괜히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면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신청곡은 리베란테 리메이크 곡 나라 부탁드립니다. 5711님.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느끼는 느낌일 텐데 그래도 이 음악으로 복잡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면 예,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선물 가고요. 신청하신 곡 나라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네, 법칙. 언젠가 엄마가 어디서 사주를 보고 오더니 얘, 너 30살에 결혼한다더라. 그때 결혼 운이 들어온대. 이러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말을 믿지 않아 귀뜸으로도 안 들었죠. 그리고 어느새 찾아온 30. 아, 뭐야? 주변에 남자 하나 없는데 결혼은 무슨... 역시 그런 말은 믿을 게 못 되지. 일말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결혼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소꿉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너 소개팅 해볼래? 소개팅? 아니.

나 별로 남자 만나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럼 그냥 친구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내 남친 친구인데 우리 다 동갑이거든. 너 한국에 친구 별로 없잖아. 제가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서 친구가 없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제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었죠. 그래, 어차피 친구인데. 에휴, 외모가 뭔 상관이야. 그냥 수다나 떨다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친구네 커플과 다 함께 단둘이 있을 때보다 훨씬 편했고, 첫날과는 달리 환한 낮에 봐서 그런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가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눈이 감기듯 작아지는 게 참 순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착해 보이네. 실제 성격도 그러려나? 조금씩 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춘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죠. 그 사이 좀 더 친해져서 그런지 전보다 말도 조곤조곤 잘했고 무엇보다 약간 살짝의 허당끼가 있다고 해야 할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자꾸 웃게 만들더라고요. 뭐야, 귀엽잖아? 나 귀여운 거에 약한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쩌다 대화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고 잠깐의 침묵이 흐르던 중에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침묵을 깨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사귈까? 그럴까? 알고 보니 이 남자도 사귀자고 말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음. 5분만 더 참아볼걸. 하지만 급한 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한 달쯤 되었나? 서로가 한창 뜨거울 때 우리 결혼할까? 그럴까? 그렇게 간단히 결혼 결정을 하고 그해 11월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노래를 하던 30살 그 해예요.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운명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건 급했던 저의 성격과 무던한 그의 성격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새 결혼한 지 13년. 앞으로의 시간은 이 남자처럼 느릿느릿 평온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김민석 사랑의 언어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박세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6월 12일이 남편 생일이래요. 생일날 갖고 싶은 선물 없어? 없어? 예, 처음부터 물어봐도 계속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감동의 선물을 해주고자 이 사연을 올리셨대요. 너무 감동이죠. 세상에. 한 달 전에 5월 13일에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사연 제목이 그럴까? 예, 저도 오늘 원고 읽으면서 이 그럴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노래 제목처럼 그럴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럼 남편의 그 그럴까? 예, 앞뒤 다 자르고 주어 목적어도 없이 그럴까? 그 한마디에 사귀고 또 한 달 만에 이분이 우리 결혼할까? 그러니까 그럴까?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그냥 프로포즈 해가지고 바로 결혼까지. 네, 그래서 사연 제목이 그럴까였는데 오늘 남편이 많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생일 선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커플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인상이 신랑이 무던하고 순한 예, 그런 느낌이고요. 예, 이 사진도 왠지 세리님이 먼저 찍자고 하고 남편이 또 그럴까 해가지고 촬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예, 살포시 해봅니다. 박세리님 멋진 러브스토리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십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남겨주세요. 예전에 그리운 사랑, 첫사랑 또 뭐 현재 진행 중인 사랑 그리고 새드엔딩, 해피엔딩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정준일 난 좋아.

0: 이소라 청혼 2766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7007님 누나 평양냉면 좋아하나요? 저는 안 먹어봐서 그 슴슴한 맛의 매력을 모르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함흥냉면에 만두나 갈비 같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추천받은 게 김숙 씨가 한 20년 된 그런 평양냉면집이라고 저를 데려갔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고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너무 슴슴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숙 씨 말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느낌이 안 오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거기를 가자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마 그럴 거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저는 이제 다시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중간에 약간 섞인 맛을 좋아해요. 너무 평양 쪽으로 가면 너무 슴슴한 거는 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맛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살짝 이제 조금 이제 간이 좀 되고 요런 냉면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함흥냉면에 갈비랑 만두 요 조합도 너무 멋지네요. 7907님 우리 더운 여름에 맛있는 거 좀 많이 많이 찾아 먹어보도록 해요.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732님 여름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제 진짜 여름이니까 미룰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집 앞에 곱창 트럭 오는 날인데 어떡하죠? 하루만 더 미뤄볼까요? 이런 걸 뭘 미뤄요. 하루를 미뤄야지. 8732님. 오늘은 곱창 트럭에 이미 지금 마음의 행복이 그득인데 곱창 트럭. 오늘은 드시는 걸로.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멋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반 저녁같이 드실래요?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스트롬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히읗 이응 마감 땡땡 시즌 땡땡 안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3사가 축구 팬들을 겨냥해서 우리나라 경기 당일에 치킨, 피자, 맥주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하이볼까지 하절기 인기 상품을 아주 착한 가격에 내놓는 이것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정가보다 가격을 낮춰서 싸게 파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히읗 이응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조조 할인 힌트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할인이었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케어 원에어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6: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지긋지긋 무조맨
9: 디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1: 차트
2: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0: 차트
3: 차트
0: 차트 차트 차트,
3: 차트.
0: 차트. 차트. 차트. 차트. 아우
3: 박서 현아의 러브게임 금요팸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 오리 갱얼지 골든차이드 장준
0: 쉐헤
2: 아하 안녕하십니까
3: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즈다지
0: 우후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318님이 주셨습니다. 6월인데 벌써부터 덥다가 비오다가 습하다가 날씨가 정말 난리도 아니야.
0: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네.
3: 해지대지 장준씨는 여름 좋아하나요? 여름 필수템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0: 오 여름 필수템.
3: 아 저는 장준씨 오늘 민소매 입고 오셔가지고
0: 시원시원해요.
3: 진짜 올해는 민소매 없이는 그러니까 못 날 거예요. 맞아요, 아마 맞아요. 민소매가 트렌드입니다.
2: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오, 아니 5, 6월인데 이렇게 더울리가.
3: 아니 6월에 아유. 이렇게 팔을 팔뚝을 다 내고 이거 장준씨. 네. 아유.
2: 저는 근데 그래가지고 예. 너무 더워가지고 그 쿨 패치 있잖아요. 예.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거. 네네. 그거를 붙이고.
3: 아 그거 도움 돼요?
2: 네. 그 오. 멤버 예. 멤버 주찬 씨 네네. 그 뮤지컬 굿즈가 있더라고요. 쿨 패치가.
3: 오, 오 좋네. 네,
2: 그래서 그거를 네, 어제도 받아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3: 근데 여러분 저는 길거리 다닐 때 그 쿨 패치 붙이고 약간 뛰는 분들
2: 어, 맞아요. 예,
3: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서부터 땀이 줄줄 나니까 그거를 눈썹에 안 닿게 얼굴에 안 닿게 좀 한번 차단을 해주는 거죠.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2: 시원하게.
3: 그리고 또 네.
0: 그런 거 있어요. 일본에서 사오는 건데 네. 그 티슈 데오드란트 티슈인데 닦은 몸을 닦으면 어, 시원해지는 거.
3: 맞아.
0: 시원해지고.
3: 어 맞아요. 그쵸, 그쵸. 그래 그런 그거. 거는 우리가 이제 민소매일 때 팔만 좀 닦아줘도
0: 그리고
3: 종아리 싹싹. 종아리 같은 데만 닦아줘도 그쵸, 좀 그쵸. 시원해지니까 아 이런 제품들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오늘 혜지 씨는 네. 모자를 또 쓰고 오셨네.
0: 아, 맞아요.
3: 너무 예쁜 모자를.
0: 아, 진짜 너무
3: 네.
0: 귀엽죠.
3: 근데 안 더워요?
0: 안 더워요 아직까지는.
3: 아, 아직까지.
0: 네, 이제 점점 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3: 아, 또...
0: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에 지금 망고 나시를 입고 와가지고 이따 더우면 훌떡 벗고 이따 놀면 되죠 다 같이.
3: 예. 네. 누굴 위한?
2: 근데 호철이 형 나시예요 그거?
0: 아니, 아니요 제가 사실 이 안에는 끝나시를 입어야 되는데 끝나시를 다 빨아버려가지고 망고 나시를 입었어요 지금.
3: 아니 끝나시 한 이제 한 7벌 정도 사서 돌려 입어야 돼요.
0: 그니까요. 네. 이제 끝나시 그렇게 사가지고 돌려입어야겠어요. 네.
3: 민소매. 네.
0: 민소매.
3: 구매하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3: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2: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0: 있다면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1: 첫 번째 차트는 2641님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치킨 선물로 가고요.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마당발인 우리 엄마는 동네 마트만 가도 아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요. 항상 밥 먹었냐는 인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밥 살게 라는 인사로 헤어집니다. 근데 저도 인사할 때면 항상 밥 먹었냐? 라고 묻고요. 아프면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탑5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0: 크리스티나? 어따 나야 나. 허벌하게 반갑소.
2: 네, 예전에 옆집 살던 아저씨 고향 내려가셨다면서요. 반가워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0: 어, 좋아. 크리스티나 나 지금 시간 있어.
2: 예?
0: 밥 먹자며. 나 오늘 완전 프리한데 잘 부르네.
2: 아, 그게 지금 크리스티나는 일이 있구나.
0: 아이, 괜찮단 게 나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란 게.
2: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0: 괜찮네. 나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지.
2: 아,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구나.
0: 뭐만 뭐요? 아니 시방 밥 한번 먹자고 뻐국이 날린 것이요? 왔다. 우리 크리스티나 한국 사람 다 들었네.
1: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5위. 약속 잡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명확한 시간, 장소, 약속을 정하지 않은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거나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마무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아우, 맞아 맞아.
4: 맞아요.
1: 아, 근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예, 근데 이제 마무리 대화 때 쓰는.
3: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마무리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밥 먹자.
1: 네네네. 계속해서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4위 갑니다.
5: 아, 대부님, 저 지금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6: 마, 에? 이 길을 잃었다고? 야, 마, 니 밥은 먹고 다니냐?
5: 아니, 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난 당했다고 해.
6: 야, 마, 이 조난 나면 굶잖아. 이 밥은 먹고 다니냐?
5: 아, 이거 핸드폰 배터리도 5%밖에 안 남았습니다.
6: 야, 이거 아이고, 이 큰일 났구만. 에? 이 내는 이 시장이라, 에? 이 사우나도 하고, 에? 이 밥도 먹고, 에? 빙수도 먹고, 에? 다 했어.
5: 아, 대부님, 뭔 소리입니까? 이 날도 어두워지고 있고 곰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6: 야, 이 곰도 밥은 먹어야 될 텐데.
5: 아이, 대부님 그러지 말고 119 좀 불러주이소.
6: 아이고, 이 내 정신 좀 봐라. 이 알았다. 야, 마, 내일 금방 신고할게. 아이, 근데 이 119 대원들도 밥은 먹고 다녀야 할 텐데.
1: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4위. 상대방 걱정할 때 밥은 먹고 다녀.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일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수십 가지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3위 갑니다.
7: 정마당, 이대 나왔다고 거짓말 친 거 들통났다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깨 펴. 에, 오늘 내가 밥 살게.
8: 당신이 밥 쏠 수 있어? 됐어, 지금은 밥이 안 넘어가.
7: 에, 그러면은 지금 이 밥 두 그릇은 누가 비운 걸 가나?
8: 억지로 먹는 거야, 억지로. 약 먹어야 돼서.
7: 아, 저 정마당. 아, 근데 그 갈비는 왜 먹는 거야?
8: 이것도 억지로 먹는 거야, 억지로. 단백질 보충해야 되거든. 저기요, 여기 냉면 한 그릇 추가요.
7: 정마담, 아니 밥이 안 넘어간다며. 이 말이랑 행동이 다르네.
8: 밥이 안 넘어가니까 냉면으로 넘겨야지.
1: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3위. 고민 많을 때 밥이 안 넘어가. 고민할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걱정거리가 많다는 뜻이니 잘 다독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8: 맞아.
1: 계속해서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2위 갑니다.

0: 결혼 허락받들어왔어. 얼마나 좋아. 장인 얼른 인사드립니다.
1: 그래 그래, 추노꾼이라며 그걸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나?
0: 얼굴도 조선 최고입니다. 이 얼굴이면 얼마나 좋아.
1: 아니 얼굴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결혼 절대 안 돼. 돌아가.
0: 장인 어른 잠깐만요. 저한테는 이게 있습니다.
1: 이게 뭔데?
0: 갓닉스 주식이옵니다. 천조
1: 합격. 진작 말을 하지. 언년이랑 당장 결혼하거라.
0: 갓닉스가 밥 먹여줘서 얼마나 좋아.
2: 너무 부럽다.
3: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2위. 미래 결정할 때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밥은 곧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안심하고는 하죠.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1위 갑니다.
4: 우리 호철이 형 진짜 멋지다. 형.
1: 어허 이장준 너 또 뭐야. 그 이호철인지 김호철인지 그 눈 쬐끄란 애 걔 보고 있어. 어 걔를 보면 뭐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면 밥이 나와.
4: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호철이 형이 지금 복권 번호 찍어주잖아.
1: 오, 속 터져 속 터져. 아니 걔 그 뭐야 호철인가 걔 말고 차라리 그 누구야 그 뭐야 그 이쁜 애 해지돼지를 좋아해. 걔가 어떻게 사람이 화끈하고 이쁘고 좋잖아.
4: 뭐? 아니 엄마는 사람 진짜 사람 볼 줄을 모른다. 아니 눈이 어디 바닥에 달렸어?
1: 뭐 이 자식이 진짜.
4: 엄마 응. 나 우리 호철이 형이 알려준 대로 복권 번호 찍었는데 3등 당첨됐어.
1: 진짜 어머 아이고 덕질이 밥 먹여주네. 밥 먹여줘.
3: 한국인의 밥사랑 증거 1위. 타박할 때 그게 밥 먹여주냐.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을 타박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밥과 돈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생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알려드렸는데 가장 많이 했거나 좀 많이 들었거나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4: 사실 가장 많이 들은 거는 언제 밥 한번 깨야자. 밥 한번 먹자.
5: 저는 그게 진짜. 1위일 줄 알았는데
3: 그래, 그게 5위에 오늘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들리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5: 맞아,
3: 하죠.
5: 맞아요. 맞아요. 예.
3: 그래서 그게... 진짜 실제 밥 먹자라는 의미일 수가 될 수도 있고,
5: 맞아, 맞아.
3: 아니면은 이제 영영이
5: 네, 예. 위기 모면 이런 걸로
3: 네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5: 그러니까요.
3: 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 그게 밥 먹여주냐 이거 많이 했었어요.
5: 예. 아이돌
3: 아이돌
5: 덕질할
3: 때도 그랬고 예전에 네. 제가 발레할 때 발레가 제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5: 그쵸 그쵸.
3: 근데 이제 부모님 보기에는 발레 말고도 다른 세상이 많은데
5: 그쵸.
3: 그것만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아니 뭐 발레 뭐 좀 못하고 뭐 아니 2등하면 어떻고 5등하면 어떠냐 그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
5: 그쵸. 맞아 맞아.
3: 근데 그게 다 입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치.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5: 밥 먹여주죠.
3: 밥 먹여줘요.
5: 그쵸 그쵸.
3: 예 그리고 이제 덕질도 우리 어머님이 맞아. 아니 도대체 그 아이돌 봐가지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랬는데
5: 그치 그치.
3: 내가 또 그걸로 또 먹고 살고 있잖아요.
5: 그니까요. 또 저는 밥이 안 넘어가도 좀 많이 해요.
3: 어? 밥이 안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5: 있죠. 뭐 체중계 올라간 다음 날이나 뭐 이럴 때.
3: 아 체중계 올라갔을 때. 네. 아 그러니까 마음의 고민이 아니라.
5: 네 마음의 고민은 아니다. 살짝 바지가 안 들어갈 때 밥이 안 넘어가요.
3: 그건 뭐 그치, 누구나 다 예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오늘은 새긴 고무줄 바지를.
5: 네, 오늘은 아예 그냥 고무줄 바질로다가 입었어요.
3: 아 네, 요즘에 새긴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입고 있는데.
6: 맞아요.
3: 아이돌 제외하고 제 주변에서 입은 사람은 혜지 씨가 처음입니다. 네, 아이돌 제외. 이제 제가 보는 친구들 아이돌 제외하고. 혜진 씨가 처음으로 새깅을 예.
5: 트렌드 한 거죠.
3: 예. 네네네.
5: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3: 아니요, 전 못 입을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예. 장준 씨는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쓰시나요?
4: 아 저요. 근데 뭐 사실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도.
3: 오. 네.
4: 그래, 맞아, 나중에 맞아.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지 뭐.
3: 맞아. 근데 네, 우리 연예인들 그 특히 이제 막 배우 막 무명으로 10년씩 하고 맞아. 또 가수로도 막 몇 년씩 그
5: 맞아요.
3: 연습생으로 있고 할 때 이제. 어른들이 친척들이 오면은 그런 이야기 네. 걱정에 야 이거 맞아. 뭐
6: 그쵸,
3: 먹고 뭐. 살 수 있겠니? 네. 라는
4: 먹고 살만은 하냐?
3: 그치, 그치. 그런 여쭤보시고. 것도 있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걱정돼서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5: 맞아.
3: 예, 맞아요 무명이 길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5: 아, 맞아,
3: 예,
5: 맞아.
3: 듣고 하고 이렇게 했죠. 예. 김범수의 집밥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0: 김범수 집밥 피처링 킥스 이희선 여사가 함께한 김범수 집밥을 이어드렸습니다. 집밥 하니까
1: 배고프다.
0: 밥맛 밥맛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네, 막 이제 집에서도 밥 먹을 때 이제 뭐 약간 깨작깨작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젓가락질 못하거나 쩝쩝거리면은 밥맛 떨어진다고. 막
2: 요즘 뭐 TV 보거나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아우 밥맛 떨어져 이런 거 하잖아요.
0: 비호감인 어떤 인물을 봤을 때 밥맛 떨어진다.
1: 맞아요.
0: 밥에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2: 맞아요. 어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 그렇죠.
0: 예, 비호감 인물 그럴 때 예, 두 분은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2: 전혀 없죠.
0: 예전에 산다라박 씨하고 저하고 너튜브 채널 했던 게 밥맛 없는 언니들이었어요. 아~ 왜 우리 둘한테 그렇게 밥맛 없는 언니들이라고 붙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콘텐츠가 또 대박이 나가지고 다라 씨하고 저하고는 뭐 밥을 잘 먹고 다닙니다만은 제목이 그랬어요.
2: 되게 잘 지었다. 소식자분들로만 이렇게 데리고 밥맛 없는 남자들 해가지고
0: 밥맛 없는 언니들. 예, 여러분 뭐 검색창에 밥맛하고 아마 언니 치면은
2: 저희 나와요?
0: 두 명의 얼굴이 뜰 거예요. 밥맛 없는 언니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검색 그리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박선우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기 관리하는 거 있어요?
1: 네, 허약한 체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 축구도 하고 저녁엔 엄마랑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해요. 체력을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2: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군것질도 하고 싶지만 예쁜 피부를 위해서 참아요.
0: 자기관리의 첫걸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하루하루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즈대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8557님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사에도 막장 도파민 돋는 내용이 들어간 노래가 있더라고요. 혈압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라면서 맵다 매워 가사가 막장인 노래 탑세븐을 차트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죠. 네, 과연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8557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1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두둥.
2: 처음 이 노래를 듣고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0: 네네.
2: 내가 바람 펴도 나는 절대 피지 마. Baby.
3: 아, 이런 노래였군요.
2: 아, 또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네. 진짜. 네. 태양 씨가 노래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보컬이에요. 태양 씨 대단한 보컬.

0: 세월.
1: 어, 세상에. 어, 맞아.
2: 현숙 선배님 아.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0: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홀라 홀라 홀라 홀라 홀라 홀라.
3: 여러분 헷갈리시라고 저희가 또 맞아요. 다른 버전도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장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 점을 찍고 나온다던가 네. 어, 뭐 예를 뭐 불륜의 현장이라던가 네. 뭐 이런 어, 상상을 많이 이제 하는데
1: 그쵸.
3: 가사 중에 막장 가사라고 하니까 이게 딱히 지금 떠오르는 게 어, 사실 저는 이제 뭐 아이돌 노래 위주로 듣다 보면 그렇게 아이돌 노래 중에는 막장 가사가 어, 막장 그러니까. 드라마 가사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2: 그쵸, 그쵸.
3: 아니면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1: 맞아 맞아. 뭐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멜로디만 들어서 그렇죠, 가사를
3: 그렇죠.
1: 몰라서
3: 예,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있고. 예, 모를 수도 있고.
1: 재밌겠다.
3: 네네. 오늘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1위 곡 예상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요. 자 가사가 막장인 노래 탑 7 바로 이어갑니다.

0: 이 노래가 있었네요. 가사가 막장인 노래 7위. 우리가 그 조한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서 이 노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리드 천생연분.
1: 네, 제목은 로맨스, 가사는 막장 1, 2 드라마 솔리드의 천생연분입니다.
2: 네, 커플이 서로를 속이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 소개팅 상대가 서로였다는 가사입니다.
0: 아, 이게 정말 생각하기에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결국 좋은 추억이라며 얼렁뚱땅 아름답게 미화를 시키고 또 하하하하 웃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0: 목소리가 지금 음정이 막장이네요. 음정이 가사가 막장인 노래 6위 다비치 두 사랑.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젠 한 가슴에 살게 된 전혀 다른 두 사랑
1: 익숙함과 새로운 둘 사이 네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난 너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어쩌지 라고 말하는 노래예요.
2: 아, 맞아요. 장준씨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바람 피운다 양다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0: 아, 네네. 그죠. 다비치의 그쵸? 감미로운 목소리와 가창력 때문에 막장이라는 걸 잊고 예, 듣게 맞아요. 되는 노래

0: 여기서 자르시면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럼 다음화, 빨리 다음화 주세요.
1: 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녀의 언니를 만나 위로를 받다가 전 여친의 언니와 결국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가 실화입니다. 전 매니저 친구의 이야기를, 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현실을 이길 만한 드라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갓.

0: 세상에 어떡하죠? 예, 두 분의 가창력에 가사가 들리질 않습니다. 자, 가사가 막장인 노래 4위는요. 2AM 어떡하죠?
1: 그 사람이 볼까 두려웠죠. 이러면 안 되죠. 나 안 되는 거.
2: 네, 가사는 속 터지지만 멜로디는 발랄하죠.
0: 네.
2: 2AM의 어떡하죠?
3: 아우,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헤어져야지. 나 오늘 혈압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아, 지금.
0: 컴다운. 아우. 네, 다들 심호흡 한번 하

0: 저는요 이 노래가 정말 사랑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이 목소리와 멜로디에 속았더라고요.
1: 그렇죠.
2: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감미롭게 잘자 굿나잇 하며 여자친구를 재워놓고 몰래 춤추러 간다는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3: 그렇죠. 이제 황당한 반전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
3: 공찬 씨 얼굴만 봐가지고 이런 가사인지 몰랐죠.
0: 맞아요. 그 얼굴에 속아서 이 가사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3: 네네. 이런 상황을 이제 겪다 보면은 그냥 혼자가 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0: 가사가 막장인 노래 2위. 아 이 곡이 있었네요. 대놓고 향수 뿌리지 말라고 말하는 틴탑 향수 뿌리지 마. 사람들 모두가 10점 만점이라
1: 얘기해. 네, 노래하는 멤버들이 너무 상큼해서 깜빡 속을 뻔했지만 연상녀와 바람피는 연하남의 이야기입니다.
2: 와, 원래 여친한테 들킬까봐 누나한테 향수도 뿌리지 마라, 반짝이도 바르지 마라. 아우,
0: 이런 얘기
2: 지겹다,
0: 못,
2: 진짜.
0: 못 들어봤죠?
2: 아우, 수도 없이 들어봤죠?
0: 좀 달라요.
2: 향수 좀 뿌려요. 좀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아, 좀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0: 당시 틴탑 멤버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10대 소년이었는데 이런 노래를 소화하고 불렀다는 게 신기합니다.
2: 그러니까요.

아니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가사가 막장인 노래 1위 태양 나만 바라봐.

0: 불러서 그렇지 본인은 바람을 피워도 여자친구는 자기만 바라보라는 이기적인 내용의 네. 노래였습니다.
1: 네, 하지만 이 노래는 공개부터 화제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태양씨의 첫 솔로곡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2: 태양씨가 모쏠이었대요. 그 당시에 21살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나 그 당시 충격적인 가사였지만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꼭 부르고 싶었다고 합니다.

0: 오랜만에 이 곡을 들어봅니다. 태양 나만 바라봐가 1위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씨 하면 또 민소매와 또 상의 탈의로 유명하잖아요. 태양씨. 오늘 마침 또 장준씨가 민소매를 입고 이 노래를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제 약간 그 어릴 때 태양씨 그 느낌이 있기도 하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1: 저는 이렇게 아이돌의 웨이브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0: 게 가까이서?
1: 네, 너무 행복하네요.
2: 근데 오늘 또 이제 민소매를 입어서
0: 네, 좀 충격적이죠?
1: 네네 충격적이고 약간 네.
2: 약간의 그 니플스가 살짝 보였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가지고
1: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살짝 인사 제3의 눈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민소매가 이렇게 딱 붙는 민소매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네, 약간 사이즈가
1: 너풀한 거 입는 거여서 그리고 덥다고 손을 올리고 있는데 어디다 눈을 둬야지 모르겠네요.
0: 그럴 때는 매너는 네. 얼굴 좀 피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1: 그쵸, 너무 보고 있었나
0: 너무 대놓고
1: 봐,
0: 보고 있었네요. 나중에 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저 혜지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8: 이건 이 목소린 JYP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의 목소리입니다. 예. 박진영, 네가 사는 그 집. 이게 또 이제 불륜 또 예.
9: 대표곡이죠.
8: 그렇죠. 박진영 씨 선곡 중에 불륜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방송 또 이제 수위가 있으니까 그 이 노래 그래도 제가 고른 거예요.
9: 불륜 라인이 있잖아요, 노래.
8: 네, 거기는 춤도 약간 불륜이 그쵸. 있고 약간씩 있는데 예전 음악들이. 예, 근데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음악이라 오늘 네가 사는 그 집을 들으면서 우리 막장 예,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0: 니즈에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

0: 실업 뮤지컬 빌리 엘리엇.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영 스트리트

사람마다 계획 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MBTI에서는 계획형 J, 즉흥형 P로 나눠지곤 하잖아요. 여러분은 둘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그런데 MBTI와 상관없이 이 계획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휴일 전날, 내일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드디어 내일이면 주말이 시작됩니다. 영스 가족들은 무엇을 계획 중이신가요? 실천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즐거운 상상부터 마음껏 즐겨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휴일 전날 뭘 할까?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아도 내일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9104님께서 영천에서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 청년 농부예요. 저녁에 랜턴 하나에 의지해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라디오 틀어놨습니다. 덕분에 안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우리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공주 유슬기,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거를 이제 함께 같이 애써주시고 또 일을 해주시는 우리 아내분께 이 고맙다는 말을, 또 사랑한다는 말을 또 전하는 이 마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뮤지컬 던터치의 주인공 카라의 규리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델?
6: 오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야, 놀러 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야,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2: 비다샵!
1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2: 비다이렉트샵!
1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김형준님, 집에서 작업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동네 카페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이랑 친해서 서비스 쿠키도 받았어요.

집이 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집이라는 그 공간이 너무나도 편안해서 저도 가끔은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계속 누워있게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땐 내 자신을 밖으로 꺼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설레는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기다리고 있는 주말 계획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빅뱅의 천국 듣고 올게요.

빅뱅의 천곡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나희님, 요즘 엄마 아빠랑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관리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올해로 2년 차라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작은 텃밭을 다른 약간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서 그런 약간 구역을 자기만의 구역을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약간 원하는 것들을 키우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상추, 깻잎 등등 내가 원하는 야채들을 심어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리 7950님, 딸이 이사 선물로 커피 머신을 사줬어요. 커피 맛은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아침마다 커피에 브런치 차려 먹는 재미에 빠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커피 머신 요새 너무 잘 나오죠. 예, 잘 나오고, 그리고 커피 캡슐 있잖아요. 그것도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맛도 다양하고, 향도 다양하고, 네, 오히려 커피값을 매일매일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가격을 또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효진님, 영스 들으며 신랑이랑 캠핑 중인데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분도야 사랑해. 그동안

동안 참 많이도 싸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양보하며 많이 사랑하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날이 좋다 보니까 캠핑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효진님 그리고 분도님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켈러니의 허니.

정은이 허니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4130님 와이프 생일이라 저녁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도착까지 10분도 안 남았다고 하네요. 서프라이즈 영상도 직접 만들었는데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채영아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너무 스윗하시다 우리 4130님. 네, 생일이라서 저녁 차려주셨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영상까지 이거 거의 뭐 프로포즈급 아닌가요? 네, 우리 아내분 채영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감동받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둘이 유유리님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느라 사연을 못 보냈었는데 오늘 우프게도 야근이라 보냅니다. 이라 빨리 끝나라 웬디랑 같이 퇴근할 수 있기를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저희 영스를 들으시면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제 목표가 그겁니다. 제가 영스를 진행하는 사이에 그 많은 분들이 퇴근하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렵다면 제가 끝나는 시간에라도 맞춰서 함께 집에 가시길 그게 제 목표인데 오늘 우리 유리님도

같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혜수님, 첫 해외여행을 다녀온 딸 데리러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도 자주 보내줬는데 너무 재밌게 여행하는 것 같아서 살짝 서운했거든요. 얼른 만나서 여행 후일담 듣고 싶네요 라고

네, 예, 따님분과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완소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선곡 플레이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뮤지컬 던터치의 배우 박규리 씨와 함께 사연에 딱 맞는 선곡도 해드리고 플리 퀴즈도 풀어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 정보.
5: 뜨겁게 익힌 소시지를 김빵 사이에 끼운 음식 핫도그. 그런데 왜 이름에 도그 개가 들어갔을까요? 그 시작은 1901년 미국 뉴욕의 한 경기장으로 갑니다. 당시 장사꾼들이 소시지를 빵에 끼워 팔며 이렇게 외쳤죠. 따끈한 닭스훈트 소시지 사세요. 이 장면을 본 한 신문 만화가가 빵 사이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그림을 그렸고 닭스훈트 철자를 몰라 핫도그라고 적은 게 지금의 이름이 됐다고 해요. 다만 우리에게 친숙한 핫도그는 다르죠. 소시지를 막대기에 꽂아 반죽을 입혀 튀긴 콘도그인데요. 겉에 설탕을 뿌려 먹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미국식 핫도그, 한국식 핫도그 어느 쪽이 더 입맛에 맞으시나요? 지금 서울 기온은 22.9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1: 영스가 다양한 플리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0: 선곡 플리즈.
1: 선곡 플리즈.

0: 웬디의 영시티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 선곡 플레이스는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 우리 카라의 규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4751님께서 영스와 인연이 깊은 규리의 여신님입니다. 완디 복귀 전에 스페셜 DJ도 와주시고 또 완디 절친 슬기의 팬이잖아요. 라는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이제 2년 전에 또 스페셜 DJ로 또 활약을 해주셨죠.
1: 네, 맞아요. 아니, 그게 벌써 2년이라니 저는 아까 작가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시간이 빠르죠.
1: 이게 세월인가?
0: 네. 네, 오랜만에 또 게스트로 나오시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1: 아, 일단 그때는 또 우리 완디님이 없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알고 계시겠지만 레드벨벳의 팬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 이렇게 또 있으실 때 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0: 아,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또 정말 유명하시죠? 슬기. 아, 네. 저희 뭐 슬기의 또 팬인 걸
1: 아, 민망하다.
0: 방송에서 언급을 또 여러 번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도 연락한 적 있으신가요?
1: 아 제가 최근에 연락을 드린 게 아 드린 거
0: 드린 거? 아 약간 드린 건가요?
1: 아 최근에 연락을 아 그 했던 게 아마 작년 말에 이제 12월 말에 연락을
0: 연말
1: 예 연말 인사를 드렸어요.
0: 인사를 드렸다. 네. 인사를 했다가 아니네요.
1: 아 드리는 거죠. 네.
0: 왜요 왜요?
1: 아, 네 좋아하니까.

0: 찐이네요, 찐.
1: 아, 찐입니다. 네. 아, 자꾸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네, 찐이죠.
0: 네. 아, 네, 우리 또 규리님께서 영수에 와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곧 뮤지컬을 시작하시거든요. 아니 우리 0133님께서 처음에 규리 언니 뮤지컬 정보 떴을 때 당연히 돈 터치인 줄 알았는데 던 터치더라고요. 제목이 어떤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규리 씨가 참여하는 작품 던 터치 제목이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그 뮤지컬 이제 던 터치는 그 서울의 새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게 작품이 사실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돈 터치의 뜻도 있고 던 터치의 뜻도 있습니다. 이제 돈 터치처럼 약간 누군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상처받고 좀 외로운 그런 내면을 표현하는 뜻도 있고요. 네. 또 던 터치처럼 가장 외로운 새벽에 결국 누군가의 온기를 통해 이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또 그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던터치에서 양지안이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또 한때는 아역배우로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또 놀이동산에서 너구리타를 쓰고 알바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약간 이제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인물을 만나는 계기로 또 이제 그 회복해 가는 그런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우리 진찬 님께서 이번에 지안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지안이를 알아가면서 유독 마음이 갔던 감정이나 장면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매도 다 해 놨는데 너무 기대 중입니다라는 질문이 와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선 혹시 그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1: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연예계 배우의 몸 담았던 역할을 맡다 보니까 뭐 지금은 저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남들에 의해서 그 피해자가 되고 상처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지안이 내면 감정이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입을 해서
0: 상황은 다르지만 감정은 네. 비슷한.
1: 뭐 아까 혹시 이따가 뭐 노래를 잠깐 부를 수 있다면 네, 하겠지만 그 저희 넘버 중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멋대로다는 해시태그. 뭐 누가 뭘 알고 하는
0: 그쵸,
1: 걸까?
0: 그쵸.
1: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네, 공감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십니다.
0: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역할이 또 아역 출신이잖아요.
1: 네.
0: 아니, 규리 씨, 규리 선배님께서도 아역 네. 배우를 또 하셨었는데.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를 하다가 또 이제 가수 준비를 그쵸. 꽤 오래 하면서 그 뭐랄까 버텨야 되는 시간? 그 감내해야 되는 그 시간과 시선?
0: 네.
1: 시선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1: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지안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거의 지안이인 거네요.
1: 아, 예, 지금 지안이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또 다음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우리 네. 선배님께서 하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769님께서 뮤지컬 소개를 보니까 서울의 새벽이 배경이 된다고 써있던데 규리님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하루의 시간대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사연에 나온 것처럼 네. 또 뮤지컬의 배경이 제목이랑 또 같죠. 서울의 새벽
1: 맞습니다.
0: 또 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시간만이 또 주는 매력이 있는데
1: 그쵸.
0: 연습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
1: 저는 일단 야행성이라
0: 근데 야행성도 완전 새벽인지 아니면 좀 넘어가는 시간대인지도 다르잖아요.
1: 그냥 약간 저는 일단 아침이 너무 힘들고요.
0: 야, 저랑 똑같으시죠?
1: 아, 진짜요?
0: 네, 저도 그래요.
1: 일어나기 힘드세요?
0: 너무 힘들어요.
1: 네,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힘이 나는
0: 맞아요,
1: 스타일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대는 따로 있어요.
0: 언제죠?
1: 그 약간 노을이 막 지기 전에 그 막 빌딩들이 막 오렌지 빛깔로 막 물드는 그때 그게 개화늑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개늑시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0: 너무 예쁘잖아요.
1: 너무 예뻐요.
0: 힐링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나의 감정을 다 막 녹아내려주는 듯한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 들어서.
1: 저는
0: 노란색 그 주황빛깔도 너무 좋아하고
1: 네.
0: 가끔은 이게 기온차가 확 컸을 때는
1: 네.
0: 그 하늘빛이 핑크랑 보라색이 될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에 특히
1: 네. 맞아 맞아.
0: 그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1: 저랑 비슷하시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비비님께서는 이게 얼마 만에 규리 여신님 뮤지컬인가요? 추연이라 노래가 공개된 게 거의 없던데 혹시 영스에서 미리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혹시 아까

0: 뭐 암사자를 네. 뭐 가능 네, 저는 혹시. 감사하죠.
1: 아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드리죠. 아 이렇게 맛보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네. 황홀한데.
0: 아 네, 아 네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1: 혹시 어떤 장면에서 부르는 그 넘버인지.
0: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안이가 이제 힘들게 그 탈 알바를 하면서 뭔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지치고 이 사람들한테 지친 상태로 의자에 앉는데 삐거덕 소리 나요. 그러면 이제 의자마저도 약간 나를 좀 아~ 힘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약간 모든 게 다 지금 나를 막 네, 그렇죠.
0: 그런 부정적인 생각.
1: 네네네.
0: 그때 그 힘들 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아~ 삐그덕이라는 노래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삐그덕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0: 네,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네. 와! 가사에 엄청 집중해서 또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또 미리 또 설명을 드리니까
1: 네,
0: 또 그렇죠.
1: 네, 네, 네. 뭔가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게 멜로디가 네. 되게 예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되게 밝고 네.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가사는 또 아니어서
0: 맞아요.
1: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0: 역시 뮤지컬을
1: 하시는
0: 다르십니다.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0: 네.
1: 그래서 엄청 예쁘고 그 안에 또 슬픔이 살짝 있고 감정이 네. 또 담겨져 있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규리 씨의 노래와 연기는 볼 수 있는
2: 네.
1: 던터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서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6월 19일 날 첫 공이고요.
1: 오.
0: 7월 5일까지 공연을 저희가 하는데요. 국립 정동극장 3실에서 공연되고 오.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그럼 또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1: 김세원님께서 뮤지컬 던터치가 2인극이라 대사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규리 언니만의 암기 꿀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와!
0: 네. 2인극이거든요.
1: 와!
0: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처음에 그 택할 때
1: 네.
0: 대본이 너무 좋고
1: 네.
0: 음악이 너무 좋은데
1: 아, 그쵸, 그쵸.
0: 그 처음 2인극에 저도 도전을 하는 거라
1: 네.
0: 연극도 아니고 이게 뮤지컬
1: 그쵸, 그쵸.
0: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1: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0: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저에게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지안이는 서른이지만 저는 이제 서른 중후반인 시점에서 저에게도 뭔가 큰 도전이 되고 이걸 넘어서야 또 제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아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연습이.
1: 와 이게 계속 호흡이 끊기면 안 되니까.
0: 네 맞아요. 거의 계속 무대에 나와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0: 네, 지금 한창 이제 공연을 이제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인데요. 일단은 근데 대사는 이게 어떻게 하니 계속 반복하면 외워지더라고요.
1: 그래 해야 하니까
0: 예,
1: 또
0: 반복하니까
1: 꿀팁이면 그냥 반복한다.
0: 반복해야
1: 무한반복.
0: 된다. 네.
1: 와. 혹시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지 않지만
0: 네.
1: 무대 위에서 더 걱정되는 것은
0: 아.
1: 대사 생각이 안 나기 대
0: 와.
1: 노래 생각이 갑자기 안 나.
0: 와. 진짜 끔찍하네요.
1: 그쵸, 그쵸.

0: 둘 다 저는 싫긴 한데.
1: 그렇죠. 더 끔찍한데 그래도 저는 대사 잊어버리는 게 더 끔찍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왜냐면 노래는 약간 비슷한 말로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0: 아, 네네네. 알죠. 다 똑같이 해야 그럼요,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1: 근데 혹시나 진짜 머릿속에 막 하얘지면 가사는 다른 비슷한 단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면 씬의 대사로 잊어버리면 그냥 답이 없잖아요.
0: 진짜요?
1: 그렇지 않나요?
0: 와,
1: 근데 심지어 2인극이니까 이게 만약에 저 혼자 무대에 나왔을 때 잊어버리면 진짜 저거는
0: 그죠. 상대방이랑 호흡도 그렇고
1: 예, 혼자 대사하는 부분에서 잊어버리면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약간
0: 아찔.
1: 예, 그냥 입에 담고 싶지 않네요.
0: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1: 네,
0: 그럴 일이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네. 근데 또 2인극이다 보니까 대사량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 가장 암기가 어려웠던 대사가 있나요? 막 엄청 길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음이 어려웠다던가.
1: 저는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사 수정을 이번 주 초까지 했었어요.
0: 와,
1: 그래서
0: 더 헷갈리실 것 같아.
1: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디테일을 잡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또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창작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뭘 막 지안이가 혼자 나레이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통째로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0: 되게 길군요.
1: 좀 길기도 하고 그 수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0: 거기서 수정이 많았구나.
1: 내가 지금 대본에 1.0 버전을 하고 있는 건지 2.0 버전을 하고 있는 건지
0: 최종인지
1: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숙지가 됐지만 빨리 비워내고 있습니다. 예전 것들을.
0: 너무 헷갈린다. 수정이 조금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쵸.
1: 근데 또 이제 좋은 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보는 분들에게는 이제 또 아주 좋은 그 마무리 세팅 값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0: 대단합니다.
1: 좋겠습니다.
0: 또 우리 BEA님께서 여신님은 왜 미모가 여전하시죠?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선배님 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그대로 혼자 멈춰 계신 듯한 느낌이셔가지고
1: 드시고 싶은 거라.
0: 아니 혹시 궁금해요. 이게 많은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모 유지를 위한 이 노력이 있으신가요?
1: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0: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타고나신 거군요.
1: 근데 어떤 의미로는 타고난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0: 여러분들 안 된대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1: 아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0: 네.
1: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좀 성숙한 게 생긴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얼굴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금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귀여워 보이고 싶고 막 그런 타입을 추구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맑게 가고 오히려 조금 느리게 가고 이러는 느낌이라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1: 이 외모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왜 그러세요, 은지님?
0: 아니 근데 진짜
1: 지금.
0: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진짜 미모가 그대로셔가지고
1: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좀 타고나셔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다음 생 열심히 살아봐요. 네. 또 다음 질문 선배님께서 하나 소개해 주세요.
1: 네, 8491님께서 뮤지컬 하는 분들 중에 친한 사람들이 공연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규리 언니도 카라 멤버들이 공연 보러 오는 거 부담스럽고 그런지 궁금해요.
0: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멤버분들의 뮤지컬 관람. 괜찮다.
1: 일단은 저는
0: 괜찮아요.
1: 지금 다 초대는 보냈어요. 보냈고.
0: 네.
1: 일단 두 명은 픽스를 했고 그리고 아직 두 명 이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멤버들 온다.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
0: 그럼 말을 하고 오는 게 좀 더 나으신 편이시네요?
1: 말 안 하고 오면 최악이죠.
0: 왜요?
1: 그냥 왜 말을 안 해?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지?
0: 아니 왜냐 말을 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내가 아는 친구가 오면은 약간 긴장이 되잖아요 더.
1: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막 근데 모르면 안 돼. 나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그날 뭔가 더
0: 열심히.
1: 뭐
0: 항상 열심히 하겠지만
1: 서비스라도 한다던가.

0: 이벤트.
1: 아, 뭐 그런 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그렇죠. 그런데 항상 열심히 합니다만 멤버들이 오면 아무래도 더 긴장은 돼서.
2: 그쵸.
1: 혹시 어떠셨어요?
2: 저는 초반에 무조건 오지 말라 그래요.
1: 아, 그게 맞죠. 네,
2: 초반에 무조건 오지 말고.
1: 그 예의죠.
2: 네, 오지 말라 그러고 네. 중간 아니면 끝에쯤.
1: 맞아.
2: 끝에쯤 오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아니면 바쁘면 정말 안 와도 돼. 너희들 바쁜 거 알아.
1: 알아.
2: 너희들 바쁘니까 굳이 시간 내서 안 와도 돼. 네, 그래서 아. 말을 안 하고 온 멤버들도 많아요.
1: 아, 진짜로요? 네,
2: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올 거면 말 안 하고 와도 돼.
1: 오.
2: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바쁘면
1: 괜찮아.
2: 오지 마. 어, 너희들의 시간 뺏고 싶지 않아.
1: 오.
2: 이렇게.
1: 아, 그러니까 약간 중후반 뒤에 오면 되는데 제가 2주간만 공연을 해서.
2: 아, 그러면 거의 초반.
1: 비슷해요? 초반이나 중후반이나.
2: 그러니까요. 네. 아, 비슷하네요.
1: 그렇습니다.
2: 멤버분들의 또 오면은 또 힘이 되는
1: 힘이
2: 게 있으니까.
1: 나요. 맞아요.
2: 맞아요. 네. 우리 소희님께서는 올해 딱 서른인 카멜리아입니다. 벌써 2026년도 반 정도 지나갔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딱히 해놓은 게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우울했는데 언니가 하는 뮤지컬에 써있는 서른 되니 알겠어. 내가 망했다는 걸 이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언니가 늦은 사춘기를 겪는 서른 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서른이 돼서
2: 네. 이 뮤지컬이 또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1: 네.
2: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서른쯤인 친구분들께 네. 선배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1: 근데 네. 사실 망하는 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2: 네.
1: 서른이 아니라 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2: 맞아요.
1: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아 내가 뭔 일이 닥쳤어. 그럼 아 나 진짜 이번에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 나 또 하나의 경험을 겪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생각에 약간 전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살아가면서 아직도 막 아 망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2: 그쵸.
1: 그걸 이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2: 맞아요.
1: 네.
2: 이거를 계기로 다음번에 또 잘해야지.
1: 맞아요.
2: 더 좋은 게 찾아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어, 그럼요. 그리고 서른은 사실 너무 어린 나이예요. 요즘엔.
2: 이제 시작이죠.
1: 그럼요.
2: 네, 이제 시작입니다.
1: 아유 진짜.
2: 걱정하지 마세요.
1: 부러워 죽겠네.
2: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규리 씨와 선곡 플레이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영씨 가족들이 선곡 플레이 해주신 사연을 위해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들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규리 씨와 함께하는 선곡 플리즈. 이 코너가 청취자분들께 맞춤 선곡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네.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래가 네.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플리즈 외쳐주시면 저희가 플리드를 만들어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다음 사연 규리 씨께서 소개해주세요.
2: 네, 김현숙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이 더운 여름에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맘때쯤 꼭 찾아오는데 2주째 고생 중이에요. 이런 저를 위해 약 기운에 힘이 빠질 때 기운이 날 수 있는 노래 부탁드려요. 오,
1: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 여름 감기 지독합니다. 한번 걸리면.
2: 네,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기로 다들 난리시더라고요.
1: 그래요? 주변에?
2: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네. 아니 우리 7329님께서 여신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2: 네.
1: 평소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사실은 그 운동도 많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가 이제 뭐 카라 활동으로서 이제 정말 열심히 딱 이 몸을 만들어야 될 때 외에는 그러니까 비수기라고 하죠. 네. 그냥 나로 살 수 있을 땐 전 진짜 운동 안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2: 그냥 전 숨 쉬고 집에 누워 있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해가지고.
1: 완전 집순이 스타일.
2: 원래는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어.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아요.
1: 오, 네.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대단한
2: 맞아요,
1: 거예요.
2: 맞아요.
1: 진짜 힘들잖아요.
2: 그쵸.
1: 집에서 쉴 때는 그럼 보통 요새는 또 집순이가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2: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매일매일 그 연습실에 나가느라 쉴 시간이 없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씻고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싶은데 씻을 힘이 없어.
1: 아, 알아요. 왜냐면 연습 때 다 썼잖아.
2: 네, 그래서 오면은
1: 난 줄 알았네.
2: 아, 진짜 오늘 공통점이
1: 제가
2: 되게
1: 그래요, 제가.
2: 아, 그래서 저는 소파에 한 2, 30분을 잠깐 이렇게 멍 때리고 앉든지 누워있든지 하고 씻을 힘을 챙겨서 씻으러 가요.
1: 뭔지 알아요. 나 이제 준비되었다.
2: 약간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예, 안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 알죠. 네. 아, 정확히 전 뭔지 알아가지고서 네.
2: 이게 씻을 힘이 없는 거야.
1: 그쵸.
2: 그걸 충전을 해야 돼요.
1: 그쵸. 왜냐? 내가 이제까지 앞 스케줄을 다 쓰고 왔으니까.
2: 맞아.
1: 너무 공감되네요. 전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또 저희가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합니다. 우선 규리 씨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2: 아, 제 추천곡은 네, 아, 레드벨벳의 파워업입니다. 아니, 힘을 내면 네. 힘을 내려면 저는 이 노래를 듣거든요.
1: 아, 그래.

0: 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러요.
1: 아 진짜요?
0: 되게 진짜 좋아해요.
1: 우와.
0: 왜? 그 우아는 뭐지? 잠깐만.
1: 아니 왜냐면 이게 제 노래니까 전 잘 안 듣는데 그 선배님께서 많이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0: 어 갑자기 부끄러워.
1: 아 아니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0: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1: 와 감사합니다.
0: 아 이거 들으면 진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1: 진짜요?
0: 생각합니다. 네네.
1: 감사합니다.
0: 어, 그럼 웬디님 어떤 곡을?
1: 저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이 가사가 지고 맞아요. 힘들 때 내게 네. 기대 이게 약간 누구한테 기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이 노래에 기대게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약간 떼창 파트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였나? 이 노래를 듣고 자라왔던 사람으로서
0: 맞아.
1: 힘들 때 이 노래만 들으면
0: 힘이 나죠.
1: 뭔가 내 가슴 속에 촛불 하나가 켜진 듯한 느낌.
0: 오,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힘이 나서 이게 건강관리에도 네. 뭔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에서도 조금 힘을 네. 내셨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오, 두 노래 같이 들으면 뭐
1: 그쵸?
0: 뭐 끝장인데요.
1: 완전 뭐 그냥 이제 다 낫는 거예요.
0: 네, 영양제를 막 네. 이렇게 드리는 네. 거예요.
1: 네. 선배님께서 혹시 직접 감기 빨리 나으시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아유 그럼요. 네, 김현숙님 진짜 뭐 감기에는 레드벨벳이 최고입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네, 꼭 빨리 나으세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파워업 그리고 GOD의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1: 네, 6652님. 곧 친구 생일인데요. 요즘 친구가 많이 우울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맨날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들키지 않고 파티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노래 선곡해 주세요.
0: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또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1: 진짜 좋다.
0: 네. 아, 선배님께서도 지난달에 또 생일이셨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팬분들과 또 생일 파티도 하시고. 네. 어떠셨나요?
1: 아, 근데 원래는 저는 이제 완전 파티걸이었어요. 생일 파티를 막 규리 위크, 규리 먼스 막 이래서.
0: 아, 한 달이 생일 파티이신 분이시구나.
1: 그렇게 막 이제 막 사람들 모아서 파티도 많이 우와. 하고.
0: 네네네.
1: 이제 진짜 막 그런 뭐랄까 약간 생일은 신나게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근데 뭐 이번 올해는 좀 또 뮤지컬 때문에 바빠서 못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제 조금씩 그 파티걸에서 약간 이렇게 그 에너지가 조금 빠지나 봐요.
0: 아, 네네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오붓하게들 이제 보낼 수 있으면 좋고.
0: 아, 약간 조그맣게 네. 규모로도 해가지고.
1: 근데 또 저희는 또 이게 팬분들이 축하해 그쵸. 주시니까 사실
0: 너무 크니까,
1: 거기서 근데. 오는 게 너무 그 축하의 의미가 너무 커서.
0: 그쵸.
1: 예, 많이 그냥 다 채워지더라고요.
0: 어, 맞아요. 네. 팬분들 너무 감사하죠. 내 생일을 또 이렇게.
1: 그니까.
0: 그쵸.
1: 아유, 누가 태어난 게 쉽죠.
0: 멤버분들도 항상 축하를 또 이렇게 해주시죠.
1: 저희는 확실하게 이제 그 메신저로.
0: 아, 단체방.
1: 아, 단체방
0: 거?
1: 혹은 뭐 개인으로 이렇게 그쵸. 예, 연락을 하고요. 뭐 따로 만나서 예, 뭘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0: 아, 한다는 줄 알았네.
1: 뭘 해.
0: 아니, 가족이니까.
1: 아, 그럼요.
0: 네, 가족이니까 에이. 그냥 축하한다는 말로
1: 딱. 마음이면 최고예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요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혹시 하거나 받으신 적도 있나요? 약간 한 달 동안 생일이셨을 때.
1: 근데 최근에도 그래서 제가 생일 파티를 따로 못 했으니까 그 뮤지컬 이제 연습을 하러 갔는데
0: 거기서
1: 네. 근데 거기서 저는 되게 또 색달랐던 게 저희가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직접 이렇게 작곡가님이랑 음악 감독님께서 연주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노래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암, 암,

0: 했던 이래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피아노 연주로 생일 파티 노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1: 그래서 감동.
0: 막 케이크랑 같이. 근데 저도 그래도 막 이런 공연도 해봤지만 라이브 연주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라 되게 약간 좀
2: 감동 찡했어요.
0: 네?
1: 울 것 같았어요?
0: 울 것까지는 아닌데.
1: 찡했다고
0: 찡했어.
1: 아, 찐거 울컥은 다르다.
0: 아니야, 비슷해. 아무튼 그랬어요. 아, 너무 좋았어. 감사했습니다.
1: 아니 또 예전에 투바투 수빈 씨가는 너튜브 예능에서 수빈 씨를 또 깜짝 속인 적이 있으셨잖아요. 또 유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떠셨나요?
0: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너튜브 예능의 작가님으로 위장하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수빈 씨가 하는 그 진행을 쭈루룩 보다가
1: 맞아요.
0: 그게 이제 수빈 씨가 카라에 대해서
1: 얘기할 때
0: 팬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막 제가 계속 일부러 막 딴지를 걸고 근데 왜 카라는 어쩌고저쩌고 뭐 하셨나요? 그러면 수빈 씨가 되게 난감해하는 거 보고 이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수빈 씨가 이제 미스터 춤을 출 때 제가 이제 모자를 벗어 던지고 나오니까 수빈 씨가 진짜
1: 엄청 놀랐잖아요.
0: 놀란 거를 떠나서 키가 되게 크신데 진짜 약간 뭐라고 그 귀여운 동그란 벌레 약간 콩벌레처럼 수그려서 진짜 그 긴 몸을 어딘가에 숨기려고 막 너무 귀여웠어요.
1: 근데 놀랄 수밖에 없죠.
0: 너무 놀라겠죠.
1: 네,
0: 저 그러고 보니까 얘기할 거 있다.
1: 네.
0: 서프라이즈 파티를 슬기한테 받았어요.
1: 진짜?
0: 맞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네.
1: 제
0: 너튜브에서. 소름 끼쳤어.
1: 초반에 말씀하시는 거죠. 초반 아닌가? 네,
0: 이제 지금 너튜브 잠깐 쉬고 있는데 네. 제 생일 때 파티를 네, 제작진들이 네, 네, 네. 준비해 줘 가지고
1: 네.
0: 제 인생에 그게 가장 컸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대박. 진짜네. 뮤지컬 다 좋고. 네. 그건 급이 다. 네.
1: 승희야 듣고 있니?
0: 네. 들어주세요. 들어줘. 그랬습니다.
1: 이제 또 노래 추천해드려야 됩니다.
0: 네.
1: 키리 선배님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0: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서프라이즈 파티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몰래 해야 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카라의 몰래.
1: 와. 이게 필요했어요.
0: 단순하게.
1: 이런 노래가 또 필요했습니다. 네. 저는 FX의 서프라이즈 파티인데요. 이게 생일 노래인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파티.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이런 가사들이 담겨져 있어서
0: 딱이네요.
1: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생일은 아니지만 친구를 네. 위한 그러니까. 또 그런 파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몰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라.
0: 네.
1: 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친구분의 서프라이즈 파티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카라의 몰래 그리고 FX의 서프라이즈 파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 든든하게
0: 집에서도
2: 간편하게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0: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규리 씨와 선곡 플레이스 오늘 오랜만에 영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2: 근데 이게 사실 자꾸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슬기가 최애지만 네. 저 레드벨벳 되게 좋아해요.
1: 슬기 최애 레드벨벳 차애?
2: 차애는 없어. 차애는 없어. 전 레드벨벳의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웬디님 만난다 그래서 샵도 갔다 왔거든요.
1: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요.
1: 열심히 하자.
2: 제가 진짜 좋아. 네, 웬디님, 웬디님 너무 좋아하고.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영스에서 하게 돼가지고 너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1: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제발요.
1: 또 마지막으로 네. 뮤지컬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2: 네, 뮤지컬 던터치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새벽을 배경으로 한 2인극 창작 뮤지컬입니다.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도 선배님 뮤지컬 응원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영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또 언제든지 저 열려 있으니까 나와 주시면 너무 감사.
2: 저 여기 방송국 밑에서 기다릴게요.
1: 그럼 저는 규리 선배님 보내 드리면서 네. 4부 영스 매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여름 장마철 우산 보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비에 젖은 우산을 현관 한쪽에 툭 세워두고 있진 않나요? 젖은 우산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곰팡이와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산을 접은 상태 그대로 세워두면 천 사이에 습기가 남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젖은 우산은 꼭 펼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 우산을 오래 놔두면 우산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 말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우산. 관리만 잘해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젖은 우산은 그늘에 활짝 말려두기. 꼭 기억해 주세요. 정기한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앨범에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구본철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오늘 부서 회식 있대. 들었어? 갑자기? 팀장이 새로 오셨잖아. 환영식 겸 오늘 한다는데. 하필 오늘 같은 날 회식이라니.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오늘따라 회식이 더 싫었다. 첫 회식이면 부어라 마셔라겠지? 100%지. 가기 싫다. 나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데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야근한다고 할까? 회식에 가기 싫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팀장님이 바뀌고 첫 회식이라 얼굴도 안 비추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을 하기로 했다. 회식 장소 어딜까? 보다마나 또 삼겹살 집겠지? 아니네. 당연히 삼겹살에 소주나 마실 줄 알았던 나는 회식 장소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놀라게 한 회식 장소는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분을 놀라게 한 회식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찰랑찰랑, 2번 레스토랑.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비노이의 살랑살랑.

회식 장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레스토랑 맞는 거지? 나도 눈 의심했다. 우리 팀장님 뭐지? 1차라 가볍게 밥 먹으려는 건가? 당연히 술을 마실 줄 알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한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장소가 팀장님의 의견으로 결정된 거라고 해서 어떤 분일까 더 궁금해져 반신반의하며 회식 장소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제대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 회사 밖에서까지 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은 편하게 인사할 겸 만든 자리니까 놀자고요. 일 얘기나 지루하게 할 줄 알았는데 팀장님은 회사 밖에서 일 얘기하는 게 딱 싫다며 요즘 사는 이야기, 취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위기도 무겁지 않고 편안한 게 너무 좋았다.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오랜만에 회사 직원들과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2차는 가겠지? 어디 노래방이나 가려나 싶었는데...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 이제 자유롭게들 노세요. 팀장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쥐어주며 쿨하게 집으로 가셨는데 우리에게 준 이것은?

명심할 새 두 번째 퀴즈입니다. 팀장님이 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법인카드, 2번 교통카드.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카드의 오나나.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음 맞는 분들은 이걸 의차 가시고 저처럼 일찍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팀장님은 우리 손에 회식비가 든 법인카드를 쥐어주고는 쿨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셨다. 이런 회식은 처음이라 어벙벙하면서도 정말 좋은 팀장님을 만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야, 우리는 곱창집 가려는데 같이 가자. 팀장님은 가셨고 우리끼리 한잔 콜? 아니, 난 집에 갈래. 가서 그냥 눕고 싶어. 재밌게 놀고 내일 봐. 그렇게 나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씻고 누워서 밀린 드라마도 보고 여유로운 저녁을 보냈다. 이보다 더 행복한 회식이 있을까? 매번 싫었던 회식이 이제는 기다려질 정도로 좋았다. 팀장님 최고! 이렇게 오늘의 지도 완벽한 회식으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구본철님이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레스토랑과 법인카드였습니다. 우와 팀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네. 근데 요새 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또 회식을 하시나 봐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회식은 뭐 고깃집 뭐 이렇게 고깃집과 뭐 맥주 소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다양하게 레스토랑은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차, 3차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새는 회식 참여도 다양하게 또 오픈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권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팀장님이신 것 같네요.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8259님, 집에서 5살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동요만 듣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신기한 듯 서서 계속 듣네요. 이재윤 아빠가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영스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층과 또 아기들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말해주고 싶고, 신기한 듯 서서 계속 듣네요. 요 모습 상상이 가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스 많이 많이 들어줘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서인국의 사랑해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닥터피아. 닥터피아
5: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6: 닥터피아. 닥터피아.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8: 하이엠 솔루텍
7: 1544-8777.
9: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0: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9: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0: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3: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2: 몽젤?
3: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4: 잘 만들었다, 몽젤.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7: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8: 9, 8, 7, 6, 5, 4, 3, 2, 1.
9: 속보. 체코전 2-1 역전승. 오현규 결승골. 황인범 한골 한도움.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출장을 간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윤마치의 텐! 마텐을 진행하고 있는 마디 윤마치입니다. 첫 곡은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체코전 2대1 역전승 오현규 결승골 황인범 한 골 한 도움 1골 1도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우리나라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로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뉴스를 켰는데 이겼다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정말 짜릿했는데 좀 놓친 제가 조금 굉장히 안타까웠다. 네. 지금 하이라이트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0: 체코에게 먼저 첫 골을 내줬지만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과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의 결승골로 우리 월드컵 16년 만에 1차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우리 대표팀은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멕시코에 이어 조 2위가 됩니다. 월드컵이 오전에 열리기도 하고 또 예전만큼의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서 재밌을까 했는데 이기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있는 멕시코전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중계하신 배디, 배성재 DJ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베텐의 여포로 불린다는 바로 그분 정예인 씨와 함께하는 티끌 논쟁 코너하는 날입니다. 아무 주제로 아무 말 논쟁을 펼쳐서 우리들끼리 결론을 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논쟁에 과몰입할 수 있는 재밌는 주제 제보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과몰입해서 예인 씨와 신나게 떠들어 볼게요. 자,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으로 들어오시고요. 티끌 논쟁 코너는 채팅창 참견도 환영합니다. 코너 전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으로 편하게 말도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앞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MPC 윤파치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MPC 타임. 0195님이 윤마치님 저희 반려견 웬디가 순산했습니다. 두 아들이 생겼어요. 혼자 외로워하다가 아이가 생기니 엄마다운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강아지인가요? 천사인가요? 지금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웬디 우리 웬디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두 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8366님 마치님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만 외치고 있네요. 삼시세끼에 디저트까지 챙겨 먹었는데 다이어트 꿀팁 알려주세요. 근데 삼시세끼를 먹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아닌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절식하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폭식으로 오기 때문에 네 삼시세끼에 디저트만 살짝 빼볼까요 우리? 네 디저트만 살짝 빼는 걸로 가겠습니다. 2853님 마디 웃음소리도 호탕하고 개그코드도 베테니랑 잘 맞는데 스페셜 DJ 한 주 더 연장하면 안 되나요? 제발요. 아니 그럼 또 노래시키실 거죠? 저희 PD님께서 노래시키실 거고 제가 끄덕끄덕하고 계시거든요. 저 DJ라고 해서 왔는데 막 노래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베테니랑 저랑 잘 맞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이상. 아 2619님 방금 갓 종강한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밴드 동아리 하고 있는데 방학 때 윤마치님의 휴먼 메커니즘이란 곡으로 한강에서 버스킹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키보드 세션이라 많이 돋보이진 않지만 자랑하고 싶어 보내봅니다. 이거 꼭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키보드 세션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텐에 제보했던 그 본인이라고 꼭 어딘가에 적어주세요. 제가 꼭 체크할게요. 이상 M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베텐에서 아무 말 하다가 카더 정원 땡튜브까지 진출한 아무 말 전문가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안녕.
3: 처음 뵙겠습니다.
4: 처음 뵙겠습니다.
3: 저는 매체론 너무 많이 봤습니다.
4: 진짜 윤마치 짱 예쁨. 진짜 실물 미쳤어요, 여러분.
3: 제가 꾸미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4: 나는 봤다 윤마치 실물.
3: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직전에
4: 네.
3: 그 땡땡 위키 있잖아요.
4: 네.
3: 그것도 다 봤어요.
4: 거기... 진짜요?
3: 네.
4: 이상한 말 많을 것 같은데. 나의 나무 땡땡을 믿지 못하겠다.
3: 거기 베텐 지분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4: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워낙 여기서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 아니 그래서 혹시 저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4: 아 그럼요.
3: 정말이에요?
4: 네. 그 노래 항복 노래가 너무너무 그 사실 유명하잖아요.
3: 정말 감사합니다.
4: 그 노래 친구들이랑 들으면서 어디서 갑자기 이런 햇살같이 예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나.
3: 잠시만요.
4: 뭐가 준비 어머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저 대신 말해주셔서 저 머리 감았어요.
3: 아니 이게 지금 채팅에서
4: 네.
3: 아니 너무 지금 모두가 혼란.

0: 자연스러워하는 거예요.
1: 저 오늘 머리 네. 감았고 네. 샤워도 했고
2: 그러니까요.
1: 아침에 심지어 감았다고요. 일어나서
2: 아침에 감으셨대요.
1: 그럼요 그럼요.
2: 제가 딱 들어오셨는데 첫 마디가 향기가 너무 좋으세요 였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고라니 향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1: 여러분 저 향기 나는 여자예요.
2: 그렇습니다.
1: 머리는 자주 안 감아도
2: 아니 예인님 이번에 카더정원 네. 땡튜브 새로운 콘텐츠 허언증 동호회에 새로 들어가셨더라고요.
1: 어쩌다 보니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2: 그 멤버가 어떻게 되죠?
1: 제 멤버가 유세윤 선배님,
2: 네,
1: 김원훈 선배님,
2: 아, 네.
1: 그리고 이제 카더가든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쁜 정예인
2: 아니
1: 되어 있거든요 지금.
2: 그 제가 지금 아직 예인 씨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이제 이 카더가든 유세윤 김원훈 정예인 렛츠고를 하니까
1: 그러니까요.
2: 약간 조금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1: 제가
2: 이 정도세요?
1: 예능에서 원래 잘 이렇게 긴장하고 떠는 편이 아닌데
2: 네.
1: 저 전날 수준이 아니라 그 촬영이 잡힌 걸 안 순간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2: 쉽지 않죠.
1: 심지어 허언증이래. 계속 허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2: 네.
1: 진실만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2: 네.
1: 아 이거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전히 가서 워낙 진실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컨셉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2: 아,
1: 그쵸 여러분?
2: 왜 물음표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1: 나도 모르겠네.
2: 아 일단 오늘 일단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다 보니까
1: 네.
2: 오늘 끝날 때쯤에 이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1: 네네.
2: 여기서 구라니가 또 오라고
1: 마치님이 꼭 말해주세요.
2: 네,
1: 제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2: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진실의 스케치북으로 꼭 마지막에 적을게요.
1: 네.
2: 제가 까먹은 말씀을 주세요.
1: 네, 부탁드립니다.
2: 자, 이게 근데 진짜 허언을 하는 콘텐츠인 거예요?
1: 맞아요. 계속.
2: 근데,
1: 계속 하는 거예요.
2: 근데 허언이 아니라 미친 소리만 한다는.
1: 아, 저도 그 정도로 그런 미친 소리를 뱉고 있을 줄 몰랐는데
2: 네.
1: 사실 너무 재밌어서 찍으면서도 저 웃다가만 왔어요, 사실.
2: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 지금 허언 하나만 날려주세요.
1: 허언 하나요?
2: 네.
1: 아, 저 지금 똥 쌌어요. 뭐. 저 지렸어요! 똥 쌌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그냥 이런 거 아닐까요?
2: 아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1: 왜냐면 제가 사실 평소에 똥을 잘 안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싸는
2: 잠깐만,
1: 게 아니라
2: 잠깐만요!
1: 네?
2: 괜찮으세요?
1: 네 저는 못해요 그거를.
2: 아니요 그 똥 발언이
1: 아 그럼요. 아 그러면
2: 저는 언밸런스해요 예인님과.
1: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근데 저 똥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2: 아.
1: 제가 인생에서 똥 싸본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2: 저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거든요.
1: 네.
2: 근데 고라니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득을 했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면은 이제
1: 네.
2: 예인 씨의 새 연극.
1: 아, 급하게 연극 얘기로 넘어가네요.
2: 똥보단 연극이 나으니까요.
1: 네.
2: 네, 새 연극 꽃 별이 지다. 또 이렇게 예쁜 제목을 가진 연극인데
1: 네.
2: 그 전 얘기를 똥으로 해버리시면은
1: 아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2: 네, 꽃 별이 지다.
1: 네, 꽃 별이 지나.
2: 지나.
1: 네.
2: 꽃 별이 지나가 시작됩니다. 예인 씨 첫 공이 6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1: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 소감이 어떠세요?
1: 사실 방금까지도 이제 연습하다 왔는데
2: 네.
1: 아, 이 사람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아, 다가올수록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2: 네.
1: 지금 좀 마음을 오히려 좀 컴다운 하면서
2: 맞아요.
1: 지금 약간 목도 다 갈려서 지금 너무 목소리 목도 좀 안 좋아가지고
2: 네.
1: 좀 좋은 컨디션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2: 아 근데 너무 공감 가거든요. 그 중요한 일정 직전에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가고 오히려
1: 맞아.
2: 이렇게
1: 힘들어가고 잘하고 싶고 맞아요.
2: 근데 예인 씨 본인을 한번 더 믿으시고
1: 네.
2: 진짜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럼 예인 씨 앞으로 문자가 있어요.
1: 네.
2: 5005님 마치님과 예인님 둘 다 솔로 가수신데 그거 말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마치님 팬덤명 만취단.
1: 오.
2: 정예인 특히 만취. 이런 공통점도 있네요.
1: 여기도 지금 일단 진짜 약간 허언인 게 저는 애주가 애호가인 거지 이 그 만취를

0: 술을 즐기진 않거든요.
1: 아 그러신 거예요?
0: 네.
1: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직전에 그 예인님 쇼츠를
0: 아, 네.
1: 봤는데
0: 네, 뭘 보셨을까?
1: 그 오시던데 못 드셔서
0: 아 그날은 솔직히 서러웠어요.
1: 온사케 사건이라고 네. 이제 하죠.
0: 아 근데 좀 서러웠어요.
1: 진짜 그날은. 확 올라와서 우신 거예요?
0: 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겠다고.
1: 또 우시면 안 돼요? 또 우시면 안 돼요?
0: 그 온사케 한 잔을 못 먹는 네. 그런 그 바쁜 그렇게 살고 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날은 아, 그 온사케 못 먹은 날은 정말 좀 속상했어요.
1: 아 근데 진짜 우실 정도면 이거는. 다시금 올 거 아니죠?
0: 아 그럼요.
1: 아니죠.
0: 근데 왜 마치님 팬덤명은 만취단이에요?
1: 저는 이제 만취해서 아~ 그냥 말장난이죠.
0: 술 좋아하세요?
1: 지금 꼬시시는 거죠?
0: 술 좋아하세요?
1: 온사케 한잔 하실래요?
0: 너무 좋죠.
1: 너무 좋죠.
0: 나중에 만나.
1: 가시죠.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코너. 아 잠깐 저 잘 봤는데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술 이렇게 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약간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20살 때는 거의 뭐 이제 2병 반 이렇게 마셨는데
0: 우와
1: 멋있죠?
0: 네.
1: 근데 요즘엔 조금 덜 해요.
0: 아 덜해서 2병
1: 넘어갈게요.
0: 오케이.
1: 그럼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예인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티끌 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윤마치 DJ와 제가 토론해서 우리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1: 그럼 논쟁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0: 예,
1: 좋아요.
0: 첫 번째 논쟁. 가수들에게 가장 신나는 공연은 단콘, 페스티벌, 워터밤? 9844님. 가수들에게 신나는 공연은 뭘까요? 공연 종류마다 느낌이 꽤 다를 것 같은데요. 내 팬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즐기는 단독 콘서트. 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과 즐기는 페스티벌. 무대와 객석까지 뜨거운 워터밤. 가수 입장에서 어떤 무대가 제일 신이 나나요?
1: 이거는 와 이거 아니 근데 워터밤 혹시 나가보신 적 있어요?
0: 없어요.
1: 저는 사실 평생 없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 워터밤.
0: 그래요?
1: 저는
0: 저도 말하면서 몸을 자꾸 가리게 되는데
1: 왜 이렇게 가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예 일단 저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일단 지금 이 배에 그 제 그간의 그 마신 그 행복들이 지금 너무 가득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을 버리고 제가 감히 워터밤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1: 그 아이들의 종류가 뭐 어떻게 되나요? 주종이 어떻게 되나요?
0: 최근에는 와인이랑 위스키로 제가 너무 여기 아이들한테 밥을 많이 줘가지고
1: 아주 잘 먹었구나 애들이.
0: 완전 비숙입니다 비숙이. 아니 근데 뭐 워터밤 다른 네. 더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나가서 더 즐거움을 그쵸? 주시니까
1: 그럼요.
0: 네네네.
1: 아니 저는 사실 요즘에 페스티벌 많이 나갔어요 최근에.
0: 그쵸.
1: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짜릿한 순간이거든요. 사실 단콤 제 단콤보다 몇 배 분들이 진짜 그쵸.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 위엄이 관객들이 주는 그게 너무너무 달라요.
0: 그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1: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신나는 공연이라고 이제 지금 여쭤보시잖아요. 네.
0: 마치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좀 신이 나세요?
1: 저는 솔직히 아예 어쩔 수 없는 게 콘서트인 것 같긴 해요. 단독 콘서트.
0: 그렇죠. 또 네. 나를 좋아해주는 우리만의 뭔가가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게
1: 친정이잖아요.
0: 그렇죠.
1: 친정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막 고라니처럼 날뛰어도
0: 맞아요.
1: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온사케 한 잔을 해도 짠 해주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0: 와 언젠가 한번
1: 에?
0: 진짜
1: 온사케를
0: 그 이제 청소년은 못 들어오는 걸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거 재밌겠다.
1: 근데 그것도 하나에
0: 그쵸
1: 요즘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자는 콘서트 이렇게 막.
0: 우와 정말요?
1: 네 이게 밤 재우는 콘서트가 있어요 요즘에.
0: 너무 좋으시겠다 팬분들은.

0: 너무 재밌죠. 고라니 디너쇼라고 하는데.
1: 네, 고라니 디너쇼.
0: 아,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1: 네, 그 하면은 그 콜키지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주종으로 생겨오시면은 네.
0: 짜릿하다.
1: 네, 환영입니다.
0: 좋습니다.

0: 그런 느낌이고 워터밤은 이미 약간 작정을 하고 오세요.
1: 그쵸.
0: 네. 뭔가 놀려고 이게 물을 맞으시려고 네. 이렇게
1: 모두가 핫걸 핫보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쵸. 나타나시잖아요.
0: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 단독 콘서트는 이제 이게 진짜 성격이 다 너무 달라요.
1: 맞아요.
0: 또 이제 대학 축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1: 대학 축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페스티벌이랑
0: 또 달라요.
1: 네 맞아요.
0: 이게 진짜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달라요 달라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요 여러분.
1: 맞아요.
0: 끝나고 나서 드는 감정도 다르고 시작할 때 마음가짐도 다르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대학 축제 갔을 때 정말 그거는 진짜 젊음 진짜 싱그럽다
1: 젊은 에너지
0: 네 이런 게 진짜 짜릿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1: 네. 이야 저도 마치님처럼 단독 콘서트인 것 같아요.
0: 어쩔 수 없죠.
1: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뭔가 그 우리만이 아는 네. 그런 언어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0: 진짜 그래요.
1: 거기서는 재미, 감동, 신남 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단독 콘서트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제 단독 콘서트 오세요.
1: 진짜요?
0: 진짜요.
1: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언제 하세요? 곧?
0: 가을에.
1: 가을에.
0: 네, 맞아요.
1: 언제 기다려?
0: 자, 저도 현극 가고 싶다.
1: 현극. 제가 끝나고 네. 저희 번호를 좀 지고 나서
0: 연예인 번호를 이제 또 개탔습니다.
1: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네. 이런 코롱코롱
0: 인땡그램도 저희
1: 좋아요.
0: 박수 한번 치고 좋습니다.
1: 좋아요.
0: 저희 그러면은 결론을 내면 그래 가수들에게 가장 신나는 무대는 어디다?
1: 단독 콘서트다.
0: 단독 콘서트다. 좋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이어갈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어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0: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나무 그늘의 효과 얼마나 될까요? 학술집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 나무가 없다면 열섬 효과가 심해져 전 세계 도시 평균 기온이 섭씨 0.3도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진이 전 세계 9천여 개 대도시를 분석했더니 나무가 많을수록 더 큰 냉각 효과를 누렸는데요. 베를린과 애틀랜타, 시드니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주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여름 낮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심에 적어도 40%의 나무 덮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나무 그늘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자연의 에어컨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1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윤마치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싱어송라이터 윤마치입니다. 마텐 마디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다뤄볼 논쟁, 어떤 논쟁인지 네, 만나볼까요?
1: 다음 논쟁은 밀가루 끊기 대 고기 끊기, 더 끊기 힘든 것은? 1929님, 밀가루 끊기 대 고기 끊기, 뭐가 더 힘들까요? 1년 동안 한 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빵, 라면, 떡볶이, 파스타 같은 밀가루를 끊는 게 더 괴로울까요? 삼겹살, 치킨, 햄버거 패티, 생선, 곱창 등 특수 부위까지 전부 포함한 고기를 포기하는 게 더 괴로울까요?
0: 와, 참 그냥 그 주제를 읽기만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참담해지고요. 슬퍼집니다.
1: 그러니까요. 와, 만약에 끊어야 한다면,
0: 만약에 끊어야 된다면
1: 마치님은 둘 중 어떤 거가 그나마 나아요?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좀 다르시잖아요.
1: 그쵸, 좋아하는 게.
0: 그쵸, 약간 여성분들은 오히려 좀 탄수화물 쪽이 많으신 것 같고 약간 떡볶이나 매콤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막 면 종류.
1: 네.
0: 아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베테네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제 이제 뇌피셜인데요. 아무래도 약간 남성분들은 고기 쪽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뭐 떡볶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0: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돈까스, 제육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1: 아 제육 못 참지.
0: 제육은 근데 솔직히 네. 저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1: 진짜 제육은. 왜 이렇게 맛있어? 가게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달라서 더 계속 먹어봐. 주는 대로 계속 먹는다니까요.
0: 맞아요. 제가 어제 또 마침 어제 생방 끝나고 제육을 또 먹었거든요.
1: 제육을. 아, 그 시간에 먹는 제육도 맛있죠.
0: 오늘도 아마 똑같은 메뉴를 먹지 않을까 싶은데.
1: 쌈 싸드셨어요? 그냥 드셨어요?
0: 쌈 싸먹었죠.
1: 쌈 싸드셨죠? 그래, 제육 쌈 싸먹어야 된다니까요.
0: 그럼요. 그러면 최애 음식이 제육이신 거예요?
1: 제 최애 음식은 회예요, 회.
0: 완전 안주네.
1: 네. That's right. 근데 맞아요. 아 근데 이 회를 못 끊겠어요. 저는 회를 초고추장에 안 찍어 먹거든요.
0: 간장?
1: 아니 저는
0: 소금?
1: 올리브유.
0: 에?
1: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조금 하고 소금이랑 후추를 후추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듬뿍 적셔가지고 흰살 생선을 찍어 먹잖아요.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요. 회가.
0: 에, 아 처음 들어요. 올리브유는 정말 처음 들어요.
1: 진짜 맛있어요. 마치님도 꼭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0: 채팅이 꾼이다.
1: 진짜 이러면 끝도 없이 들어가.
0: 그래요?
1: 네. 입도 안 텁텁하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도 좋아. 단백질 그렇네. 그 자체와 올리브유랑 레몬즙 그거 요즘에 공복에 막 때려 먹으면 좋다

0: 막 이러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 모든 걸 갖췄다니까요.
1: 근데 회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0: 그죠. 이제 거기에다가가 이제 뭘 같이 이제 곁들이면 좋지만 아... 어쨌든 좋아하는 음식은
1: 회다. 회다. 그러면은 약간 평생이 아니라 약간 1년 동안 회를 끊어야 돼요.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 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0: 아, 얼마요?
1: 얼마면 될까요?
0: 아, 얼마냐에 따라서
1: 억 단위로 가볼까요?
0: 억 단위?
1: 1억 가시죠. 1억.
0: 1년 동안 끊는 거예요?
1: 네.
0: 무조건 하죠. 이 망설일
1: 5천.
0: 5천.
1: 이 웃음소리가 누구의 웃음소리인 거죠? 작가님이
0: 아니 갑자기 1억에서 너무 절반이 깎이니까
1: 맞아요. 7천.
0: 7천. 7천 콜.
1: 콜? 6천.
0: 아 6천. 아 오케이 6천. 근데 1년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1: 1년이죠.
0: 6천 콜.
1: 6천?
0: 2 이상 안 돼. 그만.
1: 아 6천. 경매 아니.
0: 여기 이상 안 돼요. 여기 이상 안 돼요.
1: 아 네. 아, 저는
0: 헛된 고민이라고 어떤 분이
1: 그래요. 아, 이렇게 잃은 돈이
0: 예, 예, 예.
1: 정말 많죠. 저의 최애는
0: 네.
1: 저는 약간 그런 회 같은 약간 이게 텅 빈 음식 같은 거 안 좋아하고요.
0: 텅 빈 음식이요?
1: 저는 꽉꽉 차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0: 어떤
1: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라든지
0: 어.
1: 굉장히 이제 기름, 막 리치함 약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요.
0: 네.
1: 그냥 소위 말해서 살찌는 음식이라고 하죠.
0: 약간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저는 버터도 씹어 먹습니다.
0: 버터가 씹어지는구나. 녹는 게 아니라 아 버터가 씹어 먹어지는 거구나.
1: 버터가 씹어져요.
0: 여러분 앞으로 버터는 씹히는 거예요. 알겠죠?
1: 나쁘지 않다니까요.
0: 진짜? 왜 그거가 몸에 좋나? 이게 코팅하는 건가 위를?
1: 정신에 좋죠.
0: 정신에
1: 네.
0: 근데 저도 그거 좋아해요. 예쁜 대성재네.
1: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0: 에, 칭찬이죠, 칭찬.
1: 칭찬인 거죠?
0: 네네.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다. 이런 거죠, 이제. 성재 오빠 잘 드시기 때문에.
1: 아, 그런가요?
0: 네네네. 윤성재. 아,
1: 그럼 이제 칭찬으로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0: 네, 여성재.
1: 아니, 별명이 자꾸 생겨요.
0: 네, 그러니까요.
1: 아, 미치겠어요, 아주. 아니 근데 그러면은 면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0: 제가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실 원래 밀가루를
1: 잠깐만.
0: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면이 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1: 아 약간 그런 건강 네, 이슈 네, 때문에?
0: 네. 그래서 저는 쌀국수를 아... 먹어도 면을 반은 건져내고 숙주를 추가해서 숙주를 거의 먹고 뭐 그나마 진짜 즐겨 먹는 저희 한 걸음 멀어지네요.
1: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되게 케미가 좋다.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확 멀어졌어요 지금.
0: 그러니까 이게 이 면이 좀 근데 라면은 좋아해요.
1: 아
0: 라면은 또 먹는데
1: 무슨 기준이죠?
0: 그래서 라면도 사실 그래서 작은 면
1: 안주
0: 컵으로
1: 여기 지금 스크린에 마치야 엄팔하자.
0: 아니 이 밀가루 소화 안 되는 그런 느낌 모르세요? 혹시 마치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언니시죠? 근데 저는 진짜 나이 먹으면서 밀가루가 소화가 안 돼요. 저는 위장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1: 저는 공감이 안 돼요.
0: 진짜 그 좋은 거예요 마치님. 건강한 거예요 위장이.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1: 네.
0: 위장 기관이 좀 망가진 게 분명해요.
1: 아 근데 벌써. 다이어트 사실 저도 너무 막 기름진 거 좋아하는데 어쩌겠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서.
0: 근데 술 먹으면 다 먹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꼭 술이랑 같이 만나요.
1: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저희가.
0: 네.
1: 밀가루 끊기 대 고기 끊기.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한 것 같긴 한데.
0: 네.
1: 약간 뭐 술 끊기 대 뭐 약간 뭐 삼겹살 끊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아...
1: 그치만 이제 해보자면 네. 밀가루 끊기 대 고기 끊기 더 어려운 건 저는 고기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더 어려운 거 고기.
1: 삼겹살 안 먹고 뭐 쌀 것 같아요.
0: 저도 고기.
1: 그쵸.
0: 그냥 밀가루 원래 그렇게 즐기지 않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고기를 끊는 게. 그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1: 맞아요.
0: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1: 맞아요. 그러면은
0: 그렇습니다.
1: 이제 오늘 제육에 밥을 아 밀가루 쌀은 먹을 수 있는 거군요.
0: 그럼요. 쌀
1: 더더욱 고기 끊기.
0: 그럼요. 고기에다가 그 흰밥 먹어야죠.
1: 아 그럼 고기 끊기가 아니라 밀가루 끊기가 더 어려. 아 고기 끊기가 더 어려운 거다.
0: 네, 고기 끊기가 더 어렵다.
1: 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음주 권장 방송 아니고요?
0: 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음주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
1: 절대 아니다.
0: 그 절대 과음은. 진짜 몸에 해롭고
1: 그렇죠.
0: 어쨌든 간 음주가 몸에 좋은 건 아니죠. 뭐 술이 백해 무익하죠.
1: 그렇죠.
0: 정신 건강에 좋은... 좀 좋고. 아 잘 맞아. 아, 잘 맞는데.
1: 정신 건강. 네,
0: 정신 건강에 뭐 조금 하니까요. 좋다.
1: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0: 네. 어 다음 주제가
1: 그 어머나.
0: 되게 저희가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이에요.
1: 큰일 났네. 네,
0: 술 못 마시는 친구와 안주는 같이 먹고 나만 위스키를 마셨다면
1: 네.
0: 술값 빼줘야 한다 대 안 빼줘도 된다. 네, 꽐라니님. 이게 제 별명이었거든요.
1: 아.
0: 네. 친구가 술을 전혀 안 먹을 때 술값을 빼줘야 하냐 아니냐 하는 술값 더치페이 논쟁이 많잖아요.
1: 네.
0: 애주가 정예인이 확실히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술을 못 마시는 상황에 만약 안주는 같이 먹고 나만 비싼 위스키를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이게 지금 술이 명확하게 지금 위스키로 왔잖아요.
1: 그쵸?
0: 위스키는 무조건 술 안 먹으면은 빼줘야 된다 생각해요.
1: 너무 고가다.
0: 고가고 안 먹었는데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동의해요.
0: 어, 이거 안 먹었는데 왜 내?
1: 위스키는 너무 비싼 술이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위스키를 마셨다면은. 빼주셔야죠.
0: 빼야죠, 위스키는.
1: 네.
0: 잔으로 마셔도 비싸니까.
1: 그쵸. 근데 만약 저랑 이제 예인, 고라니,
0: 네.
1: 예인님이 술 마시러 간다면,
0: 네.
1: 술값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가 언니예요. 맞아요. 제가 언니인데,
0: 네.
1: 선배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0: 아, 어, 제가 2014년 데뷔예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아, 혹시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1: 저는 아주 이제 그 4년 뒤인, 5년 뒤인가? 2019년인 것 같습니다.
0: 2019년. 네. 아, 그래도 데뷔를 제가 생각하신 것보다 되게 빨리 하셨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희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0: 누가 돈 낼지?
1: 네.
0: 네.
1: 초면에 참 별걸 다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하나!
0: 와, 네.
1: 그러면 저 윤마치 아니면 정예인 하면
0: 네,
1: 되는 거예요?
0: 네, 좋아요. 누가 낼 건지.
1: 네. 네. 하나, 둘, 셋.
0: 정예인!
1: 선배님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내야죠.
1: 선배님.
0: 네, 제가 내야죠. 네.
1: 선배님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내야죠. 그럼 왠지 제가 더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제가 내도록 하고
1: 마치 네. 양심 어디 하는데 사실 러블리즈를 제가 너무 많이
0: 아.
1: 봤습니다.
0: 아.
1: 너무
0: 아 저희가 뭐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1: 아이고
0: 네 그래도
1: 아이고
0: 마치님 술사들을 또는 또 이제 베텐 한 1년 열심히 하면은 위스키 한 병값 아... 벌 수 있거든요.
1: 지금 저희가 토토화 됐어요.
0: 아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1: 6개월
0: 하루도 안 빠지고 헤어 메이크업 안 하고 오늘과 같은 멀걸로 열심히 하면은 아~ 제가 위스키 사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정말 흑태니 미안해라고 지금.
0: 아 미안하실 필요 없고 좋은 일이죠 이거는.
1: 예인님 제가 살게요.
0: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살게요.
0: 아니에요. 저 이러려고 베텐하고 돈 버는 거죠. 저희 또 베텐에서 만난 인연이니까 제가 꼭 베텐에서 번 돈으로 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얻어먹어도 되나 싶긴 하지만.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쉽지 않네요. 네네. 대답하기가.
0: 아니 여기 댓글에 윤마츠 저작권 부자라고.
1: 저는
0: 네.
1: 이제 윤마치로
0: 네.
1: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0: 네.
1: 제가 이제 트와이스님들의
0: 네.
1: 곡을 하나 썼었어요.
0: 진짜요?
1: 그 자본금으로 저를 굴리고 있어요.
0: 언니! 언니! 아이 뭐 저작권 부자시면은 다 언니고 선배님이시죠.
1: 전 JYP적으로 항상 절을 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0: 언니 잘못일까요?
1: 이게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0: 네.
1: 트와이스가 사는 거예요.
0: 아,
1: 사실.
0: 그렇구나. 네. Don't much. 윤마치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Don't much로.
1: 아 이게
2: 아 이게 아직도 저는 헷갈려요. 이게 공중파 라디오잖아요.
0: 아 맞아요. 아 맞다 맞다 맞아요.
2: 근데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거예요?
0: 저희가 뭐 실수 말을 한 건 없어요.
1: 네. 아 이게 네. 아직도 저는 적응을 해가는 네. 중입니다.
2: 제가 이렇게 진실된 사람입니다.
1: 네. 네. 결론 빠르게 정리할게요.
0: 술값. 네.
1: 그러면 술 못 마시는 친구와의 술자리 술값
0: 빼줘야 된다.
1: 빼줘야 된다.
0: 네.
1: 좋습니다. 자.
0: 머리. 다음 주제? 다음 주제도 너무 재밌는데요?
1: 이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0: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저도 사실 진짜 많이 이런 사람이에요.
0: 언니들 잘 안 감는구나. 그래,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에요.
1: 머리 감기에 대한 주제인데요. 네. 머리 오일 안 감기 대 양치 오일 안 하기.
0: 와! 과연!
1: 자, 예홍준님의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씻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 언니 머리도 며칠씩 안 감아요. 근데 머리는 안 감으면서 희한하게 양치는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니 이는 안 닦으면 충치 생기고 썩지만 머리는 안 감아도 안 썩으니까 괜찮대요.
0: 이게 너무 웃긴다.
1: 아 머리 오일 안 감기 대 양치 오일 안 하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매우 깔끔하실 것 같지만 혹시 최대 며칠까지 안 씻어보셨나요? 아니 아,
0: 근데 여러분 저희 지금 여자 연예인이에요.
1: 맞아요.
0: 연예인이라고요.
1: 맞아요. 저는 근데 머리 감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지 오~ 환경에도 좋고 오~ 내 체력에도 좋고 약간 그 수도세에도 좋고
0: 그치 그치
1: 장점밖에 없는데 왜 이것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지금 약간 막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텐에 오신 여성 게스트분들이
0: 고정 합격
1: 지금 베텐 고정 합격이라고
0: 그러니까 저희 베텐에 이제 네. 이렇게 고정이 되시려면 네. 기본적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1: 진짜 직설적이시네요.
0: 네. 저도 그렇고 제가 진짜 그 이제 지영 언니 만나셨죠?
1: 네 만나죠.
0: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지영 언니도 예쁘시죠. 근데 베텐 나와서 하는 말이 머리 안 감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제가
0: 언니가
1: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쪽 그 쇼츠를 봤어요.
0: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1: 근데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인데 냄새가 맡아지시는 거 아니죠? 괜찮죠? 그 사실 향기가 좋지 않진 않아요. 지금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0: 완전 향기 나요 저희.
1: 네.
0: 심지어 둘 다 까맣잖아요 오늘.
1: 오늘은 까맣죠. 그쵸?
0: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우리는 까맣기 때문에.
1: 그럼요.
0: 뭐 안 감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1: 그러면은 머리는 최대 며칠까지
0: 네.
1: 안 까보셨는지.
0: 네.
1: 사실 저는 한번 이제 저 배틀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0: 저는 근데 진짜 솔직히. 네.
1: 아니 진짜 솔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0: 아 전 진실된 사람이어가지고.
1: 아 맞다 맞다.
0: 제가 허언 이런 걸 잘 못하니까.
1: 맞네요.
0: 전 진짜 이틀 안 감아본 적 있어요. 진짜 그거가 끝이에요.
1: 에?
0: 이틀. 진짜 저는 3일째는 무조건 감아요. 찝찝해서.
1: 근데 왜 꺼드럭 대시는 거예요?
0: 저 꺼드럭 대지 않아. 저 꺼드럭 대지 않아.
1: 제가 지금 환경 얘기하고 이랬는데 뭐가 돼요 제가?
0: 그래서 제가 너무 마치님 방금 말씀하실 때 나랑 또 다른 레벨이시다. 환경까지 가는구나.
1: 잠깐만.
0: 아 환경. 뭐
1: 잠깐만.
0: 물세.
1: 잠깐만.
0: 그것까지 가시면 뭔가 마치님은 까무실 때도 샴푸도 정말 조금 짜서 정수리만 감을 것 같은 그런 느낌.
1: 저희 오늘 처음 봤죠 예인 씨. 저희 처음 봤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지금 몇분 됐죠 시작한지?
0: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네.
1: 저는
0: 마치님은 그래서 며칠 환경을 생각하시는 마치님은 과연 얼마나 머리를 안 감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1: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진짜라서 이게 어디까지 진실돼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니 지금 엔지니어 감독님이 금요일 생방송 끝나자마자 헤드폰 교체가 무슨 말이에요
0: 오늘은
1: 감독님.
0: 까맣어요. 네.
1: 진짜예요. 저 여기 스페셜 DJ인데 스페셜하게 감고 왔어요.
2: 그래서
0: 와. 최대 머리 얼마나 안 감?
1: 저는 제가 떡이 잘 안 지는 편이에요.
0: 아,
1: 근데 와 약간 와 이거 와 올리브유 나무인가?
0: 나 지금 여기서 짜서 바로 해 찍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2: 그렇죠.

0: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런. 이제 소금 후추추 해서.
0: 그래서
1: 아, 나 어떡하냐. 나 진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미지 어떡하냐.
0: 아, 그래서
1: 그래서 한 거의 약간 거의 이제 일주일을 채워본 적이 있긴 하다.
0: 진짜?
1: 나중에 알아. 호호! 이거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0: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뭐 막 머리 감는 거 안 좋아한다 이런 걸로 꺼드럭대지 말기로 해요 우리. 다 아. 윷마취 미만 꺼드럭대지 않깁니다.
1: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이제 이 장점을 말해보자면
0: 네네 더 있나요 장점이?
1: 그 네. 감는 날에 쾌감이 진짜 세요. 오.
0: 감을 때 혹시 물이랑 기름이랑 분리돼서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딱 하는데 그냥 코팅된 것처럼 물이 스르륵 하고 그냥 머리 안 젖는 거 아니죠?
1: 아니 윷마취 튜브 나왔거든요 지금? 네. 윷마취 튜브 아니고요. 아니 그 정도 냄새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슨 치두부 냄새가 나요. 이딴 게 공중파는 인정이긴 해요. 이건 공중파스럽지 않겠는데 여러분 근데 네. 저는 약간 건성
0: 아 극건성
1: 네 건성이라서
0: 그러면은 이게 건강적으로도 자주 감는 게 안 좋아요. 건성이신
1: 갑자기요?
0: 분들은 갑자기 진짜로 왜냐면 그러면은 막 안 좋을 거예요 두피에.
1: 그런 거죠?
0: 그럼요
1: 그러면 머리 오일 안 감기 대 양치 오일 안 하기에서 더 나은 건?
0: 더 나은 건
1: 양치는 해야죠
0: 오일 안 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맞아요. 양치도 네. 하시고 치실도 하세요 여러분.
0: 그럼요 여기 일주일 안 감으셨던 분도 계신데 오일 정도야? 그쵸 언니?
1: 광고 듣고 올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0: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어의 노래 띠러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이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한 번쯤 얘기 한번 나눠보고 결론도 내보고 싶은 주제들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예인씨.
5: 네.
4: 이제 웃음만 나오는 사이로 이제 진전이 된 거죠.
5: 그죠. 저는 그 네. 마치님이 끝나고 도망가실까봐 지금 미리 팔로우 했어요. 방금 팔로우 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한테 팔로우도 받고. 네.
5: 저희 이제 마팔 하는 거예요.
4: 뭐, 생각해볼게요. 아니, 근데.
5: 네.
4: 너무 좋았어요.
5: 정말요?
4: 네, 냄새도 좋고.
5: 저도요. 진짜.
4: 진짜죠?
5: 우리 냄새 안 나요, 여러분?
4: 진짜 안 나. 지금 진짜 꽃 향기 나요, 여러분.
5: 마치님 냄새 안 나요, 여러분?
4: 여자 알았죠? 연예인 냄새.
5: 정말?
4: 네.
5: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4: 원래 안 그래요? 베디 안 그래요?
5: 전혀 안
4: 그래요. 네.
5: 가끔 향수 좀 많이 뿌리면 좀 싫어하세요. 어우 예인아.
4: 아 네, 그렇게
5: 이러십니다. 네.
4: 아니 진짜 저 너무 반가웠습니다.
5: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4: 네, 저희 또 뵐 수 있겠죠?
5: 그럼요. 또 나와주세요. 베텐에
4: 언제든지.
5: 네.
4: 언제든지 전 언제든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윷마치의 텐, 제가 진행하는 마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은 되지만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일단 처음 이제 그 마이크 온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허둥지둥하던 제가 그려지고요. 근데 지금 꽤나 지금 DJ 같아지지 않았나요?
5: 완전 DJ
4: 완전
5: 그
4: 거의 뭐 진짜 마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뵐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5: 그러니까요, 자주 나와주세요.
4: 그러니까요.
5: 베텐의 느낌이 나요.
4: 그러니까요. 네. 저 그 배향기가 난다고.
5: 네. 배향기. 아,
4: 그렇습니다. 예. 또 베텐과는 다른 마텐만의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5: 맞아요.
4: 윷마치의 텐 끝까지 챙겨 들어주시고요. 남은 방송도 잘 부탁드리는데 지금 끝곡이 왔어요.
5: 네.
4: 근데 지금 마지막인데 감동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재정 씨의 Hair 시작 말해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거 해봐야지 보다 이건 안 돼 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사회에 나를 맞추다 보니 스스로 제약하는 게 많아지는 건데요. 마침 금요일 저녁이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조금 솔직하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솔직해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이무진의 청춘 만화로 6월 12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거 해봐야지 보다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게 더 많아지는데요. 뭐 저도 요즘 이거를 느끼는 경우는 그 음악을 이제 작업하고 만들 때 이게 뭔가 나한테 맞나 지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 나이 때 이걸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나이적 제한을 좀 두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회사 대표님은 야, 너 정도면 너무 어린데 왜 그런 고민을 해? 하는데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싶지 않고 뭔가 이게 제가 맨날 비건 놀리는 게 야, 네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이러는데 뭔가 제가 그거를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 작업하거나 이러면 뭔가 곡이 되게 좋고 통통 튀는데 아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직 너무 어려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엔. 그래서 아 좀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너무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내가 나를 가두는 건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구씨와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이렇게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야,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거의 다 도착해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 거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건넨 말. 괜찮아, 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NCT 127의 Once Again이었고요. 유재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내분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안심시켜주셨다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진짜 잘 안 잃어버려요. 진짜 잘 안 잃어버리고 가끔 저희가 뭐 과음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필름이 끊기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잃어버렸나 하고 보면 다 제자리에 이렇게 딱 있고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방을 원래 안 들고 다녔거든요. 메고 다니는 가방을. 근데 생각보다 주머니가 무거운 게 싫어가지고 가방을 좀 들고 다니니까 이 가방 안에 배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 물건들이 좀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거의 뭐 스케줄 갈 때 늘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약들, 뭐 안약 뭐 약 좀 이런 것들 넣어놓는 칸 있고, 뭐 미용 관련된 뭐 미스트라든지 기름종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있는 데 있고, 이어폰 들어가 있는 데 있고. 뭐 지갑, 차키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파트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제가 잃어버렸는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떼고 샀잖아. 바꿀 때 됐지 뭐. 바꿀 때 됐지 뭐. 근데 선물 받은 거면은 아내가 사준 거면 이제 큰일이죠. 그게 아니라면 아니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제일 지금 슬프지 뭐. 내가 더 슬프지 뭐 당신이 더 슬프겠어 뭐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하지 뭐 당신이 불편하겠어 뭐 이런. 자, 사연 보내주신 유재현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테키 그리고 에픽하이의 플라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5827님이 세상에 반반 메뉴는 치킨이랑 짜장짬뽕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글쎄 반반 빙수가 있더라고요. 배달앱 구경하다 신기해서 바로 시켜 먹었네요. 이제 무슨 빙수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졌어요 해주셨는데 배달 오면서 조금 아니다. 눌려서 오니까 섞일 일은 없겠구나. 괜찮은 시도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두 개가 약간 너무 안 맞는 조합이면 나중에 먹다가 좀 용기가 딱 나눠져 있어요. 사진 보니까. 오, 대단하다. 진짜 참 이 배달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따라가기가 힘들죠.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 벌고씨와 함께하는 냉정 열정사에 준비되어 있고 전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그리고 켄드릭 라마스자의 All the Stars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러분, 냉정과 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2: 아닙니다.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3: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의 벌구씨, 열정가의 슬리피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냉철가의 벌구입니다.
2: 반갑습니다. 열정가의 슬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1: 반갑습니다.
2: 보고 싶었어요?
3: 네. 자, 9819님 문자 읽어주시죠.
1: 9819님께서 리피님, 너튜브 구독자 1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 애개 육아 컨텐츠 터졌던데 한 번 더 가시나요? 애기 육아.
2: 야, 이게 아니, 선배님. 딘딘 선배님.
3: 근데 리피 씨.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 나쁘지 않다고.
1: 오, 터졌어요, 형?
3: 아, 그래도 10만 나왔어.
2: 오. 터졌습니다. 1000명인데?
3: 구독자 1000명인데 10만이면 진짜 많이 나온 거야.
1: 장난 아니다.
2: 그리고 또 이 점에서 포인트가 구독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1: 저 했는데?
3: 저.
2: 아,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한 몇백 명이고 이제 아, 10만 명이 봤는데
3: 곧 2천 정도 되겠다.
2: 아, 지금 곧 구독자. 2천이 되고. 야, 이게 1위 1비 하게 돼요. 딘딘 선배님. 너튜브 아니, 선배님 근데, 아닙니까? 네.
3: 근데 와. 왜 휴방 때렸어요?
2: 아, 그게 뭘 올려야 될지 막 지금 막 회의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3: 아, 거기서 이제 틀렸다.
1: 그게 이제 뭔가 이탈이에요?
3: 일단 그냥 계속 때려야 돼요. 뭐든.
2: 아, 선배님. 아, 몰랐어요.
3: 그리고 육아가 지금 좀 괜찮잖아. 그럼 네. 바로 육아로 또 계속 두 번째 거. 아니, 일단은 멈추면 안 돼.
2: 아, don't stop, never stop.
3: 일단 멈추면 안 되고. 아. 그냥 아, 얘가 성실히 올려주는구나 정도를 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10만 명이 봤다는 건 다음 콘텐츠도 그래도 낙수 효과로 그래도 조금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싶을 때 육아를 또 꺼내면 되는 거예요.
2: 지금 그래서
3: 마치 내 캐나다처럼.
1: 아, 필살기구나.
2: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뮤지컬 듣고 왔다.
1: 어, 정말요?
2: 아, 댓글 제가 댓글을 전부 다 댓글을 달아줬어요. 와, 뮤지컬 보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딘딘 씨 때문에 왔어요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슬리피 맞아요라고 리피 씨가 이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너튜브. 구독 댓글 하면 그리고 또 여기 아직 그 이런 네. 구독자 적은 채널이 좋은 게 뭐냐면 네. 댓글에 다 달 수 있어. 아.
2: 맞아.
3: 다 달아줄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해. 아,
1: 소통이 되는구나. 소통이
3: 아주 가능해요. 예.
2: 아, 그럼 딘딘 씨 이거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두 개 한 개는 딴 거 올리고 한 개는 육아 올리고 요걸로 가자.
3: 한 주에?
2: 아니죠. 격주로 육아가 간다. 격주 육아.
3: 아, 근데 그럼 또 질려.
2: 아, 질려요. 아.
3: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 올린 거잖아, 육아 콘텐츠를. 근데 네. 이게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요게 조금 나왔네 조회수가. 근데 이게 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냥 비워놓고 다른 걸 또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육아를 또 한 번 더 던져봐. 근데 거기서 또 조회수가 잘 나와. 아, 그럼 육아는 우리한테 먹히는 카드구나를 아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점점 육아를 가끔 해주면 되는데 너무 육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예 육아 채널로 가야 되는 거지. 아.
1: 그렇게 되면은.
3: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걸 못 해요.
1: 그렇죠. 육아만 해야 되지.
2: 맞아요.
3: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육아를 보다가 나중에 질린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회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봐야 되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2: 선배님.
3: 캐나다 할 때. 네.
2: 아니, 게시판에 딘딘 씨 너튜브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딘딘 씨가 올렸는데 네. 아,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도 공감이 좀 되고.
3: 제가 그거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너튜브는 이제 소통이 네. 어쨌든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키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진심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걸 영상으로 하자니 또 조회수가 찍히잖아.
1: 그렇죠.
3: 그러면은 이 영상이 뭔가 최근 영상이 감사 인사 영상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조회수가 뭐 한 만 이렇게 나와. 네. 그럼 내 채널이 만 밖에

0: 게 안 되는 채널이 돼버리는 거야.
1: 아, 그치. 맞아. 또
2: 저런 게 커리어가 있어요. 또.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글로 적자 해가지고
1: 게시판에 글로.
0: 대부분 뭐 결혼하시거나 네. 뭐 사고 쳤을 때 그렇게 길게 쓰는데 이제 제가 그냥 캐나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했다 이랬는데 그것도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종종 좀 감사함을 표하면 좋지 않을까.
3: 못 보신 분들도 딘딘은 딘딘 찾아가셔서 게시판 한번 보세요.
0: 근데 네. 그건 있어. 10만 명이 봤는데 구독자가 2천 명이 안 됐잖아요.
3: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200만이 넘었는데 조회수가 네. 구독자가 36만 정도 되니까
3: 네.
0: 어쨌든 똑같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3: 뭐 7분의 1?
0: 요즘 구독 진짜 안 하더라고요.
2: 진짜 안는가?
0: 인별그램처럼 초반에는 좀 팔로워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팔로워 안 하잖아 잘.
3: 맞아
0: 아니, 그런 느낌이야.
3: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다 자꾸 모르는 사람 다 자꾸 구독하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2: 구독광패네. 구독광패. 네.
3: 그래, 만나면 구독해야 돼.
0: 혹시 뭐 행사하거나 이러잖아.
3: 네.
0: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해달라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제
1: 또 해주고.
0: 오늘 공연 보고 가는 길에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럼 댓글 달아주고.
3: 아 뭐. 공연이 없어요.
0: 자 7746님.
3: 벌구형님. 버추얼 아이돌이랑 작업하셨던데 버추얼 아이돌은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가수들 녹음할 때처럼 해요? 아니면 들키면 안 되니까 뭐 숨어서 해요?
2: 벌구 형님?
0: 버추얼을 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
2: 버추얼 뭐
0: 실제로 그분들이 오셔서 녹음했잖아요.
3: 뭐 계약서가 있어요?
2: 아니요 그분들 오고
3: 언급하면 안 된다.
2: 그 뭐 커튼 같은 거로 꽁꽁 감 그 싼 다음에
3: 아 진짜? 아 커튼으로?
0: 진심?
2: 거짓말이고요. 똑같이 녹음합니다.
0: 그치.
2: 네, 근데 이제 근데 절대 공개를 뭐야.
0: 그치 캐릭터가 와서 녹음을 하지.
2: 네, 캐릭터가 와서 녹음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뭔가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뭐 얘기를 해도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을 것
0: 그치,
2: 같습니다.
0: 그치.
2: 이제.
0: 어쨌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 아니다 며칠 전 일요일에 네. 벌구랑 이제 너튜브를 제 걸 찍었습니다.
3: 네. 드디어
0: 그 딴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월 달이 그래서 네네.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요. 막 메모리얼 페스티벌 이런 게 있어서 저랑 군대를 같이 간 벌구를 데리고 갔는데 벌구랑 하는데 재밌더라고. 벌구가 이게 좋아요.
3: 아, 뭐 했어요? 뭐
2: 그래요?
3: 공연했어요? 아니면
0: 공연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페스티벌인데 막 이렇게
2: 행사 체험
0: 공연도 있고. 그 호국 보훈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참여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대한 독립 만세 막
2: 소리 지르기,
0: 데시벨 넘치게 외쳐보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별의별 거 있어요.
3: 체험 부스 같은 게
0: 네,
3: 있고.
0: 맞아요. 네,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벌구랑 좀 입을 털었는데 벌구가 좋더라고요.
3: 한번 봐야겠어요. 언제 업데이트입니까?
0: 언제인지 제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데 저희 제작진들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번 거? 약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썰이 많으니까 둘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벌구가 거기서 이제 선전폭을 때립니다. 캠핑을 가고 싶다. 촬영으로
3: 1박으로
0: 1박으로 그리고
3: 와이프
0: 제가 그래서 야 그럼 그냥 난지도에서 하자 그랬더니 난지도는 의미가 없다. 여기는 20분도 안 걸린다 집이랑 최대한 좀 그래도 양양 정도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PPL이 좀 캠핑 관련된 게 들어오면 벌구를 텐트. 데리고 한번 가려고
3: 박으로 간다면 저도
2: 뮤직 하이패거리들
3: 저도 좀 예. 네.
0: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남성분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네.
4: 한 달 전쯤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치맥하며 OTT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베란다를 보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3: 저 청소기 뭐야?
4: 저 예전에 쓰던 건데 왜?
3: 저 안 쓰는 거지.
4: 뭐 요즘은 안 쓰지.
3: 야 그럼 나 줘라 저거. 나 청소기 필요했거든.
4: 저거를? 그래? 필요하면 가져가.
3: 땡큐.
4: 청소기를 달란 말에 당황했지만 필요하다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청소기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지난주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청소기가 생각나서 잘 쓰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 그거 그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더라고.
4: 뭐 그래서?
3: 팔았지.
4: 팔았다고?
3: 뭐 큰 돈 받은 것도 아니야. 뭐 딱 10만 원 받았다. 야 그냥 오늘 쏘는 치킨 그걸로 쏘는 거다. 맛있게 먹어.
4: 황당하더라고요. 필요하다길래 준 거지 팔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10만 원이 아까운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당당한 게 너무 킹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 볼 때마다 괜히 얄미운데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뭐라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될지 고민되는데 한마디 하면 쪼잔해 보일까요?
0: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자신의 청소기를 말도 없이 팔아버려서 얄미운데 한마디 해도 되는지 고민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간 걸 냅다 팔아버린 상황인데, 자 이거는 뭐 리피 씨가 종종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3: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0: 리피 씨가 그래도 제일 요거에 좀 네. 답을 좀 쉽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 일단 그 제가 지금 이 대본이죠.
2: 네. 네.
3: 이 사연 네. 읽는데 그냥 나였어. 아. 그냥 나야.
2: 필요해서 살라고.
0: 나도
3: 어, 그냥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하면서 뭐야?
2: 내 얘기야?
3: 아 그러니까 나야 그냥.
0: 나도 지금 듣는 이걸 보는데 그냥 리피 형이야.
3: 그냥 좀 익숙하죠. 리피인데. 야. 딘딘 집에 가서. 이 저 뭐야? 자, 쓰는 거야?
0: 아, 형 쓸래?
3: 나 줘. 나.
0: 가져.
3: 땡큐.
0: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집에 가.
3: 네. 너무 많아.
0: 그래서 봤어.
2: 어디 있어?
0: 어 뭐야 형 그거 어디 갔어? 아 그거 팔았어. 제정신 아니네. 그거 왜 팔아? 아니 막상 안 쓰더라고 뭐 이래.
3: 아이고 저 뭐 안 되더라고 뭐가.
0: 아니 막상 둘 데가 없더라고 막 이래.
3: 아 이사하면서 저 좁아져가지고 애기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돼.
0: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걸 줬을 땐 사실 소유권이 넘어간 거긴 하지.
2: 그건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긴 해 그거는.
2: 어떻게 할지.
0: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지.
2: 그렇죠.
3: 아, 그렇죠. 이게 또 너무 이게 거짓말하는 것도.
2: 근데 말하면
3: 만약에 거짓말을 네. 했어. 만약에 팔았는데 네. 내가 팔았어. 근데 아니 뭐 그 저기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거짓말한다든가. 아니 뭐 부모님이 가져갔어. 라든지. 뭐 건들 수 없잖아. 그렇죠.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네. 그렇게 거짓말은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맞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좀 기분이.
0: 네, 리피 씨는. 그러면은 팔아본 적 있는 거고. 네.
3: 아니 저는 그 그냥 팔았다고 하면 안 돼요. 오래 있다가.
0: 그러니까 잘 쓰다가.
3: 잘 쓰다가 판 적은 있죠.
0: 벌구 씨는?
2: 저는 뭐 판 적은 없는 것 같고.
0: 선물을 돌려치기를 한 적은 있지.
2: 누굴 받은 걸 또 누구 준 적은 그러니까. 있지.
0: 나도 근데 네. 그런 적은 많아.
2: 있어요 솔직히.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술 선물을 받았어.
2: 그렇죠.
3: 아 그게 제일 많죠. 술.
0: 근데
3: 맞아.
0: 요 술을 내가 안 마셨는데 누구 생일이래 그럼 네. 가져가고
2: 그쵸.
0: 뭐 그런 경우들은 있었지.
2: 네.
0: 그 말고는 뭐가 있지?
2: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정도에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뭘 팔거나 그러기보다는 뭘 누구한테 주겠죠.
2: 네 맞아요. 차라리. 필요한 사람 주거나
0: 근데 그거를 팔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약간
2: 그게
0: 애매해.
2: 야 내 이거 팔아도 되냐?
3: 그러니까 야 나 이거 10만 원에 팔 건데 청소기 야 너 한 7 주면 되냐?
2: 땡큐.
3: 이것도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3: 예. 야 나 5 해도 되냐?
2: 근데 야, 얼마 줘야 되냐?
3: 야, 그래도 이거 소유권이 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거니까 그래도 지금 뭐 5대5 괜찮니?
0: 근데 이게 네. 사연자분이 어쨌든 안 쓰는 거였잖아.
2: 그렇죠.
0: 그렇다고 이분이 팔진 않았잖아 사연자분이.
2: 네. 냅뒀죠.
0: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내가 처리해 준 거잖아요.
2: 그렇죠.
3: 어차피 안 쓰는 거였으니까.
0: 좀 애매하긴 하지.
2: 뭐 기분이 안 좋고.
3: 애매하긴 해.
2: 기분 좀 애매할 것 같다.
0: 그거 내가 준 그 우리 작업실에 있던 그 스피커 사운드 그거 봐.
3: 아 네네.
0: 그거 쓰고 있어요?
3: 아 그럼요.
0: 공기청정기는.
3: 뭐 다 잘 쓰고 있어요.
0: 아 다.
3: 예. 하나도 판 거 없어요.
0: 아 그래요.
3: 누구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자레인지도 잘 쓰고 있어요.
0: 형 가습기 내 가습기는 안 가져갔지. 아 가습기는 용국이다.
3: 가습기는 안 가져갔어요.
0: 가습기는 용국이야.
2: 전자제품을 다 쓰고 있네.
0: 맞아. 옛날에
3: 잠깐만 공기청정기 팔았다.
0: 팔았다고? 진심?
3: 아 판 거 같아. 팔았어.
0: 왜?
3: 그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0: 아 그 돌아 바람이 좀 나오는 거잖아.
2: 이게 소리가
0: 발뮤땡이지 그거.
3: 다이땡.
0: 아 다이땡 맞아.
3: 다이땡이야. 좋은 거야. 근데 예전 버전은 소리가 엄청 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0: 애들 때문에.
3: 그래서 그때 팔았을 거야. 팔았는데 나 팔았어. 판 놈이야.
2: 판 놈이래.
0: 봐봐 나한테 전혀 이야기 안 했잖아.
3: 얘기 안 했어.
2: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0: 그리고 딴 걸로 바꿨어.
3: 그러니까 나도 하도 여기저기 받아오니까 누가 누구 준지도 몰라.
0: 그리고 딴 걸로 바꿨어.
2: 그리고 조용한 거를 이제 새로.
3: 그리고 안 쓰고 있어요.
0: 아. 공기청정기를?
3: 그러니까 원래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거 그냥 한 대밖에 없어요.
0: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친구가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쓰는 걸 줬는데 그걸 친구가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친구가 너무 얄미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동안 지드래곤의 네가 뭐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자님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간 자신의 청소기를 말도 없이 팔아버려서 얄미운데 한마디 해도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라면 내가 준 청소기를 말도 없이 홀랑 팔아버린 친구에게 한마디 안 한다.
0: 자, 리피씨.
2: 나 슬리피라면 내가 준 청소기를 말도 없이 홀랑 팔아버린 친구에게 한마디를 한다!
0: 아니, 형이 왜 해? 아니, 아니, 형이 왜 해? 그럼 아니, 나 지금 한마디 해?
3: 아니, 사연을 보세요. 너무,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네. 근데 조금 킹 받았어, 내가. 네. 이분이 킹 받았어. 뭐 내가 킹이 받았으면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4: 뭐 만약에 그러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내가 한마디 하면 쪼잔해 보일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
0: 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한마디 해도 된다. 그거에 관해서.
3: 예,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왜 팔았어? 야, 나 기분 나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 쪼잔하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네.
0: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
3: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뭐 의절할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네.
0: 벌구 씨는?
4: 저는 안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좀 더 고가의 물건이었거나 좀 더 본인이 아끼는 것을 친구한테 줬는데 말도 없이 팔았으면은 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뭐 그럼 어떡하냐.
0: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겁니다. 네.
4: 근데 이제 뭐 본인도 안 쓰던 거고

0: 그냥 뭐 어차피 주면은 땡 이런 상황에서 뭐 치킨도 그냥 10분의 1 한 5분의 1 가격이겠지만 뭐 산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치킨이나 먹자 그냥 이런 거 말 것 같아요.
1: 맞아.
0: 한마디에서 뭐 하냐.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축의금이나 이런 네. 모든 것들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라형의 명언이죠.
0: 뭔가요?
1: 죽고 나서 욕 먹을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0: 아, 뭐야? 죽어도 욕 먹으면
1: 죽어도 욕 먹으면 안 된다. 아, 네.
0: 그게 제일 딱 이런 상황이지. 제일 바보예요,
1: 그 축의금도 애매하게 주고 욕 먹느니 그냥 주는 거야.
0: 맞아요.
2: 괜히 5 줬다가
1: 애매하느니
2: 왜 5밖에 안 줘? 막 하면서 네. 욕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아는 아 뭐 대표님이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네. 뭐 홍보팀 뭐 대표님이 홍보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홍보 회사의 직원분이 결혼을 해서 나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네. 난 아예 일면식이 없는 분이야.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갔어. 오. 그래서 사회를 봐줬어. 오. 아무것도 안 받았어. 선물 아무것도 안 받았어. 오. 근데 내가 축의금을 10을 내고 왔어. 밥도 안 먹고. 네. 아. 그럼 괜찮아?
0: 아니요.
1: 그러면
0: 욕 먹을 것 같은데.
1: 10은 좀 애매해. 네. 아 그래?
2: 아니 아니야.
0: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2: 아니지 아니지.
0: 고마운 상황인데.
1: 나 사회 봤어.
2: 사회면 요즘에 기본 거마비 50 가거든요.
0: 아예 안 냈으면 차라리 그냥 좀 쿨하지 않았을까.
1: 아 그래?
0: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되게 고마운 상황을 한 건데
1: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요즘 그거라는데 밥 안 먹고 그냥 아예 친분도 없고 하면은 그냥 10 내면은 그래도 아, 적당하다는데
2: 아 적당해요 제 생각에는
0: 건데, 네. 이제
2: 사바사입니다
0: 사바사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그 어쨌든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1: 야 근데
0: 스타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1: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선물도 안 줬네 원래 대부분 선물은 주던데.
0: 그렇죠. 뭐라도 마음의 표현을 나중에 하잖아요.
2: 나중에라도.
1: 그러네. 좀 네. 당황스럽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0: 그렇죠.
2: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뭐 부탁을 해가지고 뭘 안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0: 오히려.
2: 그러니까 뭘 안.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받으려고. 난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이제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어. 축가든 사회든.
0: 그렇죠.
2: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다 언팔했어. 그러니까
0: 아, 그렇게 가까운 있어요.
2: 그냥 네. 가까운 분은 아니었거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1: 아 대단해.
2: 만 원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0: 그렇죠. 뭐 갑자기
2: 톡도 자차단에 또.
1: 아 진짜. 네.
0: 오 무서운 사람이네.
1: 아니 나중에 줄 없더라고. 수도 있잖아.
2: 아니 그 기다렸죠. 기다렸어. 몇 달을 기다렸어. 근데 뭐지? 너무 경우가 없다 이분들.
0: 그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써서 축하해주러 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이제 경우가 있거나 예의가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선물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까.
1: 이게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의견 참고해주시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이제 찌질한 마음은 여기까지 간직하라고 권진아 쌤킴의 여기까지입니다.
1: 네.
2: 저도 팔아버린 건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권진아 씨 뭔가 잘못됐어.
1: 이 노래 나네.
2: 여기까지 합니다.
1: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킨딘의 뮤지컬.
1: 자, 냉정과 열정사의 슬리피 벌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4030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는 간식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꼭 가방에 과자나 젤리를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먹었고요. 이 버릇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회사에서도 간식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랍 한 칸이 간식으로 채워져 있고 가끔은 유행하는 인기 디저트나 신상 과자 같은 게 나오면 동료들과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그래서 매일 3, 4시쯤 되면 스멀스멀 동료들이 제자리 근처로 모여들어서 짧게 휴식 겸 간식 타임을 가지는데 이걸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야, 그걸 네 돈으로 다 사? 다 같이 먹는 건데? 이러면서 갸우뚱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왜 다 같이 먹는 간식을 내 돈으로 사나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식 타임을 없애는 건 안 되고요.
1: 저 403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간식이나 이런 군것질 좋아하세요?
3: 별로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리피 씨는?
2: 저는 이제 좋아하죠. 한번 담배 끊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돼서 좀 남아 있어요.
1: 뭐 먹어?
2: 저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애들 거 간식 막 뺏어 먹고
4: 먹을 일이 많겠구나.
2: 젤리도 뺏어 먹고 뭐 과자도 좀 뺏어 먹고.
1: 최근에 한 군것질?
2: 군대 가서 그리고 과자 엄청 먹잖아요.
1: 맞아 맞아.
4: 아, 군대에서는
2: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4: 군대에서는 이제 그 PX라 그러죠. 네. PX 갈 생각밖에 안 하죠.
2: 그러니까 과자를 한 번도 대신. 먹은 적이 아니, 없다가 딱 입대했는데
1: 과자 파티라는 걸 하잖아.
2: 과자가 그러니까, 너무 파티. 맛있는 거야.
1: 과자 파티라는
2: 그
1: 걸
2: 하잖아. 그 초록색 쌀 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 세로로 세로로 긴 거.
4: 과자 파티를
1: 짭짤한 거.
4: 과자 파티를 언제 몇 시에 했더라? 보통?
1: 모르겠네.
4: 아니야. 누가 오고 그, 나서 했나?
1: 아니 그 신병호거나 뭐 개인 정비 같은 거 할 때 뭐
4: 축하할 일 있을 때?
1: 축하할 일 있을 때 누구 생일이거나 이런 거 주말에 했지.
2: 아, 그럴 때 파티. 혹시 치즈케이크 안 나왔어요? 치즈케이크?
4: 나왔던 거 같아요.
1: 치즈케이크 비싸.
2: 제일 비싼 거 45,000원 그때.
1: 그거 내가 샀지.
4: 라델피아 치즈케이크?
2: 맞아 그거 그게 진짜 진짜 축하해야 될 때.
1: 맞아. 그거 돈 모아가지고 사주고 막 이랬어.
2: 맞아
4: 그 은색 맞죠? 은색 박스 허용 거.
1: 맞아.
2: 그때는
1: 맞아.
2: 그걸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지금까지도 사랑한 간식이 있어요.
4: 어떤 거죠?
2: SBS 샌드위치.
1: 아, 아직도 그걸 좋아해.
4: 아, 그거 어디서 먹어요?
2: 지금도 팝니까?
1: 등촌동 등촌동.
2: SBS 샌드위치.
4: 그 가요 샌드위치.
2: 진짜 너무 맛있어.
4: 그 맞죠? 그 잼 들어간 거.
2: 예. 네.
1: 에그 부셔놓고.
2: 맞아. 계란 이렇게 뭉개고 딸기잼 넣어 들어가 있는 건데.
1: 등촌 SBS에 있는데.
2: 예전에 막 진짜 매니저들이나 막 사오라 그랬어.
1: 아 근데 그것도 그 약간 내가 볼 때 그
4: 두쫑쿠 같은 건가?
1: 그거는 약간 내가 볼 때 음악 방송하는 가수병이야.
2: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왜냐하면 가서. 나도 그 이야기를 엄청 듣고 네? 먹었는데.
4: 별로 그냥.
1: 그냥 괜찮은데 막. 와 죽는다 이건 아니야. 근데 이게 연예인들이 어쨌든
2: 아 나 인기가요 했다.
1: 음악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나 음방 했어 약간 아 음방할 때 그거 먹었지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야.
2: 약간 꺼드러기 있네.
1: 꺼드러기야 약간.
2: 야 벌구야 너 SBS 샌드위치 알지? 그게 뭐예요?
1: 아 형 그거 맛있지 약간 이거 있잖아.
2: 아 그거 맛있지.
1: 그래서 나는 사실 샌드위치 갖고 왜 이러지 약간 이랬던 게 있어.
2: 지금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지금도 있을 걸? 그게 없어지긴 쉽지 않지.
2: 아니 뭐 사장님이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맛이 바뀌었다.
4: 그게 매점에서 만드는 거예요?
1: 거기서 매점에서 만드는 거야.
4: 만드는 거구나. 완제품이 아니라.
1: 자 어쨌든 네. 이거 어떡하죠? 좀 시작부터 좀 꼬인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시작이 돼서.
4: 네 이거 근데 뭐 조금 다 같이 거두면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요? 뭐 진짜 한 달에 뭐 만 원씩이라도 한 사람당.
2: 아니 동료들이 그래도 기본이 돼 있다면 네. 이런 거를 계속 얻어 먹는다면 뭐 식사 후에 커피나 이런 거를 이렇게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간식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말을 해야지. 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뭐 이렇게. 농담처럼.
1: 아니면 이거 어때? 그냥 약간 그 좀 외국 과자 있잖아. 네. 약간 좀 괜찮은

0: 거 인터넷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간식 파티 하고 있는 도중에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대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근데 그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한 6만 원 막 이래.
1: 오 망설여진다.
0: 그러니까 막 4만 원이래.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한번 저희 돈 모아서 한번 사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야.
1: 아 그러면은 제품을 보여주면서
0: 아 싫은데 싫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러면 아 그래요? 하긴 아이 그쵸? 그다음에 근데 뭐 좀 모을까요? 그래도 좀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지금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1: 오, 슥 스며드네.
0: 어 이렇게 슥슥 네. 녹이는 거지. 슥
2: 슥하네.
0: 어.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눈치 없이 아 아니야 지금이 좋아 이럴 사람은 없지.
1: 없죠. 그래요 우리 이제라도 얼마씩 모아요. 뭐
0: 어 그래 그걸 왜 계속 윤명 씨가 사? 어 그래 우리 나눠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누가 어 지금이 좋은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생각이 없는 거지.
2: 맞아 그 말은 못할 것 같아.
1: 괜찮아 아주 좋네요.
0: 어 슥 스며들면서 이렇게 던져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어. 자 사연 보내주신 403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프로듀스 48의 내 거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사의 다음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님이 보내주셨고 리피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몇 년 전 회사 과장님의 추천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당시에는 뭐 반신반의했어요.
2: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동네 무조건 뜬다.
1: 아, 진짜요?
2: 내 말 믿어. 이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1: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을 듣고 그 집을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샀는데요. 집값이 진짜 올랐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요. 이후로 과장님이 저만 보면
2: 야, 너 재미 좀 봤겠다.
1: 아, 에이 뭐.
2: 요즘 살만하지?
1: 아,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요, 뭐.
2: 야, 나 아니었으면 그 집 샀겠냐?
1: 아, 그건 맞는데.
2: 아휴, 됐다, 됐어.
1: 이러시길래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생색을 내신다는 거예요.
2: 야, 커피는 좀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1: 아, 네?
2: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1: 지금까지는 웃고 넘겼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은근히 뭔가를 바라는 건가 싶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추천이 아니었으면 그 집을 안 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집값 오른 걸 살해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만약 진짜 한다면 뭐 비싼 밥 한 끼 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농담하시는 걸까요?
0: 과장님의 추천으로 산 집의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로 생색내는 과장님께 실제로 사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153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리피 씨가 또 이런 거 좀 잘 알 것 같은데.
1: 아,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오, 제가 뭐가? 얼마 전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네. 주식을 시작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딘딘 씨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아, 뭐가 좋냐? 아, 이런 거 좋다.
0: 근데 제가 리피 씨한테는 그냥 대충 알려준 게 아니라 네. 형 그냥 이거 사 하고 찝었어.
1: 아,
0: 뭐
1: 찝었어 아예.
0: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야 지금.
1: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딘디 씨가 중간중간 연락이 와요.
0: 안 팔았지? 상황 좋지? 형. 이렇게.
1: 형 지금 좋지? 어어. 아, 야, 너무 고맙다. 근데 한 달 있다 또 와. 형 좋지? 있지?
0: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게 뭐, 아, 리피 형이 뭐
1: 좋지? 지금 뭐
0: 그거 해봤자 네. 뭐 이 형이 전재산 넣었을 것도 아니고 그쵸. 분명히 계속
1: 전재산이 없어요.
0: 그리고 내가 네. 분명히 얘기한 게 크게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금처럼 매달 넣어라 이랬으니까 그냥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이 형이 지금 잘 하고 있나?
2: 어느 정도까지?
0: 그러니까 뭐 올라서 나한테 감사해라 뭐 찬양해라 네. 나를 이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지. 바보처럼 이거 팔거나 이러지 않았고 이걸 확인하는 거지.
1: 그래서 사례를 해야 되나?
0: 아이, 뭘 사례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1: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1: 딘딘 씨는 지금 농담을 하는 걸까요?
2: 딘딘 씨는
0: 나
2: 확인을 하는 거죠.
1: 저는 아니,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0: 아, 근데 저는 리피 씨가 그걸로 인해서 뭐 얼마 안 벌었을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형의 삶이 바뀔 정도였으면 내가 생색을 냈겠지.
1: 아니 제가, 그치, 그치. 아니, 제가 30만 원씩 사는 거예요. 네.
0: 그래.
1: 아,
0: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네. 수익이 나도 뭐
1: 얼마 안 되죠.
0: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니까
2: 맞아요.
0: 그냥 형 그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이 형의 삶이 바뀌었어 이것 때문에 그럼 나도 생색 내겠지, 형.
2: 좀 해봐.
0: 솔직히 뭐 하나 사줘라 이러겠지.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이거 지금 한 6만 원 벌었을 텐데 내가 생색 낼 게 뭐가 있어.
1: 그렇죠.
2: 커피 그래. 한 잔이지 뭐.
0: 왜냐면 내가 매달 금액도 대충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수익을 보면 아, 이 형이 한 10몇만 원 벌었겠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좀 뭐 사라 하기도 웃기지.
1: 맛있는 거 사줘야죠.
0: 저는 이런 상황인데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2: 저는 좀 진심 같아요. 이게 저는 좀 뭔가 배 아파서 장난 반, 그러니까 장난처럼 좀 다가가서 뭔가 하는 관심이지 않나 싶어요. 아, 좋겠다 이러면서 뭔가 하나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속으로.
0: 근데 제가 볼 때는 벌구 씨가 약간 이게 과장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갖는 거 아닌가? 약간 과장님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거 같아.
2: 제가요? 왜요?
0: 아, 그냥 약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냉렬하면은 그리고 약간 과장님들에 대한 시선이
2: 상급자에 대한
0: 약간 그 답답한 이미지가 좀 있어. 융통성 없는.
1: 왜냐면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연들이 와요. 그런들이 자주 옵니다.
2: 다 왜 과장님인 거야?
0: 좀 있죠.
1: 부장님, 그 과장님. 부장님. 부장님도 있어. 부장님.
2: 부장님.
0: 만약에 이게 네. 뭐 매니저님이었어. 네. 그러면 또 그냥 농담 같은데 할 거죠.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좀 답답해요.
0: 뭐 PD님이요. PD님이 자꾸 이래요. 이러면 장난이네 할 건데.
2: 근데 과장님이라고 하니까 괜히 좀 진심 같네.
0: 그래, 좀 선입견이 있다니까 보고. 네.
2: 좀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0: 자, 일단 1530님은 과장님이 추천한 아파트를 사서 큰 이득을 봤는데 생생내는 과장님께 실제로 사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고민해보는 동안 전 2PM의 우리 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님은 팀장님이 추천한 아파트를 사서 큰 이득을 봤는데 생색내는 과장님께 실제로 사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라면 생색내는 과장님에게 엄청 시원하게 쏜다.
0: 리피씨.
2: 나 리피라면 생색내는 과장님에게
3: 엄청 시원하게 쏜다. 쏘자. 쏩시다 우리.
4: 둘 다 쏴요.
1: 그럼요.
5: 이게 금액을 안 써주셨지만 사실
4: 집값이 뛰면
1: 팍팍 뛰어요.
5: 이게 진짜 뭐 몇 천만 원.
1: 몇 억
5: 이렇게 뛰잖아요 진짜.
4: 그치, 집값은 그렇지.
5: 그러니까 한번 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생색이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담하시는 걸까 그러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봐야 돼.
1: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인이에요. 은인.
5: 맞아, 은인이야.
1: 이거 몇 억 벌게 해준 거 아니야.
4: 근데 몇 억인진 모르잖아.
5: 모르죠. 주인이야 주인.
1: 네, 어쨌든 큰 돈을 가만히 샀다라는 이유로 올랐잖아요. 현금화가 되진 않았지만
5: 그래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하면 뭐 100만 원 오르진 않잖아.
1: 네, 뭐 100만 원이 올랐다고 해서 뭔가 뭐 올랐다 뭐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5: 기본 몇 천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0: 내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조금 심포가 네. 조금 꼬였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만큼 좀 베풀어야 된다. 내가 받는 만큼 좀 베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가 좀 있는 사람이라 네. 늘 평생을 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만약에 집이 올랐어 그럼 난 그 사람에게 늘 고마워할 것 같거든. 그리고 뭐 명절이라도 뭐 소고기라도 보내면서 덕분에 네.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부동산 분들이 이렇게 집 잘 임장해줘가지고 집값 오르고 이러면 매년 이렇게 선물 챙겨주는 분들 되게 많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고맙다고. 네.
1: 저도
5: 맞아. 그러면은 또 소개시켜준다 그러더라고.
1: 맞아요.
0: 그리고 더 잘해주고 싶지 그러면.
1: 저도 그 동네 들릴 때마다 좀 가서 괜히 뭐 사가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5: 아니면 이건 어때요? 뭐를 과장님한테 뭐를 이렇게 사주거나 그런 거 말고 네.
1: 돈?
5: 아니 그냥 되게 잘해주는 건 어때요?
0: 노예처럼?
5: 아니 뭐 노예까지는 아니고
0: 그냥 부르면 그냥 가고,
1: 그치, 가고 충성하는 거야.
5: 아 제가 가겠습니다. 뭐 들어가세요. 아 앉으세요. 제가 갈게.
1: 뭐 좋죠.
5: 그냥 계속 좀 돈 없이 돈 안 들어가고 잘해주는 건 어때?
0: 아니면 계속. 그건 어때? 그냥 좋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걸 원하시냐? 제가 노예가 되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시원하게... 선물을 좀 하나 드릴까요? 그런데 그냥 선물 줘라 뭐 이러거나 아니면 야 됐어 야 그냥 그냥 앞으로 내가 시킨 거 좀 잘 해줘 이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렇죠.
0: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형님 제가 뭐 과장님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과장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과장님의 충성을 다하는 게 맞을지 과장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제 터는 거잖아. 네.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야 이걸로.
1: 그렇죠.
5: 뭐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죠.
1: 네. 네.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저희 의견 이렇고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집값이 오르면 꿀입니다. 꿀. 김장훈 씨의 허니입니다.
5: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런 과장님 같은 분이 있어요. 네. 제 아는 동생인데 딘딘 씨가 있어서 딘딘 씨의 노래.
1: 김 과장.
5: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선곡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냉정과 열정사에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다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저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전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헬스입니다. 자, 그럼 짐 클래스 히어로스의 더 파이터 듣고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클래스 히어로스의 더 파이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헬스였는데 골라온 이유는 최근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도 방법이 결국 그 본질은 운동이니까 아,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스케줄 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좀만 일찍 만나서 찬송이도 운동을 하니까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스케줄 조금 늦은 날은 1시간 정도 일찍 만나서 헬스장을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줄 테니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거기서 씻고 스케줄을 가자 했는데 첫날 했는데 너무 뭔가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좀 계속 갔는데 확실히 옛날에는 막 잘 못 가니까 막 스케줄 있을 때 아예 못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스케줄 있어도 시간 되면 갈 수 있네가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 옛날에는 가면은 자주 못 가니까 막 어떻게든 막 뻥 뽑고 오려고 엄청 막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야 될 때 그 마음가짐이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막 가면 또 막 막 1시간 반 뭐 2시간 동안 이거 뭐 하냐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가서 스트레칭 하고 정말 딱 뭐라 해야 되지? 이제는 패션 그 미용 운동이 아니라 정말 안 아프기 위한 운동을 좀 하니까 대체적으로 진짜 딱 그 부위들만 딱 때려주면 되니까 뭔가 시간이 확실히 좀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뭔가 좀 자리도 잡고 아픈 것도 좀 덜하고 이러면 이제 다시 뭔가 뭐 미용적인 운동을 하겠지만 지금은 진짜 살기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뭔가 운동하러 이렇게 갈 때 아 이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안 아플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기분 좋고 하루 종일 약간 그 기력이 돈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기분도 좋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아 그래 이거 운동하면서 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점점 나이 먹으면서 식단도 좀 건강하게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좀 그 어플 중에 막 식단 이렇게 탄단지 체크해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보통 제가 먹는 거를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만큼 절대 못 먹더라고요 양을 우리가 제가 만약에 60kg면 두 배 정도 조금 넘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120g 정도 단백질을 먹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진짜 요즘은 괜찮은 게 그래도 그 단백질이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그거를 좀 그래도 먹어주면 하루에 한 두 개 정도만 그래도 먹어주면 조금만 단백질 챙기려고 밥을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진짜 막 그 AI랑 또 엄청 얘기했어요 막 엄청 또 상의를 했는데 뭐가 최우선이냐 지금 나에게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냐 만약에 좀 체지방을 날리려면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단백질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맞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이 적고 뭐 지방이 적고 이런 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단백질을 맞추면 웬만하면 칼로리가 대충 맞는다 그래서 최대한 단백질을 여러분들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대부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좀 하려고 하면 어쨌든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이 될 거다라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면 그래도 좀 운동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그리고 김필의 Stay With M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3999님이 와이프 운전 연습 나가고 있어요. 매일 혼자 퇴근길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라디오 들으니 좋네요 해주셨는데, 운전 연습하다가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예, 별일 없이 돌아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7288님이 아이스크림 10개 묶음 세일을 하길래 두고 먹으려고 샀거든요. 어제 저녁에 샀는데 오늘 집에 왔더니 다 사라져 있네요. 집에 아이스크림 귀신이 사나 봐요 해주셨는데, 와, 몇인 가구시지? 이게 뭐 부부거나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엄청 많이 모은 거잖아요. 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 어릴 때 이제 다섯 명이었으니까 그러면 좀 그래도 뭐 이해가 가는데, 야 이거 좀 너무 당이 많지 않나? 자, 저는 박재범의 Yesterday 그리고 로제의 On the Ground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김광진의 동경소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난 여전히 너를 믿어. 알아, 어떤 날들은 걱정들이 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한다는 걸. 하지만 그런 걱정에 무너지지 마. 우린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 있어. 나란히 말이야.

6월 13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Larry Carlton의 I Still Believe라는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Larry Carlton

기타리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이고요. 제가 한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래리 칼튼의 그 닉네임이죠. 미스터 335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제 어린 시절 우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고향 같은 그런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 어린 시절의 저의 어떤 열망, 꿈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서요.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오랜만에 래리 칼튼의 이 앨범을 쭉 들어봤어요.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전히 좋고, 이 음반을 처음 만났던 시절의 기억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과도 오랜만에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어서 오늘 첫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요. 예, 래디 칼튼의 딥 인투 잇 앨범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9734님께서요, 어제 어쩌다 보니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이라 가는 내내 초집중 모드였습니다. 긴장 많이 됐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와서 다행이네요. 피곤해서 지금 푹 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무리 운전이 익숙하고 편안해도요, 좀 낯선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운전해야 될 때는 누구라도 긴장이 됩니다. 예, 저는 운전하는 것을 좀 즐긴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행거리는 항상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막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지 않고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들면은 어떡하나, 이런 긴장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무사히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 너무 다행입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0487님께서, 미루고 미뤄뒀던 옷방 정리 중이에요. 다른 건다 먹으면서 마음만 안 먹고 있었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기부할 옷 봉투가 벌써 네 봉지나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마무리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그죠? 계속 옷을 사는데 입을 옷은 없고, 근데 옷장에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다 끄집어내서 한번 따져보면 정말 1년에 입게 되는 옷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아웃핏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저는 좀 그러지 않은 편이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몇몇 벌이 딱 있고, 그 외에는 있긴 있지만 잘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쌓아두게 되고, 아무래도 쌓아두게 되면 약간 쾌쾌한 냄새가 밸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입기도 애매하고, 뭐 그래서 바래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옷방을 싹 정리해서요, 정말 산더미 같은 옷들을 다 내다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가끔, 아, 그거 어딨지? 아, 그때 버렸구나. 이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예. 나머지는 그냥, 그런 옷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금방 끝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끝내시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3579님께서,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은 2호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신청해 주신 곡,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이은경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팀에 임신해서 부서 이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유나 선생님이신데요. 나팀 가서 힘내서 일하고 분만 후에 다시 꼭 복귀하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뭐랄까 너무 기쁘고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건강하게 출산 잘 하시는 게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쵸? 다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분만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또 금방 돌아오시겠죠? 그쵸? 예.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일하는 환경에서 보내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에 맞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때는 서운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얼른 또 재회하실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요, 이은경님께서 신청해주신 주제예요.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한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출산을 앞두고는요, 모든 것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예, 끝까지 안전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원영의 천천히 천천히, 예,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한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 정원영의 천천히 천천히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막 빨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늘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임영웅의 엄마의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 준비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이 곡을

선곡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들었는데 참그 제가 좋아하고 동경했던 그 많은 뮤지션들의 앳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또 반가운 곡이기도 합니다. 유재하 추모 앨범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이문열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문열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곡으로요, Foo Fighters의 Everlong 선곡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G로 시작하는 곡으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ft Punk의 Get Lucky 준비했고요. 이어서 Y로 시작하는 The Rolling Stones의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자,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time. It's just my fine. It's just my fine. Think about your name. Oh, yeah.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이지은님께서, 닐디, 회사 소모임 중에 봉사 모임이 생긴 거예요. 저희 팀 부장님이 회장님이시라 약간의 압력으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독거노인분들 찾아가서 선물 나눠드리고 잠깐 대화도 나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랬군요. 이런 어떤 좀 어쩔 수 없이 반강요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 사실 어렵죠. 예, 사람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예,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의 불씨가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고 무언가를 느끼면, 내 스스로 느끼면 그제서야 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아,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지은씨의 이 사연이. 왜냐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시작은 강제적인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근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지은님께서 평소에 마음이 좀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요. 그죠?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제한적인데 가능하면 그냥 하기 전이나 하면서 직관적으로 막 너무 좋은 것보다는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좋은 기분을 주는 것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대부분의 건강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좀 하는 당시에는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 후에 돌아오는 만족감이나 기쁨,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한 식사,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봉사를 통해서 오는 어떤 수고로움, 이런 것들도 하는 당시에는 좀 힘들고 피곤하고 아,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났을 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평화와 어떤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따뜻한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민재님께서, 지나가다 인형 뽑기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안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젊은 기분 느껴보려고 도전했는데 모두 꽝이었습니다. 5만 원이나 썼어요. 흑흑. 대체 어떻게 성공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술을 마시던 시절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길 가다 친구들이랑 가다가 재밌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딱한번 성공해 봤습니다. 예. 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계마다의 편차도 좀 있겠죠. 어떤 것들은 좀 집게가 좀 튼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좀 헐거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인형을 갖고 싶었던 거면 5만 원으로 그냥 샀으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인형을 갖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스릴과 과정, 재미를 얻고 싶으셨던 거니까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어떤 스릴을 즐기고 싶으실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두 곡을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1부 끝곡은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에스페소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희숙 언니, 얼마 전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알림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꽤 오래 몰랐었지. 누군가 싶어 봤더니 바로 언니가 보낸 거였어. 요즘 내가 돈이 필요해서 투잡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짠했는지 용돈이라며 보내줬잖아. 더운데 커피 마시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 희숙 언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다정한 사람이야. 언니, 고마워.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 정지연님께서 희숙님에게 남겨주신 편지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연우의 이미 넌 고마운 사람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눈물 나셨겠는데요. 예. 이런 거는 진짜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티나지 않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 와, 정말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준 거잖아요. 이렇게 챙겨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게 얼마나 고맙고. 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우리 지연님께서 또 희숙님께 또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뭔가 고마워하고 이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내가 잘 나가고 잘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좀 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어울리면 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정말 밑바닥일 때, 정말 괴로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은 흔치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걸러지기도 하고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을지. 또이 이야기를 희숙 씨와 또 둘이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연님께서 힘내셔서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보란듯이 성공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예, 보답이 되겠죠?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지연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보내지 못했던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의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영심의 Thank You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T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준비했고요. 이어서 E로 시작하는 곡이에요. 디페치 모드의 Enjoy the Silence.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래리 칼튼의 Deep Into It 이라는 앨범을 준비해봤습니다. 비교적 래리 칼튼의 중기 이후, 중후기쯤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이 벌써 발매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1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와, 25년이나 지났군요. 예. 48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앨범이 발매됐을 때도 벌써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를 막 달리는 기타리스트의 앨범이었다라기보다는 아주 화려한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 완숙미와 성숙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악기 연주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근력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훌륭한 뮤지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젊은 나이에 정말 빛을 발하고 이제 점점 이제 뭐랄까 깊어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래리 칼튼은 오히려 이 중기 이후에 발매된 음반들을 들어보면은 소리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요. 뭐랄까 막 빠른 연주, 화려한 연주보다도 한음 한음의 소리를 깊이 탐구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아마도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래리 칼튼의 연주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근데 래리 칼튼은 테크닉도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고요. 젊은 시절 그의 연주를 들어보면은 정말 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다양한 앨범의 명반들에 참여를 했었고 뭐 조니 미첼이나 마이클 잭슨, 뭐 퀸시 존스, 뭐 스틸리 댄의 앨범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그만큼이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놀라운 테크닉과 감각을 소유한 연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의 별명이 미스터 335예요. 왜냐면은 그 G사에서 출시한

출시되었던 Deep Into It 앨범 가운데서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Put It Where You Want It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뭐랄까, 노련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정말 기타 소리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뭐, 기타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의 소리의 해상도가 너무 좋은 그런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디 칼튼의 Put It Where You Want It. 자, 함께 듣겠습니다.

몽글몽글 하면서도 따뜻한 배움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기타의 특유의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팝 음악을 좀 고급지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톤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정말 이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이 앨범이 발매됐는데 앨범을 못 구하고 있었어요. 앨범을 못 구하다가 2002년인가 2003년도에 앨범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제가 레디 칼튼의 이 앨범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기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저는 물론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그냥 흐릿하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레코드샵에 가서 음악을 듣기 전에 결제를 하고 앨범을 사서 이제 CD 플레이어나 뭐 집에 와서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죠. 아, 그 기쁨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 그만큼이나 제가 참 레디 칼튼 좋아했었거든요. 그의 음반은 다 모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뮤지션이 좋아지면 모든 앨범을 다 갖고 싶다, 다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내 취향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저장하거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선결제였던 거죠. 앨범 커버를 보고 대충 소개글 좀 본 다음에 또 어떤 뮤지션들이 또 참여했는지를 이렇게 좀 읽어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선결제 후에 좋은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결정했던 시절이 이렇게 또 떠오릅니다. 예, 참. 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I Can Tell You Why 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곡은 원곡은 이글스의 곡이죠.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글스의 버전을 사실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곡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커버곡들도 항상 이렇게 찾아서 듣습니다. 레디 칼튼 버전은 또 굉장히 또 스무드하고요. 예, 모르겠어요. 약간 레디 칼튼이 연주하면 고급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으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이 노래 들으면은 막 가슴이 미어지고 뭔가 미간이 찡그려지는 이러면서 감정이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곡이에요. 자, 이 새벽과도 잘 어울리는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래리 칼튼의 Deep Into It 앨범 가운데서요. 첫 번째 선곡으로 Put It Where You Want It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참 멋지죠? 예. 굉장히 블루지 하면서도 뭔가 좀 고급지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션 오브 더 위크, 래리 칼튼의 Deep Into It 앨범 가운데서 I Can Tell You Why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기타 소리가 참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쵸? 깨끗하고요. 이런 소리를 좋아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젠 저도 좀 스타일이 많이 변했고 더 좀 락킹한 사운드를 좋아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그 근간에는 늘 블루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 앨범을 다시 듣는데 이 뇌가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이제 음악적인 취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실용음악가스러운 느낌이 든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훌륭함과 완숙함과 멋짐이 있는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자체로서의 좋음이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또 지분이 있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요. 참 신기해요. 이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 소리가 다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소리 안에 자신의 지문같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Closer to Home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곡이고요. 예, 이 곡에서야말로 래리 칼튼의 영롱한 기타 소리가 정말 잘 담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곡이에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뮤지션 오브 더 위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봄님께서, 우리 아들 지금 하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나 봐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 없답니다.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까지는 지금의 공부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장래 참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근데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내야 했고, 또 학교 마치면 또 학원을 가야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 적성, 발견하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든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성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인 동시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또 쳐내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쌓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좀 끈기 있게 지켜봐주고, 참아주고, 또 독려해주는 게또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Pigs on the Wing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진영님께서 신청해주신 B.O.B의 Nothing on You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575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어요. 메나마스트 그리고 나오미 스컷이 함께한 A Whole New World.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TMI. 이제는 위의 고비.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증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컬트의 세상 참 맛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빼기 위해서 위고땡 맞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천연 위고땡 그거 기억나세요? 반숙 달걀에 올리브유랑 후추 뿌려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연 위고땡 이거 그냥 먹으면 맛없다고 천연 위고땡에 치즈나 각종 소스 뿌려서 맛있게 먹으면서 천연 위고땡이라고 우기는 분들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이걸 넘어서 위에 고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사진 열심히 찍고 위에 고비라고 글을 써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찔 것 같은 음식 맛있게 먹고 위에 고비를 주거나 아니면 음식 사진을 보면서 이거 진짜 고비 이런 의미를 주는 거래요. 저는 잘 참다가 한번 입이 터진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나오면서 그 냉동실에 뒀던 떡을 그 실온에 두 한 2, 30분이면 차갑게 녹잖아요. 그거를 두 덩이를 먹으면서 나와서 일을 했다가 이제 밥을 햄버거랑 그래도 양심상 감자튀김은 안 먹고 그 닭 그 뭐죠? 너겟 같은 거? 너겟을 추가해서 세트로 먹고 두 시간 있다가 밥 먹었냐 그래갖고 대충 먹었다고 하니까 그 회덮밥 있잖아요. 그걸 또 먹었어요. 먹고 생방송 투데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한 석 장인가 넉 장을 해서 간장 계란밥을 해서 즉석밥 하나랑 먹고 나서도 배가 안 차.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고 그다음에 또 냉동실 뒤져갖고 피자 한쪽 냉동해둔 거 있거든요. 에어프라이기에 야무지게 구워갖고 또 먹고 한번 입이 터져갖고 내가 대체 왜 이러지? 진짜 그날은 고비였어요. 그러니까 잘 때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고비였어요 그날. 네. 이 말하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이제 여름 다가오면서 살 빼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뭐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처럼 아예 놔버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드셔가면서 건강하게 한번 살 빼보시죠. 네. 우리 친구들만큼은 제가 이 전완근 키우는 것보다 더 빨리 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성장과 친구들의 다이어트 진짜 뭐가 더 빠를까요? 네. 1부에서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최현진님, 지난번에 펀펀에서 천연 위고땡 듣고 열심히 도전 중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뭘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달걀에 칠리소스 뿌리지 않고 그냥 양념 치킨을 시켜 먹어서 위에 고비를 줘야겠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맞죠? 하루는 예, 하루는 좀 우리 위에 고비를 주고 이제 긴장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주인이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구나. 경각심과 고비를 줘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뭐가 안 들어갔을 때도 잘 군말 없이 버티고 우리 좀 훈련을 시켜야죠. 네, 맛있으면 0칼로리. 우리 화정 누나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6646님, 주말인데도 출근하는 분들 계시겠죠? 일단 제가 지금 출근 중이에요. 저처럼 새벽에도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더 행복했으면 합니다. 찡기도 주말에 출근하는 일 많으세요? 저는요, 예전에는 주말 출근이 무조건 있었는데 그래도 연차 좀 쌓였다고 또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의미에서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빼고는 그래도 주말에 다른 일까지는 라디오 외에는 뭐 이렇게 일이 없습니다. 네, 그때 조금 휴식하고 운동도 하고 집도 치우고 하는 거죠. 노래 두 곡 들어볼게요.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프리스타일의 마음으로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 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0: 그때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가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프리스타일의 마음으로 하는 말 듣고 왔습니다. 0021님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도서관 갈 채비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한 하루네요. 아, 멋지십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설거지만 해도 스스로가 참 뿌듯하고 대견하다 느끼는데 그걸 넘어서 와, 공부까지 병행하는 분들 펀펀에 종종 사연이 이렇게 오는데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더 파이팅 해야 된다.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0021님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신혜미님 오늘은 주말이라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평소엔 각자 바빠서 함께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가끔 주말에 모여서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정도는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멀면은 자주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될 때마다 우리 한 번씩 해보자고요. 원더걸스의 I Feel You,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JYP and the Wonder Girls.

자,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032님, 찡디 4세,

토요일에 남편이 쉰다고 해서 저 오늘 자유예요. 처음으로 자유 부인입니다. 저 혼자 낙산사 가려고요. 달려! 오늘 진하게 자유를 느끼고도 바쁘게 살아갈 힘 충전하고 올게요. 야, 참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9년 동안 바쁘게 살았으면은 하루 4시간 있으면은 저는 뭐 사우나를 가든 아니면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달려가는 곳이 낙산사예요. 그러니까 참 에너지 넘치시는구나. 낙산사 가서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에너지까지 다 충전해서 오세요. 오늘만큼 정말 자유를 만끽하실 자격 있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6397님이 포천으로 가족 소풍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상쾌함을 즐길 수 있겠죠? 기분 좋은 아침 방송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놀러 가는 길은 확실히 상쾌함이 따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 중이시다 그러면은 창문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쯤이면은 또 서늘한 시원한 바람이 내 잠을 싹 깨워줄 거거든요. 일찍 도착해서 평화롭게 있으면은 그 보람도 나고요.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정수영님이 신청한 권은비의 언더워터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만나볼게요. 2464님,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이랑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 정서 발달에 손으로 하는 놀이가 좋다더라고요. 도자기 만들기는 저도 처음 해보는데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만들면은 이게 구워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다시 내가 받기까지 그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네. 5982님, 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둘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새벽 드라이브 나왔어요. 주말이라 도로에 차가 없으니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하다가 이따 콩나물 국밥 먹고 집에 들어갈까 싶습니다. 낭만 있네요. 야, 일찍 일어났는데 뭐 드라이브나 갈까 하면은 그래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원하게 콩나물 국밥 드시고 또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서 집에 한번 여유롭게 가보시죠. 3418님, 출근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을 안 먹고 가면 힘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퇴사 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시간은 왜 이리 안 가는지. 주말에도 출근하는 모든 직장인들 응원해요. 세호의 여우비 신청합니다. 딱 한 달 남았군요. 퇴사까지. 진짜 시간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녁도 30일부터는 정말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막 그 기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호의 여우비디오

세호의 여우비,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민수님이요. 오늘 막둥이 동생 결혼식이라 더 일찍 서둘러서 아침 운동 나왔네요. 살살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듯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상섭이, 진숙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쿨의 사랑합니다 들려주세요. 우리 상섭씨, 진숙씨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민수님도 참, 민수님도 오늘 결혼식에서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가실 것 같네요. 쿨의 사랑합니다 민수님의 신청곡이었죠. 이 곡 듣고 김청균님의 신청곡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까지 들어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선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축제에서 바로 떼창 나오는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5월과 6월에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다양한 공연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는 축제 시즌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펀펀 축제 플레이리스트. 축제 때 애인을 만난 경험도 있으실 테고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축제에서 떼창해본 기억들 있으시죠? 아, 그쵸. 너무 많은데 떼창을 했던 곡들이 우리 YB의 너를 보내고 이거를 다 같이 떼창하는데 막 그냥 빽빽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요. 축제 때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떼창했던 노래가 있거나 또는 사는 곳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의 떼창 열기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면 떼창곡과 함께 자세한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삽질학번님, 제가 고른 노래는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에 어떤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집에서도 다 들렸어요. 한 번은 축제 때 김태우 씨가 오셔서 사랑비를 불렀는데요. 집에서 같이 이렇게 외치면 사랑비가 내려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꼭 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 같았달까요? 한 8키 정도 내려서 부른 것 같은데 절대 이게 소리가 안 나. 이거 너무 높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시원하게 질러보고 싶은 그런 곡이죠. 1653님, 저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선곡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축제 날에도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친구들이 축제를 다 같이 즐겨보자고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자는 의미에서 공연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데이식스의 이 노래 듣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서 떼창을 하는데 그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대학교 가면 축제를 꼭 경험해보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미건조할 뻔한 제 대학 생활을 더 빛나게 해준 이 노래 추천해볼게요. 그쵸. 축제 가면은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나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난 나를 한번 내려놓고 그냥 분출하는 시간, 그게 이런 축제지 않을까 싶어요. 삽질학번 1653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 사랑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두 곡 들어볼게요.

김태호의 사랑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김혜란님, 저는 김경호의 와인 신청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유명한 가수가 잘 오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축제라고 해도 다들 기숙사에서 쉬거나 집에 가거나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들어오더니 야! 내일 우리 학교에 김경호 온대! 소리치더라고요. 다들 긴가민가 했지만 진짜로 그 다음날 김경호 씨가 왔고 목이 터져라 노래 따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떼창은 기본이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그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왔었네요. 야, 그 시원한 고음과 함께하면은 너무 신나는 축제이자 무대였을 것 같아요. 아, 부럽네요, 혜라님. 세대초월님, 저는 에스조너비의 라라라가 떠오르네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에스조너비의 노래들이 엄청 사랑받았는데요. 지금도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 노래가 나오면 떼창을 하더라고요. 이 노래의 후렴인 사랑해요 사랑해요 만 나와도 다들 따라 불러요. 회식에서도 축제에서도 떼창 가능한 곡 이 노래 추천해봅니다. 특히 에스조너비 멤버들이 둘이서 하면 관객들이 라라라라 자동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그대 이게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데. 예. 우리 김혜란 세대초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에스조너비의 라라라, 김경호의 와인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죠.

이어서 홍길동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저 연식이 너무 오래됐을까요? 저는 로제 브루노 마스보다 윤수일님의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땐 이 노래가 대학 축제 때마다 울려 퍼졌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고요. 축제, 회식, 노래방 등등등 어디에서도 빠질 수 없는 아파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회식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신나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게 떠오르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홍길동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두루마리 화장지를 꺼내다. 서류 뭉치가 끝도 없는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둥글게만 종이, 길게 둘둘만 물건을 뜻하는 두루마리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를 글로 표기하면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두루마리를 두루말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서 말과 이를 구분해 두루말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틀린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두루마리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혼자만 아는 비밀 꽁꽁 숨겨두느라 답답했죠.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말하든 저희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 편하게 친구들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비밀 선물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꼭 비밀로 지켜달라고 한 이야기들 익명으로 소개할게요. 책 싫어형님. 찡디 부끄럽지만 저는 책 읽는 걸 싫어해요. 마음 잡고 읽어보려고 해도 책만 펴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아들 친구 엄마에게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책 읽는 걸 좋아하던 그 엄마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책 한 권 샀다는 거예요. 일단 고맙다고 하고 받긴 받았는데 읽으려고 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대신 초록창에 책의 줄거리 검색해서 숙지하고요. 그 엄마한테 너무 잘 읽었다고 책 내용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찔린 건 비밀이에요. 귀여우시네요. 네. 그래도 조금씩 네. 시도는 해보시죠. 네. 9845님. 우리 딸은 옷을 한 번 입으면 바로 세탁바구니에 넣어요. 여름엔 땀이 잘 나니까 당연히 매일 세탁하는 게 맞는데요. 청바지나 겉옷처럼 입는 셔츠는 자주 세탁하면 옷감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번 더 입어야 빨고 있는데 딸은 아닌가 봅니다. 무조건 깔끔하게 다 빨아달라고 하길래 우선 티셔츠나 땀이 묻은 것들은 매일 빨고요. 청바지나 얇은 겉옷은 구겨진 곳만 다림질로 펴고 섬유향수를 뿌려서 세탁한 척 옷장에 걸어둡니다. 우리 딸은 그것도 모르고 상쾌해 기분 좋게 입고 나가네요. 그쵸. 저도 9845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반팔류는 뭐 한두 번 입고 바로 빠는데

니트 이런 거는 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 탈취제 이런 거 뿌려갖고 뭐가 묻지 않는 이상은 좀 안 빨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한 비밀들은 친구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대요. 비밀 지켜주세요. 덥다 더워 님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깨톡으로 받았던 커피 쿠폰이 있는데요.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며칠 전 누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누나가 쿠폰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홀라당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더워서 뭘 마시고 싶었거든요. 뭔가 줬다가 뺏은 것 같지만 그게 맞고요. 쿠폰 줬는데 바로 안 써서 그냥 제가 쓴 거라고 시침이 뗄 겁니다. 누나한테는 우선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쿠폰은 사용됐다고 뜨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뭐 물어보지도 않고 누나도 모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님. 쨍디 예순이 넘으신 우리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펀펀해서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아직은 비밀이지만 밝힐 용기가 생기면 그때 엄마께 들려드릴게요. 엄마, 지난 주말에 요리하다가 국자가 왜 이렇게 낯설지 했잖아. 쓰던 것 같지 않다고 투덜투덜 댔는데 내가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건

사실 애들이랑 달고나 해먹다가 국자를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쓰던 국자는 내가 몰래 버리고 새로 사다 둔 건데 사실대로 말하면 등짝 맞을까봐 얘기 안 한 거야. 죄송합니다. 비밀로 지켜드려야죠. 네. 야, 진짜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저도 한 국자 하나, 후라이팬 하나. 그러니까 국자는 용서해 주셨는데 후라이팬은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 세상에 어떤 놈이 후라이팬에다가 이걸 해먹냐고 어머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에 스위티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샵의 스위티 듣고 왔습니다. 이 무거운 친구들만 믿고 남겨주신 비밀들 알려드릴게요. 다친 버튼님, 지하철을 놓쳐서 회사에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날이었어요. 지각이 간당간당하길래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잽싸게 탔는데요. 저 멀리서 과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그땐 제가 너무 급해서 저도 모르게 닫힌 버튼을 연속으로 따다다다다닥 눌렀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최근에 저한테 본인 업무를 넘기고 혼자 일찍 퇴근했었거든요. 이렇게라도 복수해서 진짜 통쾌했지만 과장님한테는 비밀입니다. 어차피 제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귀여운 복수 하나 하셨네요.

저도 이렇게 회사 엘리베이터가 막히는 시간대가 있어요. 특히 점심이랑 출근할 때는 올라가는 게 꽤 막히는데 이제 딱 탔는데 누가 이제 막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분인 것 같아갖고 잠도 덜 깨고 해서 막 열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닫힘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면 괜찮은데 뒤에 한 세 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말은 하면서 닫힘을 누르는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사께 이게 좌우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데랑 바뀌어 있더라고요. SBS가 그래요. 자, 비밀 공유해준 닫힘 버튼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붐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비밀 털어놔서 속 시원하시죠? 사연이 소개된 후에도 비밀보장, 익명보장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꽁꽁 숨겨둔 나만의 비밀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HOT의 행복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레베스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오.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진짜 확실하게 살 빠지는 방법은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력 받아서 공부 잘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까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언제 시작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자세 고치고 일어나 책상에 앉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와우. 자, 우리 철가루들 낚였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가 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은 다 아는데 기본을 시작하지를 못해서 결과도 없는 거 아닐까요? 기본만 지키고 꾸준히 실행해도 목표 달성 성공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 부담 없이 딱 기본만 시작해보기 아주 나이스. 자, 김영철의 파워 FM 여러분 시작 5분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될 거예요. 전 김영철입니다.

0: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첫 곡 룰라의 무빙. 하, 그렇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본적인 것만 해내도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다 아는 그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 아 진짜 이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아는데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안 돼. 그죠? 시험 앞둔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이제 좀 늘리고 진짜 이것만 해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성실함의 아이콘인 제 말 한번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딱 시험 1차 떨어졌을 때 반성을 딱 했죠. 공부를 덜 했어. 두 번째도 많이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더 앉아서 했더니 간당간당 합격하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젓가루들. 자, 오늘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고를 살짝 하면 이분은 토요일의 남자 토남 이성모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함께하고요. 이번 주 주제가 달려라 가류. 자, 2탄 마라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라톤 역사면 역시 손기정 선수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풀 스토리를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무 기자님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3, 4부는 언제나 하이텐션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 7로 함께할게요. 자, 광고 쭉 듣고 와서 인유어레터부터 쭉쭉쭉 달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just stay tuned.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0: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철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리메이크 노래들도 많고 다시 재결합한 가수들도 많아서 노래 들으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하신 분들 많으시죠. 와, 그런데 사실 노래 말고도 간식들도 돌아왔으면 싶은, 지금은 단종돼서 못 먹는 추억의 간식들이 있죠. 그 아폴땡 그건 아직 있나요? 아, 그 아직 있구나. 근데 내가 어디서 구입을 구매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예전에는 진짜 우리 울산 살 때는 이제 그 흔히 가게들, 이제 울산에 우린 전빵이라 그래서 그 가게 전빵, 왜 전빵이라 그랬나? 사투렸나? 전빵 가서 사온나? 그래서 그 전빵에 가면 옛날 과자들인데, 근데 요즘은 아직까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었던 어릴 때 새우땡이라든지 칸땡 뭐 이런 거 다 있죠. 아직 있긴 있는데. 아, 아플땡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단정이 안 됐군요.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다시 먹고 싶은 그때 그 간식.

8732번님이 아우터 과자요. 평소 이거 사 먹기 좀 비싼 느낌이라 소풍 갈 때만 사 먹을 수 있는 스페셜한 간식이었어요. 크크크. 안에 과자를 다 먹으면 통 겉면을 꾸며서 필통으로 쓰기도 했답니다. 과자를 뚜껑에 부어가지고 하나씩 먹는 맛이 있었는데 이게 단종돼서 너무 아쉬워요. 다시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윤도현의 뚜껑 별꽃 신청합니다. 아, 나는 여기 이제 아마 좀 커가지고 딱 보니까 아우터 이렇게 보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살짝 나는데 아, 요건 또 내가 많이 못 먹어봤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비싸거나 스페셜한 거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 되게 다 아는 대중적인 과자는 다 아는데 옛날에 이런 거 좀 있었죠. 버리기 아까운 재활용해서 아까 뭐 필통처럼 쓸 수 있는 거 집에 약간 돼지 저금통처럼 뭐니까 뭔가 좀 담을 수 있는 이런 과자 통들이 있었어. 이것도 이제 단종이 됐군요. 우리 8732번이 그런 거 있죠. 평상시 그렇게 많이도 안 사 먹었으면서 가끔 사 먹었는데 막 단종되면 매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왜 단종했냐고 막 그죠. 막 오열을 하고. 예. 어쨌든 옛날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주명님은 어릴 적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알까기와 오목을 하는 게 낙이었는데요. 아, 이때 포인트는 바둑알이 초콜릿이었다는 거예요.

오목을 완성시키면은 그 다섯 알을 호로록 먹을 수 있었고요. 알까기에서 떨어뜨린 바둑 알을 아 3초 이러면서 3초가 안 지났으니 괜찮다고 막 먹었어요. 노래는 악뮤의 초콜레이디 틀어주세요. 야 이거 그래도 여유 있었네. 진짜 초콜릿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고 지금 요거는 지금도 뭐 많죠. M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요게 깔별로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콜릿 그 알로 된 거. 바둑알처럼 생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어째 작은 거 내가 말하는 그건데 지금 그것도 그치 뭐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색깔이 있는 그 난 지금 초콜릿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맞다 초콜릿 진짜 좋아했지. 그 알파벳으로 된 초콜릿도 있었고 초콜릿 종류가 은근히 많았어. 단게 많았네. 우리 김영삼 쌤도 오셨는데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양치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고. 1057번님 철학디 만화책에 들어있는 풍선껌 기억나시나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슈퍼에서 한 개씩 사서 그 안에 든 만화를 돌려봤었네요. 사실 한 줄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 그렇게 웃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던지 그리고 껌도 꽤 맛있어서 인기가 많았는데 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NCT 드림의 추인껌 신청합니다. 예전에 진짜 그랬죠. 만화책에 풍선껌 있었고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인데 그 손잡이가 다 먹고 나면 그 풍선껌 돼가지고 그 껌을 왜 봐 하는 그 느낌 이름이었어. 두 글자 뭐 뭘 봐 땡바 이렇게 했던 그 선전도 있었고 옛날에 진짜 요즘은 껌을 또 씹는 분이 계시겠지만 나도 요즘은 안 씹는데 와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껌 씹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그래서 아 그 양 밥 먹고 나서 껌 씹고 요즘 막 요새는 밥 먹고 양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껌 종류가 좀 많았어. 뭐 민트 맛 뭐 등등등. 자기 전에 뭐 저기 씹는 뭐 핀란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껌을 참 옛날에 많이 씹었어. 자, 세 분 사연 잘 봤고요.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두구두구두구. 1057 우리 철가루님이 신청해 주신 NCT 드림의 추인껌 듣고 올게요.

NCT DREAM 추인검 노래 듣고 왔습니다. 1057번님의 신청곡이었죠. 롱레터 만나볼까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신 배현우 씨의 사연입니다.

이틀 저 목요일 날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학원에 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나. 빨리 가봐.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하면서 집 문을 열었는데 탄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혹시 어디 불이 났나 놀라서 구석구석 다 살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잠시 뒤에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나도 지금 들어왔는데 나에게 물으면 아니 돼요 라길래 아랫집인가?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마음이 좌불안석이었죠. 그렇게 이틀 동안 집에서 탄 냄새가 빠지질 않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고 나가면서 관리실에 여쭤봐야지 하고는 쓰레기를 가지러 뒷베란다에 가는데 구석에 시커먼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가서 꺼내보니 시커멓게 탄 냄비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남편뿐이라 가서 물었더니 국 쉴까봐 데웠는데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라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버렸어야지. 대체 왜 숨겨둔 거냐고요. 실수를 했으면 뒷정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지만 정말 이 남편을 어쩌면 좋을까요? 시커먼 냄비가 정말 제 속 같았어요. 진짜 노래는 원어원의 활활 틀어주세요. 진짜 남편분의 또 저도 이제 그 남들에서 보면 그 약간 잘하려고 하다가 한 건데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고 그 1차 처음에 모른다고 했던 건데 약간 좀 공감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은근히 뭐 약간 후라이팬 같은 거 태워왔던 적도 있고 근데 내가 안 하고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집 돌아오면 엄마가 이거 누가 했냐고 어머 나 모른다고. 근데 너무 범인이 애수기나가 할 확률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 막 엄마 설거지 안 하고 깜빡하고 나갔는데 막 하여튼 이상한 연기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엄마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10대로 들어간다면 난 너무 멋진 10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사람이 진짜 너무 궁지에 몰리면 그죠 쭈뼛쭈뼛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내분들도 남편들 되게 단순하니까 막 아리를 보면서 이실직고에 뭐 이러면 너무 놀라니까 여보 괜찮아 당신이 그랬던 거 맞지 얘기해 이렇게 또 그럼 또 불안하나. 잘하셨습니다. 네,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죠. 선물 챙겨드리고요. 101의 활활 노래 듣고 잠시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토요일의 행복한 남자 토행남 이성무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머리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해볼까요? 김상원님이 이성모 기자님 스포츠 기자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요. 토요일의 매력남 우리 토매남 이성모 기자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뭐 하셨을까요?
2: 일단은 대학 다닐 때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도 몇 번 봤는데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를 하고 나서 초창기에 아 이건 미래가 밝지 않아.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걸 찾아볼까 하다가 일본에서 우동 배우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동 기술자를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전망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막 우리나라 라멘 열풍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걸 해볼까 했는데 저 집에서 그 봉지라면도 잘 못 그리는 걸 보면서 아, 네.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생계형 기자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잠깐만 그때 면을 막 좋아하셨나 봐요 본인도.
2: 지금도 너무 면 좋아하고요. 일본 가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뭐 좀 고급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데 저는 일부러 그 시장이나 이런 길거리 같은데 라면집 찾아가거든요.
1: 아니 목동 저기에 짬뽕집도 저한테 추천해 주잖아요.
2: 근데 면. 그 짬뽕집이 추천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 추천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계속 이제 열심히 기사 생활하는 걸로.
2: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럼도 오늘도 전공 살려서 스탐 스탐 주제가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가루 마라톤 특집 오늘 제 2탄이고요. 마라톤의 역사편입니다. 홍땡땡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연예 프로그램 나는 솔로 팬인데 5월에 개최한 나는 솔로 런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9일이었고요. 정숙, 영자, 영수, 영철 등 나는 솔로에 등장하는 출연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10km 마라톤을 달리는 행사였어요. 제가 선택한 캐릭터 이름은 당연히 영철. 김영철 형님의 철파임이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영철을 골랐습니다. 영철은 상남자 스타일. 훈남에게 주어지는 캐릭터거든요. 한참 달다 보니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니 그분들도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간만에 참 즐거운 이벤트였는데 철합지랑 이성모 기자님도 솔로니까 나는 솔로 런 다음에 같이 뛰어봐요. 크크크. 자, 나는 솔로 가끔 보시나요?
2: 네, 뭐 가끔 이제 그 너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찾아보긴 하는데요. 네. 뭐 좀 사실은 제 연애가 아니어가지고 뭐 굳이 관심을 갖고 보진 않습니다.
1: 아, 약간 비슷한 생각. 이게 우리 연애가 아니니까.
2: 그렇습니다.
1: 보면 더 그냥 막 복잡해지고.
2: 네, 뭐 남 연애하는 걸 내가 굳이 왜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1: 자, 어쨌든 와 요즘 뭐 지난주도 우리 1탄 했지만 달리기 열풍이 진짜 뜨거워요. 한강 나가면.
2: 그렇습니다.
1: 예전에는 그냥 뛰는 사람이 있었나면 이제는 어떤 딱 보면 저기 무슨 러닝 클럽이야. 저기 어떤 동호회야 이런 게 보이거든요.
2: 제가 을지로 사는데 항상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 열린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마다 항상
1: 맞아,
2: 그 도로가 통제가 돼요.
1: 요새 뛰는 사람 진짜 많은데.

0: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 마라톤의 역사를 짚어본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달리기, 특히 마라톤은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나라 잃은 소름, 독립을 향한 의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긍심이 함께 뛰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이 본격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20년 조선체육협회가 이 서울 용산의 신연병장에서 이 경성일주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네. 그 출발점이 이제 마라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시에는 25km를 쟀다 그래요. 42.19km를 제대로 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대충 쟀는데 그게 한 25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이었죠. 그때 무슨 제대로 된 러닝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 그냥 고무신 신고 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신 신고 뛰는 거고요. 오로지 두 다리와 폐 그리고 정신력이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은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조선의 정신, 조선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선 인물이 그 유명한 손기정 선생. 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 선생은 일본 대표로 출전하게 되고요.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기정 선생은 조선 사람이었죠. 42.19km를 달려서 2시간 26분 42초. 이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요. 하지만 금메달을 따고도 손기정 선생은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상대에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요. 월계수 잎으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청년이 세계 정상에 섰지만 그 기쁨, 그 자랑스러움을 마음껏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0: 이야, 그렇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1: 그렇습니다. 이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당연히 조선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 당시 일제치하에 고통받던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우리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0: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마라톤 정신을 이어받은 게 서윤복 선수였죠.
1: 마침내 해방이 찾아오게 됩니다. 1945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대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해방의 감격을 세계에 알린 선수가 바로 서윤복 선수입니다.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게 되는데요. 2시간 25분 39초에 그 당시 세계 최고 기록,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 무대에서 이제 갓 해방된 나라의 어떤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혼란과 빈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이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 다시 뛸 수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또 강한 응원가를 전달하게 됩니다.
0: 이 스토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코치가 손기정 선생님이었죠.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던 선수가 해방 후에는 태극기를 단 후배를 세계 정상으로 이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네. 바로 2023년 임시완 씨가 주연을 맡았던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임시완 씨가 이 서윤복 선수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럼 손기정 선생 역할은 누가 맡느냐? 바로 하정우 씨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도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라톤의 영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함기용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고 송길윤 선수가 2등 그리고 최윤칠 선수가 3등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등, 2등, 3등을 싹쓸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케냐 선수들이 보통 1등, 2등, 3등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의 케냐와 마찬가지로 마라톤 최강국이었던 겁니다.
0: 그리고 한동안 한국 마라톤이 침체기를 겪다가 1990년대에 와 다시 또 전성기가 찾아오죠.
1: 자, 이거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 뭐 아프리카 선수들, 뭐 유럽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세계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제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 지원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경제 사정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0: 건데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마라톤에 다시 불을 붓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들어서입니다.
1: 와.
0: 그 중심에 바로 황영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1: 아, 이거는 영원 잊혀지자는 화면이잖아요. 92년.
0: 아, 그럼요. 저도 지금 다시 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그 레이스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시울이 찡해지거든요.
1: 코너 도는 거 기억나죠?
0: 그렇습니다. 코스의 최대 승부처는 몬주이 건덕이었습니다.
1: 아, 몬주이 건덕.
0: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마라톤 코스는 아니에요. 아니, 마라톤에 어떻게 언덕이 있고 산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선수들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록을 내려면은 코스가 평탄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개최국이었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이 도시의 명물인 몬주익 언덕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1: 이게 나라의 욕심은 또 있었겠네요.
0: 관광지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해요. 결국에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이 몬주익 언덕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가는 꼭 관광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몬주익 언덕이 해발 213m였습니다. 그러니까 200m 이상을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게다가 코스가 이 몬주익 언덕이 30km 이후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선수들이 지칠 대로 진 상황인데 산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미친 코스였던 거죠.
1: 근데 우리 황영주 선수가 그 앞자리를 계속 지키죠.
0: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와 함께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승부처 몬주익 언덕에서 승부를 걸게 되고 결국 이 코스에서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를 따돌리게
1: 뭔가
0: 됩니다.
1: 팍 치고 나오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시타 선수는 이미 지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황영주 선수는 여기서 오히려 스피드를 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1936년 손기정 선생 이후 56년 만에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정상에 오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펼쳐지게 되고요. 황영조 선수는 태극기를 달고 뛰게 되죠. 대한민국 선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생이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였던 그 아픔의 역사에서 이제는 황영조 선수가 태극기와 애국가로 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전성기를 이어간 게 이봉주 선수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한국 마라톤을 대표하는 이름.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정말 강렬한 한방이었다면은 이봉주 선수는 오래 타오른 불꽃 같은 선수였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좀 화려함보다는 꾸준함. 꾸준히 뛰고 묵묵히 달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의 전성기는 굉장히 짧았어요. 반면에 이봉주 선수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 마라톤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 은메달을 따게 되고요. 그리고 2001년에 이봉주 선수가 또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입니다. 서윤복 선생과 함기용 선생이 세웠던 그 한국 마라톤의 자존심을 반세기 뒤 이봉주 선수가 다시 이어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는 닮은 듯하면서 또 다른 선수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화려한 폭죽 같은 선수였다면은 이봉주 선수는 오래 켜져 있는 등불 같은 존재였고요. 두 선수 모두 한국 마라톤의 가장 빛나는 장면을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1: 네. 아, 자 그러면 조수미가 부르는 챔피언스 No one else. 일단 듣고 올게요.

0: 자, 조수미 챔피언스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가 달려라 가루. 자, 마라톤 특집 제2탄입니다. 마라톤의 역사. 자, 사연 하나 기자님이 소개할까요?
1: 네, 이시훈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 SBS 100년 손님이 한창 인기일 때 행사장에서 이봉주 선수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장인어른과 티격태격하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너무 친근하더라고요. 같이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 괜히 뭐라도 말 섞고 싶어서. 이시훈님 목소리입니다. 요즘도 많이 뛰시죠? 저도 군대 때 잘 뛰었거든요. 하하. 이봉주님입니다. 네, 하하. 아주 그냥 조금씩 뜁니다. 20km 정도로. 아, 조금 뛰는 게 20km라니. 놀라서 어색하게 웃는데 봉주 형님이 하시는 말. 이봉주님입니다. 요즘도 많이 뛰시죠? 파이팅 하세요. 그날 이후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네요. 아내분입니다. 으이그, 달리기 좋아하시네. 일어나서 앉아있기라도 해라. 군뱅이냐? 으이그.
0: 근데 중간 이봉주 씨 개인기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슷해서. 매일 조금씩 뜁니다. 20km 정도씩.
1: 네, 그래도 이봉주 네. 선수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성대모사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0: 오늘 대본을 한 3일 전에 미리 받으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야,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이봉주 씨는 같이 예능이 나와서 같이 했던 적이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너무 좀 익숙한데 두 선수 이후에 한국 마라톤은 세계적인 선수가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요즘에 이제 마라톤의 전성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니까 한국 마라톤이 황영조, 이봉주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뭐 올림픽 메달이나 뭐 주요 마라톤 우승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육상 저변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기록도 수십 년 전으로 퇴보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마라톤은 지금 침체기냐라고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 마라톤 전성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명의 엘리트 선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이 직접 뛰는 생활 스포츠이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청계천이 있는데요. 이 저녁 7시, 8시쯤 되면은 정말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됐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된 겁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한 인원이 이제 어느덧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0: 와.
1: 물론 뭐 그중에는 반복적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0: 네.
1: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한 주요 마라톤 대회는 무려 4만 명이 참가한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의 마라톤 열풍, 마라톤 전성기가 또 다른 형태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0: 왜 그러냐면 마라톤 대회도 많아졌지만 뭐 하프 마라톤도 있지만 42.19 말고도 5킬로, 10킬로 대회도 생기고 다양해졌죠?
1: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의 장점이 뭐냐면은 꼭 42.19km를 뛸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맞게, 내 컨디션에 맞게 5킬로, 10킬로를 뛸 수 있고 하프도 뛸 수 있거든요. 이 과거에는 풀코스에 도전하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강했죠.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 이랬는데 지금은 뭐 5km, 10km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대회가 된 겁니다. 기록보다 완주가 중요하고 순위보다 참여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물론 엘리트 마라톤의 부활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황영조나 이봉주 선수 이후에 이 세계 정상급 선수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우리나라 육상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뭐 과학적인 훈련 환경, 유망주 발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생활체육 마라톤의 열기가 엘리트 이 마라톤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러닝 열풍은 우리나라 마라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0: 자연스럽게 대외도 늘고 시장도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지면은 어린 선수들도 마라톤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마라톤 부활을 위한 좀 좋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뛰는 걸 좋아해서 뛰고 마치 뭐 러너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오늘 송기 선생님부터 쭉 선배들 얘기를 들으니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해방 이후에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서윤복 선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서윤복 역할을 했던 임시완 배우는 어떤 아이돌 그룹 출신일까요? 1번 제국의 아이들.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1: 노래 알아.
0: 네, 알고 있습니다.
1: 네.
0: 2번 유키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후!
1: 네. 자, 우리 오마이걸.
0: 살짝 설렜었네.
1: 오마이걸 빨리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기자님 행복해하게.
0: 효정 씨가 최근에 싱글 냈거든요. 네, 열심히 매일 듣고 있습니다.
1: 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이성우 기자님 오늘 즐겁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서인복 선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서인복 선수 역할을 했던 임시완 배우는 어떤 아이돌 그룹 출신일까요? 1번 제국의 아이들이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자, 2분만 뛰고 3부 하시죠. 내 마음이 한 번치 주말에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가시더라고요. 스테이.

0: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커리어 치트키 K-디지털 트레이닝 KDT를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KDT는 올해 AI 캠퍼스 과정을 신설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합니다. AI 캠퍼스는 국내 최고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고 평가를 통해 인재 채용까지 연결하는 건 물론 훈련비 90% 이상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거예요? 어우,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홍영덕님이 흥폭발 슬기슬기 박슬기씨 나오는 날이군요. 철업대 텐션을 이길 유일한 대적자지요. 크크크.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 공개방송할 때도 우리 슬기랑 함께 아주 호흡들 잘 맞추고 척척이죠 그죠. 아 우리 또 영덕님이 주셨는데 영덕님이 슬기씨 우리 시어머님 성함이 아마 슬기씨가 노래방 가며 시어머님한테 옛날에 그런 거예요. 나이트에 갔어 영덕이를 만났네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 우리 슬기씨가 도착했는데 슬기씨가 너무 잘했는데 오빠 우리 시어머님은 영덕이 아니라 영특. 네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십니다 슬기슬기 박슬기씨 오늘도 내 마음의 아버지 흥대결 펼칠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고기, 고기,
5: 고기.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6: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나.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5: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

홍삼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르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내 마음대로 짜는 순이 첫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첫
0: 이정숙님이요. 지칠 줄 모르는 텐션의 끝판왕인 슬기씨의 평소 건강관리법이 궁금해요. 아마 수영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물어보죠.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슬기의 건강관리 비법 일단 오빠가 아는 척 좀 했는데
1: 예.
0: 일단 수영은 물론이죠.
1: 맞아요. 지금도 수영모 자국이 있죠. 예. 그리고 수경 자국도 있어요. 예.
0: 근데 이게...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1: 돌아왔어요? 4시간 지났는데 아직 안 없어져요.
0: 근데 슬기 진짜 나도 여름에
1: 예.
0: 그 돗자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1: 아 그쵸 대나무 돗자리
0: 그런 데 이제 살짝 자고
1: 예.
0: 나면
1: 예.
0: 하, 그래 그래 그래서 나 집에 그런 거 다 치웠잖아.
1: 그래요. 전혀까지 안 돌아와. 써. 그런 거는 좀 쎄.
0: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까 말 빨리 안 나왔잖아.
1: 네.
0: 요새 그 냉매트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1: 아 그쵸. 냉감 이불.
0: 옛날에 다 여름에 그 돗자리 해가지고
1: 그쵸?
0: 안 돌아오고 슬프고
1: 그랬는데.
0: 어 잠깐 지금 사진 좀 찍으면 안 돼요? 이마에 진짜 수영모 자국 있어요.
1: 괜찮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 기다렸다가 예, 찍으셔도 됩니다.
0: 수영 주 몇 회?
1: 수영을 원래 주 2회 했어요. 화목을. 근데 월수금으로 바꿨어요.
0: 잘했고 에. 지금 이제 월수금 얘기했잖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3회 못 가면 혼자 개인적으로 양심이 찔리고
1: 맞아요.
0: 방송에서 얘기해버렸는데
1: 아 진짜 아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제가 그 둘째 입원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두 번 빠졌어요.
0: 지금은 리에는 괜찮아요?
1: 지금은 많이 호전이
0: 다행이다,
1: 됐고 예, 다행이에요.
0: 아. 진짜 엄마가 왜냐면 아이 아플 때 케어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안 돼.
1: 안 돼요. 어. 근데 또 애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그런 게 있어요.
0: 나는 아직 부모가 안 돼봤지만
1: 그쵸.
0: 저 오래 아프거나 그러면 라디오 하거나 아니까
1: 그럼 엄마가 아픈 거 엄청 걱정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0: 그 말이에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0: 근데 그 진짜 진심으로 느껴질 때 있거든요.
1: 맞아요. 아유,
0: 그 진심이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1: 아, 정말 진심이고 왜냐면 이 아기가 지금 뭐 말을 이제 하나 둘 조금 조금씩 하지만 그래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막 자세하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지금 병을 고치려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이제 선생님도 거길 들여다보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이제 막 찍어보고 뭐 이렇게 쑤셔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0: 소아과 선생님도 진짜 보통 아니겠어요.
1: 그럼요.
0: 그 찍어도 또 모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이가 진짜 더 아픈 건지.
1: 그리고 청진기 하는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프질 않는데. 너무 우니까.
0: 청진기가 무섭게 느껴지나
1: 그러니까
0: 봐요.
1: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낯선 사람이니까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또 굉장히 노련하게 그렇지. 비타민 먹을까 저희 애기 비타민에 거의 이제 껌뻑 죽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으로 약간 조련을 당했어요.
0: 네. 우리 목동에 내과 선생님도 청진기 쓰거든요. 나도 다음 주 가면 한번 울어야지. 청진기 하면
1: 비타민 주실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0: 설계 박설계 씨 설설 출발해도 될까요?
1: 가보시죠.
0: 자 참여 방법 노래 부르면서 출발합니다. 아 원, 투 들어봐.
1: 사야 꼬물 돌았다. 헤이 돌았다. 안 되나요 새빨간 불? 오 가리 가리 헤이.
0: 오 가리 가리
1: 최.
0: 너에게 맡겨.
1: 하 말하면 어떨까? 최. 머리 부족해서.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아가지고 좀 끝까지 가봤어요.
0: 그래요?
1: 네,
0: 목 관리 또 잘하시고요.
1: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살짝 또 방심하면 또 금방 그
0: 그래,
1: 목이 상하더라고요.
0: 돼요? 네. 어디로 들어오면 될까요?
1: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7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나 진짜 이 이름으로 부른 적 있어.
1: 수성해.
0: 김명

0: 김영철씨의 사연인데요.
1: 어머머머. 아, 이거 자칫하면 김영철 같아.
0: 어, 약간 병원에서 한번 김영철이요. 아, 김영철님.
1: 그러니까요.
0: 명철. 왠지 약간 좀 반갑다. 제 그러게요. 발명 쓸 것 같아.
1: 그러니까 잘하면은 저기 철자 돌림으로다가 저 사촌일 수도 있어요.
0: 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1: 네, 그럴 거예요.
0: 그래요.
1: 네, 매달 카드값 줄이자 돈 아끼자 다짐을 하는데요.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걸 아껴도 꼭 다른 한 부분에서는 아끼지 못하는 게 있어서 평균 지출액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뭐 하나만큼은 안 아끼고 펑펑 쓰는 부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모아 차트로 엮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 지출이 괄괄괄 내 맘이야 넘버 7.
0: 자, 슬기씨는 일단 식비는 많이 들죠. 내 식구니까.
1: 진짜 식비가 예전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아우 뭐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0: 저 혼자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결혼 안 하고.
0: 결혼 안 하고 그때 혼자 잠깐 살았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엄마랑 같이 있거나.
0: 혼자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혼자 무언가를 먹을 때.
0: 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군요.
1: 그렇죠. 너무 가지 마세요. 예. 시간만 길어집니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슬기 실수는 한번 잡고 싶은데.
1: 그러지 마세요. 그래. 같이 공생하는 건데.
0: 혼자 있으면 좀 뭐 대충 먹기도 하고.
1: 그래서 저는 주로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왜 계란 있죠. 맥반석 계란 두 개 사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그렇게 뭔가 끼니를 때웠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좋은 걸 먹어야 된다.
0: 그래 그래. 그것도 좋고. 슬기 씨네 가족도 여행도 종종 가잖아요.
1: 맞아요.
0: 여행 경비도 네 명이면 만만치 않아요.
1: 들어요. 그리고 애기 방학 때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가 최고 비싸잖아요. 7말 8초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이 돼서 이번에는 좀 긴축 정책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0: 긴축 정책. 네. 약간 좀 발음이 엉그러진 것 같아가지고.
1: 긴축 정책. 네. 같이 거센 발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세 번 연속해보세요.
1: 긴축 정책. 긴축 정책. 긴축 정책.
0: 네. 그래요.
1: 오케이.
0: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김명철 님이 만든 차트. 지출이 괄괄괄. 내 마음이야 넘버 7. 첫 곡은요. 무슨 노래야? 혹시 우리 개그맨
1: 맞아요.
0: 후배
1: 이선민인가요? 이선민 씨. 노래도 잘해요.
0: 듬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1: 예.
0: 선민이 인상이 너무 좋아. 시원시원하게.
1: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0: 내 사촌 동생이 또 이선민이라서 친해서.
1: 아 그래요?
0: 너무 또 반갑지.
1: 첫 곡은요 이선민의 먹보의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제 친구 중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일 일식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한 끼가 너무 중요해서 먹는 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더라고요. 한 끼에 막 몇십만 원 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가기도 하고요. 마치 뭐 구준표처럼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끼지를 않더라고요.
0: 오.
1: 맞아.
0: 아까 슬기 전에 삼각김밥 얘기 좀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나가는 비용 중에서 좀 다른 걸 좀 아끼는 것도 있지만 먹는 거는
1: 진짜 안 아끼시죠.
0: 또 혼자 있으니까
1: 네.
0: 그 어차피 두 끼를 먹어요. 근데 한 끼는 방송국에서 끝나고 보통 제가 또 한식을 좋아하더만.
1: 오.
0: 한식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백반 먹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
1: 맞아요. 특히나 우리 SBS 구내식당 뿌시기 잘하시잖아요.
0: 아,
1: 네, 누구보다 잘 애용하시고
0: 한 번씩 그러니까 매 이런 거 자주 가면 재미없어. 한 번 딱 근사한데 한 번씩 딱 가가지고 혼자
1: 그쵸.
0: 와인도 마시고 해봐야.
1: 에이.
0: 그래서 또 사는 게 재밌어.
1: 그래서 저는 선우용여 선생님
0: 오!
1: 왜 호텔 조식 먹으러 식사하러 거기 가시잖아요.
0: 그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1: 그러니까.
0: 호텔에 자야만 조식을 먹을 거라 생각했어.
1: 너무 그런데 그게 약간 뭔가 편협한 생각이었던 거야.
0: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왜 호텔에서 꼭 자고 먹어. 그냥 여기 와가서 57,000원 내면 돼.
1: 너무 멋있어.
0: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침에 장보고 이리저리하면 6,7만 원 나가.
1: 당연하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그거 해먹으려면은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
1: 결국엔 날짜 지나 버리게 되고.
0: 쌤도 멋있게 살고
1: 나를 위한 투자로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0: 그치,
1: 저는
0: 그치 그치.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다 이거죠.
1: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사원입니다. 피처링이 이재훈 씨예요. 우리 아내는 기본적으로 물건 아껴 쓰는 건 물론이고 뭐 하나를 살 때도 100원이라도 싼 걸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이어서 여행만큼은 돈을 안 아끼고 펑펑 쓰고 자주 다녀요. 여보, 근데 친구들이랑만 가지 말고 나도 좀 껴줘.
1: 아, 있어. 우리... 자기 하나에 딱 그 진짜 크게 한통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행에 딱 쓰는구나.
0: 근데 우리 명철이 오빠가 좀 많이 좀

0: 좀 외로웠나 봐요. 다음번에는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가세요.
1: 그래 그래. 물건 은근 아끼는 거 있죠.
0: 물건 아끼는 거, 전 물건 거의 다 아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옷도 막 그렇게 비싼 거 사지 않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한테 조금 혼나고, 왜냐면 좋은 옷을 길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1: 근데 슬기,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게 나도 그 주의였거든요.
0: 그니까요.
1: 다시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걸 사놔도 또 내년에 또 딴 걸 사게 된단 말이야.
0: 왜냐면 이거 입었던 거 너무 많이 비춰지면 좀 그런 거예요.
1: 그 슬기, 나는 지금 요새 그 어플 완전 꽂혀가지고 나 지금 구두 저거. 원래 가격 21만 9천 원, 75%인 거 있잖아.
0: 오, 좋다. 경고하다. 신발이.
1: 5만 9천 원에 샀잖아.
0: 오?
1: 그래서 왜냐면 구두를 좋은 거 사놓으니까
0: 가죽이에요?
1: 그러니까 신는데 자꾸 아끼는 거야.
0: 레자요, 그래서 가죽이에요.
1: 뭘 만져봐.
0: 아니 냄새를 맡아봐야 돼. 나는 만져서 몰라.
1: 뭐야?
0: 가죽이야.
1: 가죽이지. 왜냐면 하여튼 19만 원인가 20만 원인데 세일을 했어. 그래서
0: 어머.
1: 내가 또 남편이 또 반대로 들어왔어. 나 요새 또 그 어플 들어가가지고 막 나 또 7만 9천이면 또 안 사.
0: 그래.
1: 왜냐면 뒤지면 또 2만 9천, 3만 9천 나오거든 티셔츠.
0: 아,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걸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네.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1: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떤데 이런 거 아끼고. 제품 아끼다가.
0: 근데 그렇게 돼. 근데 여행 가는 거는, 여행 가서도 물론 아끼긴 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애기랑 다니니까 옛날에 이제 저 혼자였으면은 그냥 막 뭐 여인숙 이런 데서 이제 숙박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애기들이랑 가니까 조금 더 좋은 데서 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1: 있지 그렇죠. 친구가 또 편해, 애들도 잘 자고 하니까.
0: 맞아요.
1: 자, 오늘 내 맘의 넘버지의 차트 주제가 공감이 되시나요? 지출이 콸콸콸 인데요 슬기 씨, 이렇게 내가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끝까지 안 사게 되는 거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뭐죠,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막 장 볼 때 팽이버섯 두 개에 가만히 있어봐 980원이고 상추가 지금 1980원 200g이니까 팽이버섯 구워가지고 먹는 게 조금 합리적이겠다 그러면서 막 100원 200원 엄청 고민해요. 아,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엄청 고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10만원씩 날린대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장을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공감되실 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을 막 안 하고 있긴 하지만
1: 나는 반대로 끝까지 안 샀어야 되는 게, 팥빙수 기계를 안 샀어야 돼.
0: 아우.
1: 나 진짜 몇 년 전부터 살까다 올해 드디어 샀는데 한 번 썼어.
0: 솜사탕 기계 사보셨어요? 솜사탕 기계 샀거든요 저희.
1: 그래?
0: 예예. 예. 솜사탕 저기 캠핑 가서 해먹는다고 저희 신랑이 사더라고요. 두 번 해먹고 바로
1: 팥빙수 기계는 어때? 축가?
0: 팥빙수 기계요? 괜찮은데? 근데 우유 얼려서 넣으면은
1: 연유하고 다음 주 다 갖다 줄게.
0: 진짜요?
1: 팥하고 다 사놨는데.
0: 언제 샀는데요?
1: 2주? 3주?
0: 왜 안 해요?
1: 아, 한번 해먹고 되게 귀찮아. 얼음 얼려야 되고.
0: 그래요? 그럼 저 주세요.
1: 그래요?
0: 예.
1: 알았어요.
0: 우와!
1: 오늘 문제 주제 이걸로 받아볼게요. 이상하게 그것만을 안 사게 됩니다. 안 사는 거 좀 있죠, 그죠?
0: 네, 맞아요.
1: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Zipwire 이용권 보내드리고, 와, 노래는 싸이 이재훈이 부릅니다. 낙원 듣고 올게요.

0: 싸이 이재훈이 피처링했죠. 낙원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이야 넘버 7 김명철님이 보내신 주제 지철이 괄괄괄. 자, 세 번째 차트 어떤 노래일까요?

0: 이건 확실하라.
1: 그렇죠. 세 번째 노래는요, 엑소의 중독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요, 정기구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넷플 땡땡부터 디즈니 플러 땡 같은 OTT는 물론이고요, 꽃배달, 반찬, 채소, 전통주, 양말, 빨래, 그림까지 정기구독하는 데는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 지인 덕분에 정기구독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네요.
0: 아, 나 이거 공감되는 게
1: 진짜요.
0: 슬기 씨, 저는 한번 정기구독 나 약간 왔다 갔다네. 정기구독 빠졌어.
1: 네.
0: 다 했는데 다 안 보는 거야.
1: 어.
0: 6개월 그래서 6개월 해놓고 다 취소했어.
1: 아.
0: 근데 또 누가 추천하면 거기 있는 거야.
1: 아.
0: 또 누가 추천하면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한 4개 돼 있어.
1: 아.
0: 왜냐면 지웠다가 했다 지웠다는 게 더 드는 것 같아.
1: 맞아요. 근데 OTT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 신랑은 이제 머리 나게 한다고 두피 케어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19,800원 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랑 뭐 일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공부하는 거. 그거 올 초부터 한다고 자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번 하더라고.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0: 원래 그래. 저도 정기 구독해놓은 어플 영어 공부는 되게 많아요.
1: 그죠.
0: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야.
1: 아, 하나 하는 게 어디예요?
0: 어, 그렇지.
1: 그럼 한 세 개를 해놔야 되나? 그래야지 하나 할까요?
0: 신랑한테 두 개 더 하라 그래 봐봐.
1: 와. 트라이 해볼게요. 예.
0: 야, 근데 반찬, 와, 꽃배달, 부지런하긴 한데.
1: 아, 근데 꽃배달도 이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0: 난 아직도 그 담아놨어, 장바구니에.
1: 예,
0: 꽃배달
1: 예.
0: 해보려고 주 4회, 아니 주사 아니다 월 4회.
1: 아, 월 4회 그쵸.
0: 일주일 한 번씩인데.
1: 그쵸, 주 4회면은 거의 매일 매일이니까.
0: 네.
1: 예. 저는 우유 배달도 해본 적 있어요.
0: 오.
1: 애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1: 애기가 우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0: 야, 이것도 할 얘기가 많네요.
1: 그쵸.
0: 네 번째 차트 막은요.

0: 자, 조정석의 좋아 좋아. 친구 중에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이 있어요. 평소에는 10원도 어투로 안 쓰고 자린고비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수에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더라고요. 콘서트는 물론이고 지방공연 행사에도 가고요. 그 가수가 광고하는 물건을 사재기 하는 건 물론이고 그 가수가 맛있다고 한 식당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이 한가득이라 돈 쓰는 게 안 아깝대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저희 엄마 또래 어르신들이 또 트로트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건강의 비법이래요.
1: 그래요. 또 예전에 아마 20대 때 그때 또 좋아하다가 이제 아이 낳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삶의 활력소를 찾은 거지.
0: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팬덤에 따라서 그 팬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로 염색도 하시더라고요. 아예 탈색으로. 솔직히 7, 80대 탈색이 쉽지 않잖아요.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멋져요.
1: 오늘 철가루 김명철님이 보내신 주제 지출이 괄괄괄.

0: 마마미아 넘버 7이고요. 오늘도 철가루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맘 퀴즈 가야죠. 자,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슬기 씨.
1: 네, 오늘 차트 세 번째는 노래는요. 조정석 씨의 좋아 좋아였죠. 조정석 씨는 연기는 기본, 예능, 음반, 뮤지컬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정석 씨를 국민 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그 작품 기억나실까요? 바로 영화 건축가개론이죠. 건축가개론에서 조정석 씨는 이 역할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조정석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큐!
2: 가서 소주를 병나발로 딱 불고 전화를 해 받잖아? 그럼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그냥 끊어 딱.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응?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찾아와서 술 냄새? 어 이거 뭐지? 어 낯선데?
1: 아 기억납니다. 여기서 거의 뭐 건축학개론이 아니라 키스학개론이라고 불릴 네. 정도로 키스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영화 건축학개론 속 조정석 씨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 힌트가 세게 나갔어요. 1번 칠뜨기, 2번 납득이,
0: 3번 영득이.
1: 어 영득. 나이트 클럽에서 영득이 만난대. 그렇죠. 우리 자. 시어머니 성함인데요. 네. 저희 시어머니 정말 흥이 많으시고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0: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시겠네요.
0: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구구팜 쏘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보내주세요. 3분 마치고 4부 재밌게 갈게요 여러분. Stay strong.
1: Don't go anywhere.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있는데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우스 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밥을 선호합니다.

0: 10%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이디 인포메이션님이요. 오늘 쉬어서 슬기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나게 등산 가요. 슬기 씨도 등산 좋아하시나요?
1: 저 진짜 산 좋아하는데 아 이게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기 업고 가시더라고요.
0: 진짜로? 네. 몇 살짜리?
1: 네, 제 생각에는 한 두 돌 전까지. 예, 한 살, 그러니까 한 돌에서 두 돌 전까지는 다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리면 또 그렇고.
0: 야, 와, 열정 대단해요. 그렇죠? 예.
1: 근데 어쨌든 그 아기가 거의 10kg대 될 텐데 다들 이렇게 업고, 그러니까 아기를 업는 그 가방이 있어요, 백팩이. 거기다가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저도 되나요 하면서.
0: 요새는 아이들 이렇게 업과는 그 옛날에 그 사투리나 뚜대기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1: 포대기.
0: 예. 경산 사투리 뚜대기 메고 해라.
1: 뭔가 뚜대기는 뭔가 두드려 맞는 느낌이라. 예. 그러네요.
0: 그거를 포대기에.
1: 포대기.
0: 포대기라 그러나?
1: 근데 포대기를 하고 등산 가면은 진짜 너무 더울 거고요. 그 백팩인데 아기를 업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0: 어쨌든.
1: 그래서 이게 왜 쿠션감도 있어서 그러니까 덜컹덜컹할 때도 애한테 충격이 덜 가더라고요. 예.
0: 조만간 진짜 등산 한번 하고 싶겠어요.
1: 너무 하고 싶어요. 산 가고 싶어요, 진짜.
0: 자, 산에 가고 싶어하는 슬기슬기 박슬기 씨, 우리 아까 3부 문자 주제가 이상하게 그것만은 안 사게 돼. 요거. 자, 볼까요?
1: 은주님이요. 저는 이상하게 집안에 수건들이 낡아서 찢어지고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도 수건만큼은 제 손으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예전부터 수건은 결혼식장, 개업식, 회갑잔치, 돌잔치에 가면 답례품으로 받아와서 쟁여놓고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0: 근데 은주님, 와, 나는 우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 하면서 삶의 방식 좀 많이 바뀌었는데 나도 수건을 안 샀어. 수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애기 돌.
1: 그리고 애기 돌에서 주는 수건 알죠? 엄청 좋아요.
0: 그래서 안 사다가 수건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2년? 1년?
1: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그것도구나.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 거의 다 벗겨진 거 되게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난 이제 수건 사 이제 그 받기로는 모자라더라고요.
1: 저도 사요. 저도 사서 쓰는데 그래도 버릴 때 뭔가 아까워. 이걸 버리라고 할 때 있어요.
0: 아니 안 버리나. 그걸로 이제 그거지.
1: 걸레하던가
0: 이제 이걸로 쓰는데.
1: 맞아.
0: 어쨌든 이거 수건 사기가 진짜 옛날에 아까워졌어.
1: 그리고 이 수건을요 저는 한번 그래본 적도 있어요. 그 왜 그 유기견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면 정말 유용하게 쓰신대요.
0: 오, 그렇게
1: 좀 빨아가지고 보내드리면.
0: 은주 씨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
1: 네.
0: Very 님이 저는 자취하는 남자인데요. 튀김을 정말 좋아합니다. 치킨, 돈가스, 새우튀김, 감자튀김까지. 그래서 주변에서는 에어프라이어 하나 장만하라고 하는데요.
1: 그죠?
0: 어쩐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거 안 사게 돼요. 아니 왠지 기름에 제대로 튀긴 맛이 안 날 것 같아서요.
1: 맞아.
0: 솔직히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될까요? 베리베리님, 내가 에어프라이어 있는 남자로 사는 얘기인데 지금 오히려 괜찮아. 나도 그 우리 홈런 땡 그거 기억나죠?
1: 그거 과자?
0: 아니 그 과자를 에어프라이어 하면 맛있고 그래서
1: 겉바속촉이 되잖아. 초콜릿이 안에
0: 그때 녹으면서. 한번 하고 생선찜처럼 그 안에 아스파라거스 넣고 이렇게 한 진짜 두세 번 했나?
1: 아, 그렇죠.
0: 활용도는 베리베리님 말이 맞아. 이게 막 나도

0: 진짜 잘해 드시면은 솔직히
1: 유용하죠.
0: 전 조금 추천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5분이 딸려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1: 그래 그렇게 있으면
0: 예전에 에어프라이어에 제가
1: 그 저기 얘기해 보세요. 나도 너 했던 들었던 얘기 또 들어볼게.
0: 그쵸 기억하시죠? 예. 네. 더기구가 나왔었어요.
1: 그래.
0: 예. 한 1, 2주 뒤에 여름에 또 열어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언제 넣었었지? 으악 하면서 그거를 제가 버렸던 기억이 나요. 네. 에어프라이어도 버렸어요.
1: 아, 슬기 씨 기분 너무 좋아요.
0: 왜요?
1: 슬기도 했던 얘기 하니까.
0: 혹시나 우리 새로운 철가루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이야기 모르는 분들 계시죠? 뭐 계시면 문자 주세요.
1: 슬기 오빠 왜 했던 얘기 또 하는지 알겠지?
0: 네.
1: 처음 듣는 사람 계셔.
0: 계셔요. 그럼. 철가루 지금 막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눈썹 문신을 하러 갔거든요.
1: 네.
0: 근데 눈썹 문신 거기 원장님이 자기 아침마다 들으면서 온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분도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1: 이 얘기 했어요.
0: 진짜요?
1: 뻥이야.
0: 아이 놀랬잖아요.
1: 안했어. 아이
0: 놀랬네.
1: 자, 또 다음 사연 볼까요?
0: 0705님이요. 화장품 파우치요. 사려고 수없이 봤지만 정말 안 사게 됩니다. 뭐가 묻어도 상관없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속도 훤하게 보이는 지퍼백이 가장 편하네요.
1: 와, 저도 저기 지금 지퍼백 있잖아요.
0: 국룰입니다.
1: 지퍼백 들고 다니고 그리고 에이. 파우치처럼 쓸 수 있는 그 뭐라 그랬지? 약간 그 천으로 된 뭐 손잡이 가방 같은 집에 은근히 많아.
0: 엄청 많아요. 뭐 살 때마다 주거든 그거.
1: 슬기 씨가 예전에 뭐 줬던 저한테 화장품 같은
0: 맞아요,
1: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 케이스 그 천으로 된 거 그걸로 파우치 해도 돼 이를테면.
0: 맞아. 그게 주변에서 주기도 하고 뭐 살 때도 서비스로 많이 줘요.
1: 그런데 파우치도 은근히 안 사게 되네.
0: 따로 사는 거 자체가 좀 아까워요.
1: 곰비인비님 하나 볼게요. 발매트요. 이쁜 발매트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구경을 하는데 결국은 낡은 수건으로 그냥 발만 쓱 닦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 안 사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까
0: 맞아,
1: 은주님 사연 맞아. 수건 그지? 네.
0: 그런
1: 그
0: 걸로 쓰면 돼요.
1: 또 활용을 하는구나.
0: 이게 발판도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게 은근 비싸요.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판을 잠깐만 화장실 앞에 있는 거랑 주방 앞에 놓는 거랑 현관 앞에 놓는 거랑 그러니까 살려다 보면 네다섯 개 사야 돼요.
1: 그치 그치. 그래서 계속 몇 년 꼭
0: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긴 오래 쓸 텐데 그래도 이게 한 번 살 때 딱 결심이 안 서요.
1: 아, 오늘 안 사게 되는 것도 은근히 있어.
0: 맞아요. 써니님도 볼게요. 깻잎이요. 전 시골에서 자라서 깻잎은 집에서 따다 먹었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도시에서 살게 됐는데 마트에서 한 봉지에 비쌀 때는 2, 3천 원 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깻잎을 돈 주고 사 먹게 될 줄이야. 그래서 그냥 안 먹고 맙니다.
1: 이거 공감해요?
0: 나 근데 깻잎 저도 심어봤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깻잎밭이 있어가지고 깨를 심어가지고 깻잎 딴 적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깻잎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사먹어.
1: 나는 어릴 때 깻잎, 호박잎, 상추를 그냥 우리 밭에 있으니까
0: 그죠. 호박잎도 맛있는데
1: 예를 들어 순옥 횟집 가면 그 상추를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그 밭에서 그 너무 맛있는 거 먹다가 나 우리 집 앞에 백반집이 뭐 구이 4,000원 추가 이렇게 있는데 상추쌈 깻잎쌈이 2,000원 추가야.
0: 아!
1: 내가 살다 살다 그걸 아낀다니까. 와, 목 시켜. 시키면서도 이거 2,000원 한다고. 깻잎이 두 장 나오거든.
0: 어머.
1: 깻잎 두 장하고 상추 네 개, 그다음에 고추 두 개 있어. 아, 근데 또 뭐 고기도 팔아야 되는데.
0: 그쵸 그쵸 그쵸.
1: 나도 막 어릴 때부터 이거 막 밭에서 막 먹다가.
0: 그렇지. 너무 공감되시겠네.
1: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 집 와이어 이용권 모두 드릴게요.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후 선곡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 마음 퀴즈 정답은요?
0: 네, 영화 건축학개론 속 조정석 씨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2번 납득이었습니다.
1: 납득이 안 가 납득이.
0: 그렇죠.
1: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줄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철가루 김명철님이 보내신 주제 지출이 괄괄괄 내 마음이 하는 것이 다섯 번째 곡은요?
2: 신데렐라 일랄라 이때 내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12시가 지나면 내가 나 어떻게 할지도 몰라 봐요. 잡지 마요. 신데렐라.
0: 자, 우리 잠깐만요. 예, 의자. 네, 감사합니다.
1: 자, 춤추느라. 자, 이건 인별그램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0: 서인영의 신데렐라였어요. 친구 중에 신발 옷 가방만큼은 안 아끼고 사고 또 사고 해서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살고 있는 건지 착각하게 만드는 애가 있는데요. 또 자기가 안 쓰는 거는 나눔도 많이 해서 그건 또 좋더라고요.
1: 아하.
0: 맞아요.

0: 저도 이런 언니가 있어요. 예, 김포에 사는 언니인데 드레스룸이 진짜 방보다 커. 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일부러 드레스룸을 만들려고 층고를 높이해서 복층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1: 거기 포인트가 뭐든가요? 뭐 신발이든가요? 가방 쓰기는 가방이야, 신발이야? 둘 중에 하나.
0: 저요? 그 언니의 포인트?
1: 그 언니 포인트도 궁금하고 먼저 쓰기.
0: 저요? 저는 근데
1: 가방 신발 딱 고르던데 여자분들 보니까 나는
0: 근데 가방을 저도 이제 막 너무 명품 가방이 갖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1: 그치 그치 또 막 육아하다 보니까
0: 에코백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수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제일 편하고 딱딱 꺼내 쓸 수 있게.
1: 그 언니는 뭐던가요?
0: 그 언니는 그냥 오렌지 박스가 그냥 그 집의 키포인트였어요. 너무 멋지더라고. 근데 뭐
1: 앞에 여기 오렌지가 있네. 오렌지 햇빛 딱 있네.
0: 잘 먹겠습니다.
1: 잡숴?
0: 예.
1: 그치 그치. 아 이거 자기 침실보다도 야 여기 드레스룸을
0: 그러니까.
1: 더 애지중지. 자 오늘 지출이 괄괄괄 내 마음의 넘버 7이고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노래죠? 에이 가만히 있어 좀.
0: 에이
1: 저 그럴 거야.
0: 아 너. 이거
1: 에헤이 왜 기회를 안 줘. 에헤이 이름 우리 못 봐.
0: 아 이 노래 화제였죠.
1: 내가 낼게
0: UV의 내가 낼게 피처링의 최자입니다. 평소엔 양말도 구멍이 나야 버리고 물건도 중고로만 구매하면서 아끼고 또 아끼는 친구 있거든요. 술만 마시면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돈을 펑펑 써요. 그렇게 아끼면 뭐하나. 술만 마시면 내가 낼 거야 아무도 내지 마 이러는데 그 친구가 사람들을 밀치고 계산하는 모습 또 보고 싶네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니 그 유부하니까 그 저기 그 우리 유세윤 씨랑
0: 네.
1: 그 다음에
0: 뮤지 씨랑
1: 하는 예. 그 영상 봤죠?
0: 봤어요.
1: 와인을 마시고 나면서는 제가 계산했어요.
0: 오.
1: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는 너 나 안 볼 거야? 뭐야. 아, 그런데
0: 맞아요.
1: 아니 술 따라 계산법 다른 거.
0: 저는 그 유세윤 씨랑 뮤지 씨가 서로 내가 낼게 이거 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이 노래에 맞춰서.
1: 그거 하면서 영상을 찍었나요? 영상을 하다가 그 노래가 나온 건가?
0: 그거를 하면서 찍은 것 같은데
1: 그래.
0: 그때 뮤지 씨가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아직 3월 4월이었는데 좀 추웠어요. 근데 댓글에 저는 베스트 댓글이었는데 아우 제가 아는 40대 언니보다 각선미가 좋으세요.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1: 뮤지가 다리가 또 날씬하구나.
0: 아, 좋더라고요. 날씬하고.
1: 아 그래 그 진짜 고맙긴 한데 그래서 나도 이런 친구 있는데 아니 그냥 터치하자 할 때도 있고.
0: 그러니까 너무 부담돼. 너무 계속 사다 보면.
1: 그 술만 먹으면 그 통제가 안 되나 봐.
0: 근데 또 애들하고. 가끔은 또 보고 싶다라고 또 마무리를 지어 주셨어요. 네. 예. 저도 보고 싶네요. 그런 친구.
1: 자, UV 그리고 최재가 피처링했죠. 내가 낼게. 듣고 두 번째 내 맘 퀴즈도 풀어보고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봐요. 내가 낼게.

0: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죠. 내 마음의 넘버 7. 여기서 내 마음 퀴즈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가 보기 전쟁이 있습니다. 엄격한 3초 시간 제한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 예스!
2: 쇼 끝은 없는 거야. 후.
0: 보기 전쟁이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내드립니다. 차트 다섯 번째 노래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였죠.
1: 네.
0: 자, 우리 서인영 씨 요즘 뭐 아주 호감으로 센 언니에서 조혜 언니로 완전 황골탈퇴를 하셨죠.
1: 개과천선 서인영.
0: 그렇죠. 개과천선. 네. 같은 너튜브 팀이긴 한데 조만간 철파임에서도 한번 이렇게 또 뵙길 바래요.
1: 아, 그래요. 네. 또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0: 그래서 철파임에서 못다 얘기를 해요. 서인영 예. 씨. 자, 그러면 서인영표 발라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꼴꼴로 가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됩니다. 박 주세요.
3: 숨이 차 오르게 거리 헤매다.
1: 노래 진짜 잘해.
0: 어, 발라드 할 때 또 달라.
1: 오. 오. 꼴꼴.
0: 자, 꿀꿀에 들어갈 가사가 1번 잠깐 보고만 갈게. 2번 잠수 보고만 갈게. 자, 오늘
1: 3번
0: 바로 들어갑시다. 잠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1: 잠뽀. 잠이 많은 친구 잠뽀.
0: 어허. 에이. 그렇죠.
1: 예. 이게 잠으로 시작하는 게 많이 없어요.
0: 와, 잠.
1: 예.
0: 잠영. 잠영.
1: 잠영. 어. 오, 잘했다. 잠영 나왔고 이제 저기 말씀 중에 잠언 말씀이 있어요. 잠언.
0: 성경에 네. 잠언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자, 셋, 둘.
0: 잠사.
1: 잠사? 잠사가 있어요? 어.
0: 어,
1: 진짜 있어요? 우와, 아 누에 고치?
0: 그래, 그래.
1: 우와. 그럼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0: 슬기 잠했어.
1: 귀엽게.
0: 나는 잠만. 사실 고백 나는 잠사 장사 발음 잠사 이렇게 했어.
1: 진짜 이거 얼결에 맞은 거죠?
0: 어이구.
1: 대박이다.
0: 네, 잠만이 더 부러워 나는 개인적으로. 잠만. 자,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다섯 분 뽑아서 혈당 관리차 쏘고요. 오늘 내 마음이야 넘버 7 주제 지출해
1: 괄괄괄
0: 내 마음이야 넘버 7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대망의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2: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0: 다같이
2: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1: 다같이
2: 모여라.
1: 자, 송골매의 모여라라는 노래죠. 전 직장 동료 중에는요 회사 탕비실 간식까지도 아껴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각종 모임에는 돈을 1도 안 아끼더라고요. 독서 모임, 와인 모임, 운동 모임 등등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임 비용에는 돈 펑펑 쓰는 모습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와, 이거 진짜 근데 건강하다.
0: 오.
1: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뭐 이제 지덕체를 채우는 이런 모임들이잖아요. 어, 머리도 채우고 몸도 건강히 하고 이거 너무 부럽네요. 이런 여유가 있는 게 또 부럽고.
0: 근데 이제 회사 에. 탕비실 이런 거는 이제
1: 아껴 먹는데
0: 이거 회사 입장에도 좋지 않나요?
1: 좋죠. 그러니까 본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이 공공재도 되게 이렇게 아끼려는 그래, 습관을 그래. 갖고 있는 사람이 찐이에요.
0: 좋다. 괜찮.
1: 이분 진짜 결혼 잘하겠다.
0: 멋있다. 마지막에다 이렇게
1: 본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에이.
0: 야, 오늘 사연 소개된 김명철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트 마지막 곡인 송골매 모여라 노래 듣고요. 슬기 좀 더 즐거우셨나요?
1: 네, 재밌었습니다.
0: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언제나
1: 그래.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앞에서 내드린 내방 퀴즈,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추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잠깐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오늘 하루 무조건 업 분아 치실 때는 쫄업, 영철은 이제 샷.

0: 꼭지 방탄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가볍지
1: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가평